야, 예찌!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0: 어유.
1: 다들 내 거 말썽쟁이라더니 쟤들은 더 심한데?

어떡하면 좋을까?

절대 그렇게는 안 될걸? 그렇지, 곰마?

야, 혹시 네가 얘들 엄마야? 엄마가 아니라면 아빠? 좋아, 그럼 넌 얘들의 먼 친척 삼촌이야. 어때?

이제 알겠다. 쟤들은 형제고 모두 한 가족이야.

신나게

잘순딸이 정말 대단한걸. 이제 찾는다.

Thank you.

0: 고슴도치야! 고슴도치야!
1: 아씨야!
0: 너 거기 있어?
1: 아씨야!
0: 어, 또 만났네? 길을 잃은 거야? 아니면 어디 아픈 거야? 어서 일어나! 가서 치료해줄게!

너한테 해양을 돌려준 게 바로 너였구나. 잘했어 얘들아. 정말 최고야. 저 친구들도 태워주는 게 없어.

거기 안 서? 이리 오라니까.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마. 수리수리 개굴개굴 꼼짝마. 어디가 거기 서라고. 찾았잖아. 어때 내 실력? 자, 빙글빙글 빙글 빙글 내게로 와라. 슈슈.

0: 아직 몰라서 그래? 나 마녀라니까. 그래? 난 마샤야. 얼른 이거 안 놔. 진짜 꾹꾹 얼려버린다. 에이, 말도 안 돼. 스리스리 오지로지 꾹꾹 얼어라 꾹꾹. 너도 봤지? 쟤가 우리 곰이야. 쟨 우리 고양이고. 근데 있잖아, 대체 왜 여기로 온 거야?
1: 이게 다 그 책 때문이야. 열려라 개굴개굴. 열려라 개굴. 아니 아니, 방금 잘못 말했어. 열려라 팔럭팔럭인데. 그건 할머니가 아끼던 마법 주문 책이었어. 그걸 돌려드리지 않으면 할머니가 날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실걸.
0: 우와 멋지다. 나도 개구리 돼보고 싶어.
1: 뭐? 근데 주문이 뭔지 몰라. 책이 개구리로 변했단 말이야.
0: 아이 걱정하지 마. 저기 곰마, 새

0: 열아 춤은 60분! 아우 뭐야 또 개구리잖아.
1: 그렇게 하면 안 돼. 개구리 주문은 이렇게 푸는 거라고.

0: 그렇지? 그럼 나 이제 개구리로 만들어줄 수 있지? 그치?
1: 당연하지. 잠깐만.

그럼 당연히 와야지. 아 참, 난 비비야. 근데 말이야, 개구리로 변하려면 먼저 좋아, 그럼 이제

0: 나 어른 됐네. 이제 다 컸나 봐. 얘들아, 올리고 와봐. 나한테 공을 생겼는데 볼래?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마법 푸는 법을 곧 배울 거라서 말이야. 그럼 너희들 다 풀어줄게.
1: 베이비! 안녕? 나 손에 뭐 들고 있는지 볼래?
0: 얼른 가자! 이 빠진 애는 말이야. 전미호정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거든. 대신 비밀이야.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할아버지? 혹시 산타 할아버지야? 아직 건드리지 마! 이분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냥 여기 조용히 모셔주는 거야. 전유정아, 어서 모습을 드러내라, 뾰로롱!

그런 거 주는 요정이 어딨어?

그게 뭐야? 진짜 좋은 기회였는데 다 망쳐버렸잖아. 저 신발 멋졌는데 그냥 갈라고 할걸. 다시 원래대로 툭툭툭.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다시 원래대로 쭉쭉쭉.

0: 지금쯤 멋진 데 가서 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1: 지금 가면 될지. 얼른 곰나 집으로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노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수수기 가자.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화제의 시냇물 음악회.
1: 야! 야! 어?
2: 저게 뭐야?
0: 아깝다.
3: 얘들아, 이렇게 둥글고 납작한 돌로 던지면 먼 곳까지 보낼 수 있을 거야. 자, 엄마 봐봐.
1: 자. 우와, 우리 중요하구나.
2: 내가 먼저 좋은 돌 찾아야지.
0: 같이 가.
1: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건 바로 저 돌이야.
0: 잘 됐다.
1: 이건 내 거야.
4: 꼬마가지잖아.
1: 이 돌 나한테 양보하면 안 될까?
3: 가재에게 이 돌멩이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나 봐.
1: 그래, 이건 내가 그토록 찾던 최고의 악기라고.
0: 악기라고?
1: 잘 봐. 팡팡팡팡이 팡팡.
5: 우와, 돌멩이 연주 최고야.
3: 그러게, 꼬마가재 연주 소리가 아주 좋은걸?
1: 이 정도는 기본이죠.
6: 우리도 해보자.
4: 소리가 안 나.
6: 아야야.
3: 꼬마 가재는 집게가 아주 단단해서 연주할 수 있는 거란다.
1: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6: 음악회는 언제 하는 거야? 우리도 초대해줘.
1: 너희가 와준다면 너무 좋지. 음악회는 오늘. 내 정신 좀 봐. 곧 있으면 음악회 시작이잖아. 안녕 얘들아.
0: 가재야, 이 돌 놓고 갔어.
3: 저런, 꼬마 가재가 악기가 없어서 곤란하겠는걸.
6: 우리가 가재한테 악기를 가져다 주자.
0: 하지만 음악회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
6: 아, 가재 선장님은 시냇물 음악회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몰라.
2: 우와, 좋은 생각인데.
3: 그럼 가재 선장님 집으로 가볼까?
5: 네.
7: 이런, 우리 막내가 놓고 갔나 보구나. 내가 전해주마.
3: 저 선장님, 혹시 우리 꼬맹이들도 데리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7: 물론이죠.
5: 정말요? 신난다.
7: 그럼 떠날 준비는 됐겠지?
5: 네, 선장님.
7: 그렇지, 저 자라바 위에서 오른쪽으로.
1: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2: 최고의 악기를 구하느라 좀 늦었어.
1: 그래서 그 악기는 어디 있는데?
2: 그야 당연히 내 등에.
1: 내 돌멩이 육지에 두고 왔나 봐.
2: 어떡해. 이제 곧 음악회가 시작될 텐데.
1: 내가 음악회를 망쳐버렸어. 나 몰라.
7: 혹시 이것 때문에 우는 게냐?
6: 음악회에 최고의 악기가 빠질 순 없잖아.
1: 정말 고마워. 너희는 최고의 꺼병이들이야. 야호!
7: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시냇물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공연은 모두 꺼병이 너희 덕분이야. 얘들아, 같이 연주하자.

0: 엄마의 목걸이.
1: 아, 왔지. 우와, 이건 좀 봐.
2: 얘들아, 준비 다 했니?
3: 네.
2: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네!
0: 엄마, 엄마! 제가 이 목걸이를 찾았어요. 너무 예쁘죠?
2: 어? 아, 엄마 우정 목걸이를 찾았구나.
0: 우정 목걸이요?
2: 이건 엄마가 둘이만 할 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어딨나 했더니.
0: 아, 혹시 이 목걸이 하루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2: 목걸이를? 둘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렴.
0: 네, 걱정 마세요. 목걸이가 어디 갔지? 내 목걸이. 아기 물개야. 어디 간 거지? 안녕, 난 둘이라고 해.
4: 안녕, 난 아기 물개야.
0: 근데 네가 들고 있는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거거든.
4: 뭐?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야.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 거랑 좀 다른가?
0: 얼른 줘. 이거 우리 엄마 목걸이래도.
4: 아니야.
0: 엄마의 소중한 목걸이가. 어떡해.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텐데. 난 몰라.
4: 내가 찾아올게. 기다려.
0: 파도가 센데 괜찮으려나? 와,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2: 엄마!
3: 엄마!
2: 둘이야? 많이 놀랐지?
4: 엄마!
2: 둘이야!
0: 엄마!
3: 둘이야!
2: 어디 다친 데는 없어?
0: 네, 그런데 엄마 목걸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송해요.
2: 괜찮아. 엄마는 목걸이보다 우리 둘이가 더 소중한걸? 저희 아이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 별 말씀을요.
2: 어? 그 목걸이는? 물개야, 이게 얼마만이야?
5: 와, 내 친구 까투리가 이제 이렇게 엄마가 된 거야?
0: 엄마 목걸이랑 물개 아줌마 목걸이가 똑같아.

0: 이건 내 선물이야. 잘 간직해야 해.
1: 아기 물개야, 고마워.
2: 이제 둘이도 엄마처럼 우정 목걸이가 생겼네.
3: 우리 것보다 멋진데?
0: 나라쟁이 흉내 분어. 우리 집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할까?
4: 좋아.
5: 와, 여기가 육지구나.
4: 가지자.
0: 내가 제일 빠르다고.
5: 저 신기한 물건은 뭐지?
0: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4: 기다릴게.
5: 배가 많이 아픈가 봐. 저 구름 혜지 형 닮지 않았어?
6: 우와, 정말이네.
5: 어? 저 구름은 엄마 닮았어. 한번 타볼까?
6: 작은 돗돌이 구름.
5: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신났다. 셋지가 1등 하려고 먼저 출발했나 봐.
6: 우리도 얼른 가자.
4: 같이 가.
7: 다들 어디 간 거지?
0: 우리 셋지다.
7: 내 자전거.
0: 자전거 돌려줘. 거기 서라고.
8: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어? 셋지야, 안녕.
7: 뭐야, 인사도 안 하고.
5: 신난다.
4: 사랑해요, 불켜.
7: 다람쥐야, 나 킥보드 좀 빌릴게. 고마워.
8: 잠깐, 셋지랑 분명 좀 전에 지나갔는데. 이야. 다들 비켜.
7: 거기서 내 자전거 돌려.

0: 괜찮니?
1: 네.
0: 어, 다행이다.
1: 응? 리지형이 아니라 문어였잖아.
2: 아, 안녕.
3: 너 방금 몸 색깔 바꾼 거야?
2: 난 흉내문어거든. 누구든 흉내내고 어떤 색이든 바꿀 수 있어.
3: 대단하다.
4: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날 따라해서 내 자전거를 함부로 가져갔잖아.
2: 이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널 따라했어.
0: 흉내문어가 자전거를 타고 싶어서 그랬나 봐. 흉내문어야, 친구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돼. 꼭 먼저 빌려달라고 말해야 해.
2: 아, 몰랐어요. 미안해, 셋지야.
4: 네가 날 구해줬으니까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
5: 문어는 자전거가 없는데.
0: 마침 우리 흉내문어에게 꼭 맞는 자전거가 있단다.
6: 그게 뭔데요?
7: 자, 여기 있다.
2: 고맙습니다.

0: 칙칙 폭폭 기차놀이. 엄마, 이제 다 된 거예요?
1: 됐다.
2: 꼬맹이 기차 출발합니다.
3: 칙칙 폭폭 땡, 다녀오겠습니다. 칙칙 폭폭 땡.
1: 너무 멀리 가진 말고.
4: 네, 엄마.
3: 칙칙 폭폭. 칙칙 폭폭. 칙칙 폭폭 땡. 꼬맹이 기차 나가신다.
2: 이번 역은 산딸기역입니다.
3: 칙칙 폭폭 땡.
2: 다리를 지나갑니다. 모두 꽉 잡아주세요.
4: 안녕, 캐스터냐.
0: 지나가게 좀 비켜줄래?
2: 여긴 우리 햄스터 기찻길이거든. 너희가 비켜.
5: 맞아, 맞아.
2: 뭐야? 우리가 먼저 왔잖아. 비켜, 비키라고. 우리가 먼저 지나갈 거야.
0: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2: 좋아, 진쪽이 비키는 거다.
4: 그래,
2: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가는 거 말이지.
0: 위험하잖아. 너희들 사과해.
2: 싫어. 달려, 달려.
0: 그런 게 어딨어.
4: 너무해.
2: 쫓아가자. 달려, 달려.
3: 어디서?

0: 도로지야. 위험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멈춰.
1: 우리가 멈출 줄 알고?
0: 얘들아, 괜찮아?
2: 정말 다행이야.
3: 고마워.
1: 너희가 아니었어.

0: 늦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그리고 아까 약속 안 지켰어. 미안해.
0: 괜찮아.
2: 어? 어?
0: 네, 이제 기차놀이 못하겠네.
3: 자, 보자.
4: 어, 그래! 엄마에게 줘볼래?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는 기차놀이를 할 수도 있지. 짠!
5: 엄청 길어졌어!
0: 햄스터들아, 같이 타자! 좋아! 그럼 출발합니다!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롱뽀롱 따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돌바리가 9번 간다. 3인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빵빵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완전 잘난다.
2: 어, 나무. 어, 조심.
1: 혹시 내릴 수 있어?
2: 나? 우리 그냥 10을 소환할까? 10이 나보다 더 크잖아.
1: 그럴 필요 없어. 넌 큰 정사각형이잖아. 뭐든 할 수 있다고.
2: 어, 맞아. 한번 힘차게 달려볼까?
1: 좋았어. 구 화이팅! 역시 10을 불러야겠어.
2: 구는 바로

0: 더하기 3 더하기 3 도착 도착 도착 우리는 무적의 삼총사 가장 멋지고 가장 놀라고 누구보다 특별한 고개상들 등장이요 음악 주세요 소개 시작합니다 삼총사 공중부의
1: 오, 헤맸구나.
2: 내가 뭘?
1: 아, 그래. 별거 아니었어, 정말로.
0: 안 돼, 잡아줘.
1: 풍선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해.
2: 도움? 혼자 할 수 있는데.
1: 그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삼삼총사 풍선 특공대 바로 출동 음악 주세요
1: 또 해냈구나
2: 내가? 당연히 내가 했지
3: 이 꿀단지 좀 열어줄 사람?
4: 걱정 마 옥터블록이
2: 옆으로 비켜 발 이건 나한테 맡기라고 그는 바로
0: 3 더하기 3 더하기 3 우리는 무적의 3 삼총사
5: 아 이렇게 한 거구나
0: 난 대포로 발사해서 꿀단지를 열어버릴게 아니지 난 다이빙을 해서 뚜껑을 세 조각 내버릴게 아니지 내가 용감하게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진해서 깜짝쇼와 함께 열어버릴게
3: 어, 세상에.

0: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바로
1: 9!
2: 9!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와우! 정사각형이 최고야!

0: Don't know. Crank.
1: Oh.
0: Black. White. Gray.

to make dark gray. Gray and white mix to make light gray.

0: 경기장 멋지다.
1: 모두 같이 바운스볼 하자.
0: 1, 2, 관역이 두 개야. 두 팀으로 나누자.
1: 좋아, 내가 한 팀 맡을게.
0: 그럼 난 다른 팀 순서대로 한 명씩.
1: 한 명은 내 팀으로, 다음은 너희 팀으로. 3, 넌 우리 팀.
0: 4, 넌 우리 팀.
1: 5, 이쪽으로.
0: 6, 여기로.
1: 7, 우리 팀.
0: 8, 여기.
1: 9,
0: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심.
2: 주사위 던져 게임 시작. 재밌는 팀 이름이 필요해. 좋은 생각이야, 육. 팀별로 이름을 짓자.
1: 우리 이름은 노란 팀.
2: 어? 모두가 노란색은 아닌걸.
1: 어, 맞네.
3: 얘들아, 봐. 굴리고, 굴리고.
1: 그런 것 좀이야. 잘 보라고. 어때? 아. 불공평해. 우린 너처럼 크고 평평한 머리가 없단 말이야.
0: 바로 그거야. 내가 옆으로 넓게 서면 우리 팀은 모두 평평한 짝수머리가 돼. 그렇지?
2: 그러네.
0: 우리 팀 이름은 바로 짝수머리!
4: 짝수 만세!
5: 우리 팀엔 짝수머리가 없네. 전부 블록이 하나씩 톡 튀어나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1: 그럼 이제 우리 팀 이름은 홀수머리!
4: 홀수머리!
1: 게임을 시작하자! 이쪽으로.
0: 짝수 이쪽으로.
1: 잠깐. 응? 경기 중계는 누가 해? 아, 그래.
2: 아, 네.
1: 홀수 팀은 1,
0: 짝수 팀은 2.
1: 그럼
0: 경기 시작.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짝수 머리 팀부터 시작합니다. 2, 4, 6, 8.
1: 10번 선수 슛입니다.
0: 짝수머리 팀 2점 득점.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시죠. 잘 보세요. 이 두목금, 이 세목금. 맞아요. 짝수머리 팀은 모두 앞 선수보다 2씩 큽니다.
1: 홀수머리 팀의 실력을 볼까요? 1, 4, 5, 7, 9. 굉장한데요?
0: 홀수머리 팀 득점! 현재 2대 2 동점입니다.
1: 1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커진 3이 전해고 또 이만큼 커진 5가 헤딩.
0: 보세요! 홀수머리 팀도 앞 선수보다 2씩 크네요. 1이 머리에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현재 두 팀 동점인 가운데 응원 대결 한번 해볼까요? 2,
4: 4,
2: 6,
4: 8,
2: 10.
4: 짝수머리 팀 파이팅!
2: 7,
4: 8,
2: 6,
4: 4,
2: 2.
4: 역시 우린 짝수머리 팀!
1: 1, 3,
2: 5,
4: 7,
6: 9.
4: 천하무적 홀수머리 팀!
6: 9,
2: 7,
1: 5, 3, 1.
4: 홀수머리 팀! 함께 즐기자!
1: 홀수머리 팀! 3대 1로 짝수머리 팀을 이겼습니다! 예!
0: 정말 대단해! 너희 팀 정말 최고야!

0: for books. Attention!
1: Nap!
0: There's no time to nap! Zoo!

Boom! Stop sleeping. Start marching.

0: Fizz!
1: Fizz! Fizz! Fizz! Fizz! Fizz! Fizz!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이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춤추는 까마귀에게 박수.
1: 고맙다니까.

0: 온 거야?
1: 어?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싹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다 정도 나나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아!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루코스타와 함께 춤을!
1: 자, 얘들아. 방금 주방에서 갖고 오낸 강아지 간식 왔네.
2: 냠, 냄새 좋다.
0: 아싸.
1: 소고기, 간, 당근, 그리고 베이컨인데? 넌 어떤 거 줄까, 마셜?
0: 평소였으면 소고기인데 오늘은 간 냄새도 좋네요. 아니다. 당근도 색다르고 좋겠어. 그래, 역시 베이컨이 낫나?
2: 마셜, 왜 그렇게 고민해? 할아버지 간식은 뭘 골라도 전부 최고지.
3: 얘들아, 내가 정말 신나는 소식 가져왔어. 무슨 일인지 상상도 못할걸.
0: 새 간식이야?
3: 간식하고는 비교도 안 돼. 루크스타가 우리 마을에 와서 신곡 홍보를 한다나 봐. 강아지처럼.
4: DJ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루크랑 같이 만든 노래거든요. 와, 원래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0: 와, 멋있다.
3: 우리 아가도 나처럼 신났을걸. 그리고 오늘 마을 댄스 경연대회도 같이 열릴 건데 내 살다 살다 우리 루크스타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흔들어보겠네.
5: 저도 갑이랑 같이 댄스 경연대회 나갈 거예요. 아실랑가? 염소 측은 얘가 꽤 추거든요.
6: 난 어쩌고 굳이 갑이랑 추는 거예요?
5: 이래야 당신이 쳐줄 테니까. 갑이 뭐 풀이나 뜯어먹으라지.
0: 얘들아, 우리도 저기 댄스 경연대회 나가는 거 어때?
7: 그럼 어떤 춤출 거야? 라인 댄스?
0: 모두 오른발 폴짝, 왼발 폴짝,

0: 그것만 있으면 딱 좋겠다. 우리도 둥둥 댄스 무대를 달까?
1: 둥둥 댄스 무대가 뭔데요?
0: 전문가들용 무대 장치인데요. 발에 충격이 덜 가게 두툼한 패드를 깐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고 둥둥 댄스 무대라네요.
2: 뭐라? 방금 둥둥 댄스 무대라 했나요?
0: 전 그냥 포터 씨한테 한 말인데요.
2: 만들게요.
0: 둥둥 댄스 무대가 뭔지 아세요?
2: 그럼요. 제가 만든 댄스 무대를 보고 놀라지나 마시라고요.
0: 잘 됐네. 이제 내 짝꿍만 구하면 되겠다.
2: 아, 참 말이죠.
0: 괜찮으세요, 포터 씨?
2: 난 괜찮아요. 근데 발목을 조금 삔 것 같네요.
3: 구급 상자를 챙겨올게요.
4: 전 얼음 팩을 가져올게요.
0: 고마워, 체이스. 발목이 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 이걸 어쩌죠? 근데 나 누구랑 춤춰?
5: 나요. 댄스 경연대회 소식을 듣고 방금 참가 신청했거든요.
0: 아니, 되게 춤을 추신다고요?
5: 그런데도 나 정말 잘 춰요. 근데 왜 같이 출 사람이 없냐고? 그건 사람들이 내 재능을 못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당신이 부탁하면 짝으로 받아줄 수는 있죠.
6: 우리 가비도 파트너 없는데.
0: 좋아요. 험딩어 시장님, 저랑 짝지어서 같이 춤추실래요?
5: 트로피는 나주기로 하면?
0: 네?
5: 아, 싫으면 나눠요. 사람들이 다 보러 와서 축하해주는 낮에는 내가 가질 테니까 남들이 다 자는 밤에는 당신이 가지면 되지.

0: 이거 너무 좋은데?
1: 라이더 브레이크 댄스 볼래? 고마셜! 고마셜!
2: 이 동네는 정말 끝내주네요!
3: 네, 다음 참가자는 구대희 시장님과 험딩어 시장님입니다!
4: 걱정 말아요. 당신이 망쳐도 그냥 나 혼자 동무대를 하면 되니까. 왼쪽, 왼쪽!
0: 네?
4: 아니야, 왼쪽! 여기! 여기!
5: 아유, 잘 추네! 깜짝 선물 등장이요! 너무 놀라 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루키스타가 이름값 하라고 저 하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별나라를 향해! 이야, 이거 대박이다!
0: 아니, 윙러 씨! 제가 말한 둥둥 댄스 무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좋긴 하네요.
5: 윙나 선생님,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3: 걱정하덜 마. 나도 생각이란 게 있으니까. 잠깐만. 아, 내 생각은 이건 아닌데.
4: 도와줘.
6: 라이더, 고개 틀어. 아, 내 말은 여기 좀 봐. 이쪽이야. 도와줘.
7: 오, 걱정 마. 우리가 바로 내려줄게. 퍼피 구조대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으니까. 로보도 비행기 본부 몰고 와줘.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8: 라이더가 부른다! 와! 와!
1: 이게 멋있네! 접시보다 내가 강하니까 강아지 댄스라 할까?
9: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7: 좋아할 로봇도 시청광장으로 날아가자.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윙넛 아저씨가 만든 무대가 아주 둥둥 날아가 버렸어. 우리가 전부 안전하게 내려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제이스, 넌 그물을 써서 사람들이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게 도와줘.
9: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7: 그리고 주루마, 넌 제트팩을 달고 날아가서 무대가 기울어지지 않게 옆을 받쳐줘.
1: 준비하시고 폴짝.
7: 좋아. 이번 작전은 무대도 아주 크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머지도 같이 지원해줘.
1: 알았어. 나만 해. 당연하지.
7: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주마, 제이스, 지금 바로 가자.

0: 지금이야 로보도 제트팩
1: 무대가 기울지 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다들 아주 조심해서 천천히 가운데로 오세요. 저스티나, 줄리우스, 너희부터 와.
2: 가만히 좀 있어. 나부터 움직일 거야.
1: 역시 우리 루크스타.
3: 잠깐만, 우리가 받쳐줄게.
0: 실수, 이제 그물을 발사해보자.
4: 그물?
0: 이제 스카이가 저스티나랑 줄리우스를 그물 위에다 옮겨줘.
3: 알았어, 대장. 저스티나부터 가자. 내 발바닥 잡아. 저기다 옮겨줄게. 이번엔 줄리우스.
2: 내가 우승할 게 뻔한데 트로피는 지금 당장 가져가도 되겠지?
5: 아니 아저씨, 이 트로피는 댄스 경연대회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2: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지금 가져갈 거야. 내놔.
6: 아유, 대충 이렇게 하면 되네.
3: 꽉 잡고 버텨, 마셜.
1: 라이더, 어떻게 된 거야?
0: 리모컨이 망가지면서 엔진이 또 켜졌어. 러블, 위에 계신 분들 좀 안심시켜줘.
1: 러블과 함께면 불안은 안녕.
0: 루키, 무대 밑을 날면서 엔진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줘.
7: 일어나 떨어지겠네.
2: 살려줘.
1: 다 괜찮을 거예요. 상상해봐요. 이건 큰 턴테이블인데 루크 노래가 여기서 흘러나오네요. 바로 가볼까?
8: 강아지처럼 다리 쭉쭉.
9: 라이더, 제트 엔진 하나가 전선이 뽑혀 있어.
0: 그것 때문에 무대가 계속 돌았구나. 다시 꽂을 수 있겠어?
9: 당연하지. 집게팔.
3: 영원히 돌 뻔했는데 멈췄네. 근데 이제 바다로 가고 있어.
5: 걱정 마요 여러분. 그 엔진 파워가 모자라서 무대를 그렇게 오래 띄우진 못해요. 전기 끊기면 또 떨어질걸. 미안해요.
0: 자, 로보도 무대 위로 날아간 다음에 갈고리 케이블을 내려줘. 얘들아, 무대 기둥에 고리를 걸어봐. 루키, 엔진 꺼줘.

0: 역시 멋져.
1: 네, 여러분 좋아요. 사랑해요. 제 신곡을 같이 만든 천재를 소개합니다. 강아지처럼 이 시대 최고의 비트메이커 러브. 오늘 밤 트로피의 주인은 퍼피 구조대. 무대 바퀴랑 안쪽에서 최고의 동작을 보여줬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0: 우는 눈이 있으시네요. 또 무대를 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면 저희 불러주세요.
2: 퍼피 구조대와 장난꾸러기 문어. 다 준비됐지? 그냥 잡기 놀이 누가 제일 오래 버티냐.
3: 시작한다. 모두 준비 들어. 오.
2: 가만히 있어. 가만히.
4: 얘들아 주모,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회에 우리가 초대받았어.
2: 진짜?
3: 우와 신나네.
4: 전시회는 내일부터인데 터보시랑 프랑스와 아저씨가 바다에서 수집한 걸 전시한대.
2: 아, 우리도 박물관 놀이해볼까?
3: 좋지.
5: 어떤 박물관인데?
6: 그러면 강아지 장난감 박물관.
2: 그거 좋다.
3: 좋아, 하자.
7: 라이더 온다. 뭐해 얘들아, 얼른 장난감 가지고 와.

0: 완벽해.
1: 안녕 얘들아. 이게 다 뭐야?
0: 강아지 장난감 박물관 놀이에. 일단 강아지 껌 종류는 들어가야겠지. 강아지 껌이 환영한대.
2: 우리 바다 속 전시회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지, 프랑스와?
3: 말해 뭐해, 호웨시오. 어, 맞다. 이게 빠졌구나.
2: 아, 프랑스와가 그린 이 해적 초상화는 볼수록 정말 괴상하다니까.
3: 기대하시라. 우리 전시회 스타 등장요.
2: 하긴, 문어는 영리하고 특별한 종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할 환경보호 강좌에는 딱 어울리지.
3: 걱정하지 말아, 문어야. 이 전시회가 끝나면 널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줄 테니까. 어이, 이건 너무 영리한데. 호기심도 많고.
2: 얜 정말 영리한 것 같네. 으아, 근데 난 눈 돌아가는 해적 그림은 진짜 적응이 안 돼.
3: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잔재주만 살짝 부려놓은 건데 항상 바라보는 것처럼 눈이 돌아가게 한 거지.
2: 그게 기분 나쁘다고. 내가 닦고 갈게. 어? 얘 어디 갔지? 프랑스와, 문어가 없어.
3: 뭐야? 문어가 어쨌다고?
2: 어? 어? 지금은 또 있네. 조금 전까지는 저 수족관 안에, 야, 안 보여서 말이야.
3: 눈이 그렇게 나빠서 어쩌게.
2: 어? 상자도 잔재주 부린 거야?
3: 아니야, 혼자 왜 저래?
2: 그래, 유령이 아니라면 상자 혼자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잖아.
3: 아, 이게 다 뭔 일이래? 혹시 이거 다 문어지?
2: 그게 말이 되니? 난 이만 갈래.
3: 아니야, 기다려봐. 이대로 가버리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하게 남아있을까?
2: 아, 됐어. 무서워서 더는 여기 못 있겠어.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3: 어, 그러시던가. 전 그렇게 겁이 많다면요.
4: 이야, 이거 진짜 박물관 아니야? 어, 네,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5: 어, 라이더, 박물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3: 물건들이 막 혼자 움직이고 떨어지고 망가졌어. 이렇게 끝!
6: 맨!
3: 살려줘!
4: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8: 어? 안돼, 마셜 조심해!
0: 어? 여기는 부딪히는 소리 박물관이야.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난리들 와줘서 고마워. 지금 박물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 대체 무슨 소동인지 알아내고 망가진 것도 고쳐보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손전등을 사용해서 단서를 추리해볼래?
0: 명탐정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연장을 챙겨가서 망가진 것들을 고쳐줘.
2: 초론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아,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1: 있잖아, 우리가 절대 쫄아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알지? 적어도 난 정말 안 무서워. 뭐 그래도 너희가 앞장서서 들어가 볼래?
2: 손전등!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번 사건을 꼭 해결할게요.

0: 누군지 몰라도 엄청 급했나 봐.
1: 일단 그림부터 걸어볼까? 집게팔!
2: 왼쪽으로 살짝 더 가볼래?
1: 우와, 신기하다. 여기 깨진 것도 붙여야겠지? 접착제.
0: 난 단서를 조금 더 살펴볼게. 물자국? 어디서 나온 거지?
3: 얘들아, 너희도 이 소리 들리니? 꽁지락꽁지락 소리.
2: 네, 좀 이상하네요.
3: 아유, 겁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여기가 경치가 더 좋아서 말이야.
2: 자, 이래서 불이 꺼진 거였네요.
0: 이것 봐, 물자국이 잠수복 앞에서 끝났어.
3: 아까 발에 걸려서 쓰러졌나 보네. 역시 알고 보니 별거 아니었구만.
4: 아까 그 문어야 도망치는데? 아니 실제로는 굴러가는 거지만.
3: 문어 계속 가라!
5: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얼마만인지. 괜히 말해서는.
2: 놀라셨죠? 저희가 잡을게요. 자, 어서 문어를 쫓아가자.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
0: 나한테 맡겨. 그만.
3: 난생 안전한 집에서 나와서 깊은 바다로 빠질 뻔한 문어를 구해줬구나.
2: 얘는 바다로 가고 싶은가 본데요.
6: 말썽꾸러기 문어는 혼자 몰래 바다로 갈 생각이었나 봐. 자기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말이야.
3: 미안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으면 얘가 이랬을까. 우린 그냥 세상에 널 소개해주고 싶어서 잠깐 모셔온 건데.
6: 나도 정말 미안해. 얘는 원래 살던 바위로 돌려보내주자.
2: 네, 그게 좋겠네요. 이런 일에 딱 어울리는 친구가 있죠. 주마, 문어를 깊은 바다로 보내주고 싶은데 좀만 도와줄래?
1: 알았어, 바로 풍덩할게.
2: 빨리 와줘서 정말 고마워, 주마. 문어가 집에 가고 싶어서 병이 났나 봐.
6: 근처 바다를 벗어나서 쭉 가다 보면 문어들이 서식하는 해저바위 능선이 나와.
1: 딱 알겠네요. 해양구조 주마 출동! 잠수함!
7: 저기가 바위 능선인데? 기뻐해, 문어야. 너희 집 다 와가. 스쿠버! 여기 너네 집. 어? 야! 내 잠수함 내

0: 맞다. 어? 조명. 거기 딱 기다려. 야, 거기 개구쟁이. 넌 이 불빛 못 잡지. 큰일 날 뻔했네. 얼른 집에 가. 그래, 나중에 보자. 생각해보니까 우린 또 보면 안 되겠구나.
1: 어서오셔. 대망의 바닷속 특별전 개막식입니다요. 너희가 오늘 비빈인 거 알지?
2: 고마워, 퍼피 구조대. 너희 아니었으면 문어 때문에 고생했을 텐데.
3: 아, 아니에요. 다시 문어가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를 부르세요.
4: 우와. 신기한 거 많다.
2: 아, 뭔데 또?
3: 러블.
5: 저 그림 때문에 숨었어. 내가 어딜 가든 자꾸 쳐다봐서.
2: 자, 이제 됐지?
6: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람,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클릭서!
1: 클릭서! 얼마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클릭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서!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4: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5: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4: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7: 뽀르고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캐슬.
9: 미니버스가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 도착합니다.

이게 웬일이야? 처음에 눈이 오더니 이제 슈퍼팬들이 왔잖아. 나도 너희랑 눈에서 놀고 싶은데 두꺼운 옷이 없어서 추워. 원래 사

0: 바닥은 엄청 덥거든. 슈퍼윙스?
1: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틀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2: 맞아, 호기. 슈퍼패틀이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전화를 걸었어.
3: 안녕, 슈퍼윙. 나 카리아야. 밖에서 눈놀이를 하고 싶은데 따뜻한 옷이 하나도 없어.
1: 사하라 사막에 눈이 왔다고?
3: 그래, 아주 이상해. 보통 이곳은 더운데 말이야. 두꺼운 옷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1: 물론이지.
3: 고마워. 이따보자.
2: 사하라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인데 모래 언덕과 높은 기온으로 유명해. 이곳은 매우 덥고 건조하지만 나일강이 있어서 사람과 동물들이 음식과 물을 얻을 수 있고 배도 다니지.
1: 근데 지금은 왜 추운 거야?
2: 나도 그게 궁금한걸?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따뜻한 항한복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1: 카리아가 이 방한복을 입으면 정말 멋질 거야.
2: 그럼 너도 미션을 멋지게 성공해야겠지? 내가 함께 출동할 파트너를 골라줄게. 자, 누가 좋을까? 날씨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슈퍼윙스 새뺨. 오늘 미션에 딱이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사막이지? 난 슈퍼민스 별 샛별이야.
1: 추운 사하라 사막에 온 걸 환영해.
2: 이렇게 추운 사막은 처음인걸. 여기 네 택배 칼이야.
1: 정말 따뜻해. 알바드 한 곳에서 놀기 딱인걸.
2: 알바드? 그게 뭐야?
3: 알바드는 아랍어로 추운이라는 뜻이란다.
1: 이제 놀아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있으렴.
1: 네, 엄마.
2: 좋아, 우리도 알바드 한 곳에서 놀 준비 됐어. 가자.

0: 없는 거야?
1: 응, 그래도 모래성은 많이 만들어봤어.
2: 그건 다르지. 자, 우리 눈사람을 만들어볼까? 우선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어야 해.
3: 그 다음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첫 번째 눈덩이 위에 올려놔.
1: 그리고 더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머리를 만드는 거지.
2: 짜잔! 눈사람을 만들었어! 호기팩과 색별팩이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나 본데.
1: 안 돼!
2: 슈퍼팬들이 눈덩이를 놓쳤어! 괜찮아! 내가 막을게!

0: 진짜 악어? 강이 얼어서 꼼짝 못하고 있어.
1: 날강이 진짜 온 거야?
0: 봐! 모두 다 얼음 속에 갇혀버렸어. 빨리 구해야 해.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잉스와 슈퍼 팻!

0: 나도 가도 돼?
1: 물론이지. 어서 타.
2: 그럼 시작해볼까?
1: 얼음 깨기 액션!
3: 얼음이 깨졌어?
2: 열풍 불기 액션!
3: 고맙다!
1: 깨고! 녹여주기! 깨고! 녹여주기!
3: 내 배가 움직여!
0: 악어야, 이 차례야. 이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1: 우리가 해냈어! 구출작전 성공! 예! 또 찬바람이 불잖아! 날강이 다시 얼어붙었어!
0: 알바도 한 곳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동물들에게 피해가 너무 심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1: 우리도 돕고 싶지만 날씨를 바꿀 순 없어. 그건 불가능하니까.
0: 아니, 가능해. 어?
1: 야호! 월드비행 공구야!
4: 하늘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차가운 공기 탓에 이상기후가 만들어졌어.
1: 이건 나랑 샛별이가 멈추기엔 너무 벅차.
5: 하지만 월드로봇이라면 문제없어. 월드로봇으로 변신!

0: 여기 봐! 차가운 공기가 밀리고 있어! 다시 몰려오고 있는데! 더 센 초강력 바람이 필요해!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는걸? 슈퍼인스 출동! 아니! 구조 준비 완료!
1: 어떤 문제든 내게 맡기라고!
2: 질서는 내 맡기지!
3: 요요와 함께라면 문제없다고!
4: 좋았어 슈퍼윙스! 초강력 바람 불기 액션!

0: 성공이야! 다시 따뜻해졌어!
1: 슈퍼 유수와 슈퍼

0: 사하라 사막이 다시 더워졌어. 예전처럼 말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1: 우리도 기뻐.
2: 이제 그 방한복은 필요가 없겠는데.
0: 지금은 필요 없지만 다음에 또 알바도 해주면 입을 수 있게 잘 보관해둘게.
2: 그럼 우리 할 일은 끝.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바람을 가로질러 솟아 올라라! 다른 주문을 외면 될지도 몰라. 마법의 양탄자여, 날아올라라! 하늘 높이 날아올라라!

0: 내 카펫을 날게 해준 거야? 제대로 속았네.
1: 방금 무슨 소리지? 어? 어, 안 돼! 내 카펫! 이 카펫들을 오늘 톱카피 공장에 보내야 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지?
0: 죄송해요, 아빠. 요술램프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소원을 빌 텐데. 어? 어? 슈퍼인스?
2: 안녕, 슈퍼인스. 난 야라야.
3: 안녕, 야라.
0: 아빠한테 중요한 카펫 배달이 있는데 모두 엉망이 돼버렸어. 내가 도와드리려면 요술램프가 필요한데 혹시 만들어줄 수 있을까?
4: 물론이지.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어줄게. 요술램프긴 한데 지니를 두 명이나 부를 수 있고 소원은 세 가지를 빌 수 있어.
0: 우와, 정말 그런 요술램프가 가능한 거야?
3: 당연하지.
2: 우와, 고마워. 이따 보자.
5: 터키의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대륙으로 나뉘었는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지. 그곳엔 아름다운 건물인 톱카피 궁전이 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옛날엔 술탄이라 불리던 왕들이 살았대.
4: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요술램프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3: 야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잘 배달할게.
5: 이번 임무에도 미션 파트너와 함께하면 더욱 재밌을 거야.
3: 나야 좋지.
5: 자, 누가 가는 게 좋을까? 누가 마법 같은 탐험심을 가지고 있을까?
3: 슈퍼잉스 알리.
5: 알리라면 이번 임무에 딱이지.

0: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1: 걱정 마세요. 요술램프만 있으면. 야호! 왔나봐요!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알리야. 모험이 있는 곳엔 항상 내가 있지. 이스탄불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2: 여기 네 택배야, 야라. 우와!
1: 요술램프 마음에 들어.
2: 다행이다. 그럼 이제 문지르고 지니를 불러봐.
1: 지니 하나, 지니 둘. 제발 나와서 난장판이 된 카펫들을 정리해줘.
2: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인사.

0: 양탄자? 알겠어. 알리, 어떻게 하면 좋지?
1: 나한테 맡겨, 후기. 우리가 이 소원을 들어줄게. 여기 내 깜짝 비밀 가방이 해결해 줄 거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알라카잠. 소원 성취. 멋지다.
2: 우와. 야라야, 슈퍼잉스와 함께, 아니 지니들과 함께 안전하고 빠르게 배달해 줄 수 있겠니?
0: 걱정 마세요.
1: 좋았어.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 하이디 기대령. 와, 내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고 있다니. 정말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거 엄청 신나. 봐, 저게 토카피 궁전이야. 저기로 가면 돼.
0: 정말 아름답다.
3: 이스탄불을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가? 어? 뭐야?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의 손마 보기? 나도 저거 타고 싶다고. 가자, 골든팩. 저 나르는 양탄자를 뺏어야겠어.
1: 도착했어. 우와.
3: 에헴. 모두 안녕들 하신가?
1: 어? 안녕하세요, 페야. 이 궁전의 술탄이신가요? 직접 카페 배달을 받으러 나오시다니 놀랐어요.
3: 그게 난 배달이 정확히 다 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거든.
4: 왜 저 사람 목소리가 익숙한 거지?
3: 카페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가져갈게. 나라라 마법의 양탄자.
4: 이상하네. 이제 토카피 궁전엔 술탄이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박물관이잖아.
3: 멋진데. 아이라니.
4: 저 사람은 술탄이 아니라 골든보이잖아. 마법의 양탄자를 훔쳐가고 있어.
1: 거기다 배달해야 하는 카페들도 전부. 소원이 하나 더 남아서 다행이야. 지니 하나, 지니 둘. 나르는 마법의 양탄자를 골든보이로부터 되찾아와야 해. 소원을 들어줘. 이번에도 이 소원을 반드시 들어줄게.
0: 카페 찾아오기 알라카자. 당장 우리 물건을 돌려줘, 골든보이. 다원 장갑 장착. 다원 장갑 발사 액션.
3: 시도는 좋았어, 꼬마 호기.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 내가 골든 주먹 발사.

0: 난 이제 끝났어, 허기.
1: 절대 그럴 리 없어, 골든보이. 가위바위보로 이겨버려, 허기. 좋은 생각인데.
2: 자, 가위바위보.
0: 오는 바위를 감싸지. 이번 판은 내가 이겼지라.
1: 그렇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암벽 등반용 반질. 아니, 암벽 갈기 액션.
0: 어? 그래, 다 가져가라고. 난 마법의 양탄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 이번 판은 우리가 반드시 이길걸.
2: 자, 가위, 가위, 호! 가위로 가위를 이겼어. 슈퍼리스와 슈퍼패 카페 구하기 성공!
3: 어? 우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1: 자, 진유 친구들,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아.
2: 어? 저기 니가 버스잖아.

0: 슈퍼팬들아! 이제 아빠한테 데려다 줄게, 야라! 알라카잠!
1: 하이디, 기다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2: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2: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어? 어? 어? 어?
1: 내미 기차 출발합니다. 뿜뿜.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일리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일리 핑과 함께.
2: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수호 요정인 니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3: 찐이가 저기 걸어가고 있네요.
2: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0: 어린이의 배에서 북소리가 나는데요.
1: 고니!
2: 소니 소니!
1: 어? 고니?
2: 어? 소니 소니!
1: 고니 고니!
2: 소니 소니!
0: 꼬니와 소니가 찐이의 북소리를 듣고 찾아왔네요. 소리가 신기한가 봐요.
1: 꼬니, 꼬니!
2: 소니?

0: 거니?
1: 써니!
2: 꼴찌! 써미!
3: 써니! 써니! 써니! 써니!
4: 미니 퀴즈들이 모두 모였네요. 지니의 북소리가 궁금해서 모두 모였나봐요. 미니 퀴즈! 우리 오늘은 신체 악기 놀이를 하면서 노는 건 어때? 찐이가 배를 쳐서 소리를 낸 것처럼 각자 몸으로 소리를 내보는 거야.
2: 꼬니! 꼬니!
4: 오! 바로 그거야!
3: 써니, 써니,

0: 정말 멋진 노래였어, 니미키즈. 니니키즈, 오늘도 재밌게 놀았나요?
1: 응!
0: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할까요?
1: 응!
0: 안녕!
2: 함께 놀아요. ABC 니니키즈.

0: 빵. 야, 나 선물 드리겠다. 드려. 말 좀 해 봐. 빵. 야, 나 선물 드릴게. 선물 드리거든. 너.
1: Yellow. Black.

pink. Green. Black. Yellow.

blue. Red. Brown. Purple.

Hot. Cool. Thirsty. Hungry.

Red. Blue. Green. Yellow. Red. Blue. Green. Yellow.

0: 있습니다.
1: 야, 내 손님 소개해 줄게. 얼마 정도 해야 되나?
2: 수다.
1: 야, 얼마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야?
0: Purple. Pink. Brown. Orange. Purple. Pink. Brown. Orange.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클릭서!
1: 클릭서! 몰라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클릭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서!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돼지면 놀이터.
11: 뽀로로 빠방.
12: 스쿨버스
13: 내일 떠나자.
14: 데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15: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16: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테라시티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3: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1: 네? 무슨 날이요?
4: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3: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5: 루루는 어디 갔지?
6: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5: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3: 자, 그럼 새로운 홍보 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6: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5: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6: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5: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6: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7: 우리는 부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거지?
1: 어? 어, 둘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어, 안 돼.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2: 네?
0: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2: 기가 출동!
0: 땅사기 대장 쿠키! 땅 사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사 키 챔피언 마티! 잡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가 밀고 출동.
3: 어? 이런,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1: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4: 안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5: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3: 근데 어떡해.
0: 얘들아, 이것 좀 봐.
2: 이게 뭐야?
5: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포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3: 그렇다면 설마 포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5: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6: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0: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보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6: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0: 어디 가?
1: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3: 잘 모르겠어요.
5: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0: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7: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5: 포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7: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0: 어? 저게 뭐지?
7: 하하!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5: 아니, 초강력...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7: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로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5: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0: 얘들아, 이제 기가봇으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5: 포키봇 변신 완료!
8: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7: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4: 모두 조심해!

0: 파도가 엄청난데?
1: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루루!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지금이 아니야!

0: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아차!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4: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0: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4: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려?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아이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막혀! 오늘도 이모 만세!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민!
2: 땅 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2: 수고했어, 기가빌더! 잠깐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4: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5: 포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3: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5: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3: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2: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4: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5: 복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2: 그래, 레이머리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4: 알았어, 아빈.
5: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2: 좋아, 함께 트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빌더, 시작해볼까?
1: 그래, 좋아!

0: 더비더 이모 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샜지 않을래.
4: 그럼 난 2등.
1: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3: 진짜 못 말린다니까. 뭐?
2: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에 온 뒤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게.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헤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유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2: 길을 비켜라. 위대한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쩝.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보고자마.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또 피해.

0: 전속력으로! 야!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1: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2: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3: 알았어, 아빈!
2: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3: 우리한테 맡겨!
4: 알았어, 아빈!
3: 보스, 최대 출력으로!
1: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5: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1: 물론이지, 레이.

0: 이러다가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유후! 드디어 기가보스로 변신할 수 있어! 포키봇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쿠키,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지금이야! 야!

0: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 밀덩.
1: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2: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술을 좀 즐겼지.
1: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3: 당연하지.
1: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3: 오늘?
1: 어허.
3: 그래. 이야.

0: 풍선,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0: 힘내, 힘내. 응원이 필요해. 어떡해.
1: 에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2: 시험 못 볼 수도 있지.
0: 그치만 시험 잘 보기로 약속하고 사라 언니가 새 구두 사줬단 말이야.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2: 힘내, 루미.
1: 파이팅!
2: 난 진짜 응원이 필요하다고!
1: 오, 알았어. 어, 잘했어. 엄마, 엄마. 그래. 자,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봐.
2: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들어!
1: 너 때문에 힘나네.
2: 역시 응원해주니까 힘나네.

0: 역시 내가 제일 멋잖아 나. 난 엄청 가뿐하겠거든 솔직.
1: 싸우지 마. 가장 자랑스러운 건 나였으니까. 나도 할래 꼬래. 재밌어 보여.
0: 좋아. 누가 제일 멋진지 가려보자고 나나.
2: 가장 멋진 건 나야 나. 잘 보라고. 야!
3: 장난쳐가지고 이게 뭐야?
4: 레나 학생, 대충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3: 네. 아, 힘들어.
1: 뭐? 힘들다고?
0: 불 것 같아 눈물으로 힘들어. 힘내.
4: 어? 더 깨끗이 쓸어라.
3: 선생님.
4: 더 열심히 청소해.
5: 로미한테 가면 더 즐겁게 응원할 수 있을 거야.
0: 어? 저기로 가볼래, 힘내. 자, 그럼 준비 출발!

0: 이게 뭐야? 수영하는 줄 알았네, 솔지. 어렵네, 꿀에. 난 그냥 구경할게.
1: 아니? 어? 포기하지 마. 힘내. 또, 너는? 나는 힘내, 힘내, 힘내, 힘. 너한테 불꽃 같은 응원이 필요해.
0: 불꽃 같은 응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언니가 없네? 얘들아, 사라 언니 못 봤어.
1: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0: 난 됐어, 그래. 어? 얘는 어떤 피니핑이지?
2: 로미, 힘내핑이었죠.
3: 얜 응원하는 걸 좋아해서 같이 응원하게 만들어, 솔지.
2: 응원을 시작하기 전에 어서 캐치해 해달라.
3: 응, 알겠어. 열려라, 체인트링. 언제나 솔직히, 솔직핑 턴. 솔지. 마음이 투명한 솔직함의 프린세스 글로리아. 힘내핑, 말썽 피우지 말고 그만 캐치 되시지.
1: 또 누구야? 얘 친구야, 힘내.
3: 그래, 난 친구이자 이모션한
1: 같이 거... 응원해야지.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내라, 힘내.
3: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피리피리 매지컬 글로리아. 전부 피하잖아.
1: 야, 같이 응원하자니까 힘내.
2: 프린세스, 괜찮아죠?
3: 불꽃 같은 응원으로 힘내, 힘내! 꿀에핑, 넌 할 수 있어!
0: 뭐? 얘들아, 프린세스가 이상해! 힘내핑의 마법이!
4: 힘내라, 힘내! 꿀에핑 힘내라!
1: 자, 힘내핑 응원단! 응원 시작! 힘내!
4: 힘내라, 힘내! 꿀에핑 힘내라!
0: 다들 정신 차려, 꿀에!
5: 아, 뭔데, 뭔데! 나도 껴줘!
3: 준다니까.
0: 난 띵틀 못한다고 그래.
4: 힘내라, 힘내. 할 수 있어, 할지.
0: 휴, 여기까진 못 쫓아오겠지, 그래.
1: 힘내. 끝까지 응원해줄게, 나나.
0: 난 됐어. 여긴 진짜 괜찮겠지, 꿀에?
3: 꿀에 핑! 띵틀 뛰어야지!
0: 휴, 이제 포기했겠지, 꿀에?
1: 아니! 내가 응원하는 날 포기는 없어, 힘내!
0: 안 돼!

0: 네가 성공하면 돼.
1: 왜 이제 말을 꺼래?
0: 네가 안 물어봤잖아.
1: 그렇긴 하지. 근데 나 뛴 줄 못 뛰는데.
0: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넌 그냥 자신감 있게 뛰기만 해.
1: 상자야, 어디 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 한번 해볼래. 친구들을 되돌릴 수 있는 건 나뿐이니까 그래. 우리 팀 선수가 드디어 도전합니다. 다들 내가 구해줄게. 드디어.
0: 날 밟고 가라!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속지?
1: 마법이 풀렸구나, 꿀이! 어서 힘내핑을 캐치!
2: 벌써 도망쳤어!
1: 아직 이 안에 있어, 꿀이!
3: 어디 보자. 전등, 폭죽 상자, 화병이라.
0: 큰일이야. 힘내핑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
1: 저 전등 왜 두 개지?
0: 저거 원래 두 개였거든, 솔직. 그보단 꽃병이 더 수상해 보여.
1: 에? 너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나?
0: 한 번도 못 맞춘 네가 할 말은 아니지.
1: 나도 언젠가 맞출 것 같아.
0: 제발 좀 그래줄래?
4: 얘들아, 진정해줘. 힘내핑은 불꽃 같은 응원을 좋아하니까 혹시 폭죽의 숨은 거 아닐까?
1: 힘내핑의 색깔이랑 비슷한 게 하나 있어, 꿀이!
3: 좋아, 브레핑 널 믿어볼게. 미스틱 핫윙 펑!
5: 막무가내인 응원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캡처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힘내핑 힘내핑 캐치.
1: 그래도 난 친구들을 계속 응원해줄 거야, 힘내.
2: 이걸 점수라고 받아온 거야, 로미.
0: 다음 시험은 꼭 잘 봐야지.
6: 로미! 응?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로미는 할 수 있어! 로미, 힘내라!
0: 다들 고마워. 나 힘내서 열심히 공부할게.
1: 힘들 땐 내가 응원해줄게, 힘내!
4: 고쳐줘요, 고쳐핑.
7: 어? 이게 왜 이러지? 아, 고장이야? 이리 줘봐. 전기로 안 되면 손으로 직접. 야!
8: 오래 쓰긴 했지. 요새 돈 들어갈 때가 많네.
0: 언니, 무슨 일 있어요?
8: 거품기 사러 나갔다 올 테니까 나 없는 동안 새로 산 로봇 청소

0: 속이랑 내 드레스엔 절대 손대면 안 돼. 자, 손대지 말아야 할 거 뭐? 로봇 청소기, 드레스, 알겠지?
1: 어, 저도 배달 나가요.
2: 출동이다! 나를 따르라, 나나!
3: 나나핑 대장님,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꿀에!
2: 문제 없다, 나나! 걸어보자고! 이대로 쭉 간다, 나나!
4: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이 로봇 청소기는 사라 언니가 엄청 아끼는 거야.
5: 고장내면 무지 혼날 거라고 쭈.
4: 배달 다녀올 동안 장난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 재밌었는데 아쉽네 솔직.
5: 얘들아, 저기 좀 바꾸래.

0: 차.
1: 드디어 고쳤어. 이거 이래.
0: 쇼, 쇼. 고쳐줄 테니 걱정 마, 고쳐. 왜 그래, 하츠쿠? 내가 잘못 봤나? 아무것도 아니야, 쭈. 배달 끝. 이제 돌아가자, 하츠핑.
2: 저것도 고장? 지금 고쳐줄게, 고쳐.
1: 아이고, 운전 좀 조심해요.
0: 아무래도 수상했죠.
3: 당신은 먼저 버스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어쩌지 않았어요.
2: 고장난 걸 다 고쳐놨으니 모두들 편해지겠지. 뿌듯해, 고쳐. 모두 나한테 맡겨, 고쳐.
4: 너 로미한테 가보면 어때?
2: 저쪽에 왠지 고장난 게 있을 것 같아. 고쳐. 고장난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네. 내가 도와줄 테니 힘내, 고쳐. 고쳐, 고쳐, 다 고쳐.
5: 어? 갑자기 다시 움직이는데? 다행이다. 이거 봐, 이제 돼.
6: 어? 어떻게 한 거야?
5: 왜 이래? 안 꺼져.
0: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 나나.
7: 사랑 알면 무지 화낼 거야.
8: 큰일 났네, 숙지.
2: 내가 고쳐줄까, 고쳐?
0: 너는 고쳐핑? 거기 꼼짝 마라.
7: 잠깐! 고쳐핑, 이걸 고쳐줄 수 있어, 솔지?
2: 물론이지. 내가 못 고치는 건 없어, 고쳐?
7: 어쩔 수 없지. 얼른 이걸 고쳐줘, 나나.
2: 좋아.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고쳐! 고쳐, 고쳐, 다 고쳐!
9: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0: 움직인다. 다행이야, 그래.
2: 또 고칠 건 없어? 뭐든 말만 해, 고쳐.
7: 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솔지.
9: 청소를.
2: 걱정 마. 얼마든지 또 고칠 수 있어. 고쳐, 고쳐, 다 고쳐.
9: 양모들 청...

넌 여기 못 올라올걸?

0: 앞으로 초강력 모드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이미요, 정말 이러다 빨려 들어가겠어, 솔직히. 꼬레핀 조금만 더.

0: 얘들아, 어디?
1: 이게 무슨 일이야? 도와줘요, 민구네! 어차피 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야, 손이지?
2: 미안해!
1: 못자!
0: 그렇다면 마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3: 열려라, 체인지링! 사랑이 피어난

0: 세상 도망칠 힘이 없어. 고창.
1: 어쩐지 아까 돌아올 때부터 이상하더라니. 다 네가 한 거였구나. 자, 이제 같이 가자.
2: 트리트리 캡트리 미스.

0: 열쇠신이 핑, 부처핑 캣!
1: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인데.
2: 큰일 날 뻔했어, 나나.
3: 이럴 때가 아니야. 설아가 알기라도 하는 날에.
0: 루미,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어. 너희,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3: 잘못했어요, 꿀이.
1: 우리가 열심히 청소할게요, 솔직히.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굿소 클릭소 벌라세가
1: 좋아지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0: 여기는 오늘 문을 연 선샤인 랜드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1: 와, 놀이공원이라고? 레드나이트 비켜! 안 보이잖아!
2: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겁니까?
1: 너도 좀 봐! 인간들이 노는 곳이라는데 정말 재밌겠지?
0: 선샤인 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리본다 최고! 슈비즈다! 당장 놀이공원을 잡으러 가자! 그래, 좋아! 얼른 가자!
2: 아니, 놀이공원을 잡다니 슈비즈를 잡는 거 아닙니까?
1: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얼른 가자! 우와! 여기 진짜 멋지다!
3: 입장료가 얼마일까? 너무 비싸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 무슨 소리야, 로사. 같이 가야지.
1: 걱정 마. 댄스 대회에서 받은 자유 이용권이 있잖아.
4: 아, 우승 상품 말이지?
1: 그래. 다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와, 놀이기구 좀 봐. 모두 타지? 맛있는 것도 많다, 큐.
3: 저건 뭐지?
1: 퍼플비즈다, 뷰.
3: 저기서 뭘 하는 거야?
5: 아휴, 또 무슨 말썽을 부리려고. 얼른 가보자.
0: 여러분, 선샤인 랜드를 찾은 스타들을 소개합니다.
6: 여기 좀 봐주세요.
7: 우와, 역시 멋져.
1: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선샤인 랜드입니다. 큐!
3: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1: 우리의 고향, 아리시엘과 라이브 방송 중인 것 같다뇨. 재밌겠다. 우리도 가보자, 큐! 그러자, 뷰! 안 돼! 거기서!
0: 아니, 이분은

0: 선샤인빌 댄스 대회에서 우승은 주주, 맞죠?
1: 네.
2: 주주!
3: 주주!
1: 감사합니다. 아휴, 이젠 주주까지.
4: 네.
1: 여기였구나. 들어가자.
4: 잠깐만요. 입장권을 보여주세요.
1: 입장권? 그게 뭔데?
4: 선샤인랜드에 들어가려면 네 분 다 입장권을 사셔야 해요.
0: 저도 있습니다만.
1: 입장권? 얼마면 되는데? 이거면 됐지?
4: 충분해요. 들어가세요. 자.
1: 쭈비쭈비쭈비쭈비쭈비쭈. 너희들 오늘은 진짜 말썽꼬리만 안 돼.
5: 다들 따라와.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 같이 가.
4: 저렇게 놔둬도 될까?
5: 괜찮아. 오늘은 신나게 놀게 두자고.
1: 너희들 그 보라색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 잘 봐.
5: 그래.
1: 알았어. 혹시 저기 있지 않을까? 맞아. 저기서 뭔가 반짝였어. 주비주 같은데.
0: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습니다만.
1: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우리 저걸 타고 찾아보자. 좋아. 이거야. 주비주를 잡기 위한 빠른 스피드. 주비주를 잡기 위한 박치기. 이리야, 이리야. 조금 더 높이. 주비주가 보일 것 같아. 니가 주비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면 보일 거야.
6: 목마가 불쌍해. 내가 풀어줄게.
0: 대체 주비주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7: 저기 루시 아니야?
8: 쟤들이 여긴 왜 온 거지?
5: 따라가 보자.
1: 신나게 놀았다니.
0: 놀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1: 아니, 주비주를 열심히 찾았다니. 배가 고프네.
8: 역시 주비주를 찾으러 온 거였어.
1: 나도 배고파. 루시,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가자.
0: 네?
1: 비켜! 다 비키라고!
5: 내 풍선!
9: 내 풍선! 예!
1: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뚝!
5: 저기요, 이게 다 언니들 새치기 때문이잖아요.
1: 뭐라고? 요 꼬마가 겁도 없이.
8: 미아가 위험해.
5: 안 되겠어. 우리 변신하자.
8: 하지만 주비주들이 안 보여.
5: 어이 참, 이럴 때 어딜 간 거야?
1: 우리 딸기
7: 주주, 서둘러야 해.
5: 치링, 치링, 치르링, 시크릿 주주!

0: 너희들! 그 애들을 가만둬!
1: 이게 누구야?
2: 안 그래도 찾는 중이었는데
1: 잘 만났다!
0: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네 멋대로!
0: 트윙클 부스트 업!
1: 신디, 이번엔 안 될걸? 공격하자! 리모트로!

0: 없지! 네 멋대로! 위험해!
1: 바로 체인지업!

0: 매직 크리스탈.
1: 고마워요. 당신은?
0: 저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가진 미스틱 매지션입니다.
1: 저건 또 어디서 나타난 거야? 레드나이트, 공격해!
2: 예, 알겠습니다. 심장이 또...
1: 레드나이트, 뭐해?
2: 힐링, 마법 장소기!
0: 주정! 매직 크리스탈! 괜찮으신가요?
1: 네,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이젠 내가 맡을게요. 탭탭 레인보우 스틱. 그냥 당하지 않겠어.

0: 우린 그만 돌아가자. 미아랑 친구들은 어디 있지?
1: 저걸 어째?
2: 무서워!
3: 위험해! 매직 크리스탈!

0: 우와, 진짜 빨라. 미스틱 매지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1: 이런 마법을 너무 많이 썼어.
2: 타로? 네가 왜 거기 있어? 계속 안 보이더니.
3: 무슨 소리야? 쭉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4: 그나저나 미스틱 매지션은 어디 갔지?
0: 가버렸나 봐.
4: 그냥 갔다고? 인사도 없이? 너무해!
3: 아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빌에 나타났다고?
1: 번개처럼 나타나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간다는 그 도둑 말이야?
2: 그래! 그런 나쁜 도둑이 선샤인빌에 왜 왔지?
0: 이번엔 뭘 훔치려는 걸까?
2: 신디, 스텔라! 우리가 그 도둑을 잡자. 얼른 로사한테도 얘기해야겠어.
3: 비 온다, 뀨! 뀨!
4: 우산 없냐뇨?
0: 없어. 오늘 비 온다는 말 없었거든.
5: 이름?
0: 누구세요?
5: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4: 오, 카이, 좀 멋졌다뇨.
1: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2: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5: 같이 써야죠.
6: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5: 감사합니다.
2: 주베주!
7: 그러니까 주주.

0: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1: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2: 응?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0: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2: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3: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2: 아, 어떡해.
3: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0: 축하해, 신디.
1: 안고.
4: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아, 진정해, 카이.
2: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1: 응.
2: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0: 어, 저 사람 아니야?
2: 어?
5: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3: 저스틴! 저스틴!
4: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1: 아, 어떡해!
6: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2: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6: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어, 내 기타가 사라졌어.
2: 네? 누가 가져간 거지?
6: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2: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7: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다며.
2: 뭐야? 누가 그런 거지?
0: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2: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7: 어...
1: 혹시 카이?
2: 카이 요정님이 왜?
1: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2: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6: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요!
1: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6: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침마법을 뿌리느라고.
1: 뭐냐뇨? 너무하다뇨?
2: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6: 잘못했어요.
1: 어? 아니야, 잘했어, 카이.
2: 타로, 무슨 소리야?
1: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2: 주주, 얼른.
1: 알았어.
0: 마법의 흔적이 보여.
2: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0: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1: 어떻게 알았지?
2: 강기 씨는?
3: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4: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3: 용케네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0: 트윙클 부츠 업.
5: 자, 비전.
0: 모두 날 따라와.
2: 알았어. 그래.
1: 이게 뭐야?
0: 탭탭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0: 물론이지.
6: 어? 아니, 어? 저건 궤도 번개?
0: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7: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님들?
8: 안 돼.
2: 궤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0: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4: 아,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알았어, 타로.
9: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4: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9: 어?
0: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9: 어,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0: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4: 맞아요.
10: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11: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10: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11: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10: 시끄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즈 하세요.
1: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소!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아니, 뭐지 저건? 저건 도대체 뭐야?
1: 두 마리가 됐어!
2: 거기서! 거기서라!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뭐야? 또 늘어났어? 거기서라! 잡았다! 어딜 도망...
3: 이제 남은 미션은 단 하나! 룰루랄라! 이제 마지막 미션인걸? 자, 그럼 황금 지구본을 손에 넣을 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 우승은 당연히 우리 거니까.
4: 맞아!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은 없으니까! 그치, 생크마?
5: 생크마!
6: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아직 미션이 올 때가 아닌데?
7: 모아군, 모아군! 여러분, 긴급상황입니다. 지금 이 젤리처럼 생긴 괴물들이... 어머!
4: 아니!
7: 저 괴물들이 한 도심들의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괴물과 접촉하면 끼어낼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괴물과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 탐험대 웬 마지막 미션은 젤리 괴물을 저지하고 세계를 구하라. 이번 미션을 통해 대회의 최종 우승자가...
8: 삐리삐리 로빔 검색 시작. 삐리삐리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로는 어느 한 과학자의 실험 중 실수로 저 젤리 형태의 괴물들이 생겨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한

0: 점은 이 괴물이 재채기를 하게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복제가 되는데 현재 이 괴물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 괴물에 닿는 사람은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1: 아니, 도대체 저 젤리 같은 괴물은 뭐지? 엄청 많잖아!
2: 한 과학자의 실험 중에 실수로 생겨났다고?
3: 무슨 실험이었길래 저렇게 많은 괴물들이 나타난 거지?
1: 핑핑, 그럼 그 과학자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2: 맞아. 일단 젤리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
4: 아이, 도대체? 어? 루커, 이걸 좀 보세. 예전에도 이런 괴물들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었네.
5: 아니, 뭐라고?
4: 그때 그 괴물도 복제가 가능했다고 나와있네. 그렇다면 그때 그 괴물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유독 한 마리만 다르게 생긴데. 아니,
5: 맞네, 헤럴드. 복제가 가능하다면 최초의 숙주 괴물도 존재한다는 얘길세.
4: 그 숙주 괴물이 문제를 풀 열쇠가 분명하네. 좋아, 숙주 괴물을 찾으러 가세.
6: 우리 팀이 대활약할 미션이야.
2: 그런데 대장, 우리가 젤리 괴물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
7: 대장, 난 영원히 잠들기는 싫어.
6: 나만 매드라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비밀 무기가 있거든.
7: 와, 대장! 역시 대장이 최고야!
2: 하하! 대장! 비밀 무기라니! 혹시 광선검이나 대포 같은 거야? 아니, 아니! 미사일이 분명해!
6: 이제 그 괴물들은 끝났어. 우유는 우리가 구한다.
8: 이럴 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전 세계가 젤리 괴물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9: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질 거야.
10: 회장님!
2: 여기야, 여기! 지치, 너 혼자 살기냐? 나, 괴물은... 괴물이 아니었구나.
9: 미안해, 얘들아.
6: 지치, 그렇게 젤리 괴물이 무서우면 내 뒤에 바짝부터 따라와.
8: 누가 무섭다고 그래? 난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라고.
2: 들키겠어.
6: 정말. 가자, 얘들아. 지치, 어떡할 거야?
9: 아, 안 돼! 젤리 괴물들이 이리로 오고 있어!
2: 어떡해!
6: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얘들아, 내가 시간을 끌어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연구소로 가.
8: 그래, 알았어.
6: 아니, 넌 나랑 같이 시간을 끌어야지.
8: 나도!
11: 신난다! 탱크미 젤리 좋아!
9: 탱크미?
8: 탱크미가 젤리 괴물하고 놀고 있어.
9: 탱크미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2: 어떻게 된 거지?
6: 우선 시간이 없어. 빨리 연구소로 가자.

헤럴드. 젤리 괴물들은 주기적으로 재채기를 하면서 증식하는 것 같네.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증식을 하는군. 그뿐만이 아니네. 자신들끼리 합쳐져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위험할 것이. 시간이 없네. 일단은 숙주 괴물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모두 똑같이 생겼어. 누가 숙주 괴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원. 루커, 숙주 괴물이라면 다르게 생기지 않았었나? 그렇지. 오, 숙주 괴물 아닌가? 찾았네. 잡아야 하네. 이 사람!

0: 헤럴드, 드디어 우리가 해낸 것 같은데. 맞네. 이제 이 혼란도 끝일세. 자, 오렴.
1: 때가 됐다.
2: 열받아. 다도 아무 일 없다면 내가 저 괴물들 따위 모조리 처리할 텐데.
3: 참, 그러고 보니 생크미는 젤리 괴물의 다도 잠들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지?
4: 어쩌면 생크미도 실험실의 화학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2: 야! 살려줘!
5: 무슨 소리지?
3: 이건 치코 목소리 같은데?
4: 저쪽에서 소리가 났어. 얘들아, 가보자.
2: 이런 곳에서 잠들 수는 없어. 안 돼.
4: 대장, 울지 마.
2: 뭐? 대장, 저기 봐.
3: 부리부리 팀이야. 가자, 부리부리 팀을 구해주자.
4: 잠깐, 섣불리 움직였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져. 우선 저 젤리 괴물들이 우리가 온 걸 눈치채지 못하게.
2: 제! 조금만 기다려! 너희를 구해줄게!
4: 망했다.
5: 저기! 괴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
3: 저 눈치 없는 녀석!
2: 캣마블! 좋아! 내가 캣마블로 젤리 괴물들에게 한방 먹여주겠어! 캣마블 스카이!
3: 얘들아, 지금이야!
6: 우와, 성공이야!
2: 도키야, 대단한걸?
7: 뭐, 이 정도 가지고.
2: 어차피 내가 다 괴물들을 처리하려던 참이었는데 도와줘서 고마워.

0: 도마뱀 괴물이야!
1: 어서 도망가야 해! 어이구, 큰일인데!
2: 뭐야, 이건 아니잖아!
1: 여기까지인 건가?
3: 어?
1: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

0: 그렇게 된 거야? 저기 황금 닷 봤지? 설마 전설의 유물의 힘인 건가?
1: 얘들아, 이때야. 어서 피하자.
2: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 어쩔 수 없잖아. 빨리 연구소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3: 여기 버스에 시민이 갇혀 있어.
1: 어떡해.
2: 시민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어서 구하자.
0: 얘들아, 젤리괴물들이 쫓아오고 있어. 서둘러야 해.
1: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금방 구해드릴게요.
2: 자, 얘들아, 여기야. 이 차를 밀어내야 해.
0: 못생긴 괴물들아, 여기다 여기.
1: 지구! 안 돼! 세상을 혼자 보낼 수 없어!
2: 얘들아, 우선 시민부터 구하고 지쿠를 따라가자! 됐어!
4: 저기예요! 저기로 나오세요!
1: 괜찮아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저희랑 같이 가요. 내 핑크패!
2: 기껏 도와줬다니 용서 못해! 거기서!

이런...

아니, 티아가 왜 여기에? 끝까지 방해할 셈이군.

0: 괜찮아? 방금 뭐였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래도 전설의 유물에 무언가 힘이 있는 것 같아.
1: 전설의 유물? 어째서 날 위해 뛰어든 거야? 너까지 위험할 뻔했잖아.
0: 우린 친구니까.
1: 뭐?
2: 진지! 찌찌, 괜찮아?
3: 그 녀석은 어디 갔어?
0: 이 치치님이 해결했으니까 걱정 마. 자, 여기 핑크백.
4: 으이, 다행이다. 전설의 유물을 잃어버리는 줄 알았네.
3: 아, 맞다. 치코. 얘들아, 치코를 도와야 돼.
0: 그래, 어서 가자. 저쪽이야.

0: 내가 나설 때가 온 것 같군.
1: 홍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농장.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오예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0: 우아상을 만나면
1: 파리야!
0: 당신!
2: 우리 모두 파리!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다들가족!
3: 이들!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레몬물입니다.
1: 있잖아, 블레이온. 응? 우리 관계는 뭐지?
2: 갑자기 무슨 얘기야?
1: 준은 자신과 메탈카드 보스는 친구라고 했어. 태어난 별이 달라도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우린 서로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함께하는 사이 아니야?
2: 그럴지도 모르지.
1: 나도 널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2: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지금은 헤아리에만 생각하도록 해.
1: 알겠어.
3: 야, 패스야, 패스!
4: 어, 가고 있어!
3: 패스! 헤이거, 아이들 다치지 않게 조심해!
5: 저 알로는 메탈 카드봇이네.
6: 와일드 카드봇.
7: 그게 그거 아니야. 마키나 행성에 살 땐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은 적대 관계였다나 봐.
8: 하지만 마키나 행성은 이제 없어. 지금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지.
5: 날아다니는 애는 어떡할 거야?
6: 나이트 그리폰 말이지. 마을에 아직 숨어있는 것 같은데 명 찾기 힘드네.
7: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야.
9: 오늘 크레스트가 백신 소식을 들려주러 온댔으니까 뭔가 진전이 있지 않을까?
7: 무슨 고양이도 아니고.
9: 공을 보면 본능이 자극되는 거래.
1: 잘도 길들였네.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지?
6: 아니거든.
9: 준은 타이건과 친구가 된 거야.
2: 또 그런 나 뜨거운 소리. 이야!
3: 조심해!
2: 이런 녀석이 너와 친구가 됐다? 시시한 허니. 뭐야? 한번 붙자는 거냐?
6: 그만해, 타이건. 이 마을 어딘가에 나이트 그리폰이 숨어 있을 거야. 우리랑 같이
1: 거절할게.
6: 놀래요.
1: 나이트 그리폰을 붙잡는 건 나야.
6: 야!
5: 쌀쌀 맞아서 말도 못 걸겠어.
4: 부침성이라고는 일도 없네.
10: 크레스트랑은 완전 딴판이잖아. 쌍둥이 맞냐?
5: 그냥 내버려 두라고.
6: 아니, 반드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고 말겠어. 기다려!
1: 뭐야?
6: 너 나이트 그리폰은 어떻게 찾을 건데? 모우타운 스타디움에 찍힌 거래. 이걸 단서로 같이 찾아보자.
1: 그런 건 아무런 단서가 안 돼.
6: 그럼 이건?
5: 샘 아저씨, 저거 아니에요?
11: 애들이랑 미리 찍었어.
1: 이걸로 나타나는 위치를 알 수 없잖아.
7: 이건 어떨까? 단선도로에 설치된 소음계가 포착한 폭발음 데이터야. 이걸로 비행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9: 시청에도 비행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여러 건 있었대.
1: 나이트 그리폰의 최고 속도는 마하7. 순식간에 이 마을을 횡단 가능한 속도야. 어떻게 붙잡으려고?
6: 그러니까 협력하자고. 아무리 버거운 상대라도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결할
1: 아무 계획도 없다는 거네.
6: 뭐?
1: 넌 항상 그런 식이야?
6: 너 자꾸 그렇게.
5: 그만 그만.
2: 뭐야? 싸우면 싸우.
12: 타이건 멈춰.
2: 이 지뢰가 와일드 카드로. 타이건이 대신 싸워주지.
13: 흙바닥이나 구르는 덩치가 뭘 안다고. 제가
2: 뭐라고? 널 나와.
13: 바라던 바다 쏠레이요.
6: 해보자는 거야?
1: 그래야 한다면 펜타몬의 셋업.

0: 다들 집중 좀 해! 준, 네가 이러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1: 이런 곳에서 싸웠다간 학교 와 마을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2: 나도 알아!
0: 솔레유, 우리 위해서라도 대화로 풀어보자! 부탁이야!
3: 조용!
4: 이제 재밌는 일을 벌여주시는군. 기다리다 지쳤다니까.
2: 나이트 그리폰,
4: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1: 돈 노냐?
5: 너도 따끔해지고 싶나 보군.
4: 나의 크림슨 랜스도 제법 따끔하다. 가기군. 너무 느려.
1: 이런 몸이야, 하루 죽여.
0: 바이러스에 당한 건가?
2: 면역이 돼 있는 거 아니야?
1: 내가 질렸을 땐 움직일 수 있었어.
4: 야, 너
1: 멈춰.
4: 시시한 기술이시군.
2: 타이건, 보여.
1: 소리, 내가 가서.
3: 블레이온, 세다.
4: 넌
1: 이게 놀이라고 생각한가 본데. 이제 처리 될 때도 되지 않았나?
4: 저는 당신이나 알아서 드시고, 난 평생 널 까니까.
0: 준, 우리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2: 우리 잠시 휴전하는 게 좋겠어. 협력하자.
3: 왜?
2: 보고도 모르겠어? 1대1로 싸웠다간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고.
3: 내가 알아서 할게. 레오, 레온 러시아. 블레이온!
4: 이거 놓지 못해! 원하신다. 자, 슬슬 마무리해야지.
2: 온다! 이유나 블레이온!
4: 알고 있어! 스크림 오브 탈러!
3: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4: 파이어 로어 블레이즈!
0: 공중에서 너무 불리해! 추락하고 말 거야! 솔레이유, 여길 벗어나야 해!
4: 역시 보통이 아니시여. 그래봤자 독수리 날개 아래 땅고양이시지!
0: 어서! 이런! 먼저 피해!
2: 괜찮아? 솔레이유가!
0: 스파이어! 괜찮니?
3: 너 날 구해준 거야? 다칠 걸 뻔히 알면서.
6: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구조대원 아니겠어?
3: 이해가 안 돼.
6: 그리고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이 슬퍼할 테니까.
3: 뭐?
0: 피닉스 파이어, 너!
4: 이런 이런, 이거 멋이 안 사는 거야. 너무 흥분했나?
0: 몸이 쪄버릴 것처럼 뜨거워.
2: 피닉스 파이어!
4: 뭐야, 이거 엄한 곳에 꽂히셨군.
2: 블루캅, 대놈! 저건 설마 비스트 바이러스. 솔레이유, 부탁이야, 녀석을 도와줘. 블루캅도 고쳐줬잖아.
3: 너의 소중한 친구랬지.
1: 안 돼, 내가 용납 못해. 그걸 또 시켰다가 솔레이유가 위험해.
2: 하지마.
4: 변화의 과정을 꽤나 버티시는 걸 보니 제법 흥미로운 상대가 되시겠군.
1: 블루캅, 날 건물에도 올려줘. 와일드가디, 외가에 불러. 준, 나에게 힘을.
2: 알았어.
4: 뭐해?
1: 얌전히 있어.
2: 와일드가디, 내려줘.
1: 와일드 칼리버.
0: 내가 이불로 서둘러!
2: 크리스!
1: 조금만 참아! 넌 당하잖아!
4: 이 땅의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녀석들 뿐이신가?
7: 그만 떠들어라, 와일드 카드몬.
4: 아, 흥이 싹 가셨어. 이거 어떡할 거야? 다음에.

0: 이놈이 끼어들면 용서 못한다!
1: 어라, 다들 부담스럽게 왜 그래?
2: 고생했어.
3: 늦지 않았나 봐.
4: 다행이야.
5: 피닉스 파이어!
6: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설마 나이트 그리폰이 나타날 줄은.
5: 고마워, 크레스트. 메가 엠블러.
6: 내 쌍둥이 여동생이라는 게 너야?
3: 어?
7: 맞아, 크레스트.
6: 어머니.
7: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거지? 못 알아볼 만큼 완벽한 숙녀가 돼서 말이야. 솔레이유, 오빠한테 인사하렴.
3: 오랜만이야, 오빠.
6: 그래, 오랜만이야.
7: 자, 그럼 솔레이유는 나랑 급한 일이 있거든. 가자.
3: 네, 어머니.
5: 잘 가.
3: 블레이온, 가자.
7: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얘들아. 우리 아들도 파이팅!
2: 나도 먼저 갈게. 준, 피닉스 파이어를 잘 돌봐줘.
6: 잘 부탁할게.
5: 저 녀석 어디로 가는 거야?
6: 백신 접종. 각지에 있는 메탈 카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8: 완성된 거야?
7: 그러면 비스트 바이러스도 무섭지 않겠네.
6: 그렇게 쉽게 풀리면 좋겠지만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맞아야 효과가 있어. 지금처럼 먼저 당해선 의미가 없거든.
5: 그럼 피닉스 파이어는?
6: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서 신체 변화를 억제하고 사고 회로를 보호하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아. 만일을 위해 내 별장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5: 무슨 말인진 잘 모르겠지만 알았어.
7: 그래? 준의 메탈 카드 보시 그런 얘기를?
3: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구할 이유가 있었는지.
7: 너도 모든 힘을 다해서 블루캅을 도와줬잖니.
3: 그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준과 블루캅에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샘플도 얻었고요.
7: 그랬지.
3: 하지만 절 구해준 메탈카드 보스는 준이 슬퍼한다는 이유만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7: 친구의 친구는 모두가 친구 아니겠니?
3: 네?
7: 아무것도 아니야.
3: 전 진지하다고요.
7: 준이 메탈카드 보스를 친구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3: 네.
7: 준은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3: 절 메탈카드봇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7: 괜찮아, 솔레이유?
3: 죄송해요.
9: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7: 우린 걱정 마, 게리슨.
9: 다행입니다. 바로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7: 괜찮아. 고마워.
3: 나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9: 나도 전하고 싶어. 도와줘서 고마웠다고.
7: 그러면 내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10: 어? 이제
11: 진짜 깜짝 놀랐어.
3: 좋은 아침.
7: 좋은 아침.
12: 좋은 아침.
3: 좋은.
5: 좋은 아침.
3: 어젠 고마웠어.
5: 뭐야 너 갑자기 고맙다는 인사는 피닉스 파이어한테 해.
9: 손을 세워야지.
3: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해. 힘을 빌려줘.
5: 물론이지.
10: 박수?
7: 특종이다.
3: 이제 나죠.
5: 그래도 그땐 기가 너무했어. 그치?
3: 미안해.
11: 둘이서 갑자기 조깅이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쌀쌀맞은 분위기였잖아.
7: 그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것이 영 수상해.
4: 수상하긴.
5: 우와, 베라! 언제 왔어?
7: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아가씨가 껄렁이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러브코미디의 뻔한 패턴이잖아.
13: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는 조금 귀찮아서 말이야.
5: 하지만
7: 그렇게 전 학생에게 소꿉친구를 빼앗긴 반전 캐릭터는 좌절 확정이지요?
5: 그건 뭐야?
7: 아니야, 난 준이랑 소꿉친구도 아니고 좌절도 안 해.
4: 그럼 왜 쟤네 둘은 이른 아침부터 조깅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
5: 솔레이유랑 데이트? 내가 왜?
7: 그럼 둘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3: 특훈이야.
7: 특훈?
5: 나이트 그리폰을 잡으려면 기초 체력이 필수니까. 자, 들어봐.
4: 나왔다, 준의 작전 브리핑.
7: 안 들을래.
5: 감시자가 나이트 그리폰을 발견하면 진로를 확인.
3: 타깃은 남남서쪽 빌딩을 향해 비행 중. 부탁할게.
5: 호행 역할은 진행방향 빌딩으로 뛰어올라와선 블루캅 세덕. 이름하여 스카이 바디 프레스 작전. 얼마나 빨리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4: 그래서 단련하던 거야?
7: 꼭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엘리베이터를 두고.
3: 나이트 그리폰은 초음속으로 난다며. 올라가는 사이에 지나치지 않겠어?
5: 초음속?
4: 애초에 고층 빌딩보다 더 높이 나는 것 같던데.
5: 더 높이. 나와 솔레이유의 노력이 어때였다.
7: 어이없어 정말.
3: 저 솔레이유, 준의 작전에 불만은 없었어? 작전권은 준에게 양보하기로 했거든.
7: 아휴.

0: 일러봐. 내가 도와줄 녀석을 불러줄 테니까.
1: 도와줄 녀석?
2: 아니, 누군데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린 새로운 작전 짜야 한다고.
0: 가만히 있어봐.
3: 어? 저 비행기는...
2: 어?
0: 잘했어, 플래카제트.
4: 깜짝 놀랐어요. 데라양으로부터 호출을 받을 줄이야.
2: 놀란 건 나거든? 너 VIP 경호는 어쩌고 여기까지 온 거야?
4: VIP보다 중요한 사람이 불렀는데 와야죠. 물론 의료인계는 양해를 구했다고요.
2: 그래.
0: 너 베라와는 무슨 사이야?
4: 둘도 없을 친구죠. 흥미로운 VIP의 정보도 나눌 만큼.
0: 그래서 그렇게 정보가 빨랐구나.
4: 물론 안나양과의 로맨틱한 비행은 추억으로 잘 간직해두었으니 걱정 말아요.
0: 이 바람둥이.
4: 나야. 어? 아니 잠깐. 인사가 늦었군요. 전 플래타젠이라고요.
5: 솔레유라고 해.
4: 반갑습니다. 당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저와 함께...
6: 저리 떨어져!
2: 떨어져!
4: 아야야야.
2: 여전하구나. 그래서 응?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
4: 아, 네. 얘기는 전부 들었어요. 나이트 그리폰이라. 먼저 제 생각을 들어보시겠어요? 날 수 없는 여러분이 머리 위에 있는 적을 쓰러뜨리려면 역시 기초 운동부터 해야죠.
2: 뭐야, 결국 체력 단련이란 거잖아.
4: 맞아요. 자신의 힘을 한계까지 끌어내는 겁니다.
2: 내 생각이 맞았네, 뭐.
0: 그래, 축하해.
6: 이거 안 그래도 강한데 더 강해지면 어쩌냐?
2: 난 나일 줄 아는데.
6: 왜 나까지?
5: 그의 합동 작전이니까.
4: 자, 이제 균형 감각을 단련하는 군입니다. 역.
6: 야!
7: 이런 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거야?
4: 그럼요.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하 시에로시 스카이글럽님처럼요.
6: 그렇군요. 이렇게! 하!
2: 어? 잘한다, 물루카!
4: 좋아요. 더 높이! 자! 자!
7: 난 괜찮아.
4: 자, 다시 한 번.
8: 언제까지 해야 될까, 저거?
6: 네, 이딴 훈련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아?
7: 한 번만 더 부탁해.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6: 말은 쉽지.
7: 뭐?
6: 밑에서 받쳐주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못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지.
4: 이게 무슨 짓인가?
6: 해보자 이거구만.
4: 자, 당신도.
9: 이란, 이란. 파티가 무척 재밌어 보이셔들. 나도 좀 끼워주실까? 뭐야?
4: 작전에 걸려들었군, 나이트 그리폰.
9: 작전?
4: 네, 맞아요. 이 모든 게 당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이거든요.
9: 나는...
2: 넌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싸울 때만 나타났지.
9: 나도 좀 끼워주실까? 나도 좀 끼워주시면 좋겠는데.
6: 난 뼛속부터 싸움을 좋아한다는 이미지.
8: 거기다 끼어들길 좋아하는 게 꽤나 악질이야. 이제 좀 놓지.
5: 그래서 모두가 싸우고 있으면 네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한 거야.
9: 그럼 당신들이 하고 있던 거
0: 연극이지. 다들 연기가 실감나더라.
8: 조마조마하긴 했지만
6: 나는 진심으로 싸웠다.
2: 야,
9: 날 농락할 생각을 다 하시다. 배짱들이 적합.
5: 팬텀 포넷 세다.
0: 스팅 레이드
8: 그때 망신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지.
2: 블루컵 탈거.
9: 뭐야 당신은 어디서 팀워크이신가? 그래봤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날파리는 나의 장난감일 뿐이시지.
4: 제가 있다는 걸 깜빡하셨군요.
2: 플래타 제트 제노
4: 빅킹 에로.
9: 황야의 헌터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세상 참 좋군 형제.
4: 저야말로 지금의 프레데터를 다시 보게 돼서 반갑군요.
9: 그런데 안 본 사이 솜씨가 녹슬신 것 같군.
4: 부정은 못하겠군요. 여기서 많은 수녀들과 친구들이 생겨서 즐거움에 취하다 보니
5: 지금이야 패스터 보내.
9: 내 귀염

0: 치지마 플레이어.
1: 에온노사.
0: 나이스 샷.
2: 이제 녀석은 속도를 더 못 낼 거예요.
0: 고생했어 얘들아. 우리 작전이 통했어 솔레이유.
1: 이 같은. 그렇게도 나를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싶으시다면 원하시는 대로 직접 내가 가주지.
2: 죽은 여길 벗어나야 해요.
1: 죽다 까마귀. 샤우트 오브 핑클.
3: 모두 대피.
0: 솔레이유 뭐해.
4: 지시를 내려줘 솔레이유.
0: 얼른 가자. 여길 벗어나자 플레이온.
3: 타이건.
5: 쟤는 너도 소중한 친구라 생각하고 있을 거야.
0: 그럼 저를 메탈카드복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건가요?
4: 솔레이유, 솔레이유, 정신 차려.
0: 솔레이유, 솔레이유, 괜찮아?
4: 조심해.
5: 우주 저편에서 온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려면 서로 선을 지켜야 해. 기계는 인간의 말을 들어야 하고 인간은 기계를 관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당할 테니까. 메탈그래스의 주인인 주는 그런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준에겐 모두 소중한 허물없는 진짜 친구인 거야. 인간도 메탈카드봇도 와일드카드봇도 너도 나의.
1: 허허, 거기는 있으셨구만. 한참 찾았잖아.
0: 플레이온, 오메가 히트 플레이!
1: 오메가 히트 플레이!
5: 가자, 준. 우리의 특군의 성과를 보여주자.
0: 알겠어, 솔레이유. 블루캅 가자!
2: 플레이온, 타이거, 부탁할게.
4: 그걸 하는 건가?
1: 실전이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0: 팬텀 호네, 팬텀 리전!
4: 가서 한방 먹여!
0: 가라!
1: 이 나이 파리 같은!
4: 발파선도 반칙!
0: 비행에 성공한 블루캅의 한방이 통했습니다!
6: 블루터제트의 특군이!
0: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2: 스승으로서 자랑스러워요, 블루캅!
4: 마무리는 우리에게!
1: 맡기라고!
2: 부탁해!
1: 스크린치 오버 플레이!
0: 마무리하자!
6: 응!
0: 그라울 엑스투!
1: 그라울! 엑스투!
0: 인테르널!

0: 좀 아씨 내들
1: 어떠냐?
2: 어서 봄이네.
1: 어? 그래도 돼?
2: 응.
1: 에?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업! 나이트 그리폰 모빈! 우리가 해냈어!
2: 해냈네.
3: 손바닥을 쳐.
1: 그러게, 진작에 같이 협력하자니까.
2: 앞으로 잘 부탁해, 줌.
4: 그래? 또 와일드카드 보슬? 수고했어. 그래서 누가 봉인했니?
5: 죄송해요, 어머니.
2: 나이트 그리폰은 준이 봉인했어요. 네, 다음엔 제가 봉인할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3: 목표물을 놓쳤는데 후련한 표정인걸?
2: 그럼 안 돼?
3: 아니, 네가 납득했다면 그걸로 됐어.
2: 나 알게 됐어.
3: 뭘?
2: 이런 게 바로 친구, 맞지?
6: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7: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7: 또 졌네.
8: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캐슬.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진우의 라이벌
11: 모두 주목. 지금부터 중간고사 성적 우수상을 발표하겠어요. 우선 우수상으로 바우 주디어. 우리 아들 잘했어요.
12: 부장 부장 드디어 최우수상이에요. 이번에 틀림없이 부장이 받으실 거예요.
13: 그렇게 된다면 혹시 수상소감에 제 이름도?
12: 물론이지. 엄마 아빠 다음에 호명해 주려고 했어.
11: 자,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 최우수상 수상자는 과학부장 태슬리!
12: 우선 이 영광을 집에 계신 엄마.
11: 자, 그러면 영예 대상 수상자는?
12: 에?
11: 바로 바로 바로 디

0: 우수상 축하드립니다. 제 우수상이라니 대단해요.
1: 대단해?
2: 네, 맞아요. 비록 1등은 아니지만 2등도 엄청 대단해.
1: 2등. 2등, 2등, 2등, 2등! 2등은 이미 없어! 지난번에도 디노 그 녀석 때문에 1등을 못했어! 매번 날 방해하는 디노! 가만두지 않겠어!

0: 아, 디노야. 힘들게 받은 상인데 저렇게 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
1: 자리가 없어. 그리고 힘들게 받은 상 아니야.
2: 우와, 그 발언 심각한데?
3: 힘들게 받은 상 아니야. 크, 승자의 여유인 건가?
1: 그럼 난 먼저 가볼게.
3: 이제 다 했으니 얼른 가자.

0: 저걸 다 치우려면 한 세월 걸릴걸? 시험 공부할 시간에 청소나 해라.
1: 과연 대단하십니다, 부장. 디노 녀석, 이제 공부할 틈이 없겠네요.
2: 물론 쓰레기를 모으느라 저희도 공부를 못했지만 말입니다.
0: 자, 어떡할 거냐, 디노.

0: 저 녀석!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어딨어!
1: 과연 디노는 천재인지?
0: 예, 하지만 한정은 저것만 설치해둔 것이 아니지. 시험 공부를 앞둔 상황에선 게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법. 게임하다가 밤이나 새버려라.
2: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대단하십니다.
1: 정말 잔인한 수법이네요, 부장.
3: 태호인가? 앞으로 태호한텐 컴퓨터 빌려주면 안 되겠네.
0: 아무것도 먹히지가 않아.
2: 아직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1: 디노는 과연 약점이 없냐?
0: 약점?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히어로서클 부장 태우지. 난 과학부 부장 테슬리야.
2: 그런데?
0: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2: 뭔데? 악당이라도 나타났어?
0: 디노, 그 녀석의 약점을 알려줘.
2: 뭐?
4: 저, 디노는 우리 부원인데.
0: 알고 있어!
5: 디노가 뭐 잘못했어?
0: 잘못했지! 아주 큰 잘못! 걘 성적도 대회도 항상 1등을 내주지 않잖아.
5: 그게 디노 잘못인가?
0: 잘 생각해봐. 걘 너희들이랑 맨날 어울리면서도 시험 때가 되면 항상 혼자만 좋은 점수를 받잖아.
2: 그래, 공부 못하는 니들 도와주지도 않잖아.
5: 잠깐, 누가 공부 못한다고?
2: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4: 그래도 친구 사이의 약점이라니.
0: 정보만 달라는 거야. 돈은 안 바래. 그렇게 나올 거라 예상은 했지. 그럼 제안을 하나 하지.

0: 디노, 네 녀석의 약점 그 첫 번째.
1: 내가 아는 디노의 약점은 의외로 귀여운 거에 약하다는 거야.
0: 이 귀여운 햄스터에 빠지면 공부는 뒷전이 되겠지. 어?
2: 부장! 작전은 성공하셨나요?
0: 보안이 심해서 안 되겠어. 다음 작전으로 넘어간다.
2: 네?
0: 디노, 네 녀석의 약점 그 두 번째.
3: 디노의 약점이라. 아? 디노는 공부할 때 떠드는 거 싫어하더라고.
0: 해킹 준비는 끝났나?
2: 물론입니다, 부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0: 시작해.
2: 넵.

0: 근데 디노 녀석이 안 나오네요.
1: 어떻게 된 거지?
2: 우와, 이 노래 엄청 좋다. 안 그러냐, 디노?

0: 디노의 약점, 그 세 번째.
1: 그게 디노는 자다가 깨면 다음날 컨디션이 나쁘더라고.
0: 오늘 밤 잠을 설치게 하면 내일 시험은 보나마나 망치겠지.
2: 과연 이번만큼

0: 이름은 확실하겠네요.
1: 뭐였지?
2: 이제 어떡하죠?
1: 짜증나는 디너 녀석!
3: 저 이번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마지막 수단이 하나 남았어.
3: 설마!
2: 부장, 그건 모두가 망하는 길이에요.
1: 어차피 내가 1등 못할 거면 아무도 1등 못하게 하는 게 나아!
2: 그래!
4: 자, 그럼 시험 시작하겠어요.
1: 디노, 네 녀석의 치명적인 마지막 약점.
5: 디노는 화나면 공룡으로 변해.
1: 이젠 이 방법뿐이다. 넌 끝이야, 디노.

0: 드디어 성공이야. 이제 디노 녀석은 시험을 못 치겠지. 이번 시험은 내가 1등. 내가 1등.
1: 10분 남았어요.

0: 우선 이 영광을 집에 계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삼촌, 이모부 그리고 옆집 누나.
1: 이 수치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테다. 죽어보자 테일러.
2: 영탐정 도이

0: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니까!
1: 왜 그래?
0: 이상하다고!
2: 아이, 시끄러워.
0: 이상하지 않냐, 어?
2: 그러니까 뭐가?
0: 지난 3일 동안 우리 부실에 찾아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1: 그랬나? 근데 그게...
0: 어떻게 3일 동안 아무 사건이 없을 수가 있어? 이건 엄청난 사건이야! 아무도 우리 찾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1: 태호야, 일단 좀 진정해.
0: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사건의 실마리를 밝혀보자.
3: 아, 진짜 어떤 녀석이야?
0: 뭔가 사건이 벌어졌나 본데?
3: 잡히기만 해봐라.
0: 데비, 무슨 일 있어?
3: 왜? 무슨 일 있긴 하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건 의뢰하러 가는 길이야.
0: 말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3: 의뢰할 일이 있다고 했지 너한테 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비켜! 바쁘니까!
0: 그럼 어디 가는 건데?
3: 알아서 뭐하게!
1: 우리 말고도 사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빈센트! 따라가 보자! 저긴 뭐 하는 곳이지?
1: 탐정부라고 적혀 있는데.
0: 탐정부?
4: 예약하셨나요?
0: 당연히 예약은 안 했지. 무슨 짓이야? 물어볼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뭐야? 아프다고.
2: 이 정도 해도 긴.
3: 뭐야? 니들 뭐하러 왔어? 지금은 내 차례라고.
0: 데뷔! 사건이라면 믿음직한 우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 이런 수상한 녀석 말고.
3: 싫은데.
2: 안녕, 난 도일이라고 해. 탐정이지. 너의 히어로 서클 맞지?
0: 채, 그래.
2: 먼저 온 손님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주지 않겠어?
1: 그러자 태호야, 데뷔 좀 봐봐.
0: 응? 그러지.
2: 좋아, 계속 얘기해줘.
3: 아, 그러니까 어젯밤에 누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귤을 훔쳐갔는데 범인을 좀 잡아줬음에.
2: 정말 간단한 사건이군. 범인이 누구인지 다 파악했어.
3: 뭐? 정말?
2: 범인은 이 안에 있어.
3: 뭐?
1: 이 안에?
0: 태호야, 화장실 좀 가려고 한 것뿐이거든. 뭐야 그 눈빛? 내가 범인이라는 거냐? 증거 있어?
2: 네가 범인이라는 증거, 그 첫 번째, 너의 손가락 끝이 노랗게 물들어 있다는 점. 두 번째, 방금 소리칠 때 공기를 통해 전해진 시큼한 귤 냄새. 세 번째, 지금 이 방 안 온도가 섭씨 22도임에도 혼자 불필요하게 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데뷔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자리를 뜨려 했다는 점. 이 모든 증거들이 네가 범인임을 말하고 있지.
3: 태우, 너 이 녀석!
0: 잠깐만!
3: 내 귤을 멋대로 먹어놓고 뻔뻔하게 도와주겠다고 할 거냐?
0: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 진짜야!
5: 아, 들어봤어, 탐정부. 요즘 잘 나간다던데?
1: 장난 아니더라. 추리 실력이 정말 대단해.
0: 쉐! 대단하지 뭐가 대단해? 그 녀석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에 처했었다고.
2: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0: 퇴! 어쨌거나 말이야.
6: 이거 참 큰일이군요.
0: 교사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6: 태호군. 아, 글쎄, 우리 집에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0: 도둑이요?
6: 간밤에 냉장고에 둔 케이크가 없어졌지 뭐예요.
0: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6: 고마워요, 태호군. 믿음직하네요. 아, 그럼 방과 후에 우리 집에서 봐요.
5: 미리 말해두는데 나 안 갈 거야.
0: 괜찮아. 사건 해결은 나랑 빈센트가 할 테니까. 선생님, 저 녀석은 왜 온 거죠?
6: 도일군은 제가 불렀어요. 굉장히 유능하다고 들었거든요.
2: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죠?
6: 아,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누가 간밤에 몰래 제 케이크를 절반이나 훔쳐먹었어요.
0: 고작 케이크 하나 때문에 도둑이 들었을까요?
6: 고작이 아니에요. 제가 아껴 먹으려고 놔둔 케이크란 말이에요.
2: 이상한 점이 하나 있군요.
0: 이상한 점?
2: 교장 선생님,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는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6: 알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0: 채! 도둑을 잡는 건 바로 이 몸이라고. 어때, 빈센트? 수사에 진전은 있어?
4: 억지로 끌고 와놓고 무슨 소리야. 범인은 네가 밝힌다며.
2: 외부로 통하는 나머지 장소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남은 곳은...
6: 파우 주니어군, 바람이 찬데 창문은 꼭 닫아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셨는데 인사는 해야지요. 낯을 좀 가린답니다. 아무튼 천천히 수사를.
2: 아니요,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습니다.
6: 아니, 그게 정말인가요, 도일군?
0: 웃기지마! 증거도 아직 못 찾았잖아!
2: 일단 모두 아래층에 모여주세요. 너희들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0: 그게...
2: 그렇다면 내가 먼저 추리를 시작하지.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범인은 왜 다 먹지 않고 반만 먹었을까?
0: 그러고 보니 배가 불러서 남겼나 보지.
2: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것. 세 번째 이상한 점, 다른 물건과 음식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6: 과연 그렇군요.

0: 홍삼즙과 마늘즙도 있는데 말이에요.
1: 그래서 범인이 누구라는 건데?
2: 이 모든 것들을 잘 추론해보면 범인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케이크를 반만 먹었다. 이것은 범인이 이 케이크를 자신의 것이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분명 다시 이곳에 와서 남은 케이크를 다 먹어 치울 겁니다.
0: 아니! 무슨 그런 파렴치한!
2: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두 번째 단서, 이 집 전체가 밀실입니다. 모든 문은 잠겨 있었고 범인이 들어온 흔적이 전혀 없었죠.
1: 뭐라고? 아까 한 군데 있었잖아! 바우주니어 방 창문은 열려있었다고!
2: 창문 바로 앞에 바우주니어가 있는데 들킬 게 뻔한 짓을?
1: 그건...
2: 물론 좋은 지적이야. 바우주니어가 있었다. 그 말은 바우주니어라는 인물도 용의선상에 올라간다는 뜻.
0: 뭐라고요? 우리 착한 바우주니어가 절대 그럴 리 없어요.
2: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의문사항. 왜 하필 케이크만 먹었을까? 다른 값비싼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아무 아쉬움이 없는 사람. 제집 드나들듯이 언제든 케이크를 먹어치울 수 있는 사람. 이 집에 사는 사람밖에 없겠죠?
1: 으아! 알겠다!
2: 범인은 바로 바우주니어입니다!
1: 교장 선생님이에요!
2: 뭐라고? 너 내 추리를 뭘로 들은 거야?
3: 대호야, 우리가 진 것 같아.
2: 어쨌든 교장 선생님, 어서 범인을 체포하러 가시죠.
0: 도일군, 이 추리는 태호군의 승리예요.
1: 네?
0: 우리 귀여운 바우주니어가 절대 그랬을 리 없어요. 아마도 간밤에 잠꼬대로 내가 먹었을 거예요.
2: 교장 선생님, 감싸고 두시면 안 돼요. 보세요!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걸 보고도!
0: 바우주니어군, 절반만 남겨놔서 미안해요. 맛있게 먹어요.
2: 예, 그렇군.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어. 바우슈타인은 바우주니어군의 아버지. 당연히 감싸고 돌 것인데. 이 승부, 내가 졌다. 깔끔하게 인정하지.
1: 그래.
4: 진짜 네가 이겼다고?
5: 와, 명탐정!
1: 내 명추리를 너희들이 봤어야 했는데, 그 집 인센트.
6: 난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7: 이봐, 너희가 탐정부 이겼다는 거 확실해?
1: 그럼 그럼, 이 몸이 사건을 다 해결했지. 근데 응? 그건 어떻게 알았어?
7: 탐정부에 사건을 맡기러 갔더니 당분간 자신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고.
3: 상심이 큰 것 같네.
1: 무슨 일이야? 말만 해, 말만.
7: 아니, 글쎄, 어젯밤에 밭에서 수박 세 통이 사라졌잖아.
1: 수박 세 통? 땅에 떨어진 것만 먹었어.
7: 너 이리 와.
5: 으리리, 정말 태호에게 넘기십니까?
2: 아, 그건 사건의 범인이 태호인 게 뻔해서 그쪽으로 보낸 거야.
5: 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0: 글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EBS IN 포키젤?
3: 네.
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넘버블럭스 특이한 오리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이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5: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특이한 오리 시리즈 가베가족.

수학 여행,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

전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러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물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1: 야호!
5: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6: 여기 좀 봐봐.
7: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8: 두근두근두근두근
7: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비 애벌레.
9: 얼마나 귀여운데.
10: 알았으니까 좀.
11: 이게 뭐야.
2: 토니 괜찮아?
11: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10: 뽑아버리자.
9: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7: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9: 뭐?
7: 주위 좀 봐봐! 여기야!
9: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11: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0: 뭐야?
1: 아, 큰일 났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0: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0: 응,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0: 기대된다.
1: 야! 아니, 뭐야!
0: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0: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치우겠어.
0: 정말?

0: 또 누구 짓이야?
1: 왜 다시 이렇게 된 거지?
0: 저기 뭔가
1: 있었는데?
0: 조니, 무섭대 왜 그래?
1: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었네.
0: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1: 동물들이 불쌍해.
3: 아이.
4: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동물들을 구하자.
5: 반드시 찾아내고 말 테야. 동물들 괴롭히는 악당이.
1: 근데 어떻게 찾아?
0: 우리가 있잖아.
6: 주니!
7: 도니! 마법의 히어로!
8: 주피 주피 주피 주피!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2: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3: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4: 그앙! 가자! 빨리빨리 끝내!
2: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구르타님이 나설 차례지!
5: 나설 차례 잡히!
2: 지금이야! 어서 잡아야 해!
5: 냄새가 난다, 핀!
3: 저 위에 있다, 핀!
2: 잘 안 보이는데.
1: 핀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5: 있는 거다, 핀!
3: 어떡하지?
2: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0: 바로 이거야.
1: 됐네.
0: 쭈비 쭈비 쭈비 쭈.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2: 멈춰.
0: 이 녀석이 비누방울 맛 좀 볼래? 쭈비 쭈비 쭈비 쭈.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어?
1: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3: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1: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2: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숲지기, 반달곰이라고.
4: 숲지기?
5: 숲지기가 뭐냐?
1: 숲을 지고 다니나?
2: 숲! 지킴이!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숲지기라고.
4: 네?
0: 이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5: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1: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길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거야.
1: 정말.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어?
1: 딜리 딜리 딜리 띠띠띠띠 딜리 슝슝슝슝 빠르게 빠르게 딜리 달려
2: 달려
1: 얘들아
3: 딜리
4: 딜리 씨 오늘은 마법 유치원에 배달될 물건이 없을 텐데요.
1: 그게 말이죠.
3: 냄새가 막 나핀
1: 정말?

0: 너희를 위해 가져온 딸기야. 얘들아, 마음껏 먹어.
1: 정말요? 아,
2: 그런데 누가 이렇게 딸기를 주셨나요?
0: 산 넘어 농장에서요. 올해도 풍년이라 딸기가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나눠주시겠대요.
2: 그렇다고 이렇게나 많이? 이 많은 딸기를 다 어쩐다.
3: 아, 이걸 언제 다 먹지?
4: 얼굴이 딸기로 변할 것 같아.
5: 에이, 도저히 못 먹겠어.
6: 못 먹겠다, 빈.
5: 얘들아,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자.

0: 딸기를 이렇게 방치해두면 어쩝니까? 그럼 딸기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니까 딸기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볼까요?
1: 여러 가지 음식이요? 나 알아! 딸기 우유,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샐러드, 딸기 스무디! 우와!
0: 딸기를 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딸기 정과와 딸기잼을 만들어볼까요?
2: 신선한 딸기에 설탕을 뿌려 활짝 말리면 맛있는 딸기 정과!

0: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만들어야지.
1: 어? 와, 그림 딸기다 핀.
2: 응? 그런 딸기 요리는 안 만들 건데. 이건 썩은 딸기. 함부로 가까이 와선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썩은 딸기를 골라 버리는 거예요. 부탁해요 여러분.
3: 다 먹지도 못할 걸 이렇게 많이 쌓아두니까. 나처럼 썩은 딸기가 되는 거지.
4: 계속 나와요.
5: 저도요.
2: 네? 썩은 딸기가 이렇게 많이?
4: 이게 다 못 먹는 딸기라니. 너무 아깝다.
2: 응? 썩은 딸기를 처리할 방법. 그래, 마법 정화기가 있었지.
6: 마법 정화기요?
0: 휴. 그게 마법 정화기예요?
2: 그렇답니다. 멜리나님의 마법 덕분에 아클란 내에는 썩거나 상한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쓸 일이 없어 창고에 넣어뒀었답니다. 이렇게 썩은 음식을 넣고 전원을 켜면. 오, 아직 잘 작동하는군요. 우와! 마법 정화기는 썩은 음식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요?
6: 네!
2: 그럼 모두들 썩은 딸기를 이리 가져오세요. 아니, 썩은 딸기가 왜 끝도 없이 나오는 거야? 마법 정화기가.
3: 그런 기계로 날 막겠다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썩게 만들어볼까?
5: 브로콜리, 왜 그래요?
2: 음식을 이렇게 빨리 썩게 만드는 건 세상에 없어요. 아무래도 어둠의 기운 같아요.
5: 어둠의 기운? 그럼 어둠...
0: 로블리, 우리가 찾아볼게요.
2: 저는 그 사이 고장난 마법 정화기를 고쳐볼게요. 부탁해요, 주니 토니.
0: 어서 찾아보자. 마법 스캐닝!
1: 썩은 냄새 나, 핀!
5: 뭐, 얘들아, 마스크랑 장갑을 껴야 해.
0: 됐어. 자, 가자.
3: 썩어 썩어 모두 싹 다 썩어버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썩어버려.
7: 썩어
3: 음식을 잔뜩 쌓아두고
7: 썩어
3: 아무래도 내버려두니까 고기도 채소도 과자들도 모두 썩게 하는 저주를 널리 퍼뜨릴 테야. 모든 걸 싹 다 썩어버리게 할 거야.
5: 멈춰! 아, 저게 뭐야?

0: 비눗방울도 소용이 없잖아.
1: 나한테 안 통한다고. 자, 내 차례다. 피피. 겁은 충분히 준 것 같고.
0: 음식들이 다 썩고 있어. 언제 잡힌? 먹을 게 없어진 잡힌. 대체 왜? 왜 음식을 썩게 하는 거야?
1: 음식을 아무데나 버려두고 치우질 않으니까 내가 썩게 해줄 수밖에.
0: 얘들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기 디저트를. 이게 대체 뭐야?
1: 아름다워.
0: 저 녀석이 갑자기 왜?
2: 혹시 베리한테 엄청 반한 거 아니야? 아, 그래. 딸기에게 어둠의 기운이 들어간 거라면. 너도 원래 베리처럼 예쁜 딸기 아니었어?
1: 맞아, 나도 예쁜 딸기였지. 그런데 도대체 왜?
3: 네 잘못이 아니란다.
0: 로블리!
1: 그게 무슨...
3: 너의 원래 모습을 떠올려보렴.
1: 기억나요? 농장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3: 이 모든 건 우리가 음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4: 네?
3: 음식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바람에 이렇게 예쁜 딸기에 어둠의 기운이 스며들게 된 것이지요. 걱정 말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단다.
2: 아, 준이, 딸기 친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법 정화기를 크게 만드는 거야.
0: 알겠어.
3: 마법 정화기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마.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지내렴.
1: 정말요?
0: 주피, 주피, 주피, 주! 가자!
5: 어머, 원래 이렇게 예쁜 딸기였어?
6: 딸기야, 자야! 안녕!
3: 썩은 음식들도 어둠의 기운

0: 그 중에서 가장 최고 꿀맛은 시원한 딸기 아이스크림.
1: 이번엔 모두 힘을 모아서 이겨냈지만 어둠의 기운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답니다.

0: 얘들아, 이건 어때? 딸기 생선 구이.
1: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클릭서 클릭서 몰라대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클릭서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서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 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6: 열정 낸 개까지 오늘은 이 지역의 생태계를 살펴보자.
3: 좋아.
7: 이렇게 쓰레기도 주우면서 말이야.
8: 잘 됐다. 내 집은 너무 예뻐. 오늘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내 집은 내가 지킨다.
9: 좋아, 합격.
8: 응? 뭐가 합격이야?
9: 내가 살 집으로 합격.
8: 이 녀석, 내 집을 훔치러 온 도둑이구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훈련했어, 내가.
9: 훈련? 훈련해봤자 이길 순 없을걸. 난 너보다 훨씬 크고 훨씬 세다고, 이 꼬마야.
8: 꼬마라고? 어디 붙어보자.
3: 개까지 맨티스 슈림프잖아.
7: 싸울 것 같은데 빨리 가보자.
6: 진정해 맨티스 친구들아.
9: 얼른 내려줘.
8: 중요한 싸움이니까 끼어들지 마.
10: 대체 왜 싸우는 건데?
9: 우리 둘만의 문제야. 상관하지 마.
8: 맞아, 우린 결판을 내야 해.
7: 말려도 소용없겠는데.
10: 어떡하지?
3: 아, 그러면 싸우지 말고 겨뤄보는 건 어때?
8: 어떻게?
3: 멘티스 슈림프는 집게다리가 아주 세잖아.
9: 물론이지, 잘 봐.
8: 이 날 센 주먹으로 먹이를 잡으니까.
3: 마침 조개 껍데기도 많으니까 격파 대결을 해보면 어때?
9: 상관없어, 뭐든 내가 이길 테니까.
8: 누가 할 소리? 어때?
11: 우와!
9: 시시하군. 한 번에 다섯 장 어때?
8: 좋아!
3: 우와! 또 둘 다 성공이야.
7: 힘은 이쪽이 더 센 것 같은데.
9: 당연하지, 내가 훨씬 크니까.
8: 다음은 열 장이야.
9: 열 장?
8: 겁나면 포기하시든지.
9: 겁나긴 누가? 좋아, 열 장. 오, 좋아. 어?
8: 아, 그래서 언제 할 건데?
7: 여덟 장이야.
8: 에이, 멋진 척은 혼자다 하더니.
9: 뭐야? 너도 쉽지 않을걸?
8: 아니, 난 이 날만을 위해 지금까지 훈련했다고.
9: 쳐.
6: 이쪽 멘티스가 이겼어.
2: 말도 안 돼. 내가 더 큰데.
7: 크기보다 열심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6: 이제 왜 싸우려고 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
7: 저 녀석이 내 집을 뺏으려고 해.

0: 나도 사정이 있었다고. 원래 살던 산호초 집이 그물에 덮여버렸단 말이야.
1: 뭐? 그물이라고?
0: 그래서 새 집이 필요했어.
1: 그렇다고 남의 집을 빼앗으면 안 되지.
0: 미안해.
2: 뭐, 용서해줄게.
3: 우리가 그 그물을 치워서 집을 찾아줄게.
0: 정말?
4: 물론이지.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넥슨 레드파워 변신!
1: 빅키 핑크파워 변신!
3: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킹 그린파워 변신!
0: 저기가 내 집이야.
4: 알았어. 얘들아, 산호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치우자.
3: 응?
0: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최고야.
2: 앞으로 이웃사촌끼리 잘 지내자.
0: 그래, 정말 고마워.
4: 천만에.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릴 불러줘. 그럼 안녕.
2: 안녕.
4: 명사수 물청거기.
1: 가뭄이 너무 심해. 불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4: 그래서 핑과 토모가 소방훈련 중이야. 핑, 훈련은 좀 어때?
5: 그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3: 핑, 이번엔 성공해야 해.
5: 응. 예.
3: 이번엔 내 차례. 얍!
1: 좋았어. 핑, 그만 돌아가자.
5: 먼저 가. 난 좀 더 연습할게.
1: 그래? 알았어.
5: 이번엔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차가워! 이게 뭐야?
6: 가만히 있어. 나뭇잎 대줄게.
5: 대단하다! 근데 너 누구야?
6: 나는 외로운 방랑자, 백발백중의 명사수. 물청고기, 아처핏이라는.
5: 입으로 물총을 쏜다는 그 물청고기?
6: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지?
5: 사실은 물을 뿌려서 불 끄는 연습 중인데 잘 안 돼서.
6: 명사수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알고 있나?
5: 글쎄.
6: 첫째, 자신감. 둘째도 자신감. 그렇다면 셋째는?
5: 자신감?
6: 정확해. 자신감을 가져. 집중해서 정확한 순간에 과감하게.
5: 알았어. 해볼게. 너무 아깝다.
6: 다시.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5: 알았어. 집중해서 정확한 순간에 과감하게. 이야! 해냈어. 내가 해냈다고. 야호!
6: 내가 성공한다고 했지?
5: 고마워, 아처. 정말 고마워.
1: 무슨 일이야, 렉스?
4: 강가에 화재가 발생했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1: 빅키, 핑크파워 변신!
3: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핑, 그린파워 변신!

0: 모두 이쪽으로 피해.
1: 물이 더 필요해. 비키, 물총 발사.
0: 이번엔 내 차례야.
1: 아, 차가워. 핑, 나한테 뿌리면 어떡해.
0: 아, 미안해. 다시 물통 올게. 연습할 땐 잘 됐었는데.
1: 얘들아, 공룡 알들이 있는 곳까지 불이 번졌는데 너무 멀어서 내 물총이 닿지를 않아.
0: 뭐라고?
1: 알들이 위험해.
0: 빨리 구해야 하는데. 핑, 네가 가서 꺼줄 수 있어?
1: 그래, 핑이 날아가서 끄면 되겠다. 그렇지, 핑?
0: 그렇긴 한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 차가워. 아유.
2: 명사수에게 필요한 게 뭐지?
0: 자신감.
2: 그렇지, 연습할 때 잘했잖아.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0: 응. 핑, 부탁해. 알았어. 집중해서 정확한 순간에 과감하게. 이야!
1: 됐어. 불이 꺼졌어.
0: 야호, 성공이다.
1: 핑이 열심히 훈련해서 불을 잘 끄게 됐구나. 정말 대단해.
0: 핑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2: 별 말씀을. 이제 갈 시간이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그럼 이만.
0: 응? 다음에 또 만나. 고마워, 아청.
3: 안녕.
0: 대왕족의 음악회. 자, 지금부터 캐스터 넷츠 공연이 있겠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어때, 얘들아?
1: 정말 잘한다.
0: 그러고 보니 캐스터 넷츠가 오늘 보러 가는 대왕조개랑 비슷하게 생겼네. 대왕조개?
1: 내가 설명해 줄게.
0: 엄청 크다.
1: 맞아. 대왕조개는 조개 중에서 가장 커. 심지어 1.5m 되는 것도 있대. 무는 힘도 아주 세대.
0: 뭣? 나처럼 세단 말이지.
1: 맞아. 알록달록 화려하지? 공생하는 조류들 때문에 조개마다 갖고 있는 무늬가 달라. 그리고 무려 100살까지도 살 수 있대.
0: 대단하다. 궁금해. 빨리 보러 가자. 응? 알았어. 자, 출발하자.
1: 우와, 예쁜 산호숲이다.
4: 이건 뭐지? 산호는 아닌 것 같은데.
1: 예쁘다. 이거다.
0: 자, 이 근처가 대왕족의 서식지야. 고고가디언, 여기에 정박하자.
5: 알았다, 렉스.
0: 그럼 가볼까?
1: 응. 도와줘.
4: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0: 응, 들었어.
1: 누가 나 좀 도와줘.
4: 어? 암모나이트가 뭔가에 끼었나 본데.
0: 빨리 도와주러 가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카워 변신.
1: 위키, 핑크카워 변신.
6: 도모, 블루파 변신.
1: 변신! 이건 나! 노라고!
0: 응? 대왕조개가 암모나이트를 물고 있잖아!
4: 암모나이트야! 어떻게 된 거야?
1: 예뻐서 구경하고 있는데 날 물었어!
4: 어떡해! 자기를 공격하려는 줄 알았나 봐!
0: 대왕조개야! 껍데기를 좀 열어줘. 암모나이트는 널 공격하려는 게 아니야.
4: 어떡하지? 잔뜩 겁을 먹어서 우리 말을 믿질 않아.
1: 얘들아, 빨리 꺼내줘. 내 껍데기가 부서지겠어.
0: 도모, 양쪽에서 같이 열어보자.
4: 안 되겠어.
1: 어떡하지? 아, 조개들에게 설득해달라고 해보자. 얘들아,
0: 어쩌지?
4: 다른 방법 없을까?
3: 짝짝 짝짝짝
4: 날 도와달랬더니 웬 연주를 하는 거야? 빨리 구해줘.
3: 방법을 찾았어.
0: 뭔데?
3: 입을 닫을 때 캐치 더 넷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캐치 더 넷을 쳐봤어. 근데 대왕 조개들이 연주를 하는 거야. 봐봐. 짝짝짝 짝짝짝짝.
0: 좋아. 그럼 저 대왕 조개에게도 한번 해보자.
3: 짝짝짝 짝짝짝짝.
4: 지금이야.
0: 렉스, 도와줄게.
4: 살았다.
5: 얘들아, 오해해서 미안해. 우린 위험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껍데기를 닫거든. 너무 무서워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지 뭐야?
3: 너희도 나처럼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같이 음악회를 해보는 건 어때?
7: 좋아.

0: 노래 벨루가. 구조활동을 하려면 오른쪽, 왼쪽을 잘 구분해야 해. 다시 해보자. 왼쪽으로.
1: 바비.
0: 아이 참, 버비야, 또 틀렸잖아. 이번엔 오른쪽으로.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또 연습해보자. 안녕,
1: 버비.
0: 난 벨이라고 해. 반가워. 방향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내가 가르쳐줄까?
1: 버비?
2: 어? 흰골의 벨루가잖아. 버비의 연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3: 흰고래라고? 하얗지 않은데?
0: 어릴 땐 회색이었다가 크면서 하얗게 돼.
3: 그렇구나. 근데 아직 어린데 방향을 알아?
0: 그럼 벨루가는 아주 똑똑한 고래거든. 봐, 미역줄기가 있는 쪽이 오른쪽이야. 해보자.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 잘했어. 이번엔 왼쪽으로 가.
1: 버비.
0: 성공이야. 잘했어, 버비.
1: 버비.
0: 계속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내일 또 보자. 안녕.
1: 버비.
0: 넌 어제 버비랑 같이 놀던 벨루가잖아. 여긴 무슨 일이야?
4: 도와주세요. 얼음절벽이 무너져서 엄마와 친구들이 갇혔어요.
5: 뭐라고?
6: 어서 가보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잭슨, 배드파워 변신!
7: 비키, 잭슨파워 변신!
8: 도모, 블루파워 변신!
9: 핑, 그린파워 변신!

0: 으아, 너무 복잡해. 길을 잃겠소.
1: 걱정 마. 내가 지도를 만들어 놓을게. 여기에요.
0: 어떡해. 서둘러야겠어. 도모, 얼음을 깰 수 있겠어?
2: 응, 맡겨둬. 도모, 파워 드릴.
1: 빅티, 집게 발사.
3: 휑, 집게 발사.
0: 렉스, 슈퍼 갈고리.
4: 엄마,
5: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어요.
0: 얼음이 녹아서 부서지고 있어.
1: 어서 나가야 해. 내가 앞장설게.
0: 알았어. 우린 부상당한 고래들을 구축해서 따라갈게.
6: 어? 오징어다.
1: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4: 루카가 안 보여.
7: 어디?
4: 아, 여기 있었는데.
1: 무너질 것 같아.
7: 바비, 바비.
1: 뭐? 먼저 루루랑 같이 나가라고?
7: 바비, 바비.
1: 혼자서 찾아올 수 있겠어?
7: 바비, 바비.
1: 알았어. 먼저 나가 있을게.
7: 바비.
6: 네. 어딨어?
7: 바비.
1: 구하러 갔다고? 버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버비, 내 말 들려? 버비!
7: 버비!
1: 지금 루카랑 같이 있는 거 맞아?
7: 버비!
1: 좋아, 내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
7: 버비! 버비! 버비!
1: 역줄기가 없다고?
7: 버비, 버비!
1: 괜찮아,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날 믿어.
7: 버비!
1: 오른쪽으로 가야 해.
7: 버비!
1: 거기서 왼쪽! 자, 이제 왼쪽! 좀 더 가서 오른쪽! 이제 조금만 가면 거의 다 왔어!
5: 루카야, 무사했구나!
6: 고마워! 다들 고마워요!
0: 잘했어, 버비야!
1: 이제 방향 구분을 아주 잘하는데?
7: 버비, 버비!
1: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
7: 버비, 버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세.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기체로 변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0: 어?
1: 넌 어디서 왔니? 맡아. 괴물탐이 파타와 함께 미스테리아까지 모두 삼켜버린 게 벌써 1년 전. 그 이후로 몬스터는 물론이고 작은 이상현상조차 목격된 적이 없다.
0: 어?
1: 이제 미스테리아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까? 그 안에 홀로 남겨진 파타는 어떻게 된 걸까?
2: 자, 세실도 많이 먹고. 그런데 타타는?
0: 어? 타타? 어?
2: 하차! 타타가 사라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내가 또 착각을.
1: 아저씨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3: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둘 다 타타를 잊지 못하는군.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 어? 뭐지? 설마 타타가 보낸 신호인가?
4: 세실, 쉣! 빨리 좀 와보거라.
0: 왜 그러세요?
3: 이것 좀 봐라.
0: 어? 만능 헬멧이 반짝이잖아. 타타죠. 타타가 헬멧을 통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 맞죠?
3: 타타의 뇌파를 만능 헬멧이 감지할 수 있긴 하지만.
0: 그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데리러 가야죠.
3: 세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이게 타타의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헬멧이 오작동한 걸 수도 있고.
0: 이건 타타와 연결된 헬멧이잖아요. 신호가 끊기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한다고요.
3: 하지만 너무 위험해. 하필 그 신호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잡히고 있거든.
0: 버뮤다?
2: 버뮤다 삼각지대요?
3: 그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선박과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사라진 그곳. 게다가 폭풍까지 그쪽으로 이동 중이야.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확실한 정보로 출동했다가 너희마저 잘못되면 안 돼. 허락할 수 없다.
0: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건가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타타를 그냥 모른 척하라고요?
2: 맞아요. 우린 타타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어요. 노래주세요, 박사님.
3: 좋아. 대신 약속하거라. 폭풍 후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조건 복귀하는 거야. 설령 타타를 못 찾는다 해도.
5: 네, 박사님!
2: 여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섬은커녕 바위 하나 보이지 않는데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 한가운데야.
0: 하지만 타타의 신호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분명 이 근처에 뭔가 있는 거라고요.
1: 이번에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6: 폭풍이야! 얘들아,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만 복귀하거라. 어서!
0: 싫어요! 타타를 찾기 전까진 안 돌아가요.
6: 세실, 약속했잖니. 큰일 나기 전에 당장 돌아와.
2: 그래, 세실.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0: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은 없어. 다음은 없단 말이야. 박사님!
6: 얘들아!

0: 누구세요?
1: 맛있겠다.
0: 이제 좀 괜찮아?
2: 고맙긴 한데, 근데 누구세요?
0: 나야 타타.
2: 타타?
1: 타타라고?
2: 타타 살아 있을 줄 알았어.
1: 살아 있었구나. 진짜 다행이다.
0: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무인도였어. 그냥 여기서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버틴 거지.
2: 꿈만 같아.
1: 만능 헬멧으로 신호는 어떻게 보낸 거야?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요. 하, 이제 이 지겨운 생선은 그만 먹어도 되겠다.
1: 무슨 소리야. 이 생선구이 정말 맛있어. 진짜 최고야.
0: 많이 드세요. 자, 너도.
2: 아참, 그런데 걘 누구야?
0: 아, 내 반려동물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서 만났어. 이름은 드라고넷이야.
2: 전설 속의 용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여기도 정상적인 세상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여긴 뭐지?
1: 내일 통신장치 고쳐서 박사님한테 여쭤보자. 우리가 사라져서 박사님도 엄청 걱정하고 계실 거야.
2: 여기가 어딘지 몰라도 별은 참 예쁘네.
0: 그치?
1: 어? 신호 잡힌다! 아휴, 드디어 다 고쳤네.
0: 짜잔!
1: 어?
0: 나 어때?
1: 우와!
0: 잘 어울려? 어?
2: 그래, 이제야 진짜 타타 같네.
1: 세실이 언제 널 만나게 될지 모른다면서 항상 그 옷을 챙겨뒀어.
0: 와, 그랬구나. 감동이야.
2: 그런 얘기는 뭐하러. 빨리 박사님한테 연결이나 해요.
1: 그래, 그래.
2: 왜, 안 돼요?
1: 어? 왜 이러지? 어, 됐다!
3: 어? 뭐지? 방금 신호가 뜬 것 같은데.
4: 박사님!
3: 어? 아니, 넌
5: 타타를 찾은 거야? 너 진짜 타타 맞지?
4: 박사님, 그새 제 얼굴도 잊으신 거예요?
5: 타타야,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0: 당연하죠. 전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수호단의 대원이잖아요.
5: 그래, 다행이다. 어디 다친 데는 없고.
0: 잠깐만요.
1: 지진인가?
2: 뭐야?
0: 다들 진정하고 일단 안전벨트부터 매요.
2: 그야 기본이지.
1: 갑자기 왜 이러는데?
0: 금방 지나갈 거예요.
5: 대체 무슨 일이냐?
1: 으아, 저게 뭐야?
2: 땅에 기울고 있잖아.
1: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으아, 이건 말도 안 돼.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어.
0: 가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조금만 견디면 금방 괜찮아져.
5: 얘들아,
1: 오?
5: 괜찮은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2: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혔었어요.
5: 뭐? 하늘과 땅이 거꾸로 뒤집혀?
0: 지금은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사님.
5: 아니야, 그것도 미스테리아 같구나.
1: 미스테리아라고요? 어?
2: 미스테리아는 탐이 다 삼켜서 없어졌잖아요.
5: 그게 타타의 미스테리아가 있기 훨씬 전에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하나 더 있었단다.
0: 다른 미스테리아라고요?
5: 그래, 그곳은 마치 다중우주처럼 다양한 세계들이 존재하고 있는 미스테리아야. 그런데 그 미스테리아는 각각의 세계에 갇혀있는 몬스터들이 현실 세계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서로 뒤섞이며 미로를 만들어내는 거지.
1: 박사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라면...
2: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이 미스테리아 안에 갇혀버렸다는 건가요?
5: 그래, 너희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바닷속으로 빠지면서 갇힌 미스테리아란다.
2: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5: 그 세계에 있는 여러 방들을 하나씩 통과해야 할 거야. 그래서 각각의 세계에 숨어있는 몬스터를 전부 슬라이드에 봉인해버리면 몬스터를 가두기 위한 미로는 더 이상 작동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럼 너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다시 열리게 될 거야.
2: 저한테 딱 어울리는 탈출 방법이네요.
1: 저도 간만에 몸 좀 풀어볼게요.
0: 저도요?
5: 응? 타타, 걔 쟨 또 누구냐?
0: 여기에서 만난 드라고넷이에요.
5: 아, 미스테리아라고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구만. 아무튼

0: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다른 세계로 이동하려면 이게 필요할 거다.
1: 이건 뭐지?
2: 다엘 박사님이 3D 프린터로 뭔가를 전송해 주시나 봐요.
1: 우와, 신기하다.
3: 우와, 이건 스마트 시계잖아요.
0: 그게 아니고 이름하여 웜홀 워치라는 거란다. 일단 몬스터가 공인되면 자동으로 웜홀 워치에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웜홀의 문을 여는 플라즈마를 발사해 주지.
3: 알았어요, 박사님.
4: 가자, 가자.
0: 자, 잠깐. 한번 열렸다 닫힌 웜홀은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웜홀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한다.
3: 네, 박사님. 자, 성능을 확인해 볼까? 웜홀 워치 발사!
1: 저게 바로 웜홀?
5: 타타,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이럴 수가.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용서 안 해, 타타!
6: 공주님,
5: 네가 탐한테 빨려들어가 사라졌을 때 그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서 난 네가 무사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랐어. 근데 지금 저 녀석이 아빠의 미스테리아로 몰래 들어와서 몬스터를 훔치려고 하잖아.
6: 타타가 그렇게까지 나쁜 아이는 아니지 않나요?
5: 아빠가 어떻게 공격을 받은 건진 알아냈어?
6: 아니요, 아직.
5: 멍청한 땅뚱 인간 같으니. 근데 지금 내 앞에서 타타 편을 드는 거야?
6: 죄송합니다.
5: 이건 다엘 박사와 소단 녀석들이 꾸민 짓이 분명해. 그동안 자기들이 수집한 몬스터들을 우리 때문에 잃어버렸으니 화가 났겠지. 그래서 지금 복수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6: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요?
5: 그래, 도레미경의 몬스터를 타타한테 빼앗길 순 없지. 내가 막을 거야. 저 녀석들이 워머를 통해 어느 세계로 가는지 알아봐.
6: 네, 공주님. 찾았습니다. 저 웜홀의 목적지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입니다.
5: 로키 산맥? 처음부터 쉽지 않은 몬스터로군. 우리도 재밌는 구경을 놓칠 순 없지.
7: 아이고, 허리야. 꼭 이렇게 요란하게 웜홀을 통과해야 하나? 왜 그래, 드라곤은?
8: 저게 뭐지?
3: 뭐든지!

0: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여긴 어디지?
1: 글쎄, 어쨌든 몬스터 찾기는 어렵겠네요. 사냥개라도 있으면 또 모를까. 아, 드라곤엘! 너 혹시 몬스터 냄새 같은 건 못 맡아? 어? 뭐야, 그건? 할 수 있다는 거 맞지?
2: 드라곤넷한테 저런 재주가 있는지 전혀 몰랐네.
1: 그러게, 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0: 앞으로 몬스터 찾을 때 저 녀석이 꽤나 도움이 되겠어.
1: 멈췄다, 저쪽인가 봐.
0: 갑자기 으스스해지는데, 안 그래 타타?
2: 전혀요, 오랜만에 몬스터를 만날 생각에 오히려 흥분되는데요.
3: 타타야.
1: 어? 타타, 왜 그래?
0: 뭐라도 봤어?
2: 박사님이...
1: 뭐? 다을 박사님?
2: 박사님, 어디 계세요?
3: 네 웜홀 워치를 어? 보거라.
2: 어, 네. 박사님? 어?
3: 아유, 이제야 겨우 연결이 됐네.
4: 박사님!
3: 잘 듣거라. 너희가 그곳에서 만날 몬스터는 바로 사스쿼치란 녀석이란다.
0: 사스쿼치? 저 알아요. 산에 사는 털목속이 괴물이잖아요.
1: 어, 아저씨가 갑자기 웬일이시지?
2: 오, 저 없는 동안 몬스터 공부 좀 하셨나봐요.

0: 어?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지피죽이면 백전백승 아니겠어? 어?
1: 뭐 백전백승?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 플랫마이너 누나.
0: 공주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1: 역시 내 추측대로였군. 달 박사, 모두 당신이 꾸민 일 맞지?
2: 플랫마이너,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꾸몄다는 거니?
1: 당신이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리고 여기 몬스터들을 훔쳐내기 위해서 수우단 녀석들을 여기로 보낸 거잖아.
2: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데 도레미경이 혼수 상태에 빠졌단 말이냐?
3: 네, 위대하신 우리 도레미경께서는 며칠 전 쓰러져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기 위해 도레미경이 의식에 접속했을 때 이곳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1: 그게 몬스터를 찾아다니는 너희 말고 누구겠어?
0: 아니, 어? 그럼 여기가? 어?
4: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였단 말이야?
5: 박사님, 저 말이 사실이에요?
2: 그래, 맞아. 도레미경이 어리고 순수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거지. 플랫마이너, 하지만 네가 뭔가 오해하는 거야. 난 여기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 얼마 전 타타가 갇혀있는 걸 발견...
5: 박사님!
1: 흥!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바로 줄행랑 치시는군.
4: 우린 몬스터를 훔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0: 이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몬스터를 잡아야 한다고.
4: 흥! 그래야 타타를 데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 허, 어쩔 수 없이?
5: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슬라이드는 다시 돌려줄게요.
1: 뭐? 몬스터를 봉인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0: 네, 공주님. 그리고 타타는 도레미경이 쓰러지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벌써 1년 전부터 이곳에 혼자 갇혀 있었다고요.
1: 응? 타타가 그동안 아버지 미스테리아에 갇혀 있었어?
3: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주님. 타타가 계속 여기 있었다면 도레미경께서 가장 먼저 발견하셨을 겁니다.
1: 그래! 타타가 갇혀있는 걸 아셨다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셨을 거야. 타타, 이 교활한 꼬마가 또 날 속이려고? 좋아, 이곳의 몬스터는 너희가 그동안 겪었던 말랑말랑한 몬스터들과는 차원이 다르단 걸 보여주지! 그 심한 녀석이! 잠자는 공포의 몬스터를 깨워주마!
0: 뭐지?
4: 광선이 빗나가서 동굴만 무너져버렸는데?
5: 어? 그럼 사스쿼치가 저 바위에 깔려버린 거잖아!
4: 뭐야? 진짜 이게 끝이야? 플랫마이너! 차원이 다른 몬스터를 보여준다면서?
1: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4: 뭐라고?
6: 뭐야? 저게 사스쿼치야?
0: 저 녀석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마구 때려 부수고 있는데.
5: 그럼 진짜 안 보여서 그럴지도 몰라요.
4: 안 보인다고?
5: 긴 털이 눈을 가려서 앞이 안 보일 테니까.
4: 좋아, 그럼 내 신무기를 시험해 볼 차례군.
5: 무슨 신무기?
4: 짠! 박사님이 나도 3D 프린터로 만들어주셨지.
0: 뭐가 지나갔나? 뭐지? 오! 보인다, 보여! 눈앞에 보인다! 오호! 하늘이구나! 아름다운 파란 하늘!
5: 이봐, 사스쿼치! 이제야 제대로 보는구나!
0: 그러게! 세상이 참 아름답네!
5: 그런데 왜 숲을 망가뜨린 거야? 네가 한 짓을 한번 보라고!
0: 내가?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안 되지! 사스쿼치는 숲을 사랑해! 난 나무를 해치지 않는다! 역시 그랬구나! 사스쿼치를 오해한 거였어! 다들 무시무시한 괴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사스쿼치는 자연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혼자만의 숲속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홀로 들어가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지.
1: 뭐야! 사스쿼치 저 녀석 덩치만 컸지 완전 순둥이였잖아!
3: 눈을 뜬 후에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겁니다.
1: 다 저 짜증나는 부메랑 때문이야! 가자!
3: 네, 공주님.

0: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예.
1: 또 낙떨어지 같은 데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0: 워물워치 원격 조종으로 에밀레오를 불렀으니까 타고 가면 돼요. 자, 어서!
1: 다음부터 워물 열기 전에 에밀레오부터 불러줄래?
2: 도대체 도레미경이 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지? 또 플랫마이너는 왜 날 의심하는 거고? 카타는 왜 하필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갇히게 된 걸까? 하나같이 다 이상하단 말이야. 정말 모든 게 미스테리야.
3: 아빠, 아빠, 아빠.
4: 공주님?
3: 우리 아빠는?
4: 도레미경은 제가 지킬 테니 들어가서 그만 편하게 주무시죠.
3: 안 돼.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4: 앞으로 공주님이 하실 일이 많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깨어나실 때까지는 공주님이 이 나라의 책임자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3: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럴 땐 잠이 필요 없는 네가 부럽다. 그럼 수고해.
4: 네, 공주님. 신호가... 도레미경? 도레미경, 혹시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깨어나시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0: 자식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흥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라.
2: 탱탱 또 하자고?
3: 이게 벌써

0: 몇 번째야?
1: 찾는다. 찾았다, 켄켄. 그럼 이제 술래는 켄켄. 켄켄, 절대 못 찾을 거다.
2: 우리가 여기 숨은 건 상상도 못할 거야.
0: 이렇게 꼭꼭 숨어도 괜찮을까?
1: 난 절대 안 들킬 거야.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싶다고.
2: 나도 지쳤어.
0: 하긴 나도 그만하고 싶긴 해. 켄켄 운다. 가서 달래줘야 하는 거 아니야?
1: 지금 나가면 밤새도록 숨바꼭질만 해야 할걸.
2: 그럼 난 여기 계속 숨어 있을래.
3: 다니. 다니를 불렀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 켄켄이 다니를 불렀어.
3: 켄켄. 숨바꼭질을 잘 하려면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가세요.
1: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0: 사건이라니?
1: 켄켄한테서 사건 냄새가 나.
0: 뭐라고?
2: 켄켄.
3: 네, 숨바꼭질 대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라이노크레인에 탑승하세요.
2: 켄켄.
0: 어떡해. 켄켄 혼자 출동했어.
2: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막아야지. 얼른 가자.
2: 켄켄.

0: 캔캔 위험해.
1: 걱정 마, 나한테 맡겨. 말랑말랑 풍선 대포 발사.
0: 괜찮아?
1: 다친 데는 없고?
0: 걱정했잖아. 알아. 숨바꼭질 대장 찾으러 온 거.
1: 아무리 그래도 혼자 출동하면 어떡해.
2: 맞아. 그리고 여길 봐. 여기에 숨바꼭질 대장이 있을 리 없잖아.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온통 나무밖에 없는걸.
3: 숨바꼭질 대장, 나 찾았니?
2: 어디서 나는 소리네?
3: 여기.
0: 나뭇가지인 줄 알았어.
3: 나뭇가지라니. 난 대벌레야.
2: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3: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일단 나뭇가지 모양으로 변신. 적들이 갈 때까지 이렇게 숨어있자.
2: 이상하다. 여기서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이네.
4: 이상해. 벌레 냄새가 나는데 안 보여.
5: 이거 오늘도 허탕이구만.
3: 휴, 살았다. 숲은 언제나 위험해.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 난 날 지키기 위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변신해서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럼 아무도 날 찾지 못해. 어때? 나 숨바꼭질 대장 맞지?

0: 젠, 포기해.
1: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어.
2: 내 생각도 그래.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3: 켄카!
4: 같이 가!
0: 켄켄, 이제 그만 돌아가자. 숨바꼭질 대장 여기 있잖아. 나.
5: 하, 무슨 소리? 이 숲의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누구야?
1: 저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
2: 말하는 나뭇잎인가?
5: 난 나뭇잎이 아니라 그 나뭇잎벌레야.
0: 우와, 나뭇잎이랑 똑같이 생겼어.
5: 그래서 난 이렇게 나뭇잎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쪽같이 숨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숨바꼭질 대장 아니겠어?
6: 바람 분다!
2: 세상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까지 흉내내고 있어.
5: 그래야 안 들키지? 이래야 진정한 숨바꼭질 대장이지.
7: 진짜 숨바꼭질 대장이야.
5: 뭐? 잘 숨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럼 나처럼 자기랑 같은 색깔을 찾아서 숨어봐.
1: 켄켄! 켄켄과 같은 색이라면...
3: 켄켄! 켄켄!
0: 하늘에 숨겠다고? 보게!
2: 뭐? 다른 숨바꼭질 대장을 찾아간다고? 같이 가!
0: 같이 가!
2: 우와, 예쁜 꽃들 많다.
1: 여기에도 숨바꼭질 대장이 있으려나?
2: 켄켄, 배고파? 여기 켄켄이 좋아하는 꽃이 많으니까 내가 따줄게.
8: 나비 살려!
9: 너희들 때문에 놓쳤잖아!
2: 세상에!
0: 꽃이 아니었어! 사막이야!
9: 사막이라니! 난 그냥 사막이가 아니라 난초 사막이야.
1: 진짜 난초꽃처럼 생겼잖아?
9: 난 난초꽃처럼 변신해서 숨어있다가 먹잇감이 가까이 다가오면 날름 잡아먹지. 이 숲의 제일가는 숨바꼭질 대장이자 사냥꾼이라고.
8: 난초사막이다! 나비들아 도망쳐!
9: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켰으니 너희들도 가만둘 순 없지.
8: 도망쳐!
9: 때로는 아름답게 생긴 게 위험할 수도 있어.
0: 난초 사마귀처럼 숨어 있으면 못 찾겠지. 안 들킬 수 있었는데.
1: 비트 뭐야? 벌써 들킨 거야? 숨바꼭질 대장은 내가 될 거야.
2: 쉐리, 미안. 숨바꼭질 대장은 나야, 나.
0: 쉐리 제재는 대체 어디 숨은 거야?
2: 들켰네.
0: 오, 켄켄 잘 찾는데. 켄켄이 숨바꼭질 대장이네. 레벨 업!
3: 켄켄!
0: 숲속의 예술가 바워세.
2: 켄켄! 어디 있니, 켄켄? 켄켄! 쉐리! 쉐리! 혹시 켄켄 못 봤어?
1: 못 봤는데?
2: 켄켄 못 봤어?

0: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밖에 나갔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1: 당장 찾으러 가자.
2: 잠깐. 둘 다 진정해. 다한이라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다한이, 켄켄 현재 위치 찾아줘.
3: 다한이가 켄켄의 현재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2: 켄켄 저기 있다. 울고 있어.
0: 울어? 켄켄!
1: 같이 가!
0: 이제 괜찮아, 켄켄. 근데 앞으로는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2: 오늘처럼 길 잃어버리고 큰일 날 수도 있단 말이야.
1: 이건 뭐야? 설마 이거 주우러 간 거야?
2: 켄켄한테 소중한 거라잖아. 그만해.
1: 알았어.
0: 근데 이걸로 뭐 하려고?
2: 정자.
0: 아, 정자를 만들려고 했다고?
2: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멋지게 만들어졌을 텐데.
0: 우릴 위해 켄켄이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켄켄.
1: 아니, 네가 바우어 새도 아니고 혼자서 정자를 어떻게 만들어?
2: 바우어 새?
0: 바우어 새?
2: 그게 누구야?
1: 아, 정자를 좋아하는 새인데. 잠깐만. 바로 이 새야. 바우어새는 혼자서 정자도 만들고 정자 앞에 멋진 정원을 꾸미는 걸 아주 좋아해.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0: 사건이라고?
1: 바우어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일단 가보자.
2: 괜찮아.
0: 출동.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1: 명탐정 피트 궁금해.
2: 켄켄 맞는 게 제리.
5: 젠틀맨 제제.
4: 우리

0: 방어쇠가 만든 거야?
1: 멋지다.
2: 캥캥. 어? 뭐? 안녕, 방어쇠. 아.
1: 만나서 반가워. 난 셰리야.
0: 난 제제.
3: 어, 그래. 안녕.
2: 아,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너 정자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면서 재밌어 했잖아. 아,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3: 하면 뭐래.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데.
1: 그래서 그만둔 거야?
0: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때?
3: 아니,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올 거야. 난 극락초처럼 멋진 깃털도 없고 멋진 춤도 못 춰서 내 정자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는 거라고.
2: 바워쇠를 도와줄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1: 아, 그럼 바워쇠한테 멋진 깃털을 만들어주는 건 어때?
0: 오, 좋은 생각이야.
2: 아, 그럼 멋진 춤도 알려주자. 일단 극락조를 찾아가는 거야. 가서 얼마나 멋진 깃털을 갖고 있는지,
1: 얼마나 멋진 춤을 추는지 보고 오자고.
2: 바로 그거야.
4: 같이 가.
2: 어? 큰 극락조다.
0: 우와, 왜 깃털이 멋지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아.
1: 깃털이 정말 예쁘다.
5: 내 깃털 예쁘지? 나도 알아. 얼마나 예쁘면 내가 이렇게 나무에 앉아있으면 멀리서도 내 깃털을 보고 친구가 찾아온다니까. 어, 어서와.
6: 나 기다리고 있었어?
5: 그럼,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6: 근데 저기 못 보던 친구들인데 왜 온 거야?
5: 아, 맞다. 너희들 왜 온 거야?
2: 바워쇠가 그랬거든. 극락조는 멋진 깃털을 가졌다고 말이야.
5: 그게 바로 나라니까. 바워쇠도 내 깃털을 부러워하는구나.
7: 아, 아마 모든 새들이 내 깃털을 부러워할걸.
6: 잘난 척하기는.
5: 어디가? 가지마.
2: 뭐야, 큰 극락조. 깃털은 예쁜데 성격은 별로잖아.
1: 바워쇠한테 딱 어울리는 멋진 깃털을 찾으면 좋겠는데.
0: 그런 극락조를 찾을 수 있을까?
2: 찾았다고? 꼬리비녀 극락조잖아.
1: 우와, 까맣고 멋진 깃털이네.
8: 어머어머, 또 춤을 출 건가 봐.
1: 우와, 얼마나 멋질까.
9: 시작한다.
10: 차렷, 인사.
1: 멋있어.
0: 우와.
1: 멋진 춤 잘 봤어. 바워쇠가 부러워할 만하네.
10: 어? 바워쇠가 날 부러워한다고?
0: 너처럼 멋지게 춤추고 싶어해.
10: 바워쇠가 그렇게 말해주다니 영광인걸? 난 바워쇠처럼 되고 싶은데. 어디 보자. 여기도 있네. 청소하는 거잖아. 나도 바워쇠처럼 청소도 잘하고 멋진 정원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든데 바워쇠는 어떻게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를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해.
2: 라고 꼬리비녀 극락조가 전해달래.
0: 정말?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
1: 그렇다니까.
2: 바워쇠, 넌 화려한 깃털은 아니지만 아주 멋진 깃털을 가졌어.
0: 너한테 아주 잘 어울려.
1: 그리고 넌 멋진 춤은 출 수 없어도 멋진 정자를 만들 수 있잖아.
2: 이렇게 멋진 정원도 꾸몄잖아. 이건 바워쇠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4: 아주 대단하고도 멋진 일이지.
0: 정말?
2: 다워세, 네 정원에 우리 초대해 줄래?
3: 좋아. 그럼 캔캔을 위해 파란색 정원으로 꾸며볼까? 파란색만 모아 모아 모아서.
2: 우와, 멋진데. 파워세, 넌 아주 멋진 숲속의 예술가야.
11: 맞아, 맞아.
2: 이건 깡통이잖아.
3: 꽤 괜찮지?
12: 똑똑, 다우세 있니?
3: 친구야, 어서 와.
11: 오, 다우세의 정자 같은데?
2: 그러게, 다우세도 정자에서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겠지. 쉐리, 아직 멀었어? 대체 뭔데 그래?
1: 조금만 기다려.
8: 자, 다 됐다. 캔캔, 선물, 쿵쿵.
11: 호루라기잖아.
1: 혹시 또 혼자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2: 이 호루라기를 불어.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갈게 라고 말하려고 했지.
1: 그래, 맞아.
8: 캔캔, 꼭이야. 약속.
2: 아니, 계속 불라는 게 아니라 위험할 때 불라고. 레벨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히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K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너무 배불러. 나도.
1: 안녕, 도레미 친구들.
2: 안녕하세요.
1: 우리 공놀이 하러 갈까요?
0: 어? 못하겠어요. 배불러요.
1: 아, 배가 부를 때는 방귀를 뀌면 편해져요. 친구들, 오늘은 방귀 맞이 체조를 해봅시다.
0: 방귀 맞이 체조?

0: 방귀맞이 최저 시작.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1: 다리를 벌리고 옆구리를 늘려요.
0: 하나, 둘, 셋, 넷. 옆구리 스트레칭. 셋, 넷. 이번에는 발을 뻥뻥 차서 음식 내리기.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왼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뻥뻥, 뻥뻥, 뻥뻥, 뻥뻥.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 손발을 털어볼까요? 신나게. 신나게.
1: 신나게. 신나게.
0: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었나요?
2: 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나도요.
0: 배부를 땐 방귀맞이 체조를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2: 네.
0: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0: 노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꾸룽꾸룽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3: 즐거운 캠핑 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뭔 말로 할게. 문 열어. 여기 받아 이거. 어, 하네. 야, 맛있다.
2: 야,
1: 빨리 가, 빨리 가. 아우, 갑자기. 아, 아우. 아.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거 올라갔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미행. 야, 잠깐만. 몇 층이야, 이거? 승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3: 여보세요?
1: 컬러링을 해놨어?
3: 네.
1: 층수를 말해줘야지. 층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3: 동생 층수도 모르냐? 17층.
1: 17층이 어딨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돼 보이는구만.
3: 2층.
1: 몇 호?
3: 둘 중 하나야.
1: 알았어. 문 열어라.
2: 아이, 뭐야?
1: 여기 받아.
2: 아, 살 찐 거 봐, 이거 살.
1: 이거 받아.
2: 뭔데?
1: 받아, 빨리, 여기. 아,
2: 뭐야?
1: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2: 내 집이야.
1: 물 줘, 물.
2: 아, 벗고 와야지.
1: 왜, 아, 귀찮아.
2: 벗고,
1: 귀찮아.
2: 아, 벗고 와야지, 지금.
1: 아,
2: 더러운 거 아니야, 구미에서.
1: 아, 되게 깔끔한 척 하네. 아, 나와, 나와.
2: 왜 왔는데?
1: 이건 뭐야?
2: 뭐?
1: 크리스마스 지난 직업인데 곧 있으면 여름이야.
2: 아, 네가
1: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2: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1: 아, 싫어.
2: 뭐 벗고 앉으라고.
1: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2: 아, 귀찮아. 뭔데,
1: 야,
2: 이거?
1: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2: 뭔데?
1: 이거 그 전국이랑 김치찜이랑 저기 소고기 먹고.
2: 어?
1: 소고기 국.
2: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2: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정구지랑
2: 정구지랑
1: 그 김치찜이랑
2: 김치찜이랑
1: 저기 소고기국.
2: 연습 많이 했네.
1: 어, 지금 뭐라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2: 야, 야, 그 진짜 엄마가 해준 거야?
1: 엄마가 해준 거야. 그건 이 소고기국. 야, 그거를 바로 먹냐 이때고.
2: 아, 엄마 해주고 만데.
1: 맛있지?
2: 응, 이제 가야지.
1: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을 거니까.
2: 무슨 인증샷?
1: 웃으라. 이거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2: 그, 니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
1: 야, 너 찍어!
2: 아,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1: 야, 빨리 데리고 찍어.
2: 웃어, 웃어.
1: 웃어. 아. 아우,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2: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아이랄까봐, 이거. 가자, 가. 더울이.

0: 야, 나 눈 빠졌다.
1: 야, 눈 소름 나. 렌즈 끼고 왔네 또.
2: 또 철에서 왔다. 너 렌즈 끼고 온 거 봐.
0: 아유, 씨. 야. 똑바로 붙이라.
1: 자, 네. 가.
0: 아, 얼뜨기.
1: 가 이제.
0: 야, 근데 이건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치우는 뭐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0: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1: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0: 가을도 혼자 있겠다.
1: 그럼 너는?
0: 야, 나는 웨이팅 있어.
1: 생겼어?
0: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1: 아. 아우. 뭐야?
0: 아우, 갑자기.
1: 아!
0: 아우!
1: 아!
0: 아! 아! 니 갖다 넣을 때까지 낀다.
1: 아무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0: 껴봐.
1: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0: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껴.
1: 야, 여긴 안 돼. 아.
0: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것도 예쁘네. 이거 놔줘.
1: 내 거. 아, 입을 수 있으면 입어. 너 살짝 옷 입잖아, 어차피.
0: 야.
1: 뭐?
0: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1: 내 거야.
0: 내 이름, 어? 이거 내 거잖아.
1: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입는 거.
0: 참나? 왜?
1: 아, 사면 안 되냐?
0: 침대 좋은 거 사니?
1: 뭔 좋은 거 사?
0: 야, 나무 그냥 이거 원목이야.
1: 근데 오동나무.
0: 오.
1: 아!
0: 아!
1: 야, 씻고 누워야 될 거 아니야!

0: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1: 엄마 반찬
0: 아,
1: 가져왔잖아.
0: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 뭐 먹을래?
1: 아, 집에서 먹자니까.
0: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냐?
1: 족발?
0: 아, 족발 별로 안 땡긴데.
1: 아니, 막창, 뭐... 막창. 막창.
0: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1: 포케.
0: 포케? 포케? 포케 싫어.
1: 아.
0: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1: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그거 정말. 먹자.
0: 자, 뭐 먹어. 아,
1: 뭐, 일단 골라봐.
0: 떡볶이 하나 담고.
1: 또.
0: 튀김?
1: 튀김?
0: 응. 아, 살찌는데.
1: 야, 허리 둘레 복을 얘기해.
0: 야, 그러니까 살찐다고.
1: 그럼 누나 뭐, 너 떡볶이만 시켜?
0: 아, 나 떡볶이만 먹으니까.
1: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0: 안 먹어.
1: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0: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1: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야, 먹는 거야.
0: 다들 나 몇 키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1: 몇 키로?
0: 나보고 50키로 같대. 너 요즘에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1: 트와이스의 다현 씨.
0: 맞아.
1: B1A4 출신의 진영 씨.
0: 그러니까. 그 사이 너가 어떻게 했죠?
1: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0: 어.
1: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0: 어머나!
1: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
0: 아유, 우리 손이 타겄다 진짜.
1: 내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0: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1: 비행기에 내가 나와.
0: 대박이다.
1: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0: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생이면서.
1: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0: 그래.
1: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0: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1: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0: 아, 이게 정극이야?
1: 이게 정극이었어.
0: 어어어.
1: 코미디를 본 거야?
0: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코미디어는?
1: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봤자.
0: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1: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0: 아니, 설득력이 있네. 너 연기.
1: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에 웃었지, 누나? 방금 이 행위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0: 와.
2: 야, 나 죽은 아저씨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0: 야, 예.
1: 맞습니다.
0: 야.
1: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니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0: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1: 자, 먹어야지.
0: 야, 맛있게 먹어라.
1: 아, 맛있게 먹어.
0: 와.
1: 어우.
0: 야, 이거 점도 많아.
1: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0: 야! 우와! 우와! 야, 그래, 너, 그, 너 배우가 나중에 또 그 광고 찍으려면은.
1: 어. 응?
0: 자, 광고 들어왔습니다.
1: 자, 이야, 이거 쌀 보세요. 물리수 들어가가지고. 어? 우와! 정말 맛있다!
0: 야, 들어오겠다.
1: 방금 들어오겠어?
0: 우와!
1: 누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튀김 광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0: 어, 튀김 한번 해봐.
1: 누나 한번 보여달라고.
0: 아니, 너가 해. 아니, 너가 해줘.
1: 튀김 또 소리가 중요하거든.
0: 그치, 그치.
1: 내 인생 마지막 한 잔.
0: 어머.
1: 바닥바닥하다!
0: 뭐라고? 야, 넌 그것도 틀려?
1: 누나는 바닥바닥이나 하지 마.
0: 이게 소떡볶이구나. 와. 맛있냐? 한번 줘봐.
1: 장난하지 마.
0: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1: 뭐를?
0: 줘보라고.
1: 자.
0: 방금 먹은 거.
1: 아니 뭐.
0: 아니 줘보라고.
1: 어 뭐라고? 어? 야 내 거야. 한 입만 하지 말랬지.
0: 어 맛있네. 야 그리고 네 게 내 거고 내 게 네 거야.
1: 네 게 어?
0: 니께 내 그래. 거고, 니께 내 거고.
1: 아니, 내 건 내 거고, 니 건 내 거고.
0: 건 나 건 나 거라고.
1: 니 건 내 거. 내 거. 아!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머리! 마지막이!
0: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1: 아, 뭐 노래방이야.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아.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근데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야.
0: 아. 내 마. 미안해. 아니,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니,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잘못 눌렀다니까?

0: 느낌 있는데? 예. 따라와 누나, 나 에너지 지켜 못해 지금.
1: 아니, 어디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나 살짝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후다가 쪽 심심하면은 이렇게 언밸런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1: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1: 아, 너나 해.
0: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거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아...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1: 못하는 건데.
0: 아, 섀도우 복싱 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자, 자, 하이. 자, 자, 아, 자, 하이. 어깨 풀리잖아, 이렇게. 자,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더, 스텝. 그렇지. 어깨 다 풀리잖아.
1: 아, 힘들어.
0: 누나가 문제가 뭔지 알아?
1: 뭐?
0: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1: 아, 난 장점이야, 이게.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종아리 부러질 수 있어, 일로. 열심히. 헛! 헛! 헛! 헛! 다! 헛!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뭐 줘줄까? 자, 헛!
3: 헛!
0: 헛자!
3: 헛자!
0: 헛자!
3: 헛자!
0: 헛자!

0: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 주자는 거라.
1: 흑자. 아,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흑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누나 잘하죠?
2: 잘하죠.
1: 아, 감사합니다.
0: 흑자.
3: 흑자.
0: 흑자. 오, delicious. 네. 우. 이스. 으이씨.
1: 아, 언제 끝나?
0: 으이씨.
1: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0: 뭘 가? 마무리 해야지.
1: 뭘 또 마무리 하다, 이게 마무리 되면.
0: 모자라.
1: 뭐가 모자라?
0: 아, 나 우동 좀 할게.
1: 뭐 알아서 해.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0: 아, 네. 쯔, 헛쯔, 헛, 헛쯔, 헛.
1: 여보세요? 아. 엄마. 뭐 하고 있냐고? 으이, 하고 있어. 될 거냐고? 나 지금 집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우, 쟤는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아,
4: 내가 부드럽게 해줄게, 섬세하게.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볼게요.
1: 어?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 펭수님 맞으시죠?
0: 어,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귀여웠고요. 그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어요.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어?
2: 의자가
1: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네,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2: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저는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 좀 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1: 이렇게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승용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 이게 저라고요?
1: 평소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2: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1: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0: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1: 예.
0: 거? 예,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균, 예,
1: 어머.
0: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안 하나 봐요.
1: 에? 아니에요. 저 잘해요.
0: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평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0: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에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0: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1: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0: 네.
2: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0: 기대하고 있을게요.
1: 아, 예. 좀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악취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또 제가 해야죠. 선생님. 누우시겠어요?
0: 아, 여기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이제 짜보도록 할게요.

0: 생각보다 그 피지가 압출이 잘안 돼서 이렇게 그 여드름 부위를 좀 오래 누르고 있었는데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해줘야겠다. 좀 미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팠어요. 그래도 원장님 때문에 좀잘 참았던 것 같아요.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1: 머리 끼리 자랐어요.
0: 이제 그 압출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1: 부드러운 숨길과 여드름을 빼주는 그 우직함, 애틋함. 깔끔해요.
0: 아프진 않으셨어요?
1: 아팠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펭수님, 치료 잘 받으셨어요?
1: 네, 원장님.

0: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1: 어, 예.
0: 그러면 이쪽으로. 어.
1: 이야기.
2: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행수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그 이제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 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1: 그 착색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 보면 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거예요.
1: 네.
0: 자, 하나, 둘, 셋. 좀 따끔따끔하죠? 이 정도 괜찮아요?
1: 하나도 안 아픈데요?
0: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2: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 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0: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1: 오, 없어졌어!
0: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0: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1: 아,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2: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3: 펭수가 남극에서 온 건 알고 계세요?
2: 네. 살짝 덮고 있어요.
1: 아!
0: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 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뭔가 이런 게 좀 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 여드름 오늘 난 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1: 그 다들 궁금한 건 게 원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2: 저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0: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1: 엽떡 드신다고?
0: 네,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2: 치졸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0: 어머.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2: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1: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그러면 얘기 좀 볼게요.
2: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아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 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 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2: 제가 그 귀 더 큰...

0: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 어?
0: 귀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형수 마음 흔들어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같이?
0: 고양이같이 귀여운 귀로?
1: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귀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다시 반대쪽 할게요.
1: 네.
0: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이게 뭐야?
0: 어떠세요?
1: 이게 귀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귀잖아! 이건 악마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럴 수가!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줄 걸, 너 압수를 좀 더 빨리 끝내줄 걸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 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신용 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 귀 보고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절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저 이거 썼어요.
3: 제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가는 생일 선물.
1: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저거 뭐야?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4: 지금 1시 25분인데 5분 남았어.
1: 잠깐만,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배고치면은 또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서둘러 타겠습니다. 이거 저희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저는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5: 안녕하세요.
1: 안녕.
6: 배 압수.
1: 반가워요. 야, 다들 지금 저 우동 하나봐. 마이라이스.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팬미팅인 것 같습니다. 타지 왔으니까 타지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 교환.

0: 자, 저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1: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1: 예.
0: 선장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돼.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네요.

0: 자, 근데 가늘기 한 마리 없고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1: 오! 드들기다, 드들기! 드들기!

0: 고도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의 섬 속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1: 오늘 날 것도 없는데 한국 갈까?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2: 네, 괜찮아요.
0: 자, 그럼 타보겠습니다.

0: 이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이거 열나네요.
1: 오늘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조심합니다.
1: 아닙니다.
0: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에 담을 수 있어. You've got a friend in me.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Yeah, you got rid of me.
0: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선생님 살려주네 이거.
1: You got friend in me.
0: 마치다. 마치에서 뭐 살 거 없나? 일단 비양도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는 흑돼지가 맛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반비야 있냐?
2: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3: 내일은 흑돼지예요.
0: 어, 그럼 나 이거 먹을래. 그래.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2: 1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2: 1시간
0: 정도.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튕기도 하고 해주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2: 네.
0: 빨리.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자, 시원하고 지금 1시간 남았어요. 미끌렁틀이야. 뭐야? 놀이터인가 봐. 오!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오! 한수야. 어, 왜? 됐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왜 그런 줄 안 되겠습니까? 어. 어? 시소다, 시소. 아! 재미없어. 저랑 시소 좀 봐주세요. 뭐하고 있는 길이에요?
2: 마트에 장 보러 갈.
0: 어? 저기 굿마트 좋아.
2: 굿마트요?
0: 어, 굿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2: 얼마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4: 백패킹?
0: 어, 백패킹 가고 있어. 어?
2: 어?
0: 응? 나 지금 뭐하러 간다고 했지?
2: 비양도.
4: 비양도.
0: 아, 나 비양도. 아, 지금 나 지금 일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늦었어. 아! 아! 아! 어, 까먹을 뻔 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 연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오, 수가 첫 번째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와, 온다, 온다. 강렬한 눈빛. 그리고 엄청. 거의. 아, 이거 다 맞, 이거 다 치고 당하지. 걸어, 그냥 걸어.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 임금님, 비는 당나지니.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2: 이거 여기 요
0: 어, 감사합니다. 나도 사 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5: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4: 식구랑 몇 개 줬고 마시.
0: 하나만 줬기 심하시.
4: 예.
0: 고맙소다. 아. 가자.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땅콩 아이씨.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 이제. 화이팅, 전. 미안도 힘이다. 그러면 잘 먹었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흥치를 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비어 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데? 야호! 등기를 쳐야죠. 이야, 입맛이 오는구나.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 가방이 안 나오는데? 저 밑에 뭐 먹을 거 없네.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뭐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건 뭐예요?
1: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1: 5만 원을 주로 갖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1: 예, 다 드릴게요.
0: 아싸!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1: 이모 조카.
0: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1: 네.
0: 살았어. 이야,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나면은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2: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2: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2: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2: 요거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백패킹 좋아하시나요?
2: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하면서 다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2: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0: 왜요?
2: 한여름에 와가지고.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진 않는 편이시군요.
2: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3: 이거 귀여워.
0: 우리 내부는 무슨 관계십니까?
4: 저희 이름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4: 우리 정모님이 사가고 안 쓰면 생각해야지.
0: 야,
4: 우리 경상도 전화서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3: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 또 왔으니까요.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4: 올해 정년 퇴직을 하는데, 퇴직 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3: 욕봤다.
0: 아우, 욕봤다, 진짜로.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굳이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5: 돈이요. 퇴직하면은.
0: 예.
5: 미리 쫓겨날 걸 생각해서.
6: 여행에서.
5: 마누라한테 쫓겨날 걸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4: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좋아!
3: 좋아.
0: 아이, 하트! 오케이, 올라가.
3: 야,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0: 뭐래? 야! 야, 좋네! 깍지기나. 아씨! 와, 막 살아있네. 파이팅! 인생 이제 시작이야!
7: 인생 시작이야!
0: 전방에 함성! 우측한 발사!

0: 갑자기 불빛이 떠있습니다. 야영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오늘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1: 어머.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면이 풀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지금 가야지고, 따라가고 싶어. 그대 이름은 바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눈피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친구들!
9: 고이라!
8: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9: 20까지 파티해! 우리 같이 놀자.
8: 5월 3일 만나면
9: 8이야.
8: 당신
9: 우리 모두 8.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8: 넘버블럭스 4대 가족
10: G.I.

궁금하게 멈추면 얼음.

0: 움직였어. 함께 춤추자.
1: 이번엔 내 차례.
2: 나도 술래.
3: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1: 멈춰. 네 차례야, 레미.
0: 함께 춤추자.
2: 나도 같이 할래.
1: 좋아, 아씨가 술래해.

0: 라시가 움직였어.
1: 함께 춤추자.
2: 왜 그래 도도?
3: 나도 술래하고 싶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플렉서!
1: 플렉서! 얼마 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플렉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플렉서!
3: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0: 옛날에 빅풋 섬에 태풍이 몰려왔단다. 소라게와 익룡들은 태풍을 피해서 달아났지. 꼬마 공룡의 집도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꼬마 공룡은 겁에 질렸단다. 그 순간 슈퍼 공룡이 나타나 꼬마 공룡을 구해주었어.
1: 슈퍼 공룡!
0: 그리고 꼬마 공룡에게 말했단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0: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1: 길이 끊어졌네.
2: 슈퍼 점프! 오빠! 점프! 슈퍼 점프!

0: 오빠, 저기 봐.
1: 똑같아.
2: 지금 태풍이 오고 있어요. 모두 알집으로 대피해요.
0: 잣잔도 챙기고 주전자도 챙기고 이건 뭐가 있더라. 아유,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네. 아유, 우리 손자 통화책을 두고 갈 뻔했잖아. 다 챙겼구만. 아, 맞다. 아이고. 이상하다.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3: 여기가 어디야?
4: 꿈이네.

0: 바파터?
1: 어?
0: 비상식량은 다 챙겼어요?
1: 그럼 물론이죠. 통닭, 파인애플, 물고기. 일주일은 넘게 먹을 수 있어요.
0: 근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2: 엄마! 엄마! 큰일 났어요! 동화책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1: 동화책?
2: 네! 그러니까 해풍이 와서 소라기랑 인형들이 도망치는 것까지 모든 게 똑같아요! 결국 우리 집도 날아갈 거예요!
3: 날아오고!
1: 뭐? 우리 집이 날아간다고? 그런데 식량들은?
0: 진정해요. 걱정 마, 뽀뽀야. 집에 모두 모여있으면 안전할 거야.
2: 이럴 때 슈퍼공룡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0: 슈퍼공룡?
2: 슈퍼공룡?
4: 아, 엄마! 뭐야, 이 쓰레기는? 언제 달라붙은 거야? 도대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0: 큰일 나.
1: 괜찮니?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2: 이러다 진짜 우리 집이 날아가겠어.
1: 걱정하지 마요. 아이츠 변신. 이제 모두 안심해요. 이럴 줄 알고 태풍에도 끄떡 없는 파워 드롭뽕을 달았어요. 엄마, 근데 아빠는요?
3: 어? 아하, 뭐가 빠졌다 싶었는데 그게 영감이었구만.
1: 뭐라고요? 그럼 아빠는...
3: 영감 저기서 뭐 하는 거지?
1: 안 되겠어요. 아이집을 출동시켜요. 모두 꽉 잡아요. 아이집 출동! 파워 드롭뽕이 놔주질 않아요.
2: 여보, 나한테 맡겨요.
1: 여보!

0: 뭐야?
1: 위험한 순간이 닥쳐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단다.
2: 슈퍼공룡! 용기 내볼게요! 할아버지 구해야 해! 몸도 꺼지마! 그래! 이거라면!

0: 할 수 있어. 응? 이 슈퍼 점프. 야!
1: 슈퍼 공룡.
2: 아주 꿈이네.

0: 우와, 태풍이 사라졌어요.
1: 이게 어떻게 된겨?
0: 할아버지!

0: 그럼 그 슈퍼 공룡은 뭐지?
1: 슈퍼 공룡이요?
0: 그래, 분명 빨간 망토를 두르고 날아왔는데.
1: 여러분들, 혹시 이 빨간 망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슈퍼 공룡이 아니라 바로 제가.
2: 미뿌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
3: 미뿌 정말.
4: 미뿌야, 마음에 드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가 읽던 동화책이란다.
1: 삐뿌야, 나도 선물 준비했어. 자, 받아. 고무공이야. 네 얼굴까지 그렸다고.
3: 이게 미뿌야.
5: 미뿌야, 왜 그래? 마음에 드는 선물이 없어?
6: 난 최고의 요리사. 다들 왜 모여있어?
5: 여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아빠가 멋진 선물 갖고 오셨을 거야.
3: 진짜? 아빠, 선물!
6: 맞다, 생일 선물.
7: 응? 혹시 생일 선물 준비 안 한 거 아니야?
6: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래!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뒀어.
3: 다른 곳에? 그럼 우리 빨리 선물 찾으라고 해요.
6: 지금?
5: 그럼 우리 다 함께 삐뿌의 선물을 찾으러 출발해볼까?
3: 네!

0: 같이 이런 곳이 있었네.
1: 아빠, 이쁜 선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2: 그게 저기 언덕 보이지? 저기에 숨겨놨어.
1: 아빠, 빨리 찾으러 가요.
2: 아니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 어떡하지? 선물을 못 찾으면 삐뿌가 실망할 텐데. 오, 저거야! 삐뿌를 닮은 노란 꽃! 왜 이렇게 안 뽑히지? 바빠져 살려!

0: 정말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
1: 아빠, 선물들?
0: 어? 물론 준비했지. 삐뽀 선물은 바로 짜잔! 삐뽀를 닮은 노란 꽃!
2: 이 시등꽃이 선물이에요?
0: 그게...
1: 내 선물! 내 선물 없죠!
0: 그러니까... 아, 그렇지! 진짜 선물은 다른 곳에 숨겨놨어. 아빠가 금방 찾아올게. 아이고.
3: 아빠!
0: 어디에서 삐뽀 선물을 찾지? 어? 저 산 꼭대기에서 뭔가 빛나고 있어. 아, 좋아. 우와. 그래, 저거야. 이거면 삐뽀도 좋아하겠지? 삐뽀야, 아빠 왔다. 오래 기다렸지. 삐뽀 선물은 바로 빛나는 보석.
1: 아빠 선물이야?
0: 어디 갔지? 여기, 여기, 이거. 녹아버렸다.
1: 그저 삐뽀 선물 없죠?
0: 그게.
4: 삐뽀야, 아빠가 기억이 안 나시나 봐. 다음에 다시 올까?
1: 아빠, 정말 기억 안 나?
0: 그게 기억이 잘...
1: 알았죠? 선물 필요 없죠?
0: 뭐야? 아빠만 믿어. 꼭 멋진 선물을 가져올게.
1: 아빠, 파이팅!

0: 사과? 그러고 보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네. 사과가 살아있어! 에이, 지렁이? 그 사과는 내가 먼저 찾았어. 이리 줘! 야, 거기서!
1: 엄마, 아빠 언제 와요?
2: 그러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

0: 뿌야 위험해! 빅뿌야! 그 녀석은!
1: 제 친구 좋아!
2: 여보,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했네요.
1: 아빠! 아빠 선물 최고!
3: 나도 맞아볼래!
2: 당신은 정말 멋진 아빠예요.
0: 이 정도쯤이야.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넘버블럭스 친구들!
7: 뭐야!
6: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7: 20까지 파티해!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7: 8이야!
6: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7: 함께 놀아요!
6: 넘버블럭스! 4대 가족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7: 3 더하기 4는 7!
6: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7: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6: 출발!
8: 돼버리가 도망간다!
6: 3위 쫓아가야지!
7: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대 가족
9: 1, 2, 3! 자, 뭐야?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매번 저 녀석 때문에 계획이 실패하고 있어. 역사를 바꾸는 것보다 먼저 저 녀석부터 처리해야. 마침 시간 터널이 열렸어. 그렇다면 이번엔 너희들부터 없애주마.

걸 어디에 숨기지?

0: 여기가 좋겠다.
1: 공주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0: 아, 뭐 좀 넣어두려고요. 온달이랑 같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어? 이건 내가 정말 삼조고의 아이가 맞을까?
2: 타임워치도 아직 조정 못하는데 고구려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을까?
0: 아, 자신 없다. 어머, 온달이의 일기잖아.
1: 저런, 늘 덜렁대는 줄만 알았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군요. 온다리가 아직 자신을 믿지 못하나 봅니다.
0: 온다리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온다리의 자신감을 찾아줘야죠. 빨리 시간 여행해요.
3: 내 방엔 왜?
0: 온달아, 어서 일어나. 시간 여행 가야지.
3: 갑자기?
1: 그래. 아직 배울 게 많아. 머리에 지식을!

0: 헤하, 요즘 백제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헤하, 매번 장마와 가뭄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2: 모두들 나를 믿었지 못해 하는구나.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0: 저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답도 못하지 않습니까?
1: 에휴, 여자가 왕이라니.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 하지만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나를 믿고 왕으로서의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
0: 폐하, 대답을 해주시옵소서.
1: 폐하, 한시가 급하옵니다.
3: 폐하,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요즘 첨성대 건설에 필요한 공사 도구들이 자꾸 없어진다고 하옵니다.
2: 뭐라고?

0: 이것들을 팔면 돈 좀 되겠는가?
1: 그냥 가버렸네. 선생님,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2: 어? 아, 여긴 바로 한국사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계신 신라시대야.
3: 아!

0: 그럼 이게 그 유명한 첨성대인가요?
1: 네, 맞습니다. 하늘의 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든 것이죠.
2: 우와! 그럼 이 안에 천체망원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0: 천체망원경은 무슨 천체망원경이겠지?
1: 아니, 천체망원경이 있는 게 아니라...
3: 너 뭐 하는 거야?
2: 예전부터 망원경으로 별을 보고 싶었거든.
1: 그런 거 없어. 어서 내려와.
4: 웬 놈들이냐? 너희들은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1: 선동 여왕님?
3: 네? 저분이 선동 여왕?
4: 자꾸 도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여 와봤더니 공사 도구를 훔친 게 너희들이었구나.
0: 도난 사건이요?
2: 아니에요! 저희는 도둑이 아니에요! 아! 저! 도둑을 봤어요! 이거요! 아까 그 사람!
5: 아, 그래!
4: 너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지?
2: 아유, 억울해! 진짜 도둑을 봤다니까요! 그럼 저희가 잡아올게요! 도둑을 잡아서 누명을 벗게 해주세요!
4: 너희들이?
2: 당연하죠! 꼭 잡을 거예요! 다 됐다! 온달표 한 장을 맛봐라!
0: 정말 도둑이 나타날까요?
1: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걸 찾으러 올 것입니다.

0: 아이 참. 아니 도대체 어디에 떨어뜨린 거야?
1: 저기 그 도둑이야. 너와.
2: 좋아. 조금만 더 가면 함정이 있는 곳이야.
1: 조금만 더. 됐다.
0: 저쪽에 흘렸나?
3: 뭐야? 안 돼!
1: 거기 멈춰, 이 도둑아!
2: 이럴 거면 함정은 왜 만든 거야?
0: 뭐야?

0: 왕실에서 쓰는 공사 도구들이 모두 비싼 것들이라 훔친 모양입니다.
1: 어때요? 제 말이 맞죠?
2: 그래, 고맙다.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1: 미안하시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네?
2: 어? 어?
1: 첨성대! 첨성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요!
2: 정말로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게 소원이냐?
1: 네! 안에 있는 망원경을 꼭 보고 싶어요!
0: 그런 거 없다니까.
1: 없긴 왜 없어요? 별을 관측하는 곳인데 있겠죠? 진짜 없잖아요!
2: 그 망원경이란 건 말이냐?
1: 네, 망원경요! 그럼 망원경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별을 봐요?
2: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서 봐야지.

이쪽에 앉거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는 거란다.

0: 하시는 거예요?
1: 울다니, 난 울지 않는다.
0: 에이, 제가 봤는데요. 왜요? 왜 우신 거예요?
1: 울지 않았대도.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구나.
2: 여자가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3: 신라도 이제 끝입니다. 끝.
1: 어머, 모든 게 다 내 탓이라니.
4: 하늘을 관찰하는 첨성대를 지어 농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5: 안됩니다. 그건 불가능하옵니다. 돌탑을 쌓는다고 어찌 하늘을 알 수 있겠습니까?
1: 모두가 다 안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난 내 자신을 믿었고 반드시 증명할 거야.
0: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1: 그럼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한단다.
0: 저게 뭐지? 저건
6: 드디어 찾았다.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1: 저것이 무엇이냐?
0: 내려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요.
3: 엑스맨?
0: 엑스맨, 너 무슨 짓을 하려고 나타난 거야?
6: 와. 너희들은 잠깐 기다려. 일단 제일 방해되는 녀석부터.
0: 여왕님, 빨리 내려가야 해요.
6: 그렇게는 안 되지. 받아라, 액션 군선볼.
0: 뭐지?
1: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6: 벌써 놀라면 안 되지.
0: 조심하세요! 진짜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6: 그대로 납작해져서 영영 사라져라!
0: 그만다, 엑스맨!
6: 다음은? 오래 기다렸구나. 풍선불 발사! 어쩌, 피했어? 풍선불 연속 발사!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3: 너무 많아서 피할 수가 없어.
0: 선생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1: 이러다 정말 납작해지겠어.
4: 모두가 다 안 된다 하고 스스로도 자신이 의심스러울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과 그걸 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0: 그래, 나를 믿는 거야.

장조고의 파티!

0: 아저씨는 나타나지 마! 여왕님! 저 해냈어요! 저도 여왕님처럼 자신을 믿었더니 작동법을 알게 됐어요!
1: 그래, 정말 잘 됐구나. 크게 될 아이로다. 오늘 이렇게 참성대의 완성을 선언하노라.
2: 저런 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0: 삼성대에서 관찰한 별자리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 이를 백성들에게 알려 철저히 대비하게 하라.
1: 치, 갑자기 장마는 무슨...
2: 폐하의 말씀대로 비가 온다.
3: 하늘의 뜻을 읽으실 수 있는 여왕 폐하 만세!
4: 만세! 만세! 만세!
5: 우와, 진짜 청성대를 만들어서 날씨를 알 수 있었네요.
0: 온다라, 청성대를 만들어서라기보다 스스로를 믿고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살폈기 때문일 것이다.
6: 결국 뜻을 이루셨구나.
5: 이게 봐, 내가 첨성대를 지켜냈기 때문이지.
7: 뭐, 자신감은 찾은 것 같네.
5: 누군지 알아?
8: 당연하지. 청성대에서 나랑 같이 별을 봤던 여왕님이시잖아.
5: 뭐라고? 함께 별을 봤어? 언제 나만 쏙 빼놓고 다녀온 거야?
8: 그럴 수도 있지.
5: 뭐? 야!
6: 그만.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출생연도는 분명치 않고 647년에 승하하였습니다.
8: 선생님, 질문 있어요.
6: 네, 뭐가 궁금하죠?
8: 옛날 왕들은 거의 다 남자던데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6: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이중 성골 신분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진평왕의 동생들은 이미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남은 자신의 딸 덕만이 선덕여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7: 덕만이가 누군데요?
6: 선덕여왕의 이름이 덕만이랍니다.
8: 선덕여왕은 얼마나 좋았을까? 왕이니까 뭐든지 다

0: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1: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덕여왕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담의 난이나 칠숙 석품의 난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난들은 여자가 왕인 것에 불만을 품고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선덕여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왕권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가 신라에 가하는 위협을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황룡사라는 절에 9층 목탑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이제 선덕여왕에 대해 잘 알겠죠?
0: 네!
1: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하고 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귀찮아!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여름엔 수박이 최고.
2: 커다란 수박 하나 잘 익었나 통통통.
3: 우와, 수박 엄청 잘 익었다. 빨리 수박 먹고 싶은데 왜 아빠가 안 오시는 거지?
1: 어, 그러게. 아빠
2: 빨리 수박 잘라주세요.
4: 오빠 호떡아, 아빠 손만 씻고 바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수박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나 수박딱지 보니까 수박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3: 옛날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데? 빨리 해줘.
1: 알았어. 옛날 옛날에 말이야, 수박으로 목숨을 구한 호우보가 살았어.
3: 응? 수박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1: 응. 마음씨 착한 동생 홍보와 마음씨 고약한 형 놀보가 살았어. 이글이글 쨍쨍. 아주 무덥고 가뭄이 계속되는 어느 여름날이었어.
5: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당장 나가.
6: 아이고 형님, 이 무더위에 어디로 나가란 말입니까?
5: 더운데 어딜 잡아? 이거 놓고, 어? 당장 나가!
7: 여보!
8: 아버지, 괜찮으세요?
6: 괜찮아. 괜찮다. 여보, 걱정 말아요. 난 괜찮아요. 형님, 나가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밥 좀 주실 수 있을까요?
7: 우리 먹을 밥도 없어요.
6: 그럼 그 주걱에 묻은 밥알이라도 조금.
7: 엄냠냠.
5: 설마 없지? 응? 그러니까 당장 나가.
8: 아버지 목말라요.
6: 형님, 그럼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7: 아이들이 이 더위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습니다.
5: 물? 없다!
7: 없어요! 정 물을 마시고 싶으면 냇가 가서 마시면 되겠네.
5: 그래. 맨물 가서 마시면 되겠네. 당장 나가!
6: 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5: 너무하긴? 다 갑시다!
7: 갑시다! 정말!
6: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7: 여보,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면 배고파요. 얼른 냇물이라도 마시러 갑시다.
6: 그럽시다. 가자 얘들아.
1: 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 홍보네 가족은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향했어.
7: 아유 덥다.
6: 냇물이 바짝 말라버렸잖아.
7: 너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쪽에는 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가볼게요.
6: 부인, 조심하세요.
9: 으아, 제비 살려! 으아,
7: 으아. 아버님!
8: 구렁이가 제비를 괴롭히고 있어요!
6: 구렁이 녀석! 으아, 다시는 제비 괴롭히지 말거라.
10: 우리 아버지가 구렁이를 쫓아냈다. 제비를 구했어.
7: 우리 아버지
8: 빨리
6: 아니 뭘 이 정도쯤이야. 제비야, 괜찮은 것이냐?
9: 네, 덕분에 살아 제비. 구해주셔서 감사 제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 제비?
6: 은혜라니.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험에 처했으면 돕는 것이 그게 응당 사람의 도리란다.
9: 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인간이 이 제비?
11: 아버지 응원했더니 목이 더 마르다.
8: 아버지 목말라요. 물 마시고 싶어요.
6: 아니,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어쩐단 말이냐. 얘들아,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8: 아버지! 야, 울지 마! 울면 더 목말라!
12: 아, 목이 마르다고? 그럼 나도 은혜를 갚아야 했지비. 저기요! 저기요!
6: 아, 제비야, 왜 그러느냐?
12: 내 목숨을 구해준 담례로 드리는 선물이 제비.
6: 아니, 선물을 바라고 구해준 것이 아니다만, 이건 씨앗이 아니냐?
12: 이 씨앗을 심고 물을 부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제비. 그럼 이만 총총!
7: 여보! 물을 조금 구해왔어요. 어머, 그게 웬 씨앗이에요?
11: 아버지가 제비를 구해줬어요.
10: 제비가 선물로 씨앗을 줬어요. 아이, 얼른 심어요.
6: 아유, 근데 물이...
7: 이 물을 씨앗에다 주면 되잖아요. 너희들 목마른데 괜찮겠어?
8: 물론이죠.
6: 좋아, 그럼 심어볼까?

0: 그렇게 홍보는 제비를 구해주고 선물로 받은 씨앗을 정성껏 심었어. 딱 한 모금 남은 물도 기꺼이 씨앗에게 양보하고.
1: 오! 홍보도 홍보 부인도 아이들도 모두 착하다. 근데 누나,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그 씨앗이 자라서 박이 열렸지?
0: 아니, 이게 열렸어.
2: 우와, 박이다!
3: 이렇게 빨리 열리는 박은 처음 봐.
4: 우와. 어? 저건 박이 아니지, 비.
5: 얘들아, 이건 박이 아니라 수박이야.
2: 아, 수박.
6: 아, 얘들아, 너희 목마르다고 했지? 목마를 땐 이 수박이 최고란다. 우리 함께 이걸 잘라서 먹자꾸나.
2: 네, 아버지.
5: 자.

0: 파이터!
1: 와.
2: 그렇게 홍본의 가족은 수박을 잘라 맛있게 먹었어. 그러죠?
3: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1: 물도 음식도 안 들어오고 이번엔 가뭄이 꽤 길구만. 아 이러다 홍보 쓰러지는 거 아니야?

0: 버블도
1: 리코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 아, 이게 누구신가?
4: 수박이 왔지가 박수 박수
1: 아이, 어서 오시게
0: 물방울도 왔수다 몸에 물도 채우고 위산도 만들 수 있수다
1: 아이쏘 이제 가뭄이 끝이로구나
5: 최강용사 리코 펜 나도 나쁜 상서 괴물을 물리치러 왔지다
2: 으라차차차 힘이 나는 비타민C도 왔수다
1: 아이 어서 오시게 이 수박이 영양분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이제 홍보는 살았네 살았어 수박에게 박수!
3: 박수!
6: 박수!
3: 박수!
6: 박수!
4: 그렇게 홍보네 가족은 수박을 먹고 목마름도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덕분에 건강도 되찾을 수 있었어
7: 우와! 홍보가 제비를 도와줘서 복 받은 거네
4: 그렇지. 근데 홍보네 수박은 먹어도 먹어도 계속 자라났어. 그러자 홍보는
8: 아유, 목말라. 아유.
9: 우물도 다 말라버리고
8: 냇물도 다 말라버리고
10: 누가 물 좀 주세요.
11: 목마른 분들은 모이세요. 홍보네 집으로 오세요.
8: 홍보네?
12: 갑시다.
8: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10: 목마른 사람 여기 있어.
9: 어서 수박 드세요. 아우 이제야 살 것 같구만.
8: 아우 홍보 복 받을 거야.
10: 아유 아이고 목말라.
13: 내가 더 목말라요.
0: 나 물방울 놀부 몸에서 더는 못 살아 떠날 거야 땀방울이 되어 나갈 거라고 땀방울
10: 물 한 방울도 아까운데 땀으로 흘려보낼 순 없지 이거라도 먹어 아싫어
11: 아이고 형님 아이고 탈수로 쓰러지신 겁니다
13: 탈수! 아니요!
11: 물도 못 마시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몸에 수분이 탈탈 털린 상태를 탈수라고 하는데요.
9: 이럴 땐 어서 수박을 먹어야 해요.
13: 돈 없는데?
11: 형제끼리인 수박 한 조각도 나눠 먹어야죠. 공짜로 드려.
10: 공짜! 공짜!
13: 어머, 여보, 공짜!
10: 진작 말을 하니!
14: 아이고, 기운 없어.
4: 예! 들어가세, 들어가세, 놀고 몸에 들어가세.
0: 버블도,
1: 리코, 펜도,
2: 비타민C 함께 가세.
3: 들어가세, 들어가세.
14: 아이고, 이 수박이 들어왔으니. 놀부도 살았네 살았어
10: 수박을 먹으니 놀부도 힘이 나는구나 동생아 고맙다
13: 고마워요
15: 일이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9: 동생 홍보가 형 놀부를 살렸구나
8: 역시 탈수엔 수박이 최고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3: 검은 곳에 검은 곳에 한여름에 검은 곳에 수박 꽃봄을 채우고 수박 꽃봄 기운 내세 검은 곳에 검은 곳에
7: 와! 그러니까 수박에는 수분, 물도 많고!
4: 알쑤! 리코펜도 많아서 건강해지고
7: 알쑤! 비타민C도 많아서 기운나고
4: 알쑤! 박수받아 말똥한 수박이야
7: 알쑤! 여름엔 수박이 최고야
4: 우와! 수박 최고 딱지라
7: 우와! 나도 생겼어
8: 얘들아! 오래 기다렸지? 자 수박 먹자
7: 네 아빠!
8: 근데 이거 어떻게 자르나?
7: 응?
1: 왔어. 하야!
7: 진짜 맛있다.
4: 진짜 꿀맛이다. 어우, 배불러.
7: 나도. 누나, 우리 수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가 놀자. 가자, 가자. 아, 더워, 더워, 더워.
4: 꽃다가 나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야지.
7: 손? 이따 씻을래. 난 지금 목마른단 말이야. 아 맞다, 수박이 있었지. 수박엔 물이 많으니까 물 대신 먹어야겠다.
4: 호떡아, 손부터 씻으라니까.
12: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
4: 어, 호떡아, 수박 먹지 마.
7: 아, 목말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목말라서 수박 먹으려고 하는데 왜 못 먹게 하는 거냐고. 왜?
4: 수박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중독 딱지가 깜빡인다는 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는 거야.
7: 뭐? 이 수박에 식중독균이 있다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4: 호떡이가 수박 속으로 사라졌어.
16: 어디 있죠?
17: 나는 지파리.
4: 나는 금파리.
18: 나는 똥파리 타고 왔어.
7: 어? 수박 속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똑똑. 어? 여기가 어디야?
19: 어디긴? 수박공항이지.
7: 응? 수박공항? 공항이라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니야?
18: 맞아. 너도 나도 얘들도 다 파리비행사님의 파리비행기를 타고 여기 수박공항에 내렸잖아. 기억 안 나?
7: 아, 여기는 수박을 수박공항이라고 부르는구나. 근데 파리비행사님이 누구야?
17: 어? 파리비행사님 기억 안 나?
4: 아, 너 파리비행기 처음 탔구나. 나도 처음 파리비행기를 탔으니 멀미가 너무 심해서 정신을 차리자.
7: 그러니까 파리 비행기라 하면 응? 파리를 말하는 거야?
20: 당연하지.
19: 아유, 너 자꾸 왜 그래. 정신 차려 대장균.
7: 왜 나한테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야?
20: 네가 대장균이니까 대장균이라고 부르지.
7: 내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잖아. 근데 대장균이 왜 수박에 있는 거지?
19: 식중독균은 너만 있는 게 아니지. 나도 있잖아. 황색 포도 상구균. 아!
18: 나도 식중독균이잖아. 뚜루뚜루루 뚜루뚜루뚜 뚜루뚜루뚜 살모넬라균.
7: 나도 식중독균이야.
4: 내 이름은 비브리오 균.
7: 어? 식중독균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17: 야! 넌 왜 빼?
7: 응? 너도 식중독균이야?
17: 난 세균은 아니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바이러스야.
7: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수박에 있는 거냐고.
20: 아, 왜긴? 여행 중이니까.
17: 하, 난 말이야. 아, 오염된 물에만 살았더니 심심하다. 떠나고 싶다. 아, 그런데 나 혼자선 떠날 수도 없고. 아, 누가 나 좀 태워줬으면 좋겠지.
18: 태워달라는 건가? 찾기! 아, 타세요!
17: 야호! 고맙습니다, 파리비행사!
21: 푸른 언덕에
5: 배낭을 메고
17: 그렇게 난 지팡이 비행사님과 여행을 떠나게 됐지.
18: 손님, 수박 공항에 잠시 착지하겠습니다. 착지.
17: 와, 맛있는 냄새.
18: 수박 공항엔 달콤한 물이 넘쳐나지요.
17: 어, 어, 파리기 비행사님, 그럼 저 여기서 내릴게요.
18: 그러시지요.
17: 안녕히 가세요, 파리 비행사님. 다음에 또 만나요.
21: 오, 노로바이러스. 넌 지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구나. 난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기로 왔는데.
7: 어? 똥파리 비행사님?
18: 아, 여행 가고 싶다.

0: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행 가고 싶어요.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1: 후, 얼마든지요. 가시지요.
0: 야호! 뚜루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1: 자, 그럼 출발하지요.
0: 출발!
2: 그렇게 난 닭동공항에 온 똥파리 비행사님을 만나서 여행을 시작했지.
0: 요호!
1: 손님, 수박공항에서 잠시 쉬었다 가지요.
2: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똥파리 비행사님, 저 여기서 그냥 내릴래요.
1: 응, 그러시지요. 그럼 전 이만.
2: 똥파리 비행사님, 멋진 비행이었어요.
3: 나는 저기 마트에서 왔어. 바나나 공항에 비행 온 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수박 공항에.
4: 나는 말이지, 상한 생선에 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나의 균생을 상한 생선에서 끝낼 순 없다 라고 생각하던 중.
5: 잠깐! 짧게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
4: 응, 알았죠. 금파리 비행사님을 만나 너랑 나랑 여기 같이 온 거잖아. 내가 금파리 비행사님이랑 여행을 하다가 최소 공항에 들렀을 때 대장균 너도 금파리 비행기에 올라탔잖아.
5: 대장균은 채소에서 왔구나.
6: 파리 비행사님 출발.
5: 어? 넌 누구야?

0: 아니지요.
1: 어, 똥파리님! 가르가르, 꽃가루도 데리고 가주세요.
0: 꽃가루 손님을 태워도 될지요? 물론이지요.
1: 고맙습니다, 똥파리님.
2: 똥파리 비행사님 출발! 불안하게
3: 모두 파리 비행기를 타고 수박공항에 왔다는 거야?
2: 그렇다니까!
3: 어? 그런 줄도 모르고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4: 어? 먹어?
3: 누가?
5: 호떡이가?
3: 우와! 호떡이 뱃속으로 여행가자! 잠깐! 너희들이 호떡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
6: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되지!
7: 세균의 바이러스까지 위산이다.
4: 쏴!
3: 쏴!
4: 나 왜 이래? 오, 녹는다, 녹아.
6: 우와, 대단한 걸 가지셨네. 우리 같이 여행 갑시다.
5: 같이 갑시다. 갑시다.
7: 아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위산탕을 지키는 위라고. 나 건드지 마. 나 건드리면 배 아프단 말이야. 아이고.
6: 어머나, 쓰러졌네.
8: 얘들아, 다른 것으로 얘기해.
6: 우리 위산탕에 들어가 신나게 놀면서 위에게 고통을 선물할 거야.
2: 황금빛에다 축제를 여는.
9: 아니, 너희들은 비상 식중독균이다.
10: 소장님, 식중독균이 침입했다.
5: 어? 나는 왜 빼?
10: 노로바이러스도 들어왔다. 물대포를 발사하라.
9: 헛, 그럼 설사할 텐데.
2: 야호, 물대포다.
6: 그러다 소장으로 가면 우리를 위해 물대포를 쏠 거야. 그럼 호떡이는 설사를 하겠지. 이게 바로 식중독이라는 거야.
3: 헐, 내가 수박을 밖에 두고 간 사이에 파리가 식중독균을 옮겨놨을 줄이야.
5: 야, 아, 노로바이러스는 왜 자꾸 빼?
3: 아, 맞다. 어, 노로바이러스까지 옮겨놨을 줄이야.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 오래된 수박을 먹으려고 했다니. 너희들 때문에 식중독 걸릴 뻔했잖아.
2: 우리 때문이 아니지. 파리 비행사님 때문이지.
0: 우린 먹을 것을 찾아 계속 비행했을 뿐이지.
9: 세균과 바이러스가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을 뿐이지.
0: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든지.
9: 먹다 남은 수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든지.
2: 그럼 될 거 아닌지.
9: 지파리,
0: 똥파리,
9: 우린 계속 비행이나 하시지.
3: 그래, 파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겠어. 아니, 들어오더라도 바로 잡을 거야.
6: 하지만 우린 이미 수박공항에 와 있다는 거야. 이제 헛되기 뱃속으로 들어가.
3: 아니, 난 밖에 오래된 수박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F

0: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번개별을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번개맨.

0: 동화별 모험 요술 항아리. 친구들
1: 안녕.
0: 친구들, 오늘은 동화별 모험을 떠나는 날이에요. 모두들 어린이 마음이 가득한 동화별로 떠날 준비 됐나요?
1: 오늘은 어떤 동화가 펼쳐질까요? 번개별 친구들을 불러볼게요. 아라, 어서와.

0: 재미성도 빨리 와라.
1: 쏭쏭쏭 재미성, 쏭쏭쏭 재미성, 재밌는 구슬을 갖고 와쇼.

0: 재밌어.
1: 재밌송도 도착했어.
2: 자, 모두 모인 것 같으니 이걸 나눠줄게.
3: 응? 뭐예요?
2: 사탕별에서 가져온 사탕이야. 동화별 모험을 하다가 지칠 때 하나씩 먹도록 해.
3: 우와, 고마워요, 번개맨.
2: 자, 여기. 재밌성도 끝. 어? 하나가 남네.
1: 번개맨, 그거 누구 줄 거야?
3: 나도 하나 더 받고 싶다.
1: 아, 번개맨, 아, 이쭈라.
2: 아우, 어떡하지? 사탕은 하나밖에 없는데 둘 다 서로 달라고 하니.
4: 그럼 내 거 가져. 아라는 괜찮아.
3: 고마워.
1: 고마워.
2: 자.
3: 근데 아라는 욕심이 없네.
1: 아라는 욕심내는 걸 본 적이 없어.
2: 그래, 내가 만났던 친구들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거든.
4: 난 왜 욕심이 없지? 욕심이 뭔지 궁금해.
3: 어? 동화별 문이 반짝인다. 어?
1: 준비, 준비.
3: 오늘은 어떤 동화일지 궁금하다.
4: 제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0: 동화관에 다녀왔더니 이렇게 변했네.
1: 여봐라, 거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고?
2: 사탕인데요?
1: 이리 내놓아라. 아니. 많이 먹으면 이가 썩으니 내가 대신 먹겠다.
2: 어? 내 사탕!
1: 달콤하구만! 이걸 내 요술 항아리에 넣어둬야지.

0: 요술 항아리? 욕심 많은 원님과 요술 항아리가 나오는 동화?
1: 우리나라 전래 동화 요술 항아리예요. 번개맨, 우리도 빨리 가봐요.
0: 응? 친구들도 함께 가요?
2: 저 문이 요술 항아리 동화별로 가는 문이라고?

0: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열심히 일해 작은 밭을 살 수 있었지요.
1: 야, 어? 이게 뭐지? 어? 오, 커다란 항아리잖아. 금이 여기저기 가 있구나. 아, 그러면 농기구를 주는데 사용하면 좋겠어. 이렇게 두면은 자. 딱이네.

0: 오! 호미가 또 나왔네? 오! 계속해서 나오네.
1: 아휴, 뭐하나? 이제 그만 집에 가세.
2: 이제 가세.
0: 아니, 이것 좀 보게. 내가 밭에서 캔 항아리인데 하나를 넣으면 계속해서 나온다네.
2: 설마? 그럼 이 집신을 한번 넣어보게.
3: 자꾸 나오네? 아이, 참.

0: 아이고, 아이고, 자네가 부지런해서 하늘이 도왔나 보네.
1: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아서 이 하늘에서 요술 항아리를 내려줄런가?
2: 이보게!
3: 아유, 비켜봐요, 비켜봐, 비켜봐.
2: 그래. 이 요술 항아리는 내 거야.
4: 무슨 소리십니까? 이거 제 것입니다.
2: 에? 자네 이 땅을 누구에게 샀나?
4: 그야 대감님께 샀죠.
2: 그래, 난 자네에게 땅만 팔았지 이 요술항아리는 팔지 않았단 말이세.
3: 그렇지, 그렇지.
2: 그러니 이건 우리 걸세.
4: 아,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이건 제 것입니다.
2: 이거 우리 거라니까 이리 내놔.
4: 아니,
2: 내놔.
4: 그럴 수 없습니다.
2: 어디다가 힘을 주는 거야? 이리 내놔.
3: 이러다가 그냥 하늘이 깨지겠대.
1: 원님께 누구의 것인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해요.
2: 옳거니.
4: 그래요. 원님을 당장 모셔옵시다.
3: 네, 원님. 모셔와요, 모셔와. 우리 원님.
5: 농부와 밭주인은 원님을 모셔왔어요. 원님! 여깁니다요, 여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원님, 원님. 아, 그거지 말이지, 그러니까요.
6: 무어라!
5: 네!
6: 무어라! 이 항아리가 요술 항아리라고?
2: 아, 예, 예.
4: 정말이옵니다.
6: 어디 한번 보자.
2: 아이, 무얼 하시려고. 아이고,
6: 알아? 정말이로구나. 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이걸 가

0: 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꼬.
1: 억울합니다. 이건 제 항아리입니다.
2: 무슨 소리야? 이건 내 항아리야.
3: 우리 걸쇠.
2: 헐, 참.
0: 판결을 내리겠다.
3: 아, 예, 예, 예.

0: 그러면 너희들도 싸울 일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 억울해하지들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1: 나라에 바친다니 할 수 없지요. 따르겠송.
2: 아니 우리 것인데 이거 참 억울하다 억울해.
0: 봐라.
3: 예.
0: 이 항아리를 안채로 옮겨라.
3: 아, 안채요? 아, 예.
0: 이제 이 항아리는 내 것이니라. 자, 그럼 어디 한번 넣어볼까? 자, 이 비단을 넣으면 오! 비단이 계속 나오네. 자, 그럼 이번엔 도자기를 넣으면 도자기도 계속 나오네.

0: 금화가 계속 나오겠지? 얼른 금화 가지러 가야겠다.
1: 아유, 심술라 심술라.
2: 나라님께 바친다더니.
1: 원님이 가졌잖아.
2: 에이, 저기 누가 오네.
1: 어? 원님 어머니가 오신다. 숨어, 숨어.
3: 아휴. 아니, 이 항아리에 뭐가 있나? 뭘 자꾸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여.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어? 어? 아이고!
1: 아이고, 얘야! 나 좀 꺼내줘라! 아이고!
4: 어? 어? 아이고, 어머니! 어찌 여기 들어가 계셔요?
1: 아이고, 나 좀 꺼내줘라.
5: 아이고, 조심하세요.
4: 네. 아이고, 아유, 어머니. 아이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5: 아주 큰일 날 뻔했다.
4: 아이고, 좀 어떠세요?
1: 내가 아주 멀쩡해요.
5: 멀쩡해요.
1: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4: 예.
5: 아유, 얘야, 나 좀 꺼내다오.
4: 아이, 설마.
5: 아유, 아이고, 얘야, 나 좀 꺼내다오.
4: 아유, 어머니.
5: 아이고,
4: 아이고,
5: 아이고,
4: 아이고, 어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5: 아주 멀쩡해요.
4: 아이고, 어머, 어머,
1: 얘야, 나 좀 꺼내다오.
4: 혹시.

0: 엄마 또? 엄마야!
1: 아이고,
0: 어머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2: 우리 멀쩡해요.
0: 누가 나의 어머니인고?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벌을 받은 게지. 네, 저 항아리를 깨부셔야겠어.
3: 안 돼요.
4: 아이고,
3: 왜 이러신 건가요?
4: 안 돼요.
0: 이거 놓아라.
4: 항아리를 깨다니요.
0: 이거 놓아라.
3: 그만두시오.
4: 언니, 곰이 내려옵니다요. 곰이 옵니다요.
0: 어머님들 피하십시오. 곰이.
3: 곰이 내려온다.
0: 알아? 곰이 요술 항아리에 들어갔다.
5: 설마?
4: 엄마 죽자 죽자 어서.

0: 위험해요. 저 곰을 막아야 돼요. 지금이다. 친구들의 힘을 모아 두 곰은 산 위로 올라가라. 번개 파워! 곰은 산으로 물러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번개 이동!
1: 아이고 얘야 고생했다. 이 어머니 놀랐다.
2: 아이고, 아이 누가 어머니래? 내가 어머니야 내가.
1: 아니
2: 누가 어머니래?
1: 내가 어머니라고.
3: 내가 진짜 어머니야.
1: 깨져버렸구나.
4: 이제 이 항아리는 없어도 마땅해요. 제 욕심으로 하마터면 어머니를 잃을 뻔했사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농부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사옵니다.
1: 그래 그래, 내 기분이 아주 좋구나. 얼씨구나 얼씨구나.
4: 저도요.
1: 저도요. 저도요. 얼씨구나 얼씨구나.

0: 뭔지 알게 되었어.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도.
1: 병아비 모험 정말 재밌었어.
0: 응. 반짝아, 아까 그 사탕 다 먹었어?
1: 아니, 봉화별이 너무 재밌어서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대로야.
0: 그럼 그 사탕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먹고 싶어서.
1: 그럼, 자.
2: 어? 아라가 동화별에 다녀오더니 좀 달라진 것 같소.
0: 나에게도 이제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
3: 이게 무슨 소리야?
4: 친구들, 오늘의 동화별 모험 재밌었나요?
0: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나요?
5: 욕심이 지나치면 친구들과 다투게 돼요.
1: 모여라 등등댄 친구들은 서로 배려하고 무엇이든 나눌 줄 아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4: 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버텨줘 함께해요.

잘했어요. 우리 씩씩하게 한 번 더 파워 체조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포리도이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힐크에 쏙쏙 얹으면

0: 언더키드.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고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함께!
3: 우리 같이 놀자. 5월 3일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4: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5: 또래보다 키가 작으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누르시면 안 돼요.
7: 어? 아까
6: 포기 안 하죠.
7: 아, 포기 안 해?
6: 네.
7: 포기 안 하죠.
6: 안 되는데 포기 안 한다고?
8: 하나, 둘, 셋, 사이사, 큐!
7: 지금까지는 저희가 똘똘 뭉쳐서 실험을
6: 네.
7: 했잖아요.
6: 네.
7: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단독으로. 단독으로 혼자 각자 재밌는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해서 네. 영상을 만들 겁니다.
6: 아, 진짜요? 그럼 경쟁하는 거예요?
7: 그렇죠. 배틀이에요. 오늘은 배틀입니다.
6: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매겨요?
7: 순위는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가장 재밌고 신기한 그런 실험을 한 분을 뽑아서 오늘 클로징 멘트 단독 네. 촬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6: 비눗방울을 이용해서 신기방귀 거품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한 실험들을 각자가 준비해서 해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7: 자신 있어요?
6: 제 아이템은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상담하는데 제 아이템합니다.
7: 정말?
6: 제 아이템이 합니다. 제 아이템.
7: 굉장히 자신 있어요?
6: 그럼요. 제가 또 과학들 아닙니까? 비눗방울은 과학적인 거라서
7: 네, 제가 일단 할 거예요.
6: 과학적이라고 일단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7: 그렇죠. 알겠죠? 이거는
6: 재밌고 이래야 돼요.
7: 그렇죠.
6: 유익해야죠.
7: 뭔가 특별해야 그렇죠.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사러 가야 되니까
6: 맞아요,
7: 바로
6: 가야죠.
7: 가보시죠. 갑시다.
6: 갑시다.
7: 갑시다.
6: 네,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나요? 아, 잠깐만요. 일단 또 플라프를 사고 실체였다. 나 이시라고 이거를 비눗방울로 묻히고 날리면은 날아가면서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 또 사고요. 저는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넣으면 좀 윤기가 나서
7: 색깔이 컬러풀한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물감을 살 거예요. 이걸 계속 이렇게 체이스 이거 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9: 그 비눗방울이 잘 만들어지려면 계면활성제 함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티지가 안 써있는데요. 15%. 계면활성제 비율이 제일 높은 15%짜리로 사겠습니다. 저는 드라이아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장갑을 빼야 됩니다.
7: 어우, 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
6: 아이고.
9: 태호 형, 무겁게 싸웠는데. 제가 1등 할 것 같아서 미리 미안하네요.
7: 무슨 소리야, 또. 태호는 진짜, 오늘 진짜 자신이 있거든.
9: 아, 진짜요? 이거 한번 쏘고보겠습니다.
7: 사연스타 큐, 네. 세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각자 이제 컨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로 이용해서 모든 이쁜 그런 알록달록한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영종이.
9: 네, 여러분, 저는 아주 오늘 판타스틱한 느낌으로 마술사 느낌으로 신비로운 그런 비눗방울을 만들어 볼 건데.
7: 마술사.
9: 그럼요.
6: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이언스타 큐기 때문에 그 신비스러움 속에는 과학의 원리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7: 아,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다음 이제 건이.
10: 저는요,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7: 엄청
10: 진짜
7: 크게?
10: 진짜 엄청 크게.
7: 아, 이제
10: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기 안에서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정도로.
7: 이제 크기로 승부를 네. 하겠다.
10: 그리고 형은 솔직히 뭐라고 했죠?
7: 형은 이제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머니들이 싫어한다고. 집안 살림을 이렇게 막 흐트러트려주면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혼나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꼽아주세요. 전 엄청 크게 만들 겁니다. 큰 게 무조건 좋아요. 그쵸?
7: 좋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10: 네.
7: 뭐, 딱 보기에는 제가 우승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오케이.
10: 제가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7: 좀 물렸으면 좋겠어요. 좀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물을, 중요한 물을 넣겠습니다.
10: 쥐야, 쥐야.
6: 물을 안 넣었다.
10: 물 왜 얼마 정도 넣어요? 많이 넣어요?
7: 글쎄.
10: 어쩐지 거품이 안 난다 했네.
7: 이거는 자기만의 비법이지.

0: 제가 아무도 모르게 샀던 무언가를 지금 투척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만 샀던 글리세린이라는 게 있는데, 글리세린이 왜 필요하냐면은, 글리세린을 글리세린을 세제에다 넣게 되면은 이제 점성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액체가 더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더 쉽게 터지지 않고 튼튼한 비눗방울 완성이 됩니다.
1: 매지컬.
2: 성공! 난 성공했어. 봐봐.
0: 비눗방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물과 같은 액체는 최대한 작고 동그랗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요. 이는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서로 뭉치려는 힘, 즉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이슬이 동그랗게 맺히는 것도 다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런데 비누나 합성 세제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는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요.

0: 그래서 물방울은 금방 터지지만 비눗방울은 크고 잘 안 터지게 되는 거죠. 또 비눗물에 글리세린이나 물엿을 넣으면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 크고 튼튼한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게 제가 또 만든 그 황금 비율 물 6컵 주방세제 4컵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1컵 마지막으로 물엿 1컵을 넣어줍니다.
0: 6대 4대 1대 1인가요?
1: 6대 4대 1대 1 이게 바로 비눗물의 황금 비율입니다.
0: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준비한 기장의 물이 바로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 물을 넣으면은 연기가 갑자기 확 나올 거예요. 야 매지컬. 오 됐다 됐다 나도 됐다. 오, 오케이.
1: 오 대박.
2: 뿅 엄마야 안 되네.
0: 아 이런 식으로.
1: 자 그러면은 다들 이제 진짜 실전 준비됐나요?
0: 네.
1: 배틀 준비됐어요?
2: 네.
1: 그러면은 자, 다시 우리 세팅을 하고 이제 진짜 배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기대해 주시죠.
0: 사이언스타 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타 큐의 과학부 영준입니다. 저는 단순한 비눗방울이 아니라 과학적인 원리가 아주 쑥쑥 들어가 있는 과학 버블 매직쇼 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비눗방울을 만들다 보면은 욕심이 더 들더라고요. 저는 움직일 수 없을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을까? 근데 손을 대면 터져버리잖아요.
1: 그치? 그렇죠? 비눗방울인데 움직이다 터지지 않을까?
0: 근데 이제 제가 조금씩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1: 아 정전기?
0: 이게 에보나이트 막대인데.
2: 이게 뭐죠?
0: 이런 털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다가 막대를 막 문지르잖아요? 그러면 정전기가 생겨요. 네. 일단은 이렇게 비눗물로 코팅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리고 건이는 네. 신어주면은 여기 비눗방울 하나 크게
1: 오 바로 만들었는데
0: 좀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1: 오 아니. 내가 보기엔 되게 대충 하는
3: 거 최대한 크게.
0: 누구를 대충 하는 거지?
1: 오!
0: 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1: 그만해. 때.
0: 그만해.
3: 그때.
0: 한번
1: 자기가 크다고. 네. 네. 해보세요.
2: 안 되는데 뭐지?
0: 어? 약간 끌려오는 것 같은데?
1: 어디가, 어디가 같은데? 어디가.
0: 아, 뭐야, 지금 가만히 있죠?
2: 네.
1: 아,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대.
2: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오, 이게 더 밀릴 것 같아.
1: 이게 더.
2: 오, 이게 더. 이게 더. 밀렸어, 밀렸어.
1: 엄청 빨리 해야 돼.
0: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1: 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0: 오! 된다. 오! 된다. 이거 되잖아요.
2: 오, 된다.
1: 어, 나 이거 끌려고 했는데.
4: 빨리 하면 될 것 같아, 빨리.
1: 아.
4: 빨리 해, 빨리.
0: 에보나이트 막대를 옷에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해 에보나이트 막대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비눗방울에 가까이 대면 막대와 가까운 쪽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눗방울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1: 두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0: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제가 비장의 무기였죠.
1: 드라이아이스.
0: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서 드라이아이스 계란 만들기.
1: 드라이아이스 네. 계란이요?
0: 네. 자, 일반 가정집에 이런 컵 다들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1: 그렇죠.
0: 컵을 열고 이 안에다가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아이스 연기가 슉 나오죠.
1: 가습기 같아 가습기.
3: 소화기 같아요, 소화기.
0: 호스의 끝에 비누방울 용액을 묻혀서.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오! 뭔가 알 낳는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우와! 우와! 그리고 딱 위에 떨어지면. 우와!
5: 우와! 대박!
0: 신기하죠?
5: 대박!
4: 탱탱볼. 탱탱볼 같았어.
3: 탱탱볼 같았어, 진짜 방금.
0: 위에다가 그 탱탱볼처럼 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0: 대박.
3: 이거는 인정. 오케이.
0: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 됐다.
3: 대박!
5: 2, 1.
3: 와. 우와. 우와. 안 떠서 신기해.
5: 우와. 말도 안 돼.
0: 물감을 좀 풀게요.

0: 아, 이제 기다립시다.
1: 어? 점점 부풀어 와.
2: 이제 안 터지게 하면 돼요. 얘 숨 쉬면 안 돼요.
1: 어? 아까 그거.
0: 올라가,
1: 아까 그거
0: 올라가.
1: 그거네. 오! 대박! 우와! 우와!
0: 우와! 자, 이렇게 됐어. 우와!

0: 스타 큐 태호의 버블 버블 거품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일단은 아버지 그 네 배드민턴 채인데 아까 한번 해보면서 목을 네 목을 휘었는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3, 2, 1
1: 우와
0: 멋있죠? 어때요?
2: 아니요?
0: 멋있지 않아요?
3: 안 멋있어요.
0: 자, 이번에는 고기 굽다 말고
2: 네.
3: 이걸 만들어요.
0: 예. 아.
1: 슈아.
2: 와.
4: 배드민턴처럼 똑같은 거.
0: 그게 조금 더 많잖아. 뭐 어때? 멋있지?
2: 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0: 네, 그렇죠. 두 분 빨대를 잡으시고 네. 제가 먼저 불 테니까
2: 네.
0: 만들어지는 그 비눗방울 안에다가 건이가 살짝 쏙 넣어서 또 비눗방울을 붑니다.
2: 네.
0: 그다음에
2: 그 안에
0: 제가 또 비눗방울을 붑니다.
2: 네, 저 이거 많이 봤어요. 네. 저희도 그 전에 묻혀놔야 되잖아요.
0: 네, 묻혀야죠. 살살 넣고 살살 물고 살살 빼야 돼요.

0: 이번엔 두 분이 또 도와줘야 돼요.
1: 피리 불 줄 알아요?
2: 피리요? 그럼요.
1: 그럼 피리 부는 그런 소년의 그런 역할 해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시럽은 이렇게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서 페트병에 잘린 부분을 이렇게 얇은 천으로

0: 쌉니다. 그 다음에 고무줄로 막아요. 간단하죠. 아까 피디 보러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뱀을
1: 뱀을
0: 여러분께서 그 뱀을
1: 굴리는 거예요. 저는 뱀을 만들어요.
0: 네. 자, 이렇게 천에다가 잉크를 조금씩
2: 막 빨간색.
0: 자, 빨간색 잉크 나왔고 이 다음에 진흙물에 묻힙니다. 자, 피로 보내주세요. 자, 네. 준비 하나, 둘, 셋.

0: 대박, 어, 대박이다.
1: 와, 진짜 길게.
2: 우와. 짠!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박수!
1: 박수!
2: 제작진분들 투표해주세요. 건희의 대형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네, 이거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아직 안, 오, 아직 안, 오,
1: 오, 이게
0: 제가 안 해도 알아서 바람이 해주네요.
1: 바람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2: 우와, 근데 되겠다.

0: 이래가지고 뭐 오늘 안에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네, 아. 뭐 이렇게 해서는 꼴찌 확정 아닌가요?
0: 그니까 이렇게 해서
2: 아니에요.
1: 첫 번째 시험부터 이렇게 막막하면
2: 바람에 안 부는 곳 없나요?
0: 그치. 바람에 안 부는 곳을 찾으려면은 체육관에 들어갔어야죠.
3: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2: 돼요. 오! 돼요. 오!
3: 그래, 지금 바람 안 부는데 빨리 해야겠다.
2: 오! 오!
0: 오! 2, 3!
2: 오! 나이스!
0: 와!
2: 일단 첫 번째로 성공했어요.
0: 오, 성공! 네.
2: 저희가 이제 네. 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 아지트 바람이 안 부는 곳으로 왔어요.
0: 진작에 여기서 하지. 네.
2: 그러니까요. 아, 그랬어요. 대형 튜브들 하나 이렇게
0: 전화했습니다. 언제 이걸 또 준비했어?
2: 형을 위해서 준비했죠. 아, 그럼 바로 이제 할까요?
1: 네. 바로 해보죠.
2: 네, 형이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3: 조심조심.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예.
2: 네. 그리고 어? 이제 이거는 네. 앞에다 놓고 올게요.
0: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2: 네, 당연하죠. 아래 바로 잡고 이렇게 하나.
0: 잠시만요.
2: 네,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1: 쇼잉.
2: 쇼잉. 다시 할게요.
0: 그게?
2: 좀 앞뒷단가 주세요.
0: 네.
2: 최대한 네. 크게. 하나, 둘, 셋.
1: 됐죠?
2: 된 거예요?
1: 뭐죠?
2: 아, 더 아까처럼 앉아주세요. 이렇게. 진짜 제 분신이에요, 형은. 알겠죠?
1: 알겠어.
2: 이제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오! 오!

0: 제가 제일 컸고요.
1: 넌 이동이 공원에서 많았어요. 공원에서 한
2: 너무 힘들었어.
0: 제 이름 곽건이에요, 곽건.
2: 돈도 안 되고.
1: 제일 그 서프라이즈가 컸던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0: 대신 너무
1: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2: 바로
1: 간단하게.
0: 좋아요.
2: 자, 이제 결과가 공개됩니다.
1: 됐다.
3: 이렇게 잡아놨다.
2: 아, 이건 좀.
0: 짠!
3: 근데 대박, 대박이다.
0: 족구인 모양이네요. 와, 진짜 길게.
3: 우와.
2: 오! 오!
0: 우와!
2: 우와!
0: 진짜, 오였죠?
2: 우와! 결과가 공개됩니다.
0: 제가 원래 승관.
2: 어?
0: 왜요? 아싸! 나나!
2: 우와, 3대 3대 4로 권이 우승!
0: 네, 싸야싸! 큐!
2: 큐!
0: 큐!
2: 아, 왜

0: 아직은 물 탄. 니네가 써, 나 아직 물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1: 태호 형이 가져올 줄 알고.
2: 맞아요. 가져올 줄 알았어요.
1: 아, 어차피 저기 생면대 있잖아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코리더위로 딸기를 쪽쪽.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4: 뭐?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6: 돼버리가 도망갔다.
4: 3위 쫓아가야지.
5: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7: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0: 찾았다.
1: 찾았어?
0: 응.
1: 이런 것도 있어.
0: 아, 블로그로 공룡 숲을 만들어보자.
1: 좋아. 공룡 숲 완성.

0: 트리케라톱스.
1: 셋, 스테고사우루스.
2: 넷, 브라키오사우루스.
1: 다섯, 스피노사우루스.
3: 친구들, 간식 시간이에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6: 사연스타 큐.
7: 오늘의 게스트는
8: 로봇팔로 살아보기입니다.
7: 와, 로봇팔?
8: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7: 그러게요. 가능한가요 이게?
9: 가능하지 않을까요?
7: 근데 로봇팔이 뭐예요?
10: 로봇팔은 사람 팔의 모양과 기능을 본떠서 만든 장치예요. 실제로 팔이 불편한 사람들이 의수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사람이 하기 힘든 정밀한 일이나 위험한 일, 또 반복되는 일을 하는 기계로 많이 쓰이고 있죠.
9: 저희가 어떤 로봇팔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팔 대신에 저희 팔처럼 사용을 해보는 거죠.
7: 그럼 그거 끼고 막 로봇춤 막.
9: 그렇죠, 막 춤도 추고 막 막 밥도
7: 하는
9: 먹고.
7: 건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 화이팅 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팔을 만들어 보기 전에 무슨 원리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9: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사람 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7: 그치, 그치.
9: 그래서 책을 준비해 왔는데, 와서 같이
7: 준비성이 철저해. 역시.
9: 일단 보면은 저희가 오늘 이 손 부위를 주로 만들 건데 사람 손이 일단 27개 뼈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7: 되게 많네.
10: 네, 손뼈는 크게 손목뼈, 손아리뼈, 그다음에 손가락뼈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뼈 사이사이에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에는 힘줄이 붙어 있고 그게 근육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힘을 주면 힘줄을 통해 뼈에 전달이 되어서 뼈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9: 그러면 저희가 뼈랑 근육 이런 거를 좀 흉내내가지고 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빨대가 뼈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로 근육이나 힘줄 느낌을 주는 거고
7: 로봇팔 원리도 알았고 방법도 알았으니까 한번 만들어봅시다.

0: 우리 이 로봇팔 만들어서 어디 갈까?
1: 노래방.
2: 노래방?
1: 이걸로 마이크 잡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0: 손가락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지?
1: 오락실 조이스틱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0: 오락실 괜찮다.
1: 오락실.
0: 자, 이제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와우. 오, 다 그럴듯한데요?
3: 자, 저도 완성
1: 좀 한번 해보세요.
3: 저 장갑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넣지 않고 그냥 편하게 끼고

0: 빼기가 편하게 이렇게. 어. 짠.
1: 용쟁이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2: 낙쇠줄이랑 커피 스틱으로 만들었고요. 제 팔을 여기 끼워서 이 링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아. 이 링이 올림픽 링 다섯 가지 색깔. 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건이는 건이의 로봇팔.
3: 처음에 고무줄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실로 바꾸고 여기 이렇게 포인트도 줬어요.
1: 아, 리본.
3: 네, 네일 아트 한 것처럼. 저는 더 잘 나아.
1: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영종이가 말했던 오락실에 가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갑시다.
3: 갑시다.
1: 갑시다.
4: 갑시다.

0: 대박!
1: 와, 오랜만에.
0: 와, 인형뽑기 있어,
2: 인형뽑기. 오랜만에 있어.
0: 이야! 대박! 근데 인형뽑기 저 집게도 네. 로봇팔인 거 아니야?
3: 그쵸.
0: 맞지.
3: 또 나 안 들어가네.
4: 헐, 언제 떨어졌어?
3: 또 안 들어갔네.
0: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쪽.
4: 아, 안 되는데?
0: 빨리 가, 빨리 가. 더 가. 그래, 이상희 씨? 그래, 오, 잘 잡았어.
3: 대박.
0: 그래, 이상희 씨? 그래, 오, 잘 잡았어.
3: 대박.
0: 오! 오! 오! 오! 아, 진짜 아깝다.
3: 아깝다.
0: 이상희 씨, 먹고 싶다.
3: 태호 형.
0: 잡고, 오, 잡아줘.
2: 형과 잘 된다.
0: 얘 원래 이렇게 살짝 돌려줘야 돼.
2: 아, 이게 노아 집게.
0: 와. 자, 시작. 오. 자, 시작. 오. 표정 잘하는데
4: 인형뽑기는 한 손으로만 할 수 있겠네. 한 손으로만 할 수 있겠네.
0: 오, 오, 권아. 오, 오, 권아. 오, 잡았어. 오, 잡았어.
2: 근데 이거 집게가 안 좋아요.
0: 집게가 안 좋아?
2: 네.
0: 힘이 없어?
2: 네.
3: 손가락 피자. 손가락 피자. 스타트 누를게요.
0: 무적! 무적!
4: 오! 오! 오! 와, 어, 아,
0: 야, 권아, 무조건 이 손으로 해야 돼.
2: 이걸로 하고
0: 있어.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이거 너무 웃기고. 아, 이거 너무 웃기고.
4: 와, 물어봐! 이게 뭐야?
3: 아, 진짜?
0: 야, 연구에게 오히려 더,
4: 지금
0: 더 약했어, 더 약했어.
4: 손가락이 한
0: 손가락. 연구에게 제일 약했어, 생각해보니까.
4: 과연 태호 형 거는.
5: Ready. First quarter start.
0: 오!
2: 야!
0: 야, 이거 잠깐만. 어? 잠깐만.
2: 오.
4: 아, 형 손가락 땄어.
3: 아줌마 슈.
0: 이게 안 돼.
2: 와! 와! 제발, 놓지 마.

0: 아까 그 아직 안 부서졌어. 손가락 봐봐. 윈! 윈, 윈! 가능해! 로봇파이 가능해! 대박!
1: 이제 뭐하러 가요?
2: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1: 노래방. 노래방, 노래방.
0: 노래방. 좋아, 좋아, 노래방 가자. 좋네.
1: 노래방.
3: 혹시 점수 안 나오면 어떡해.
2: 그게 재미...

0: 버튼만 한 거야.
1: 버튼이 안 눌려서 뭐 노래를 못할 것 같아요.
2: 어, 형이 눌러줄게요.
3: 마이크나 잡힐지 모르겠다.
1: 눌러주세요. 아, 진짜 안 눌려요. 이거 그냥 손으로 말고 턱으로 할게요.
3: 마이크.
2: 와, 노래 한번 하기도 힘든데? 눌러. 오!
0: 됐다!
1: 아, 근데!
0: 이게 뭐라고 해서 좋아해.
2: 좋아. 자, 시작!
0: 어, 됐다!
2: 시작!
0: 시작! 됐다!
2: 시작했어.
0: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2: 마이크! 여기 떨어져 있는 거에!
0: 저거 좋아.
1: 어딜 채워도 아무런 거 안 돼요, 왜? 어딜 채워도 아무런 거 안 돼요, 왜? 솔직히 너, 그래, 너, 생파초, 만나 너. 맞아, 너! 궁금했어.
2: 자,
1: 떨어졌어.
2: 난
1: 떨어져.
0: 잡아봐.
2: 와우.
0: 됐어.
1: 오!
0: 오케이, 오케이.
1: 오, 맞아. 하나, 둘.
2: 가자, 나를 그냥.
1: 뜨거.
3: 망했어,
1: 망했어. 공감이 뜨거운지 살살 맞아. 살살 맞아. 와! 아, 떨어졌어.
2: 잡아. 잡아.
1: 와우,
2: fantastic baby dance.

0: 가지고 저 일로 갈게요.
1: 됐어. 됐어. 자.

0: 힘들어.
1: 도착을 가요.
0: 와, 100점! 와, 100점! 와. 재밌네. 그래도 이거 재밌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도로 성능 테스트는 끝났고, 우리가 진짜 이제 생활을 해봐야 되죠.
2: 그쵸.
0: 진짜 이걸 끼고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2: 그럼 생활을 해보기 전에 오늘 성능 테스트 한 거를 기반으로 보완을 하러 또 가야 되겠죠.
0: 그래. 빨리 가시죠.
3: 안녕.
0: 가자. 와. 로봇팔이 너덜너덜해졌어, 로봇팔이. 아, 재밌었다. 어우. 땀이 났어, 땀이 났어. 너무 신나게 놀아서 땀이 났어.
2: 아이고. 일단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건이께 소재는 제일 튼튼한데,
0: 그런 것 같아.
2: 저거는 마디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손가락 그 움직이는 게 잘 안 되거든요.
3: 형이 잘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고무줄이나 머리끈, 머리끈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2: 사람 손처럼 하겠다고 약간 그 엄지 빼고 나머지 네 개를 좀 길을 다르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뭐 잡을 때 잘 안 되잖아요.
0: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그냥, 손가락 4개를 길을 똑같이 하는데
0: 똑같이 하고

0: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 땡기면 오!
2: 우와 우와 우와
1: 대박.
3: 손가락이 여기 있다고 치면 와
1: 이게 잘 펴지네. 잘 펴지고 잘 오므러지고.
3: 그러니까요.
1: 와 와. 와우. 성공. 와
3: 이제 이걸 4개를 작동해 보겠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와우. 오, 대박.
3: 그래요.
4: 와 진짜 이거
1: 너무 잘 돼.
3: 엄청 진짜 가져주세요.
0: 하나 둘 셋.
3: 좋아 눌러주세요.
1: 좋아요
3: 눌러주세요.
1: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구독. 구독.
4: 아까보다 월등히 좋아졌어. 이 정도면은 뭐 하루 생활할 수 있겠는데?
1: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그러면 우리가 만든 로봇팔로 하루 잘 살아봅시다. 네. 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0: 우리 한번 인사 한번.
1: 예,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위에!
2: 이펙! 안녕하세요, 이펙입니다.
0: 멤버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3: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즈 스타일.
0: 네. 어,
1: 그거 어때요?
0: 아, 맞아요? 아, 갈비... 사이즈 스타일 Q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3: 이렇게?
0: Q예요, 이게 하나, Q. 둘, 셋, 사이즈 스타일 Q! 네, 저 임팩트입니다. 아, 로봇팔.
1: 와, 뭐예요 이게?
3: 제가 알기로는 태혁이 오늘 하루 종일 이걸 끼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1: 진짜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걸로 밥도 먹을 수 있나요?
0: 아, 그럼요. 이렇게 이렇게.
3: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0: 원래 평소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멤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순탄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가시죠 우리. 네.
1: Let's go. Go.
4: 이게 제일 가볍지.
0: 이게 더 가볍지. 마이크 뭐가 더 가볍지?
3: 해봐. 마이크. 마이크.
1: 근데 이게 얇아서 이게 더 낫지.
0: 마이크 틀 수 있어. 와.
1: 대박 노래.
0: 대박. 엄청난 성장인데?

0: 성능이 좋네.
1: 158이 페이스북에서 좀 특화돼 있네.
2: 이거 팔이 너무 잘 보여.
3: 멋있어, 멋있어.
2: 팔이 너무 잘 보여.
0: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2: 팔이
0: 멋있어, 멋있어.
3: 이게 원래 팔이 잘 보여야 되는데.
2: 소품 같아.
0: 멋있는데?
3: 이거 나중에 끼고 하면 되겠다.
0: 응. 이거?
2: 아니야.
3: 다섯 주셔서.
2: 아니야.
0: 일단은
3: 사야지. 가자, 밥 먹자.
2: 우리 밥 먹자, 밥 먹자.
3: 아, 배고프다. 밥 먹자.
0: 됐습니다. 자, 또 태호 형이 또 어떻게 먹는지 한번.
3: 네, 잘 먹는다. 맛있겠다.
4: 아, 진짜 매워.
3: 먹겠습니다.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5: 네. 잡았어. 감사합니다.
0: 들려보세요.
2: 이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입에 넣어.
3: 팔이 거기까지 안 가네. 잠깐만, 팔을 좀 이렇게 넣어가.
2: 그래?
0: 밥 풀 수 있나요, 밥?
3: 서러워.
2: 고생해서 먹으니까 맛있죠?
5: 예.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4: 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게.
3: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오. 아, 됐다.
0: 오, 배고픔을 채우려 먹었지.
3: 여기 하늘이 뜨니까 해.
0: 아, 여기도 배가 돼.
3: 아, 그래요. 오. 한 먹을 수 있어.
0: 할 수 있어? 오.
3: 아, 이렇게, 이렇게.
0: 먹을 수 있긴 하네요. 살짝 불편할 뿐인데 먹을 수 있긴 하네요.
1: 얼음까지 넣어서 무게를 완전 가득 채웠어요. 자, 아. 맛있으면 마셔보세요.
0: 오, 오, 걸었어, 걸었어. 걸기, 걸기 스킬. 걸기 힘들 텐데, 그거. 와, 근데. 아.
3: 가능합니다.
2: 우와, 우와.
0: 우와.
3: 가능합니다.
2: 우와, 우와.
0: 오!
3: 야! 하나입니다.
0: 밥 먹기 클리어!
6: 사연스타 큐! 네, 제가 이렇게 로봇팔을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지금 손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버스를 버스 이제 곧 있어 와요. 곧 있어 오니까 미리 교통카드를 꺼내놓고 있겠습니다. 아, 굉장히 손이 되게 불편해서 안 끊어지는데? 어떡하지? 안 끊어져요. 왔다. 저걸 타야 되는데 지금 못 타죠. 이런 상태를 못 하잖아요. 어떡해. 나왔다. 이제 이거 나오긴 했는데 아직이에요. 이거를. 됐어. 잡혔어요. 잡히긴 잡혔는데 안에 있는 버스카드를 꺼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일단 뒤집어 놓고 이것 좀 일로 와봐. 이것 좀 여기 이렇게 이거를 잡고 밑으로 내려줘.
7: 왜요?
6: 됐어. 됐어. 그 카드 됐어. 고마워. 다시 달아줄래? 근데 지금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엄마. 어떡해요? 집혔다. 이제 여기 가만히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어, 찍혔다. 아빠 찍혔다. 바로 찍혔어요. 이거 여기서 아예 안 꺼내줘요, 핸드폰이. 그래, 심지어 제 거는 지문인식이어가지고, 핸드폰 큰 게 지문인식이어가지고, 연락을 해도 이게 지문인식, 이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못해요.

0: 왔다! 왔어! 와, 이렇게 연락을 안 해도 약속 시간 제때 맞춘다 그러셨어. 야, 뭐라고.
1: 핸드폰도 못하잖아.
0: 아, 나 핸드폰 진짜 못해. 일단 그보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 너희가 나 도와줘야 돼.
1: 뭐?
0: 따라와.
1: 알겠어.
0: 따라와! 따라와! 공부점에 도착했다. 여기 혹시 터치펜 있어요? 아, 터치펜 여기 있다. 나는 이 색깔 이거. 아, 다 샀다.
2: 이걸 뭐 하는데?
0: 어? 이제 터치펜을 끌 거야. 짠, 제가 이렇게 터치펜을 샀어요. 이걸 왜 샀냐면 이제 이거를 이제 로봇팔에 붙여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요. 아마 이 생각은 저밖에 못했을 것 같아요. 태호 형하고 영정이 형도 지금 핸드폰을 못 하고 있을 텐데 저는 뭐 핸드폰을 할 수 있겠네요. 오늘 한번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뜯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뜯죠? 구분해 볼까? 오, 오, 뜯어졌어.
2: 야.
0: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해줘봐. 내가 이거 또 사는데 빨리 너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주는데.
1: 그치.
0: 너희 내가 매점에서 내가 아이스크림도 안 사주는데, 그치? 이거를 한번 줘봐. 좋은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봐봐. 이걸 여기다 한번 꽂아줘봐. 한 여기 새끼손가락에다가.
3: 여기? 아니, 엥?
0: 여기 볼펜.
3: 아, 여기.
0: 어딨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을.
4: 곽건. 오, 나이스.
1: 마지막.
4: 오, 나이스.
1: 마지막. 오. 마지막 하나.
0: 나이스. 나이스.
1: 됐다.
5: 태호 형에게 페이스타임.
1: 어이구. 어떡해. 핸드폰 못 찍겠어. 이렇게 해야겠다.

0: 됐다. 어 됐다. 어. 이게 뭔지 알아요? 터치패. 저 터치패으로 전화 걸었어요.
1: 아 진짜?
0: 터치패. 형 지금 뭐 하고 있어요?
2: 들어줄까?
1: 이거 지금 연습도 하고. 와우. 연습도 하고.
0: 와우. 어 이거 저. 네, 형이 전원을 꺼주셔야 돼요. 제가 안, 전원을 끄고 싶으면 안 꺼줘요.
1: 미안해,
0: 나 못 꺼. 네, 안녕히
1: 계세요.
0: 오, 꺼졌다. 어, 오.
3: 소금구이 덮밥 두 개랑 치즈 돈까스 하나요. 제가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가지고요.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과연 될까요?
4: 됐으면 좋겠네요. 아. 밥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 아, 진짜 불쌍해.
3: 힘들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2: 어?
4: 아, 좀 약한 거 같긴 한데 될라. 되겠다, 되겠다.
3: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이걸로. 오!
4: 아, 잠깐만. 근데 돈가스가 너무 약한데. 좀 더 잘라주세요.
3: 거기를, 그렇지.
4: 치즈
3: 오, 제발 드디어, 드디어. 오! 아! 바꿨다.
4: 이게 치즈 돈가스를 시킨 거
5: 그러니까.
4: 치즈만 걸리네.
3: 아, 그런가?
4: 치즈 돈가스 먹을 걸.
3: 어, 그래도 일단 손가락에 낀 거는 일단. 오, 됐다, 됐다.
6: 이게 팔이 기네, 되게. 입까지 안다.
4: 오, 먹었어, 진짜. 진짜 이거 먹었어.
6: 돈가스 먹기 대성공.
3: 오, 됐어. 됐습니다. 네, 칫솔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0: 가고 어공이
1: 오 아니네 오 내 손가락을 이용해서 드디어 주관을 집었습니다. 좋아요.

0: 와, 샜습니다. 드디어. 네, 수건을 했습니다.
1: 네, 네. 오늘 제가 멤버들과 함께 해봤는데 멤버들 어땠어요, 오늘?
2: 오늘 네. 너무 재밌고 뭔가 되게 교훈도 많이 얻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멤버들이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네. 너무 고맙고 네. 너무 기특하고 네. 네, 든든하네요. 네.
3: 저희도 네, 너무 재밌었어요.
4: 좋은 경험한 네.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다양한 활동을 로봇파를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로봇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분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로봇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의 몸을 대체할 수 있게 의학 분야에서도 널리 쓰이고,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Boom!

출발은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Together!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저도 하고 싶어요. 빨리요.
1: 선생님을 잘 보고 따라해요.
0: 네.

0: 친구들, 낚싯대를 잘 봐야 해요.
1: 네, 볼트 선생님.
0: 제발.

경고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고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고.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옷의 진화는 계속된다. 옷의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와우.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보면지구는고요하고평온하게만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 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대규모지진이었죠. 규모 7.5로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에코의 요술이 통요.
1: 오늘은

0: 과일꽃이 완성! 예!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아니 다들 그 수술 받아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1: 저는 코 무려 두 번이나 했어요.
0: 성형이네. 네.
1: 사실 성형은 아니고 이게 네. 코 속 비강이 좀 좁아져가지고 휘어져 있어가지고
0: 그러면 해야죠.
1: 그 코뼈를 똑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너무나 숨쉬기가 편해지더라고요. 진짜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2: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급성 충수돌기염 수술.
0: 이른바 맹장이라고 하는.
2: 이른바 맹장이라고 하는.
0: 저랑 동기네요.
2: 동기.
0: 어? 저도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한 번 더 받았어요. 전신마취 수술 두 번 받았네요. 이제 살면서.
1: 뭐.
0: 골절 수술. 아, 골절 수술도 그때 코로나 시기에.
1: 아, 진짜로요?
0: 한 병도 없어요. 못 들어와. 혼자 가서 받았어요. 맹장 수술, 충수염 혼자 가서 받았어요.
2: 저도 혼자 가서 받았어요.
0: 야 진짜 그럴 일은 이제 앞으로 없어야죠. 정말 서럽더라고.
1: 맞아요.
0: 네. 다행히 이제 간호 누나들이 그래도 친절하게 괜찮냐고 자꾸 물어봐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죠. 예. 아니, 옛날에도 충수염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게 충수염을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게 이제 복막염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지금이야 이제 간단한 수술인데 이 기술 발전 전에는 어떻게 수술을 했을까?
3: 사실 지금에야 진단해서 우리가 배 아파도 어떤 증상 때문에 이게 충수돌기도 하지만 옛날이었으면 그냥 어느 순간 배 아프다 죽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옛날에야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게 오래 살지 못해요. 다 보면. 그죠?
1: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때 또 마취약이 생겨나기 이전에 수술은 받았어야 됐을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0: 그때 또 이 그때와 지금의 또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의학의 발전 이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예. 오늘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0: 아하, 전문가분 수술의 역사를 알려주실 전문가분 지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아, 전문가 맞습니다.
1: 무조건. 예.
2: 아, 환영합니다.
3: 환영합니다.
2: 환영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2: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4: 저는 연세대학교 외과 교수로 30년간 근무하고 지금은 조그만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하고 있는 외과 의사 이우정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우정 선생님. 선생님은 그러면 전공이 어디 쪽이신가요?
4: 주로 담낭, 담도, 췌장 쪽에 관련된 환자를 진료를 보고 그중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오면 주로 췌장암 수술하고요.
2: 야, 그다음에 정말 어려운 수술인데. 예.
5: 30년 동안 집도를 하셨으면 수술 횟수가 정말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요.
4: 매년 한 평균 한 300여 명. 그래서 한 30년 동안 9,500명 정도로.
2: 9,000명. 거의 만 명을 수술하셨어요.
4: 예, 만 명 조금 안 되는 환자를 수술을 했습니다.
2: 와, 완전히 그냥 수술에 모든 걸 다 바치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3: 1년에 360

0: 5일인데 네. 1년에 300명 이상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1: 그렇죠. 아, 하루에 몇 건도 하니까요. 아.
2: 몇 명을 살리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2: 대단하신 거죠.
3: 네. 예. 네. 아니, 근데 오늘 출연 좀 긴장 안 되십니까? 네.
1: 사실 좀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3: 방송 제가... 출연 경험 있으신가요?
1: 네. EBS는 사실은 저는 좀 인연이 있는데.
3: 있습니까?
1: 2014년에요. 예. 명의. 아~
4: 지난 25년 간담체 외과 한 길을 걸어온 이우정 교수. 그와 함께 악성종양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본다.
3: 오랜만에 방송이시라 조금 살짝 여기가 좀 두근두근하시죠?
1: 많이 긴장됩니다. 네,
3: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또 주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수술의 역사 정말 기대가 되는 주제인데 네. 오늘 편하게 재밌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좀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세요. 지금 뭐 이제 수술이 워낙 또 첨단 시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도 많고. 그러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수술은 뭘까?
0: 오, 그러네요.
3: 사람이 인류가 처음으로 한 수술은 뭘까?
1: 거의 구석기 시대, 3만 한 천년 전에.
5: 구석기 시대네요. 그러니까
1: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에서 한 그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왼쪽 종아리 뼈 아래가 절단된 그런 유골이었어요. 아,
3: 절단된?
1: 근데 보니까 그걸 엑스레이를 찍고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그냥 절단돼서 죽은 게 아니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치료도 하고 더 살았던 그런 흔적을 발견한 게 있어서 뭐 그것을 최초의 수술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고고학적인 얘기가 되겠죠.
3: 야,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왜 다친 건지는 모르는 건가요?
1: 그 원인은 사실은 모르죠. 뭐 우리가 뭐 떨어졌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쟁 중에.
3: 전쟁 중에.
1: 예. 그 당시에 부족의 전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1: 그래서 그 전쟁 중에 결국 다치는데 옛날에 뭐 균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항생제도 없던 시절이니까 자꾸 골마서 다 죽으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부득이 절단 수술을 했고 다행히 살아서 이런 유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의학의 발전 중에 특히 이제 외과 수술의 발전은 네. 전쟁하고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전쟁 한 번, 뭐 1차 세계대전 땐 뭐 2차 뭐 이런 식으로 외과 수술의 그 도약적인 발전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3: 그러니까 전쟁과 함께 이제 그런 외과 의학기술들이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죠. 워낙 다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럼 전쟁 때 이 발전한 의학기술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예. 칼, 창, 뭐 화살. 네. 그 결국은 맞으면 그게 박히고 예. 출혈이잖아요. 출혈.
3: 그렇죠. 출혈 예.
1: 그래서 지혈을 어떻게 해왔나 하는 역사를 알게 되면 16세기 정도에
3: 16세기에
1: 네, 프랑스의 이제 이태리와의 전쟁에서 이제 일어난 그 새로운 이제 지혈법에 대해서 개발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야, 그러면 이게 그 전에는 이 지혈이라는 거 그러니까 피를 멈추게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없었나요, 그냥? 피니까 아니, 피가 나면 그냥
1: 피가 나면 그냥 손으로 누르는데 네. 피는 자꾸 나오니까.
3: 나오니까 피가 나오니까.
1: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뭔가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죠. 그래서 가장 거의 뭐 수천 년간 많이 사용한 방법은 쇠를 불에 달궈서 인두로 지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기름을 뜨거운 기름을 펄펄 끓여서 왜냐면 그 저 속의 끄트머리에 있는 깊숙한 데까지는 인두로 지지기 어려우니까
3: 기름이요?
1: 그 끓는 기름을 거기다 부으면
3: 끓는 기름이요?
1: 거기서 그냥 지글지글지글하면서 이제 지혈이 많이 돼서
3: 차라리 죽여줘
0: 진짜
3: 했을 것 같은데
1: 실제로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았어요 옛날에는. 결국은 파상풍이나
3: 죽으니까요.
1: 감염으로 죽는 거죠.
3: 야, 이 불로 지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영화들 같은 경우 보면 람보라든가 뭐 보면 네. 그때도 이제 상처 나면 그냥 불로 지져버리고
0: 이걸 많이 봤잖아요.
3: 예. 와, 그게 되게 오래 전부터 쓰였던 거네요. 지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일단은 멈춰야 되니까 뭐라도 지지자 뭐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0: 지금도 예. 사실 코피 안 멈추면 애들 병원 가서
1: 전기를
0: 지져가지고 피 멈추게 해주거든요.
3: 아, 지져가지고. 아, 그게 지짐의 역사가 있네요.
0: 지짐의 역사.
3: 이 지짐의 역사가 그거는 지금도 쓰이는 거니까 사실 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전쟁 때

0: 이제 다른 지열법이 좀 개발이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 이제 결국은 이제 전쟁에서 많은 그 다친 환자들을 보면서 예. 그 치료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 지혈법이 바뀐 거죠.
0: 아, 지혈이.
1: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앙브루아즈 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예. 그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보통은 칼에하고 화살이 맞거나 네, 그러면 다 끓는 기름으로 부어서 치료를 했는데 네.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끓는 기름이 떨어졌어.
2: 기름이 동났군요.
3: 아, 기름. 실제 그 기름조차 동이 났군요. 야,
1: 기름이 동났대. 그런데 예. 마침 때 이제 옆에 보니까 달걀 노른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장미기름, 테레핀유 이런 것이 뭉쳐져서 이렇게 응고가 된 것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상처에 예. 그 응고된 기름을 이렇게 들어 붓고 눌러주는
0: 발랐구나,
1: 그런 이제. 바르는 그러니까 기름을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하고 뭐 다음날 이제 봤더니 끓는 기름으로 치료한 환자는 너무 아파하는데 예. 그다음 오히려 그냥 연고 바른 사람들은 예. 안 아프고 회복이 더 잘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2: 발상의 전환이 됐겠네요. 이게 더 이상 기름으로 지지면 안 되겠구나.
1: 그렇죠. 이제 그전에는 병원에서도 그렇게 치료를 했고 근데 군대에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 방법보다 오히려 이제 연고나 이런 게 더 좋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끓는 기름은 그건 좀 너무 쉬운 말로 무식한 방법이고
0: 이게 그 시대는 끝났다.
1: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은 사실은 이제 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 혈관에서 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서 아. 그 나오는 혈관을 찾아서 그것만 이렇게 실로 묶는 아. 그런 걸 결찰술이라고 그러죠.
0: 결찰술이요?
1: 결찰술이라는 방법을 이제 도입했어요.
0: 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1: 예, 우리는 영어로 라이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수처 라이게이션, 그 결찰술입니다.
0: 아. 피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제 발견했고 혈관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피가 더 이상 안 흐르게 메꾸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결국 이게 발전하려면은 말씀대로 해부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1530, 40년대 사이에 지금이 모든 변화가 시작이 돼요. 제일 유명한 게 1536년에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는 분이 네. 이제 사형수들의 시체를 훔쳐다가 내부 구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은 생겼는가 이 해부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게 인간이 만든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그 인체 구조에 관하여라는 책을 딱 만들어내요.
0: 아, 그때 봤어요. 네.
2: 근데 그거를 사형수들의 시체를 훔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4: 이게 불법이었어요. 인간을 해부하거나 인간 내부를 들여다본 게 종교적으로 금지가 그 이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몰래 이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0: 와 저렇게 저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밀해요.
3: 지금 그죠?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혈관이라든지
0: 저 혈관 아니에요?
3: 뭐 네. 신경 같은 모습들이 진짜 자세하게 네. 그려져 있어요.
0: 뭐 장기부터 시작해서 혈관까지 자세하게 다 그려놨어요.
1: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은 원래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네. 프랑스,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는 뭐,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 이제 대학을 나오고 이탈리아에 파도바 대학이라는 그 네, 대학이 유명하죠. 있습니다. 거기는 시체 해부를 허락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의사 및 해부학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형수 사체를 이용해서 해부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림을 그렸죠.
0: 파도바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로 인체에 대한 그 해부라든가 공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았을까.
1: 종교적으로 사람의 해부를 허락을 안
0: 허락을 안 하니까요.
1: 오로지 거기에서만 했죠. 네.
0: 근데 베살리우스 전에는 그러면 약간 해부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베살리우스 전에는 뭐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갈레니우스라는 로마의 검투사 그 찔린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던 사람이 네. 쓴 이제 해부학 그림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해부한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 해부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양, 소, 돼지 이런 동물들을 해부해서 아, 사람도 이것과 비슷하겠지. 그런 상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0: 아, 상상을 한 거네. 네,
1: 그러니까 잘못된 구조가 굉장히 많았죠.
0: 잘못 이해했다.
4: 갈레누스 이후에도 얘기가 재밌는 게 많은 게 갈레누스가 동물을 딱 보고 나서 이때는 종교가 강했으니까 이 완벽한 목적에 맞게 창조된 걸 바라라고 말해서 종교의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얻어요. 근데 이후에도 사람을 우연이라도 내부를 본 경우가 솔직히 있었을 거잖아요.
0: 그렇죠.
4: 그때마다 이제 교수나 이런 사람들 이거는 부패해서 그렇다. 원래는 안 그런데 부패해서 그렇다. 베살리우스도 종교의 욕을 먹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섬세한 구조를 봐라. 이게 창조가 아닌 뭐게 되냐라고 약간 얘기를 꽈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확 퍼져가지고 해부학이

0: 대해서 온몸에 간다. 그래서 그 순환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정립한 게 영국의 이제 하비라는 분이 이제 심장과 혈관 계통을 이제 제대로 해서 정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사람에게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동물에서 했죠. 그래서 개와 개를 가지고 이제 수혈한 게 1965년에 이제 영국의 로워라는 사람이 개를 가지고 수술해서 수혈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드디어 사람한테 이제 67년에 그러니까 한 2년 뒤 프랑스 의사 드니라는 사람이
1: 드니
0: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을 했어요.
2: 예? 동물 피를 사람한테요?
0: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송아지 피나 양의 피가 노화 방지도 되고 마시면 좋고 뭐 그런 개념들이 좀 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피보다는 그 순수한 동물의 피를 많이 먹었죠.
2: 어지러운 시대네.
0: 근데 먹은데 그걸 하고 그냥 주자 하고 해서 주었는데 문제는 죽었어요.
2: 사람이요?
0: 네.
1: 그래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죠?
0: 살 수가 없죠. 네. 동물의 피를 사람에게 주면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지지만 같은 동종이 아닌 같은 종이 아니면 뭐 일단 안 됩니다.
2: 그것조차도 실험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0: 그렇죠. 실험을 한 건데 네. 환자가 죽어서 이 사람이 결국 재판까지
2: 그렇지. 예, 예.
0: 고소당했죠, 뭐, 당연히. 그 뒤로는 사람에겐 동물뿐 아니라 사람 피도 수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한 2, 300년간은 수혈을 못 했어요.
2: 아, 수혈 금지가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언제 다시 그러면 다시 수혈이 이제 그러니까 시작이
0: 사람의 피를 사람의 피에게 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가지고 있었죠.
2: 네.
0: 근데 그게 1818년입니다.
2: 1818년.
0: 얼마 안 되죠.
3: 200년.
0: 예, 네, 거의 아까 얘기했던 200년 동안은 사람의 피를 준다는 건 아는데 이제 1816년에 영국의 리콕이라는 의사가 개는 개 되고 고양이도 고양이가 되고 돼지도 돼지가 되는데 이게 벗어나면 종이 다르면 안 되더라라는 걸 해서 그러면 사람도 사람끼리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2: 아, 그럼 그 개하고 고양이하고도 한번 해봐서 실패를 알았고 다 알았던 거지 이제.
0: 그렇죠. 종이 다르면 무조건 다 죽었죠.
2: 무조건 종별로
0: 종별끼리는 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는데.
2: 야.
0: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1818년에 영국 의사인 제임스 블렌데일이라는 사람이 산모에게 수혈을 해서 한 60, 70% 성공을 했습니다.
2: 야.
1: 그런데 피 같은 거는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금방 굳잖아요.
2: 금방 굳죠.
0: 그렇죠. 네. 지금은 우리가 헌혈을 하면 거기 헤파린이라고 하는 그 용액으로 피가 굳지 않는 항응고제죠. 그거하고 같이 해서 피를 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거를 이제 뽑아서 우리가 수혈하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2: 그쵸.
0: 그러니까 그냥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주사기에다 넣어서 바로 넣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뽑아서 그 자리에 주는 방법밖에는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뭐 보관, 뭐 심지어는 뭐 몇 달, 몇 년도 보관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몰랐지.
2: 자, 피 주세요. 피 막 뽑아놓고 쭉 뽑아가지고
0: 쪽에다가 바로 넣어주고.
1: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주사바늘 같은 경우는
2: 오염이지.
1: 오염이 돼가지고 바로 쓰지 않잖아요.
0: 그렇죠. 사실은 위험한 거죠.
1: 네.
2: 그럼 이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사람의 피를 사용을 해서 사람에게 수혈을 성공했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수혈법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하게 된 건가요?
0: 했지만은 여전히 많이 죽었어요.
1: 그럼 그 여전히 많이 죽었던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혈액형 때문인가요?
0: 그렇죠. 바로 혈액형.
2: 혈액형이에요.
0: 예. 그러니까 혈액형이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얼마 안 됩니다.
1: 아, 그래요?
0: 혹시 뭐 란트 슈타이너라고 그
2: 슈타이너.
0: 오스트리아 그 빈 대학의 의사였는데 그분은 피를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의 피, 저 사람 피를 두 개를 묻혀서 이렇게 비춰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더덕더덕더덕 딱지가 지는데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의 피를 섞어도 굳질 않은 거죠. 그걸 교차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서 막 하도 많은 사람 걸 하다가 보니까 아, 사람에는 혈액형이 세 가지가 있구나. A, B, C. 그때는.
1: 아, C? 네. 아, 그때는 C였어요?
0: 그때는 C라고. 왜냐면 A 아니면 B 아니면 C잖아요.
1: 아, 그렇죠.
0: A, B, C인데 나중에 항원, 항체 개념에서 이제 하면서 지금은 A, B형, B형, 그 다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없는 형을 O형이라고 그러잖아요.
1: 아.
0: 그 C가 O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1: 아.
0: A형, B형, O형을 그때는 1901년에는 A형, B형, C형이 있다.
1: 아.
0: 그리고 그 정도만 했지, 이거를 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게 응고가 되고 안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거를 이제 뉴욕의 외과사인 그 오텐베르크가.
2: 오텐베르크?
0: 그 피와 피를 이렇게 교차 반응이죠. 교차 반응 우리에게 이제 혈액형을 제대로 찾아서 응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 거의 100% 살았을 거예요.
2: 아,
0: 그래서 1907년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수혈을 했고 1차

0: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수혈은 뭐 폭발적으로.
1: 맞습니다.
0: 1차 세계대전 때는 뭐 수혈을 아마 아주 보편화해서 했습니다.
1: 이게 100년 만에 엄청나게 우리 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따지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의사라는 직업은 언제 생긴 건가?
0: 그리스, 뭐 그 이전에 이집트에도 다 의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2: 네네. 그렇죠.
0: 히포크라테스만 해도 BC 5세기예요. 기원전 500년에 있던 의사였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는 다 내과 의사입니다.
2: 아, 내과 의사.
0: 그거는 외과는 이제 하나의 의사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과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주로 이발소나 구두수선소에서 교육을 좀 받은. 어?
3: 이발소요?
0: 그래서 그거를 이발사 의사, 바버 서전이라고 하죠.
1: 바버 서전.
0: 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옛날부터 내과 의사가 외과 의사를 조금 이렇게 하등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결국은 내과 의사만이 의사였고 외과는 한동안은 그냥 기술자, 뭐 그다음에 얘기한 도제 제도로 훈련받던.
1: 이발사가 왜 외과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칼을 좀 잘 다루니까 그런 거. 근데 이제 희한한 게
2: 면들어라고.
4: 그러니까 썰전 외과 의사라고 하면 주로 칼, 뭐 가위, 실, 바늘 다루니까
0: 그런 것들이 이발소에 다 있었죠.
4: 제일 잘 다루는 분들이 이발소, 그다음에 구두수선공.
0: 아니, 그러니까 이발사가 하는 수준이라는 게 굉장히 오로지 그저 찢어진 거, 찔린 거 꼬매는 정도고. 전쟁 때 군의관으로 차출이 돼서 갔다가 군의관에서 뭐 다리도 자르고 뭐 하는 수술하고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다시 구수수선공으로 일했던 그런 의사들도 있었죠. 그 의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바버 서전.
1: 합니다. 대단한 시대네요. 어지러운 시대야.
5: 그래서 우리 이발소에 보면은 그 항상 이발소의 상징 있잖아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1: 돌아가는 거.
5: 돌아가는 마크. 예, 지금도 오래된 이발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빨간색이 혈액, 그 다음에 하얀색이 붕대를 의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파란색이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이제 빨간색은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정맥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발소에서 그런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도 정립이 됐던 것 같아요.
4: 자유평등 방해가 아니었어요.
1: 지금 이발소 하시는 분들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5: 내가? 이러면서.
1: 아, 이게 우리 출발이 그랬구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5: 맞아요.
1: 아니, 이제 해부학 발전에다가 지혈, 그리고 수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1800년대 초 중반에는 이제 수술이 좀 자리를 어느 정도 잡게 되나요?
0: 아니죠. 이제 왜냐면 모든 수술이 아프잖아요.
1: 고통이요.
0: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외과 의사지만 저는 제일 늘 수술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바로 제 수술을 앞에 서 있는 마취 의사십니다.
5: 마취과 선생님.
0: 아, 마취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마취가 없던 시절에
1: 맞습니다.
0: 팔다리 자르는 외과 의사가 술을 두 병을 가지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한 병은 자기도 할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먹고 한 병은 환자 보고 좀 아픈데 참아라고 먹이고
1: 그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0: 이를 깨물어서 이빨이 부러질까 봐 막대기를 입에 물고 그리고는 네 명이 팔다리를 붙잡고 자 시작합니다. 탕탕탕 빨리 끝내는. 그래서 결국은 마취의 발달이 더 저는 우리가 편안하게 어떨 때는 간이식 같은 거 할 때는 뭐 24시간도 더 수술하거든요. 근데 마취가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 수술할 때 근데 그 마취는 마취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확 재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0: 1840몇 년 이전에는 약간 그 저 우리가 그 풍선에 들어가는 그 웃음 가스 그런 거 조금 마시면 좀 진통이 되는데 그건 이빨 뽑을 정도나 됐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에테르 크로로포르 뭐 이런 것들은 다 1840년대 이후고요. 그 전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영국에 리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절단 수술을 마취도 없이 수술해서 사망률이 60%인데 이 사람은 사망률이 15%밖에 없었어요.
1: 오, 명의,
0: 이 사람이 그 당시 명의죠. 네. 어떻게 했냐. 빨리 하는 거예요.
1: 아.
0: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수술하는 수술 사망률이 300%짜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300%. 사람이 죽으면 100%잖아요.
1: 근데 300%가 되지?
0: 3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했더니 그때는 수술할 때 극장 같은 데서 관객들이 다 봤어요. 가족도 보고. 이 리스턴이 워낙 빨리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걸 많은 사람이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1: 수술하는 장면을요?
0: 네. 장면을 구경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우당탕탕 하다가 조수의 손가락을 잘랐죠. 조수도 나중에 폐혈증 걸려서 죽고
1: 그 손가락 때문에
0: 환자도 폐혈증 걸려서 죽고
1: 환자도 죽고
0: 그걸 구경하던 관객이 한 명이 죽었어요.
1: 관객도 아 쇼크 받은 거예요.
0: 네, 쇼크 받은 관객. 그래서 3명이 죽어서

0: 300%의 사망률의 수술이었다. 와. 뭐
1: 정말 좀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마취약도 없이, 뭐 그때는 없었으니까 막 하다 보면 이제 이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2: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체계적인 의학 교육이라는 게 많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도 이제 그 갤러리 같은 데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봐서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돈을 받고 관람객들도 와서.
3: 유료예요?
2: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면은 이제 수술에서 마취약이라는 게 언제부터 사용이 된 걸까요?
0: 제대로 된 마취약은 미국의 치과겸 외과 의사가 목에 있는 종양을 띄기 위해서 네. 에테르라고 하는
1: 에테르.
0: 아, 일종의 이터죠. 알코올 비슷한 건데 이터를 네. 코를 이렇게 들이쉬었더니 의식이 혼미해져서 그 사이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 에테르로 수술 많이 했습니다. 에테르 흡입법.
1: 어떤 물질이에요, 에테르가?
4: 에테르가 뭐 유기화합물인데 네. 탄소로 된 거에 만약에 끝에 쪽에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코올이라고 부르고요. 네. 산소가 중간 쪽에 들어있는 걸 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향기가 되게 향긋해요.
1: 향긋해요? 네,
4: 향긋한데 실험실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좀 찌르는 향이 있어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향 자체는 향긋하거든요. 이게 흡입하다 보면은 약간 몽롱해지고 마취 효과가 나와서 이 합성 자체는 1540년경에 발레리우스 코르두스라는 사람이 에탄올,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이랑 황산을 반응시켰더니 이 물질이 나온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산의 달콤한 기름, 왜냐면 달콤한 향이 나서 네. 이런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약간 마취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오락용으로만 쓰이고 실제로 마취약으로 쓰인 거는 거의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이게 된 물질이었어요.
1: 오락용이라면은 마약
4: 약간의 쪽으로? 향정신성 마약보다는 예,
1: 향정신성
4: 몽롱해지는 그런
1: 몽롱해지게 하는.
0: 근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형광등을 쓰는 게 아니고 촛불로서. 근데 에테르가 단점이 네. 굉장히 불에 잘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하면 그냥 수술실이 화재가 나고 그래서 영국은 조금 비슷한데 크로로포름이라는 약이 또 이제.
1: 크로로포름?
0: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크로로포름은 에테르보다는 뭐 불 붙거나 이런 게 훨씬 적고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그 크로로포름이 갑작스럽게 이제 보급이 된 거는 빅토리아 여왕이 자녀를 9을 낳는데 8번째 자녀 낳을 때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크로로포름을 이제 그것도 역시 냄새를 이렇게 맡게 해가지고 마취하면서 분만을 쉽게 해서 영국에서는 크로로포름으로 마취해서 수술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1: 미국, 영국이 다 다르네.
0: 좀 달라요. 근데 서로 이제 왔다 갔다는 했죠. 근데 이제 크로로포름은 나중에는 이제 안 쓰였는데.
1: 왜요?
0: 왜냐면 이제 그 자체가 좀 독성이 있고 가끔 마취가 깊어지면 심장이 멎는 부작용이 많지만 농도 조절만 잘하면 상당히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약이기도 하죠.
1: 그러면 수술할 때 에테르를 이거를 이렇게 코에다 해가지고 계속 주입을 하면서 마취를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0: 거즈 같은 데다 코를 놓고 네. 거기다가 에테르를 똑똑 떨어뜨리면 그놈이 이제 흡입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1: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막고 있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하고 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0: 그건 뭐 네. 효과가 한 10분밖에 안 날 테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죠.
4: 이것도 관리가 어려운 게 사실 크로로포름도 피부에 닿으면 화상이 생겨요. 네. 그래 이것들을 철망으로 된 마스크를 씌우고 거기 거즈를 올리고 떨어뜨리는 거여서 이 냄새랑 공기가 절묘하게 섞여 들어가야 돼서 사실상 이때도 마취 잘 못하면 못 깨어나는 거고 그 기술이 거의 마취약이라는 게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1: 마취하시는 분들도 엄청 중요한 일이죠, 사실.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약으로 마취약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0: 요새는 뭐 국소 마취는 화학약품 뭐 지금 있지만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약으로 그냥 제가 손가락이 다치면 째지면 그냥 여기다가 바로 요 자리에 근처에 그냥 주사를 해서 한 5분 있으면 효과 나타나서 그다음에 꼬매는 거죠.
1: 그럼 사랑니라든가 네, 이 뺄때 치과. 이제 치과에서 할 때
0: 가장
1: 그
0: 많이
1: 주사를 하는 게 그게 리도카인.
0: 네네.
5: 치과에서 어제도 맛봤습니다.
0: 그다음에 이제 전신 마취는 쉽게 얘기하면 뇌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인덕션 이런 게 있고 그 마취를 시작을 하고 메인테넌스 하고 나중에 깨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덕션 할 때 그 펜토탈이라고 하는 약간의 마약 계통으로 시작을 하고 요새는 펜토탈 대신에 요즘 잘 알고 있는 프로포폴이라고 네. 우유주사라고 그러죠. 네. 요즘은 대부분은 마취 시작은 다 프로포폴로 합니다. 왜냐하면 펜토탈로 인덕션 했을 때는 깨고 나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이상한 악몽에

0: 하는데 크롭 투폴은 오히려 머리가 개운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해서 또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1: 그러면은 리도카인 국소 마취라든지 부분 마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경 전달을 지금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도 모든 신경이 차단이 되는 건가요? 어떤 원리가 작용이 되는 건가요?
2: 네, 원리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국소 마취는 여기 신경들이 우리가 자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자극이 안 생기도록, 전이차가 안 생기도록 그 근원점을 막는 거고, 네. 그리고 부위 마취는 여기서 생긴 게 뇌로 가야만 우리가 아픈 걸 느끼는데 가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는
1: 막아버려요.
2: 거예요. 근데 전신 마취는 뇌로 아무리 정보가 가도 네. 뇌들의 간의 이 소통을 막아가지고 이게 통증 신호라는 걸 인식을 안 해버려요.
1: 아...
2: 근데 문제가 이가 마비되면서 호흡에 관련된 것까지 막게 돼서 그래서 마취 의사가 항상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잘못하면 숨이 멈춰 죽어요. 전신 마취가.
1: 아... 네.
2: 그러니까 요 뇌를 아예 끊는 거예요. 그런 거 없던 일로 칩시다 하고.
3: 그럼 제가 수술을 받을 때 선생님 수술을 하고 계시고 마취과 선생님도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겠네요.
0: 당연하죠. 맥박, 혈압, 뭐 산소 분압도 뭐 그다음 마취에 얼마나 깊으냐를 또 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그 반응을 보는 그런 그 모니터라고 그러죠. 그 기구들이 쫙 여러 가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 거기서 조금만 뭐 맥박이 빨라지면 뭐 알람이 울리거나 뭐 그런 것들
1: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봤어요. 바이탈 체크.
0: 그렇죠.
3: 바이탈 체크. 바이탈 체크. 아이 참 그러니까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 아, 이 고마운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러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나를 좀 돌봐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 더 참 이 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하다라는
1: 그러니까요.
3: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수술 같은 걸 하면 전신마취 수술에도 상처들이 좀 적던데요?
0: 그러니까 맹장 수술 받으셨다고 그랬죠?
3: 예, 예.
0: 상처가 얼마네요?
3: 오! 저 이렇게 뭐 꽂았어요.
0: 네.
3: 배꼽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0: 소위 이제 복강경 수술.
3: 아, 그게 복강경,
0: 복강경
3: 아,
0: 수술.
3: 예, 예, 예.
0: 네, 복강경 예. 수술이었을 거고. 뭐, 피끗해 배꼽에 한 2cm 남짓한 구멍 하나 하고, 예. 나머지에 5mm 정도 구멍 두 개 정도 뚫어서.
1: 5mm요?
0: 네.
3: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3: 맞아요.
0: 합쳐봐야 3cm가 안 되는 그런 상처죠.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들어올 네. 때는 복강경 수술이 없었거든요.
1: 네.
0: 제가 군의관 마치고 나서 90년부터 우리나라 복강경 수술이 시작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당연히 없고, 그때 외과 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Great surgeon make big incision. 크게 열어놓고 수술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 적게.
0: Great surgeon make small incision. 이제 아, 용어가 작게. 바뀌었죠.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아. Minimal invasive surgery라고 보통 얘기하죠.
3: 우리 그 아버지 세대들은 다 그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면 이쪽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고 크게 있는 거는 이제 그게 복막염으로 번져가지고
1: 맞아요.
3: 수술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흉터가 크잖아요.
0: 저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 복강경 수술이 또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죠.
3: 작게 절개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수술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이 참 궁금하긴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열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막 뒤적뒤적하면서. 뭐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작은 데다가 이렇게 확 뭘 넣어가지고 하는 건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궁금하긴 했어요.
0: 뭐 그래서 사실은 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장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1: 복강경 수술 장비를요?
0: 아, 복강경 수술을 모의하는 시뮬레이터 또는
1: 시뮬레이터.
0: 연습기.
3: 잘 됐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는 볼 일이 없죠.
0: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3: 수술할 때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3: 네, 보여주시죠.
2: 우와! 와, 어려워 보인다.
3: 야, 이 장비들이.
0: 아, 이거는 예. 그 복강경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오늘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3: 연습용 기구입니까, 이게?
0: 이건 연습용 기구죠.
4: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 예, 이건 제가 제작해서 한때 팔았던 장비인데, 여기 쓰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수술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일회용품일 때 한번 쓰고 버린 거를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오늘 이 스콥이라는 거, 이거는 스콥. 실제로 수술하는데 사용하는 스콥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3: 예.
0: 이 화면이 보입니다.
3: 아, 그 뱃속을 아. 그걸로 보는 겁니다.
0: 네. 이제.
3: 아.
0: 네. 이게 복강경입니다.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다 꼽아놓고 네. 수술을 하는데 옛날에는 수술하는 사람이 이 복강경을 내가 한 손으로 보면서
1: 아.
0: 수술을 구멍을 또 하나 뚫어가지고 아, 이거 바늘을 이걸 그래, 집어가지고 아, 뭐 이렇게 할래니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하니까 복강경 수술이 이렇게 보급이

0: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복강경을 한번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 뱃속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야, 뭐 신기하다.
2: 오,
1: 잘 보여요?
2: 엄청 잘 보여요. 생각보다 너무 잘 보이는데요? 오, 잘 보이네. 오.
0: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확대가 되니까.
1: 야, 되게 잘 보여요.
3: 우와.
1: 그죠?
4: 되게 신기해.
3: 되게 좋다, 이거.

0: 복강경 장비를 놓고 카메라도 그렇고 이제 네. 어시스트에게 카메라를 붙잡아주고 야 왼쪽 좀 보여줘 그러면 왼쪽 하잖아요. 네. 어디로 가요? 오른쪽 가요.
1: 오른쪽으로 가요.
0: 야 오른쪽 그럼 왼쪽 가요. 아, 위 아래가 보여요. 그렇죠.
2: 반대로 생각해요.
0: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혹시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유도라고 그러는데 degree of freedom.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강경 수술의 자유도는 좌우로 하나씩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 1자유도고 위아래로 움직인다 해서 2자유도고 들어갔다 나갔다가 3자유도고 얘가 또 돌죠. 이렇게 돌죠. 그래서 도는 게 4자유도고 마지막으로는 그 물건을 집어서 이렇게 꺼냈다가 그 자리에 이렇게 놓거나 하는 그런 집는 그래서 5자유도죠. 그래서 이 5자유도로 수술하니까 복강경 수술이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의 외과 의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은 구멍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고 구두끈을 매는 것처럼 어려운 기술이다. 그래서 그 기술을 제가 오른쪽 왼쪽 좌우로 연습하는 바느질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이런 연습 기계를 만들어 놓고 제가 계속 연습하고 학생들도 연습시키고 레지던트도 연습시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3: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1: 아니 그 복강경 수술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개발하게 된 건가요?
0: 원래는 적어도 손이 들어가는 정도의 이상의 10cm 이상의 걸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여는 게 힘들고 그 여느라고 아프잖아요. 수술은 네. 요만한 맹장 하나 띄는데 어떻게든 좀 줄여볼까 했는데 이제 아까 카메라 시스템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스코프라는 것이 개발이 됐죠.
1: 원래도 수술용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검사 예비 검사? 뭐 어떤
0: 사실은 진단이죠.
1: 아 진단입니까?
0: 뱃속을 들여다보면 뱃속에 뭐 간이 모양이 어떤지 창자가 어떤지는 주로 진단 목적으로 시행했던 것이 이제 한 구멍으로 진단하다가 한 구멍 더 뚫어서 뭔가 조작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수술이 된 거죠.
1: 원래는 진단이었군요.
0: 야, 처음엔 진단이었죠. 네. CCD라는 저는 개념적으로는 CCD의 발견이
1: CCD.
4: 네, 차지드 예. 커플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실 CCD 하면은 1980년대 이후에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네.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센서를 우리가 CCD라고 부르거든요. 초기 디지털 카메라 그때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천문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장비가 바로 이 CCD입니다.
1: 이 CCD 발전 때문에 더 좋아진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84년에 이 아까 이렇게 들여다보던 거를 텔레비 화면에 비춰서 보면서 저는 테레비 보면서 그래서 한때 복강경 수술을 닌텐도 게임이라 닌텐도 서전이라 그러고
1: 게임처럼 하는데
0: 예, 예, 예. 그래서 저 선배님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자네 왜 모든 걸 이렇게 복강경으로 하려고 하나 쉽게 하지 나는 이만큼 째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파서 수술할 때 저한테 복강경 수술을
1: 결국 수술 받을 때 그분도 복강경으로 해주게
0: 아니 그 째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1: 아, 그만큼 이제 이 지금은 복강경 수술이 뭐 거의 대세잖아요.
0: 그렇죠. 네. 이제 뭐 지금은 뭐 거의 수술의 한 60%는 뭐 구멍 뚫고 한다고 보면 되죠.
1: 예전에는 사실 뭐 암 수술하면 무조건 흉터가 컸는데 이제는 다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그만큼 또 흉터도 줄어드는 거고 낫는 시간도 좀 짧아지는 건데 현재 과학기술하고 접목해가지고 또 개발 중인 뭐 또 수술법이 있을까요?
0: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엔지니어와 네. 이제 그 메디슨이 합쳐져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보는데 네. 인공심장 기계로 만든 그런 인공장기들이 아마 곧 이제 뭐 될 겁니다.
1: 인공장기.
0: 그 실제로 인공심장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네. 실용화는 안 됐지만 네. 그런 그 인공장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외과 의사로서 관심 있는 거는 로봇을 좀 하니까 이 로봇 수술이 현재는 자율은 아니에요.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율한 로봇 수술이 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로봇 수술 막 할 때 환자 보고 로봇 수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절 보고 수술은 로봇이 하시고 선생님은 뭐 하시는데요?
3: 그분은 미래를 얘기하겠다.
0: 그랬던 적도 있어요.
1: 근데 이제 진짜 영화

0: 처럼 그냥 로봇이 다 알아서 수술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1: 일론 머스크가 뭐 3년 지나면 뭐 다 할 거라 그러는데 제가 보면 3년은 아니고 뭐 한
0: 걸리죠.
1: 뭐 한 10여 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2: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우정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로봇 수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로봇 수술 시대가 열렸습니다.
4: 동작도 단순 동작에서 완전히 저희 사람의 손목 동작을 그대로 구현하기 때문에 완전히 실제 수술과 같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와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2005년 7월 15일 날 최초의 로봇 수술을 했습니다.
0: 근데 정말 대단하신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얼리 아답터 얼리 아답터 프로페서. 근데 궁금한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복강경이랑 할 때랑 이 로봇으로 할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1: 아까 제가 기계로 설명을 드렸는데 복강경 수술할 때 나는 왼쪽 가는데 오른쪽 가고 이
0: 순서가 반대로 가는데,
1: 근데 이걸 기계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로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게끔 그렇게 이제 그걸 좌우 상하를 늘 반대로 인식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입력한 거지. 두 번째로는 카메라가 그냥 한눈으로 보는 단일 2차원적 화면이 아니고 두 개의 카메라가 있어서 3차원적으로 입체로 보는 거야.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아까 복강경 장비는 5자유도로 그냥 뻣뻣한 장비인데 얘는
0: 5자리였죠?
1: 지금 이 장비
0: 위아래로.
1: 네. 이건 이제 손으로도 되게끔 했는데 문제는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0: 오른쪽으로 하죠.
1: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훈련하려면 정말 힘들잖아요.
0: 네.
1: 근데 기계는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5자유도가 아니고 7. 두 개의 관절이 돼서 7자유도죠. 요즘은 8자유도의 기구도 있습니다.
0: 그럼 점점 늘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점점 더 자유롭게 바느질하고 그러는. 그래서 로봇 수술이 자유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로봇을 수술하다가요, 제가. 하는데 어쩌다 손을 툭 떨어뜨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로봇은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사고가 안 나게.
0: 자율주행.
1: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브레이크를 탁 밟아주듯이.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수술할 때 보면 모르지만 떨고 있거든요. 미세 진동을 없애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0: 약간 스코프 기능까지.
1: 네. 그래서.
0: 손떨방.
1: 네. 언젠가는 A부터 B까지 꿰매라 하면 알아서 꿰매주는 그것도 될 날이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하는 수술 동작을 저쪽에서 복제해서 마스터 슬레이브로 해서 하고 관절이 더 있다.
5: 지금 말씀해주신 그 수술 로봇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엄청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바로 그런 로봇이 딱 하고 나오진 않았을 것 같고 초기에 어떤 조금 더 원시적이라고 해야 될까? 단순한 로봇으로부터 계속 진화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양상이 어떻게 됐었나요?
1: 그러니까 최초의 로봇은 수술하는 기구의 로봇이 작용되지를 않았어요. 스코프죠, 스코프. 스코프 잡아주는. 그 보조가 생각보다 동작이 잘 되네? 그럼 얘도 해봐야 되겠네?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 팔을 붙여서 수술하는 원격 수술로 시작한 게 중국 계열의 율룬 왕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제우스 컴퓨터 모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다빈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사실 그래도 제우스도 최초의 원격 수술을 했고 뭐 상당한 일을 했습니다. 2001년에 그 오퍼레이션 린드버그라는 게 있는데 1927년에 뉴욕에서 파리까지 33시간 동안 단독 비행 횡단한 사람입니다. 그와 똑같은 거리에 환자를 프랑스에 두고 로봇은 뉴욕에 두고서 원격으로 담낭 절제술을 성공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오퍼레이션 린드버그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작이 여기서 내가 꼬집는데 이 동작이 프랑스에 가서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시간 간격이 1초가 걸립니다.
0: 그러니까
1: 우리가 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는 0.1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출혈이 되면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 우주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원격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0: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쟁이 막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터에 약간 로봇 수술 센터가 하나 생기고 뉴욕이나 영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수술을 해줘버리는.
1: 그건 가능합니다.
0: 뭐 그런 세상이 오겠네요. 이제.
1: 네, 요즘은 뭐 앰뷸런스 안에 CT 장비도 다 들어가 있고 수술 장비도 있고 간호사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의사도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럴 날이 곧 될 겁니다. 일단 응급 처치하고 그 다음에 후송하면 되니까요.
0: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그 전쟁터에서 끓는 기름이나 불로 지졌던 그 시대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진짜 전쟁터에서 바로 그냥 응급수술까지 그냥 원격으로 저 다른 곳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해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이 이제 발전할수록 품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그렇다면은 미래 시대의 명의의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미래 시대에 그렇다면 명예는 이제
1: 그래서 저는 명의의 조건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기계적인 판단이 아닌 합리적 판단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의학은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다
0: 예술이다
1: 수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그 대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져서 수술을 하는 것이 외과 의사로서의 명의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한 20년 정도 있다가 EBS 명의에 수술 전문가로 오스틴 075 휴머노이드
1: 네 그럴 수 있어요.
0: 나올 수도 있을까요?
1: 아, 있죠 있죠.
0: 아 그럴 확률도 있다. 네.
1: 아,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로봇이 수술을 제일 잘하더라.
0: 아, 그런 세상이 옵니까 이제?
2: 허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0: 아, 허준 3호 허준 4호
2: 네.
0: 그래서 간담당 허준 2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 그렇죠.
0: 그리고 오장육부 로봇이 나올 수가 있고
2: 허준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거죠.

0: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
1: 20세 때 나의 몸무게는 얼마였는가? 네. 5kg씩 쓸 때마다 암 발생 위험도가 약 6%가 증가해요.
2: 꽤 많네.
3: 황 박사님 어떡해. 이대한 교수님 어떡해.
0: 우리 교수님, 진짜 0칼로리는 없어요?
4: 그냥 과일을 식 전에 먹어야 된다는 주세요. 식 후에 먹어요.
0: 샤브샤브는 어때요? 방탄커피 어때요? 방탄커피.
1: 네, 이제 정답 들어갑니다. 네. 핵심의 최종 결론은?
0: 아니 나는 왜 많이 줄였는데도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1: 결론적으로 네. 덜 먹지 않아서 그래요.
0: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죄악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거 먹으셔야 돼요.
2: 약간 트렌드식으로.
0: 이러니까 헷갈려요. 왜 이렇게 정보들이 다 다를까요?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얼마일로 할지 문 열어. 여기 받아줘. 꿉꿉하네.
2: 야와.
1: 맛있어?
3: 야! 빨리 가, 빨리 가.
1: 어우, 갑자 어우. 아!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 올라가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미는. 야, 잠깐만. 몇 층이야, 이거? 승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4: 여보세요?
1: 컬러링을 해놨어?
4: 네.
1: 층수를 말해줘야지. 층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4: 동생 층수도 모르냐? 17층.
1: 17층이 어딨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돼 보이는구만.
4: 2층.
1: 몇 호?
4: 둘 중 하나야.
1: 알았어. 문 열어라.
3: 아이, 뭐야?
1: 여기 받아.
3: 아, 살 찐 거 봐, 이거 살.
1: 이거 받아.
3: 뭔데?
1: 받아, 빨리. 아.
3: 뭐야?
1: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3: 내 집이야.
1: 물 줘, 물.
3: 아, 벗고 와야지.
1: 왜? 아, 귀찮아.
3: 벗고.
1: 귀찮아.
3: 아, 벗고 와야지, 지금. 아, 더러운 거 아니야, 구미에서.
1: 아, 되게 깔끔한 척 하네. 아, 나와, 나와.
3: 왜 왔는데?
1: 이건 뭐야?
3: 뭐?
1: 크리스마스 지난 찍었는데 도대체 여름이야.
3: 아, 네가
1: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3: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1: 아, 싫어.
3: 옷 벗고 앉으라고.
1: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3: 아, 귀찮아.
1: 야,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3: 뭔데?
1: 이거 그 전구지랑 김치찜이랑 저기 소고기 먹고.
3: 어?
1: 소고기 있고.
3: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3: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전구지랑.
3: 전구지랑.
1: 그 김치찜이랑.
3: 김치찜이랑.
1: 저기 소고기 있고.
3: 연습 많이 했네.
1: 지금 뭐라,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3: 야, 야, 그거 진짜 엄마가 해준 거야?
1: 엄마가 해준 거야. 그건 이제 소고기 있고. 야, 그걸 이렇게 바로 먹냐, 이때고.
3: 하. 엄마 해주고 만 돼.
1: 맛있지?
3: 응, 이제 가야지.
1: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을 거니까.
3: 인증샷.
1: 웃어라.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3: 그 뒤로 밖에 안 나오잖아.
1: 야, 너가 찍어!
3: 아, 보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1: 야, 빨리 자꾸 찍어.
3: 웃어, 웃어.
1: 웃어. 아우,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3: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아이랄까봐, 이거. 가자, 가. 더우니까.

0: 야, 눈 빠졌다.
1: 야, 눈 소름나. 렌즈 끼고 왔네, 또. 또 촌에서 왔다, 또 렌즈 끼고 온 거 봐. 아유씨.
0: 똑바로 붙이라.
1: 자, 네.
0: 가. 아, 이쁘니.
1: 가, 이제.
0: 야, 가. 근데, 이건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치우면 뭐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0: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1: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0: 잘도 혼자 있겠다.
1: 그럼 너는?
0: 야, 나는 웨이팅 있어.
1: 생겼어?
0: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1: 아. 아우. 뭐야?
0: 아우, 갑자기.
1: 아!
0: 아우!
1: 아!
0: 아! 아! 니 갖다 낼 때까지 낀다.
1: 방구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0: 껴봐.
1: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0: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껴.
1: 야, 여긴 안 돼. 아.
0: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것도 예쁘네. 이거 놔줘.
1: 내 거. 아, 입을 수 있어. 이거 봐. 너 살쪄서 어딨잖아, 어차피.
0: 야.
1: 뭐?
0: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1: 내 거야.
0: 이거 내 이름. 어? 이거 내 거잖아.
1: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있는 거.
0: 참나? 왜?
1: 사면 안 되냐?
0: 침대 좋은 거 샀니?
1: 뭐 좋은 거 사?
0: 야, 나무냐? 이거 원목이야?
1: 근데, 보동나무.
0: 오.
1: 아!
0: 아!
1: 야, 씻고 누워야 될 거
0: 아,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1: 아, 엄마 반찬 가져왔잖아.
0: 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 뭐 먹을래?
1: 아, 집에서 먹자니까.
0: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아,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냐?
1: 족발?
0: 아, 족발 불 안 땡긴데?
1: 아니, 막창, 뭐... 막창. 막창.
0: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1: 포케.
0: 포케? 포케? 포케 싫어.
1: 아.
0: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1: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그거 정말. 먹자.
0: 자, 뭐 먹어. 뭐, 일단 떡볶이 하나 담고.
1: 뭐.
0: 튀김?
1: 튀김?
0: 응. 아, 살찌는데.
1: 이제 허리 둘레 복을 얘기해.
0: 야, 그러니까 살찐다고.
1: 그럼 누나 뭐, 너 떡볶이만 시켜?
0: 아, 나 떡볶이만 먹어야 돼.
1: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0: 안 먹어.
1: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0: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1: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야, 먹는 거야.
0: 다들 나 몇 키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1: 몇 키로?
0: 나보고 50키로 같대. 너 요즘에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1: 트와이스의 다현 씨.
0: 맞아.
1: B1A4 출신의 진영 씨.
0: 그러니까. 그 사이 너가 어떻게 했죠?
1: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0: 어.
1: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0: 어머나!
1: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
0: 아유, 우리 손님이 다 컸다, 진짜.
1: 근데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0: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1: 비행기에 내가 나와.
0: 대박이다.
1: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0: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생이면서
1: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0: 그래.
1: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0: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1: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0: 아, 이게 정극이야?
1: 이게 정극이었어.
0: 어.
1: 코미디를 본 거야?
0: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코미디언은?
1: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봤자.
0: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1: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0: 아니, 설득력이 있네. 너 연기.
1: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이 웃었지, 누나? 방금 이 행위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0: 와.
2: 야, 나 주문해서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0: 야, 이게...
1: 맞습니다.
0: 야.
1: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0: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1: 자, 먹어, 이제.
0: 야, 맛있게 먹어라.
1: 아, 맛있게 먹어. 와. 어우.
0: 야, 이거 점도 봐라.
1: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0: 야. 우와! 우와! 야, 그래, 너, 그, 너 배우가 나중에 또 그 광고 찍으려면은. 어. 응? 자, 광고 들어왔습니다.
1: 야.

0: 아, 이거 쌀 보세요. 물리서 들어가가지고.
1: 우와! 정말 맛있다!
2: 야, 들어오겠다.
0: 방금 들어오겠어?
2: 와.
0: 누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튀김 광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2: 어, 튀김 한번 해봐.
0: 누나 한번 보여달라고.
2: 아니, 너가 해. 아니, 너가 해줘.
0: 튀김 또 소리가 중요하거든.
2: 그치, 그치.
0: 내 인생 마지막 한 잔.
2: 어머.
1: 바삭바삭하냐!
2: 뭐라고? 야, 넌 그것도 틀려?
0: 바삭바삭. 누나 바삭바삭이나 하지 마.
2: 이게 소떡볶이구나. 와. 맛있냐? 한번 줘봐.
0: 장난하지 마.
2: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0: 뭐를?
2: 줘보라고.
0: 자.
2: 방금 먹은 거.
0: 어, 이거 뭐?
2: 아니, 줘보라고.
0: 어, 누나가. 어?
1: 야! 내 거냐! 한 입만 하지 말랬지?
2: 어, 맛있네. 야, 그리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0: 니께? 어?
2: 니께 내 그래. 거고 니께 내 거고
0: 아니, 내 건 내 거고 니 건 내 거야.
2: 나 거라고.
0: 니꺼 내 거. 내 거.
1: 아!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머리! 마지
2: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0: 아, 뭐 노래방이야.

0: 그도 참아야 했다.
1: 그동안 넌 얼마나 힘이 들.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아,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근데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아,
0: 내 마음. 아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 아니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잘못 눌렀다니까.

0: 어씨구나 느낌 있는데? 예. 따라와 들어와 나 예능 씨 주춤 못해 지금
1: 아니 어디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가 살짝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풀다가 좀 심심하면 이렇게 엄발라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1: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1: 아 너나 해
0: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1: 아...
0: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1: 못해 한 건데

0: 아, 섀도우 복싱 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자, 자, 자, 자, 하이. 자, 자, 하, 하, 하이. 어깨 풀리잖아, 이렇게.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너, 스텝스. 그렇지. 어깨 다 풀리잖아.
1: 아, 힘들어.
0: 누나가 문제가 뭔지 알아?
1: 뭐?
0: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1: 아, 난 장점이야, 이게.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종아리 부러질 수 있을 거. 열게. 헛! 하이! 헛! 하이! 바! 바! 헛! 하이!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보여줄까? 자, 헛! 헛! 헛자! 헛자! 헛자! 헛자!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 주시는구나. 헛자!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헛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누나 잘하죠?
2: 네, 잘해.
1: 아, 감사합니다.
0: 헛자!
1: 헛자!
0: 헛자! 오, 딜리셔스. 네.
1: 아, 언제 끝나?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0: 뭘 가, 마무리 해야지.
1: 뭘 또 마무리, 아까 이게 마무리되네.
0: 모자라.
1: 뭐가 모자라?
0: 아, 나 웃는 거 밖에.
1: 뭐 하는 거야?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0: 아, 네. 헛지, 헛지, 헛지, 헛.
1: 여보세요? 엄마. 뭐 하고 있냐고? 하고 있어. 갈 거냐고? 나 지금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우. 쟤는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축하했다.
3: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4: 제가 또 VIP로 만들어드릴 수도 있잖아요.
3: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1: 아,

0: 아,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뵀는데요. 저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 펭수님 맞으시죠?
0: 어,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아,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어?

0: 일단 귀여웠고요. 그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성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지는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이거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네,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0: 정말 짓궂게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저는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좀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1: 오이, 오케이,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승용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0: 어? 이게 저라고요?
1: 펭수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0: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1: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0: 어머.
1: 여기 이제 눈가 주름도 있고,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2: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긴 해요.
0: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2: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1: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거?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 균,
0: 어머.
1: 얼굴 전체에 여드름 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안 하나 봐요.
0: 아니에요, 저 잘해요.
1: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1: 아,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1: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2: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0: 잠시만요.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2: 네,
1: 네.
2: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좀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래야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0: 아!
1: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드릴게요.
1: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0: 아, 엄마, 머리 끌린 줄 알았어요.
1: 자, 이제 그 압출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 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0: 부드러운 손길과 여드름에 빠지는 그 우직함, 애틋함. 오, 오, 깔끔해요.
1: 아프진 않으셨어요?
0: 아팠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펭수님, 어? 치료 잘 받으셨어요?
0: 네, 원장님.
1: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0: 예.
1: 그러면 이쪽으로.
0: 이야기.
1: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펭수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이제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 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0: 그 착색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면은 아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해볼 거예요.
0: 네.
1: 자, 하나, 둘, 셋. 좀 따끔따끔하죠? 이 정도 괜찮아요?
0: 하나도 안 아픈데요?
1: 그리고 아까 전에 이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 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0: 없어졌어!
1: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0: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0: 아,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1: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2: 펭수가 남극에서 온 건 알고 계세요?
1: 네. 살짝 덮고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 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뭔가 이런 게 좀 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 오늘 난 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0: 그 다들 궁금한 건데 원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1: 저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0: 엽떡 드신다고?
1: 네,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치졸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어머.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

0: 시점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1: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2: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그러면 얘기 좀 해볼게요.
1: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아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 안 들리겠지만
2: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 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1: 제가 그 귀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 어?
1: 귀 더 크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음 번 믿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펭수 마음 흔들어볼게요.
2: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1: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1: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2: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1: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2: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 같이?
1: 고양이 같이 귀여운 귀로?
2: 네. 이것도 많이 아파요?
1: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2: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1: 저만 믿으세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귀필러 들어갈게요.
2: 네.
1: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다시 반대쪽 할게요.
2: 네.
1: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2: 이게 뭐야?
1: 어떠세요?
2: 이게 귀라고요?
1: 잘 보이죠?
2: 이건 뿌리잖아! 이건 악마야.
1: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2: 이럴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럴 수가!
1: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줄 걸, 너 압수를 좀 더 빨리 끝내줄 걸 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한 것 같아요.
0: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2: 사실 마지막에 승용 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 귀복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제주도 성산항에 왔습니다. 제주도를 세 번째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양도를 안 가봤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제가 숙소도 예약을 안 하고 이렇게 숙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끊어야지요. 승선 신고서 갈 때 나올 때 두 장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돌아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제 이거 썼어요.
3: 해파송이가 잘만 해주시면 제 앞에 바닥에 파란 라인 따라간 생일 선물.
2: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갈 겁니다. 저 뭐야? 이런 거 가방에 걸면 귀엽겠다, 그죠? 뭘로 걸을까요? 펭귄이야! 딱 맞는 거 찾았어요. 근데 이거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살게요. 자, 지금 몇 시죠?
4: 25분인데 5분 남았어.
2: 잠깐만, 저희가 30분마다 발가했거든요. 100 놓치면은

0: 20도 30분 기다려야 되느냐. 자, 손으로 타겠습니다. 그거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 보자. 전 위로 한번 가볼게요. 오! 안녕. 안녕.
1: 안녕하세요.
0: 안녕. 안녕.
2: 악수. 악수.
0: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야, 다들 저 우도가 나가. 자, 여기 아무래도 제 편승인 것 같습니다. 다시 왔으니까 다시 조류에게 밥을 줘보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가져가고 돈은 두고 갑니다. 물물 교환. 세차. 저기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저기 하늘에 혹시 그 갈매기가 있을까요?
3: 없으면은 네. 이거 먹고 날아야 돼요.
0: 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먹고 갈매기로 변신하겠습니다.
3: 예.
0: 선생님께서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돼. 어? 아! 아! 안 되고요. 네. 먹을래? 먹어! 자, 제가 갈매기 친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고 날아라 이 갈매기들아. 잘 있어라. 나는 우도로 간다. 우로 돌아 우도. 잘 오더라네요.

0: 자, 근데 갈매기 한 마리 없어요. 뭐든지 먹이로 유인하면 됩니다. 오! 드들기다, 드들기! 드들기! 자, 드들기 먹어! 드들기 먹어! 구독, 도착! 자,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가는 비양도는 섬 속의 섬 속의 섬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그 다음 섬을 가야 돼요. 와, 여긴 다 저기 자동차 타고 다니네요. 오늘 날 것도 없는데 안 곧 갈까? 안녕하세요. 저 한번 타봐도 될까요?
1: 네, 네, 괜찮은데요.
0: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게 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1: 불편하지만 않으시면 괜찮아요.
0: 아, 불편... 전혀 안 불편하거든요?
1: 면허 혹시 있으실까요?
0: 저 면허가 없어요.
1: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 타셔야 돼요.

0: 이거 일로해요.
1: 오늘
0: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거울이 없었는데 조심합니다. 자, 얼떨결에 거울을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넌 걸어, 난 탈래. 넌 타라, 난 걸어야겠다. 거울과 함께. 자, 오히려 좋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느긋하게 걸어 다니면은 전부 다 눈을 감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Yeah, you got
1: rid of me. 정말 다들 친절하시네. 다들 인사를 해주네, 이거. You got a friend in me. 아, 진짜.

0: 패키지 뭐 살 거 없냐? 일단 비양도 가서 고기 먹어야겠다. 제주는 흑돼지가 맛있다더라고. 안녕하세요. 담배 있냐?
1: 안녕하세요.
0: 야, 고기 천국이네 이거.
2: 네, 이거는 흑돼지.
0: 어, 그럼 나 이거 먹을래. 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아싸, 까불이. 저 까불이 먹을게요, 까불이.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지금 혹시 그 오늘 일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0: 예?
1: 한 시간
0: 정도. 오! 지금 가가지고 저희 그 돗자리도 깔고 저희 툭툭툭 하고 할 수 있는 게 큰일 났네, 이거. 맞아, 잠깐만. 금년아. 12개월이야.
1: 네.
0: 빨리. 유희야.
1: 네, 아빠.
0: 자, 시원포. 지금 한 시간 남았죠.

0: 미끄럼 틀이야. 뭐야? 놀이터인가 봐. 오! 그래, 바쁠수록 돌아가라. 또 이렇게 좋은 플레이스를 놓치고 있었지. 이것이 바로 백패킹의 매력이라니까. 오! 펜치야! 어, 왜? 오! 됐네, 이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오, 이건 좀 안 되겠습니까? 어? 어? 시스가 시스. 아! 재미없어.
1: 자랑 시도 좀 닫으세요.
0: 뭐 하고 있는 길이에요?
2: 마트에 장 보러 갈까?
0: 어, 저기 급마트 좋아.
2: 급마트요?
0: 어, 급마트 가면 거기 엄청 커, 다 있어.
2: 얼마 왔어?
0: 어, 나 지금 비양도 가는 길이야.
3: 백패킹?
0: 어, 백패킹 가고 있어. 어?
2: 어?
0: 응?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했지?
2: 비양도.
4: 비양도.
0: 아, 나 비양도. 아, 지금 나 지금 일본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늦었어. 아! 어! 어, 까먹었네. 아, 내가 이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어? 저 좀 태워주세요. 오수가 첫 번째 실패했다. 아, 그냥 지금 걸어가야 되는 게 빠른 건가? 와, 온다. 강렬한 용기. 그리고 엄지. 거의. 아! 이러다가 이러다 시간 당하지. 걸어. 그냥 걸어. 어? 비양도까지 가요? 지금 가기 싫으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거죠,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시는 거죠. 1, 2, 3, 4.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 임금님 귀는 당나지. 그거 뭐예요?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5: 이거 여기 요
0: 어, 감사합니다. 나도 사먹어야겠다. 어, 나도 저거 먹을래. 안녕하세요. 그, 땅콩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6: 예.
0: 감사합니다. 우와.
6: 식구랑 몇 개 줄고 마시.
0: 하나만 죽기시 마시.
6: 예.
0: 고맙습니다. 아. 가자.

땅콩 아이스.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다. 문제 없어지게 해치리섬 비양도입니다. 그럼 잘 먹었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가가지고 좋은 스팟에다가 힌트를 치겠습니다.

0: 먼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성기성기 맞니 이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오셨구나.
1: 맞아.
0: 지금부터 이거 지금 자리 선정 중요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명단이 비어있다고? 여기는 호텔로 따지면 5성급인게? 야호! 딘티를 쳐야죠. 이야, 입맛이 오는구나. 어, 배고파. 맛있는 흑돼지를 먹겠습니다. 내가 가방이 안 나오는데? 어? 아, 저 밑에 뭐 먹을 거 없네. 아, 배고파. 고기 하나 보고 왔더니 모든 좋아. 먹을 것 좀, 먹을 것 좀. 헐. 저 뭐야?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거 뭐예요?
2: 소라, 뿔소라예요.
0: 방금 이구동성인 줄 알았어요.
2: 5만 원에 주로 갖고 가세요.
0: 다 주세요.
2: 예, 다 드릴게요.
0: 아싸!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2: 이모 조카.
0: 아, 이모 조카. 네. 어쩐지 이모 가족이시구나.
2: 네.
0: 아, 살았어. 이게 웬 떡이야? 다들 밥은 안 드시나? 이거 냄새나면 또 못 참으실 텐데 어떡하지? 이거 좀 나눠드려야겠다. 또 나눠 먹으면 맛이 배가 되거든요.
3: 아, 네네.
0: 마지막 남은 거 제가 다 가져온 거예요.
3: 부담되게.
0: 식사 아직 안 하셨죠?
3: 네, 먹으려고 그랬는데 뭐 가져오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0: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네, 네. 이웃이니까 저 그 떡 돌리는 것처럼 소라 돌리러 왔어요.
3: 요거 밥을 뭐 밥으로 먹으려는데.
0: 야, 이걸 드시려고 했는데. 아이고, 원래 패키징 좋아하시나요?
3: 힘 안 들고 좋은 데를 보고 싶은데 다 좋은 데는 다 힘이 들어서 고생고생하면서 다닙니다.
0: 여기는 좀 힘든 편이니까 어떻습니까?
3: 작년에 여기서 혼자 걸어와서 1시간 반 걸어왔는데 무도에서 화산을 입었거든요.
0: 왜? 왜요?
3: 한여름에 와가지고. 아,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까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0: 걷는 거는 이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는 편이시군요.
3: 네, 싫어해요. 저는 운동 싫어하고 네, 편하게 놀고 싶은데.
0: 아유, 모쪼록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라 맛있게 드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분들 봐봐. 저분들 줄머리야, 줄머리. 안녕하세요.
4: 어서오세요.
0: 이야, 다 너무 귀여워요.
4: 이거 귀여워.
0: 우리 네 분은 무슨 관계십니까?
5: 저희들은 직장 동료.
0: 직장 동료? 네.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귀엽게 모자를 네 개 다 쓰고 오시고.
5: 정모님이 사가고 안 쓰면 편다 그냥.
0: 야.
5: 우리 경상도 전화상은 사투리를 많이 써요.
0: 아, 경상도 어디십니까? 저는 부산입니다.
6: 아, 근데 남극이 아니고 부산이네.
0: 아, 제가 그래도 한국으로 따지면은 또 부산에 또 왔으니까요. 그 여기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5: 올해 정년퇴직을 하는데 퇴직여행을 왔습니다.
0: 어머!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고생했다.
6: 욕받다.
0: 아우, 욕받다 진짜로. 아, 그냥 편하게 숙소에서 자도 되는데 그 굳이 그 캠핑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7: 돈이 퇴직하면은
0: 아, 예.
7: 미리 쇼핑할 걸 생각해서
6: 여행해서
7: 마누라한테 쇼핑하게 생각해서
0: 같이 사진 찍으실래요?
5: 좋아요.
0: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진짜 웃겨. 어, 내 거 좋아!
6: 좋아, 좋아.
0: 아이, 하트! 아,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6: 야, 근데 나한테 우리한테 보내.
0: 야, 아, 야, 좋네. 아, 딱 찍이네. 아, 씨. 우와. 와, 막 살아있네.
6: 살아있네.
0: 파이팅! 네. 인생 이제 시작이야!
8: 인생 이제 시작이다! 인생
0: 전방의 함성! 5초간 발사! 좋았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예요.

0: 맛있어 있습니다. 야향 어범이라는 건가 봐요. 아우, 아우, 오늘, 아우, 많이 걸었더니 잠이 솔솔 오겠구만.
1: 어머.
0: 아니, 바람이 무슨, 잠깐만. 어쩐지, 이 자리가 왜 비어있나 했더니, 돌담이 하나도 없네. 사람이 풀려있어. 안 되겠다. 내일은 집 옮겨야지고, 날아가겠어. 그대 이름은 바람.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0: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체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사실 현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관역을 들고 있는 군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관역을 들고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화살이나 총이 관역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으니 겁나고 때로는 관역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돈도 벌어야 하죠. 자식도 부양해야 되고요. 자기도 용돈이 필요하거든요. 현실의 삶은 무섭다고 겁난다고 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짐들, 내가 안아야 하는 짐들을 함부로 내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무한 느낌, 공허한 느낌, 내 마음속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들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특정인, 정신과에 오시는 특정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공허한 느낌이나 허무한 느낌들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아마 실존적인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다들 아마 아닌 척하고 산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이야기 들으면 힘들지 않으세요? 정신과 의사인데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저도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이것도 일이고 내가 주어진 소명이니 아닌 척하고 열심히 삽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건 저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 뭐 가정주부, 학생 아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속으로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주어진 소명,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는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문득 찾아옵니다. 내가 이거 제대로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가? 톨스토이는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나는 당황하고 정지된 상태가 되었다. 인생의 이러한 정지 상태는 항상 나에게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집요하게 더 지속적으로 나에게 답을 요구했다. 우리는 삶이 멈출 때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나? 그리고 그 질문의 뒤에는 공허와 허무가 벌칙처럼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된다, 우울하지 않아야 된다, 허무함을 느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옳은 걸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이 최고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매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하죠.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최고로 행복한 나라인가,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의 국민인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뉴스나 텔레비전에서는

올해 최고로 행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다라고 방송에 나오기도 하죠. 핀란드가 항상 수년간 행복도 1위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핀란드 국민들은 행복도 국가 1위의 국민이니까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까? 언제나 즐겁게 살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도 국가 1위인 핀란드 국민들은 어제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경험했느냐라는 물음에 점수가 한 28위 정도가 나왔어요. 행복도 국가 1위니까 국민들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될것 같고, 그러면 이 점수도 1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런 괴리들은 어디서 나올까요?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은가를 국가별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행복도 국가 1위니까 핀란드는 우울증이 없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해보면 핀란드는 우울증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한 9위 정도 됩니다. 왜 행복한 나라인데 항상 즐겁다고 느끼지 않고 우울증 유병률은 또왜 이렇게 높은 걸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행복이라는 느낌들은 긍정적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우울증이 없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너무 휩싸여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허무한 느낌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우울하지 않아야 되고, 행복한 느낌을 항상 살아야 된다. 그게 최고의 삶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행복만을 추구하는 즐겁고 긍정적인 감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를 구속하게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행복하지 않거나 좀 스트레스 받거나 우울하다고 느낄 때 뭔가 내가 잘못 사는 건 아니야? 내가 뭔가 내 삶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나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뭐 돈도 많아 보이고, 즐겁게 사는 것 같고, 항상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는 우울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들은 평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쇼펜하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이런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태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삶을 그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 나만 우울한 거 아니야? 나만 괴로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 인구의 20%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한15% 정도는 불안장애를 경험하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50% 정도는 살다 보면 누구나 때로는 아,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스치듯이 한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삶의 어떤 모습과는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과는 다른 우리의 속내에는 우울하고 슬프고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어요. 내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질환을 진단받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승진하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우리는 얻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 뜻하지 않은 고난들은 대부분 눈먼 황소가 우리를 치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우리를 치고 덮칩니다. 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런 일은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니까 언제나 응당 거기에 맞는 보답을 받아야 돼요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충격들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눈먼 황소, 미친 황소가 자기를 치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착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스트레스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마음의 고통은 나만 힘들다.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 비교하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삶을 긍정하지 않고 저 사람만 행복해. 나만 불행해. 라는 사회적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우울로 빠지게 됩니다. 행복해야만 한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는 나만 괴롭다는 착각 혹은 행복이 정상이고 우울한 것이 비정상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고통을 더 부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고 어느 정도의 우울과 스트레스는 삶의 일정한 부분이다. 우리에게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에 우리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면 행복할 수 없느냐? 우울증을 안고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과 불안을 안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행복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봉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영아 감상하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이제 빠져들게 되었고, 그림 감상과 관련된 책을 이제 세 권 정도 내게 됐죠. 그런 인연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난생 처음 서양화 감상하기, 오늘 첫 수업은 이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술 감상의 시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 감상을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미술관, 특히 유럽의 유명한 미술관들을 이제 많이 가시죠. 그럴 때 아마 제일 먼저 느꼈던 당혹스러움 같은 거는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느꼈던 감정인데요. 우선 그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들 중에 제가 아는 그림은 책에서 배웠거나 유명한 그림 몇 점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림의 그 내용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또 옆에 제목이 있었지만 제목을 봐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당연한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 그것이 왜 그랬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코 뭐 이렇게 걱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 한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이제 보실 작품은요, 그 프레데릭 레이턴이라는 영국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 레이턴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였었거든요. 근데 이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서 이제 유럽을 이렇게 돌면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살았고, 파리에서도 살았고, 러시아에서도 살았었어요. 그래서 5개 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또 활동을 이제 파리에서도 했었고 로마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현지의 화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가 있었었어요.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그 로얄 아카데미 회장도 역임을 했었는데, 이제 주로 신화라든가 고전 이제 이런 작품들, 그리고 초상화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영국 왕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화가들에게 이제 그 자귀를 하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화가들 중에서는 최초로 그 자귀를 받은 화가였고요.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남작의 직위까지 올라갔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미술관에서 만났어요. 자,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잠깐 좀 작품을 좀 보실까요?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이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낚시를 하던 어부가 사이렌이라는 그 마녀에게 이제 걸려든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사이렌이라는 요정을 좀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말하는 앵앵거리는 사이렌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마녀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그 헤라클레스도 데리고 가고 오르페우스랑 같이 그 황금의 양털을 찾으러 갈때 나중에 그 사이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부딪혀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면은 잡아먹는데 이때 나중에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부르죠. 그 오르페우스 노래에 결국은 사이렌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한 사이렌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오늘날은 뭐 유명한 커피 전문점에 이제 상표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사이렌은 상반신은 여인이고 하반신은 새, 독수리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좀 특이하게 물고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뭐 노래하고 또 악기 연주의 그 달인이었던 사이렌이 그 지중해에서 이제 살면 섬에 살면서 이제 배가 암초에 부딪히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 바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자, 바구니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서 잡았던 생선들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의 정신은 지금 사이렌의 유혹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배경은 지금 배는 난파되고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아직도 지금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이 선원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사이렌은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좋아해서 그 여러 작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배경에는 또 특히 19세기 영국 화가들이 그 좋아했던 주제 중에 하나는 판무파탈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자를 그 치명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여인들이었었죠. 그이 작품도 이제 그 범주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레이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초상화나 이런 작품을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은 뭐 그가 그린 유일한 누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앞서 보셨듯이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화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작품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작품은 수산나와 늙은 장로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는 근대 회화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화가로서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르테미시아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인 그 이야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죠. 아르테미시아의 아버지가 화가였어요. 그런데 딸이 그림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친구한테 딸의 그 그림 지도를 맡깁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화가가 활동하기는 어려운 그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 화실에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르테미시아 친구 아버지가 아르테미시아를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알게 된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재판 과정이 너무 지난했어요. 언제 성폭행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증언을 해야 되고 검사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럼 7개월간에 걸친 아주 장장 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는 로마로부터 이제 추방을 받게 되는데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당했던 어떤 그런 그 가혹한 경험들이 그 아르테미시아의 작품에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죠. 물론 나중에 아르테미시아는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가 영국의 왕들의 그 후원을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성공을 거두긴 합니다. 자, 그림 얘기로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이름은 수산나입니다.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데 웬 남자들이, 늙은 남자들이 뒤에 와서 뭔가를 시득거리고 있어요. 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수산나는 그 요아킴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었죠. 결국은 수산나는 이제 그이 늙은 장로들의 그 파렴치한 짓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앙심을 품은 늙은 장로들이 이 수산나가 어떤 나무 밑에서 이상한 남자하고

안 좋은 짓을 했다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수산나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는데, 당시 그 규율로는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죠. 자, 수산나가 어느 남자들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나무였느냐고 각각 분리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장로가 서로 다른 나무 이름을 대죠. 결국은 수산나가 무죄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였어요. 이 주제는 구약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 아니면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꼼꼼히 기억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작품을 보고 단번에 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미술관에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르네상스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가장 큰그 화가들의 고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교화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뭐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분들 이런 작품을 볼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작품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종교화 중에는 이제 크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명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적장의 목을 벤 유디트,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뭐, 다빈치도 그렸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을 지켰던 막달레나 마리아, 이런 몇몇의 인물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뭐 이런 정도의 인물만 안다면은 뭐 그냥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작품 보시겠습니다. 우르비노 공작 부부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그 미술관에 가시면 이런 초상화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우르비노 공작이 누구냐면은요, 이 사람은 피렌체가 사실은 그 르네상스의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피렌체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용병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전쟁을 대신했는데, 그 우르비노 공작은 피렌체 근처에 살던 영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피렌체가 그 전쟁을 났을 때, 이제 전쟁을 했을 때 우르비노 공작이 용병 대장으로 와서 이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꽤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었죠. 여기 초상화를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그 정면이 아니고 옆얼굴을 두 사람 다 그렸거든요. 이게 초상화는 이렇게 옆얼굴을 그리다가 그다음에 정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증명사진처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비스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자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초기 초상화 그 기준에 아주 충실하게 이제 제작이 된 작품이죠. 우르비노 공작 보면 코 있는 데가 이렇게 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그 말을 타고 이제 창을 찌르는 그런 그 시합을 하다가 콧뼈를 맞아서 이게 함몰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그 묘사를 한 작품이죠. 왼쪽에 있는 여인은 그 공작의 아내입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짙게 바른 것이 아니고요. 이 작품을 그릴 때 공작은 살아 있었고 공작 부인은 죽었어요. 그래서 공작 부인, 죽은 공작 부인을 이제 옆에다 그리느라고 얼굴을 하얗게 좀 칠한 겁니다. 자, 이 초상화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아주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울피치 미술관에서 이걸 처음 봤을 때뭐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죽은 아내를 옆에다 그릴 정도 되면은 뭐두 사람 사이는 꽤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초상화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미술관에 걸려있는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초상화, 종교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아는 작품만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림은 아무 없이 그려지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림에 담긴 이야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만의 상상으로 바꿔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그림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게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짧은 소설이나

안녕하세요. 지식 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신체, 즉 몸과 관련한 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경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불감회상, 효지시하라.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여든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하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게 몸은 괜찮으냐, 아픈 데는 없냐 하는 겁니다. 이 동아시아 옛 현인들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몸 건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체는 몸이죠. 그런데 왜 굳이 신과 체 두 글자로 표현했을까요? 자, 신체에서 신과 체가 어떻게 다른가, 과연 다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몇 개 풀어볼까요? 자, 왼쪽에 두 낱말이 있고요. 오른쪽에 다섯 낱말이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한번 줄을 그어서 연결해 보세요. 자, 인체도 사람의 몸이고 인신도 사람의 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직감적으로 인신은 공격, 그리고 매매하고 어울리죠. 인신 공격, 인신 매매. 근데 인체는 해부, 구조와 어울립니다. 자, 인은 공통이니까 차이는 신과 체에서 나온 거겠죠. 좀 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아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혹은 시체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확실히 시신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주제는 신체에서 몸, 신, 몸체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오늘 주제인데 답을 찾기 전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죠. 이번에도 줄긋기입니다. 자, 나신을, 나체를 이 두 표현과 그리는 화가 엿보는 산에 서로 어울리는 것들끼리 한번 이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자, 제 풀이는 이렇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나신 앞에 여인의라는 말을 넣고 나체 앞에 모델의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인의 나신과 모델의 나체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에는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체는 단순히 사람의 몸뚱이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신은 당사자가 전혀 공개할 마음이 없기에 결코 남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체는 남자든 여자든 당사자가 처음부터 남 앞에 드러내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냥 몸뚱이일 뿐이니까요.

자, 신은 단순히 몸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이나 인격 같은 것을 두루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그 자체죠. 그래서 앞에서 어머니에게는 시체보다 시신이 더 어울렸던 겁니다. 반대로 시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까지 두루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한테 쓰면 낮추는 느낌이나 허투루 대하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신과 체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자, 앞에서 나왔던 신체 발부 수지 부모에서 신은 원래 머리와 몸통을, 또 체는 팔과 다리, 즉 사지를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사람의 몸 전체를 표현했던 거죠. 자, 우리 머리에는 지성을 품은 뇌가 들어있고 우리 몸통에는 감성의 원천인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지성과 감성을 뺀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 투신,

죽을 세신, 살찐 성인, 소신 공양, 이런 여러 말에서 신은 단지 몸이 아닙니다. 네, 퇴사하면서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서 일신이라는 게그 당사자가 몸이 다쳐서, 아파서 그런 건 아니겠죠. 신변에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망신을 당했다 할 때,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게 아니겠죠. 사회적 체면, 명망, 이런 인격체 같은 것이 손상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체는 어떨까요? 자, 체자 왼쪽에 뼈 골자가 있어요. 원래 소의 어깨뼈와 밑에 잘라놓은 고깃덩이를 그려놓은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글자에는 정신 같은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떠나서 동물한테, 또 보실 것처럼 다른 일반 사물에 넓이 두루 쓰이게 된 겁니다. 체가 얼마나 넓은 다양한 말에 쓰였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자, 생체, 생명체, 생물체. 아직까지 사람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체액, 체지방, 체호흡, 체열. 동물로 간것 같아요. 수정체, 염색체, 뇌하수체가 되면은 사람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병원체, 항체, 면역체. 살아있는지조차 헷갈리죠. 자, 그리고 마침내 생물체에서 생마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생명이 없는 물체가 되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되죠? 사면체, 공면체, 구체 같은 입체도 됩니다. 도체, 부도체, 또그 사이에 반도체도 되죠. 하늘로 올라가면 천체도 됩니다. 그리고 체는 사람의 생각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때 전부 체예요. 그리고 주체, 객체. 이런 철학적 개념도 체가 쓰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신이 더 어울린다. 그런데 거기다 시체를 썼다고 해서 틀렸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에 정답, 정확 이런 개념은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확은 없어도 적확은 있습니다. 관역이란 얘기죠. 자, 양궁 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앞에 나왔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런 관역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체나 사체도 0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10점보다 못하죠. 8점짜리, 9점짜리에 만족하지 않고 정중앙의 10점짜리에 맞추려는 노력, 언어에선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말관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언어 경험이 다르고 그에 따른 언어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 그린 건 저만의 관역이에요. 중요한 건 나만의 말 관역을 만들어서 과연 어느 게 10점짜리 표현일까 하고 고민하는 자세입니다. 말이라는 게 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하는 말인데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을 조금 촘촘하게 하면 좀 더 말도 촘촘하게 말씀드린 대로 적확하게 나가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좀 더 바로 알아듣고 좀 더 효율성 있는 언어생활이 되지 않을까. 또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훈련도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아닙니까?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대학에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서 수신이 뭘까요? 몸신? 신체 수련이 아니죠. 인격 수양입니다. 즉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말은 결코 박물관에 넣어둘 2500년 전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한테는 체력을 단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심신, 즉 마음과 인격을 닦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과에 찾아와서 환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칭찬해 주셨으면 훨씬 더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상처만 없었으면 내 자존감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꺼내십니다. 과연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뿌리채 없애버릴 수 있을까?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모두 날려버려야 내 삶은 행복해지는 걸까? 어떻게 해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드립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 몸에 박힌 화살 같아서 내가 발버둥을 치고 뛰어다니고 그걸 날려버릴 거야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피가 계속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를 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어떻게 이런 아픔을 안고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처가 없어져야만 내가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과거의 뿌리들, 이런 내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너무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덜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울증에 걸리면 나는 이래요. 내 문제는 이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모아지면 오히려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요.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해지면 내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를 벗어난 다른 사람, 세상, 세계,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서로 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생각만 하면 우리는 더 우울해집니다. 때로는 우울반추라고 하는 현상에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우울해. 왜 이렇게 우울한 거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것 같아. 내 자신의 문제, 과거의 상처, 이것 때문에 우울한 거야 라는 우울한 생각과 관련된 사연과 기억에만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울반추는 우울증을 부릅니다. 오히려 우울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함정으로 작용합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생각이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요즘 들어서 후회가 많이 떠오른다. 옛날의 아픔이 더 많이 떠오른다 라고 하면 혹시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의 현재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서 연구를 하나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기분 좋아지는 음악,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20분 정도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음악을 듣고 나면 기분이 살짝 고양되기 시작하거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음악은 궁중에서 사람들의 기분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작곡된 음악이기도 해서 20분 동안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려줘서 대학생들의 감정을 기분 좋게 고양시켰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좀 우울해지게 한 음악, 몽골치아의 러시아라는 제목만 들어도 기분이 우울해진 음악을 20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기분을 변화시킨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음악을 한참 동안

불려져서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었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그런 쪽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비단 실험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보게 되면 비슷한 현상을 현실에서도 흔히 관찰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과거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문제가 내 문제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이제는 잘 떠오르지도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기분과 자신의 생각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서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래서 우울할 때, 괴로울 때, 내적 혼란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신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울할 때 자기 감정과 기억들을 섞어서 편집을 해 나갑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안 좋은 기억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춥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울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억을 편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다면 너무 상처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트라우마를 너무 들여다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우울한지 너무 분석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런 분석이 오히려 자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자신의 문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석하게도 자존감은 흔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항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 없습니다. 항상 자존감이 낮은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은 잘못된 것 같아라고 비관적인 생각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감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항상 높은 것이 정상이 아니고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변화되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존감이 오르고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내가 너무너무 노력했어요, 요즘. 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심리책을 많이 읽었어요. 내 자신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왜 좋아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내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언제 더 깊이 성찰하게 될까요? 대부분 우울해졌을 때입니다. 우울할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니 당연히 우울한 감정만 더 들고요. 더 나쁜 생각만 더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덩이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우울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멈춰야 합니다. 이건 마치 구덩이에 빠진, 함정에 빠진 사람이 계속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신은 착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열심히 뭔가 노력했어요. 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컴플렉스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컴플렉스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상처와 융합된 컴플렉스는 내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상처와 연관된 컴플렉스만 드러내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컴플렉스를 날려버리겠다가 아니라 자신의 컴플렉스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나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벽돌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쌓여서 형성된 큰 벽과 같습니다. 그 나름의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벽돌이에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긴 벽돌이에요. 그것만 빼고 싶어요. 그걸 뺄수 있다고 해서 빼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벽은 더 약해집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집착하는 건 불안과
자기 자신을 융합시키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나란 사람이 상처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건 상처를 도려내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경험,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전념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전에 없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내 자신을 점점 더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상처는 그대로지만 내가 확장되고 내가 성장해가면서 상대적으로 상처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는 이렇게 해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미래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상처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동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양화 감상하기, 오늘 수업은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진이 발명되기 이전에 그림이 유일한 기록 매체였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담긴 삶의, 우리들의 삶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림들을 몇 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작품은요, 스웨덴 화가 앤더스 소론의 모라시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앤더스 소론은 이제 초상화가로 굉장히 뛰어난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 파리에서 이제 활동할 당시에 그 파리에서 이제 만국박람회가 자주 열리거든요. 이때 출품한 작품으로 레종 드네르 훈장을 받았는데 그때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피렌체에 있는 그 우피치 미술관에서는 그 대가들의 초상화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앤더스 소론은 살아있을 당시에 벌써 초상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 자기의 자화상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었죠. 잠깐 그 앤더스 소론 한번 어떻게 생긴 분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화상은 그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스웨덴 말메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고요. 자, 원래 그럼 다시 모라시장으로 한번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제 뭐 낮술이었겠죠. 너무 많이 이제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땅에 얼굴을 묻고 한 남자가 이제 넘어져 있습니다. 그 남자를 앞에 둔 여인은 금방 울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아내겠죠. 그래도 그 여인의 손에 그 남자의 모자가 들려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이제 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술을 이게 마셔본 사람들은 뭐 잘 알지만 저렇게 땅에다 얼굴을 묻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 정도 먹으려면은 가슴이 아니 무너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였겠죠.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 빈속에 안주도 없이 이제 낮술을 마시는 뭐 그런 사연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두죠 뭐. 살면서 저렇게 얼굴을 처박을 때까지 그 힘들게 하는 일이 진짜 몇 번이나 있을까요? 뭐 그런 굴곡 속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마음도 단단해지고 이제 그런 것이겠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술이 깨거든. 헝클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 말에 좀 귀 좀 기울여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의 어떤 이런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이제 그림의 주제가 된 것은 사실 19세기 이제 이후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작품 한번 보시죠. 네, 생명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윈슬로우 호머라는 화가는 거의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우리로 말하면 요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남북전쟁 당시에 이제 종군화가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처음엔 유화를 그렸는데 나중에는 수치화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 어떤 그 명성을 얻었던 화가입니다. 좀 뭐 외톨이 같이 뭐 그

그렇게 혼자 살았던 화가이기도 한데요. 작품들은 아주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은요, 이제 산 같은 파도가 이제 두 사람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인은 정신이 없어요. 완전히 늘어졌죠. 근데 붉은 스카프에 이제 얼굴이 가린 그 구조대원이 예, 지금 여인의 몸을 안고 그 왼쪽에 부서진 배에서 이제 줄을 끌고 매달려서 지금 이쪽 오른쪽으로 건너오고 있습니다. 저 뒤편에 보시면은 저 언덕 위에 사람들이 지금 부서진 배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입니다. 사방에서 이제 물려드는 파도에 거친 소리. 이건 아마 그두 사람에게는 지금 거의 죽음의 입구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을 거예요. 또 여인을 안고 있는 그 구조대원의 팔에는 아주 삶을 위한 필사의 힘이 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맞서야 할 상대는 자연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간절함, 그런 것들일 것 같아요. 혹시 이 그림 보시다가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생명줄을 잡고 강을 또는 바다를 또는 계곡을 건너고 있는 것일까? 이 작품이 이제 1884년에 뉴욕에서 이제 처음 전시가 되었어요. 그때 아주 대단한 반응을 얻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화면의 구성도 아주 뛰어났죠. 또 아주 영웅적인 그 구조대원의 모습, 그리고 그 의식을 잃은 여인, 이런 이제 그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포, 걱정, 그리고 용기, 이제 희망. 이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 다 이제 구현해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자, 제 생각은 좀 이렇습니다. 이제 살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중에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뭐 피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더구나 그것이 이제 나의 의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때 느끼는 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제 쓰러지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은 일어서는 것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자, 어느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뭐 각자의 몫이죠. 근데 제 생각에 신이 우리들한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제 튼튼한 두 다리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 다리는 이제 일어설 때, 걸을 때 이제 가장 빛이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생명줄을 보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느낀 생각이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덴마크 사실주의하고 상징주의의 선구자였던 라우리스 링의 철도 영혼이라는 작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이제 크게 휘어지는 길을 따라서 이제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렷자세로 기차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의 이제 등 뒤로 오후 햇빛이 이제 내려앉았고 이제 그 빛이 철로를 가로지르는 그긴 그림자 여럿을 지금 만들었죠. 푸른색 그 제복, 그 어깨에 이제 보면은 반복되는 일상이죠. 일정한 시간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일상들이 좀 묻어 있고요. 이제 변할 것도 뭐더 이제 좋아질 것도 없는 그런 일상이지만 이제 그런 일상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이 작품에 담겨 있습니다. 또 철도 공무원이니까 철도 영무원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이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영무원의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죠. 그렇지만 이제 순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영무원의 그 신발을 보면은요 좀 특이하죠. 이게 코끝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예, 문쪽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조로운 삶이 그 신발 끝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발이었었다면은, 좀 질식할 것 같은 그런 나른함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날카로운 신발의 코끝이, 예, 그 모든

그것들을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 속 이제 복장이나 이제 신발 스타일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림을 감상할 때꽤 재미있는 요소가 됩니다. 좀 찬찬히 보시면은요, 보셨습니까? 자, 입고 있는 옷은 이제 제복이니까 뭐 다른 나라 옷들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철도가 이제 19세기 중반서부터 유럽 전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이제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의 주제로 기차라든가 이런 역, 그다음에 이런 철도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림에 아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발을 보면은 이게 이제 덴마크 전통의 그 나무 신발이죠. 우리처럼 우리로 얘기하면은 나막신 같은 건데요. 유럽에 가면은 이런 나무로 된 신발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데가 이제 네덜란드죠. 네덜란드에 가면은 이제 그 나무 신발이 있는데 그것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뭐 네덜란드하고 덴마크는 바로 옆이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그런 신발을 신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대개 19세기 중반 정도 뭐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특별한 일이 이제 뭐 없는 일상이 지루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삶의 대부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험이 계속된다면은 사는 것이 흥미로울까요? 예, 물론 처음 얼마간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내 이제 지치고 말 겁니다. 많은 생각 그리고 이런 발전들은 그런 안정된 그런 일상이 바탕이 될때 가능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공부,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관련한 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의 에로틱한 사랑을 흔히 연애라고 하죠. 자, 연이나 애나 다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 두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반대로 애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적 사랑이에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의 정체부터 살펴볼 건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사랑스러운 교태. 다시 풀면 윗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태를 부린다는 거죠. 역시 하향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을 할애한다 할 때 할애예요. 글자를 풀면은 사랑을 나눠준다. 아,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게 할애입니다. 자, 이제부터 애가 들어간 말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헤아리가 힘들 정도죠. 먼저 성적 취향에 따라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는 부부애, 우애, 전우애, 인류애, 동포애, 조국애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수많은 말에 들어간 애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앞에서 애가 하향적 사랑이라고 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자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하에유, 상에무. 자, 여기 애가 쓰였죠. 연이란 말에 들어간 연도 사랑이고, 또 사모한다 할 때 모, 또 자비롭다 할 때 자, 뒤에다 나올 거예요. 전부 사랑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에 애를 쓰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가장 오래된 자전이라고 하죠. 여기서 애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행은 은혜를 행한다. 이렇게 풀었어요. 한마디로 애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에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 애민이라고 있었어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임금이죠. 자, 총애한다 할 때도 주로 임금님이에요. 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편애라고 하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겠어요? 부모나 선생님이겠죠. 동물로 가볼까요? 자, 애완동물 종류가 뭐가 있죠? 애견이 있고 애묘가 있어요. 애마도 있습니다. 자, 사람과 동물이라는 주체 대상 관계가 수직적이에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 수익적 관계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애가 내리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한번 볼까요? 애교심, 애사심, 애향심, 애국심. 이 낱말들의 공통점이 뭐 같아요? 자,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회사, 내가 속한 마을, 내가 속한 나라. 한결같이 나보다 큰 것을 강조하면서 그걸 사랑하라는 거죠.

이제 련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련이 들어간 옛날 말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요즘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처음 초자를 써가지고 초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짝사랑, 조각 편자를 써서 편련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참 예뻐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사련이란 말이 있어요. 삿될 사자를 쓴 말이죠. 삿되다는 것은 정도 사도할 때그 산데 약간 어긋났다, 빗나갔다 이런 뜻으로 새기면 될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자, 요즘 말로 불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볼까요? 사련이란 말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련이죠. 그런데 분리란 말에는 윤리를 거슬렀다, 윤리가 아니다 하는 손가락질만 들어있어요. 련이 들어간 말 중에 요즘도 자주 쓰는 말로 연가가 있어요. 배용준 씨를 윤상어로 만들어준 드라마가 겨울연가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가 연서입니다.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죠. 문제를 하나 또 내볼게요. 쉬운 문제입니다. 자, 쌍방관계를 삼각관계로 만들어서 나의 간절한 사랑을 방해하는 아주 못돼 먹은 사람. 두 글자로 뭘까요? 맞습니다. 연적입니다. 적이에요. 자, 지금까지 련이 들어간 말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그 수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이 련의 정체는 과연 뭐냐? 자, 자전을 보면요.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리는 마음, 그리움. 저만의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이 연이란 말에서 저는 끌리는 마음 혹은 그리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의 내밀함, 그 진실함을 느껴요. 또 사람, 연인할 때 인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고유함 혹은 존엄성, 이런 것도 저는 느껴집니다. 제가 애인이란 말보다 연인이란 말에 더 끌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사랑을 뜻하는 다른 의미소로 가볼까요? 사극을 보면 요즘 연애나 사랑 이런 말보다 연모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는 뭘까요? 자, 조선시대에 중국을 떠받드는 모화사상, 일부 사대부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사실을 맞이하는 그 오늘날로 치면 영빈관에 해당하는 건물이 모화관이었죠.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의 대상은 나보다 높은 존재, 나보다 내가 우러러보는 존재입니다. 자, 누군가를 사모한다 할 때도 그 대상은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이거나 최소한 존경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 대상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게 흠모예요. 그 대상이 신이나 절,

대자 같은 아주 높은 존재가 되면 우러러본다 하는 악모가 됩니다. 크리스천 분들한테는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자, 죽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추모도 있어요. 역시 죽은 사람을 한껏 예우하는 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비롭다 할 때 자도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소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남의 어머니를 높일 때 자당이라고 했어요. 이 자전의 풀이를 보면은 자가 키우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키운다. 어머니의 사랑, 베푸는 사랑이죠. 어머니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보통이죠.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자, 자애라고 하면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사랑이고요. 자비는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에요.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사랑을 봤어요. 아주 거칠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N은 하향적 사랑입니다. 연인할 때 연은 수평적 사랑이에요. 사모한다 할 때 모는 상향적인 사랑이에요. 방향이 다르죠? 자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두루 감싸 안는 그 차이를 없애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했을 때 다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시골살이를 하면서 밤하늘의 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초목도 사랑해요. 요즘 한참 피어나는 실록도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의 의미도 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랑은 과연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인가요? 저한테도 똑같은 질문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0: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반추가 뭘까요? 반추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추는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자신의 문제점을 곱씹으면서 그 원인, 그렇게 된 문제, 그렇게 된 과거의 연원들을 따져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반추에 시달립니다. 반추는 우울증을 악화시키고요. 일반인들도 반추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땐 반추가 더 많이 떠오릅니다. 이 반추를 다스리는 것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건강한 사람들도 반추 때문에 괴로워질 때가 많은데 그 반추를 건강하게 다스려야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애석하게도 긍정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좋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야,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너 문제 되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뇌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심어줍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주의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우리 인류는 계속 위험을 회피하고 문제될 것들을 조심하고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 대비하면서 진화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뇌는 주의해라, 문제된다, 이렇게 해야 큰일 안 생긴다, 라는 생각들을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긍정적인 친구가 아니다, 부정적인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괴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뇌와 친해지면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이 사실일까? 그 생각이 진리인가? 그 생각이 문제가 있나? 에 너무 집착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다루고 반추를 다룰 때는 생각이 진실인가 아닌가 보다는 그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내 삶이 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어서 내 성격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들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요.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에 계속 맴돈다면 그 생각이 혹시 반추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추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생각이 반추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마치 그 생각이 진실인 것 같고 그 생각을 해야만 될것 같은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생각이 반추인지 아닌지는 한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한 2분 동안 실컷 생각해 보십시오. 반추에 한번 깊이 빠져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2분 있다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 생각을 깊이 했더니 그 생각이 나한테 도움이 됐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예스인지 노인지 물어보십시오. 두 번째, 그 생각을 실컷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실컷 깊게 생각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계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생각을 깊이 했더니 답도 나오지 않고 기분도 우울해졌다면 그 생각은 반추입니다. 반추인 걸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반추를 다스리는 방법의 50점은 얻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반추를 알아차리고 나면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 생각은 꼬이는 생각이구나. 이 생각은 마치 회전 관람차처럼 뱅글뱅글 맴돌기만 할뿐 답이 나오지 않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기만 해도 멈추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도 그 생각은 반추예요. 그건 반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환자분들은 그렇죠. 그렇군요라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의 내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결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의지대로 없애버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 생각을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생각은 더 많이,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핑크 색깔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핑크 색깔 코끼리, 이상하잖아요. 더 많이 떠오릅니다. 머릿속에 착 달라붙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생각은 더 많이 떠오르고 이미지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떠오르는 역설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반추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반추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내 인생은 한심해요. 나는 이 일을 극복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반추구나. 이게 이런 내 생각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구나. 기다려보자. 내버려두자. 라고 대응하십시오. 알아차리고 내버려두기. 인식하고 반응하지 않기. 이 원칙을 지키시면 반추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 우울한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그 생각을 오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추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그 생각을 깊이 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생각을 깊이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종의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괜히 했잖아.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반추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몰입과제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추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지? 지금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지?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초점을 다시 옮겨놓는 겁니다. 반추가 떠오를 때마다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야 라고 반추의 의미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삶을 상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그 문제가 남아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 경험에 집중하는 것, 내가 지금 몰입 경험을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반추를 줄여주는 핵심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조용한 방에 가부좌 틀고 앉아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고요. 걸으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생각을 다스리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스쳐가는 바람의 느낌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파랗구나, 파란 하늘이로구나 라고 주어지는 감각에 몰입해보는 겁니다. 그걸 음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몰입 행동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하고 싶은데 야밤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저는 그러면 콩나물 꼭지라도 따세요 라고 말합니다. 양말을 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책장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뽀득뽀득거리는 소리에 집중을 해본다든지 깨끗해진 접시를 바라본다든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런 단순 반복 행동이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반추 다스리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추, 아마 요즘은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겁니다. 반추는 우울증의 중요한 핵심 병리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줄여줍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지금 주위에 주어지는 일들, 주어지는 감각을 하나하나 음미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느낌을 최대한 집중하고 음미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행복을 느끼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 음악이 좋다가 아니라 아, 이건 기타 소리구나. 이건 바이올린 소리구나. 이건 피아노 소리구나. 작은 악기 소리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구분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충만한 느낌이 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멀어져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두고 포괄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로 저희는 설명을 합니다. 반추는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반추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반추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감각 경험은 무엇이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옮겨놓고 그 행동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반추를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봉기라고 합니다. 난생 처음 서영화 감상하기, 오늘의 주제는 쉼입니다. 쉼. 자, 오늘 그 감상해 볼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상에서 이제 휴식이란 어떤 건가요? 혹시 이 그림들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쉰다는 거는 몸도 쉬고 이제 마음도 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수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그런 그림들이 좀 생소한 것들 같지 않으십니까? 예, 난생 처음 그림 감상 좀 해보겠다 했는데, 자, 왜 이렇게 그림이 어렵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좀 낯선 그림들을 챙겨오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다빈치라든가, 뭐 다빈치 예컨대 모나리자, 뭐 이렇게 유명한 그림들은 교과서 또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림은 사실 미술관에, 박물관에 가면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만나는 그림들은 되게 낯섭니다. 자, 그런 그림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림을 보는 방법을 익혀보자 라는 뜻에서 이제 낯선 그림들을 또 처음 보는 그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그림을 내 방식대로 보기,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이 시간을 좀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그림입니다. 일요일 머리 말리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뉴욕의 이제 그 풍속과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이웃들의 모습을 이제 그림에 담았던 존 슬로안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굉장히 특이한 화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애쉬켄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애쉬켄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 그러면은 글쎄요. 잿더리 뭐 그런 이름으로 이제 자기들을 불렀죠. 사람들이 또 애쉬켄파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단의 그 젊은이들이 그 뉴욕의 화려한 뉴욕이 아니라 뉴욕의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이제 색깔들도 좀 어두웠었고 뭐 이런 작품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멤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존 슬로안도. 자, 한번 보죠. 일요일 오전입니다. 이제 머리를 감은 여인들이 옥상에 모여 앉아서 그 따사로운 햇빛과 이제 적당히 부는 바람에 그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그 뉴욕에는 굉장히 많은 봉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운영했던 업체들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전국 각지에서 젊은 여인들이 뉴욕으로 많이 몰려들었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1960년대 구로공단의 수많은 봉제 공장들과 전자 공장들 때문에 우리 누나들, 언니들이 이제 모여드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 여인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죠. 자, 도시를 이제 지나온 바람, 그런 바람들이 여인들의 이제 머리를 부드럽게 이제 쓰다듬기도 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줄에 걸린 빨래들을 좀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에 몸을 맡긴 사람도 뭐 빨래도 이제 모두 즐거운 시간이죠. 뭐 지금 노동 환경과는 굉장히 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풍요로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머리를 뒤로 이제 한껏 넘기는 그 여성의 표정, 그리고 그런 자세에서 이제 젊은 꿈들이 그 일요일의 햇빛 아래에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채 마르지 않은 그 머리카락에서 흘러나오는 비누 향, 이런 것들이 예, 바람을 타고 마치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는 느낌이죠. 예, 볕 좋은 그 옥상의 빨랫줄에 나란히 걸려서 혹시 축축해진 몸이 있다면은 또 마음이 있다면은 함께 말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일요일이지만은 딱히 갈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여인들은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와서 밀린 빨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지금 그리고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어떤 그런 삶, 또 그런 쉼. 사실은 또 이런 시간이 있어야지 또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이런 그 19세기 후반에 가면은 이제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래서 도시로 몰려든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림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그림들은 사실적인 묘사를 한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작품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종업원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혹시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만나실 때 이런 작품들을 만나시면은 그런 데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어떤 고단함도 상상이 되지만 또 그만큼 이런 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자, 라벨로 해안이라는 작품입니다. 우선 작품을 잠깐 좀 보실까요? 마치 사진 같지 않으신가요? 예, 이 작품을 그린 그 덴마크의 페더르 문스테드라는 화가는요, 당대 최고의 풍경화가라는 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풍경화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어떤 미술 장르의 주요 장르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도 역시 대략 19세기 정도부터입니다. 이제 그 이전까지의 모든 풍경화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을 묘사한 작품만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쁜 풍경, 뭐 이런 풍경들은 그걸로 그림으로 인정을 안 했었죠. 그러다 19세기 이후가 되면서부터 이런 풍경들이 하나의 중요한 장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맨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주의법에 따라서 거의 사진과 같은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더해가지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뭐 그런 화가였고요. 또이 풍경화가이다 보니까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주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한 그런 화가로도 유명합니다. 자, 작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라벨로라는 지명은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그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변 도로에 있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그 나폴리에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이어진 해안 도로죠. 이곳에서 이제 그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이제 그 좋아가지고 되게 그 시인들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이곳을 찾아온다 그러는 정도로 대단합니다. 저기 그 뿌옇게 저 멀리 펼쳐진 그 푸른색 도대체 어떻게 그려낸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서 며칠 몸과 이제 마음을 그 내려놓는 상상 뭐 그것만으로도 이제 우리 몸에 비어있는 그 에너지 탱크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참 매혹적인.

작품이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작품이 한번 전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필립 윌슨 스티어의 작품인데요. 이 스티어는 이제 바다를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작품에 보면은 특히 이제 바닷가에 그 소년과 소녀가 있고 막 그런 그 두 사람이 등장하는 또 소녀가 등장하는 이런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티어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82살이었거든요. 근데 82살까지 살았으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오래 산 화가였죠. 이제 그 스티어가 이제 마지막에 남긴 말, 이제 그릴 만큼 그렸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 작품은 그러면 언제쯤 그린 작품이냐면은 이제 28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산 화가였죠. 그리고 이 작품은 참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 작품을 좀 살펴볼까요? 여인은 지금 해를 등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 등진 그 여인의 모습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햇빛은 이제 바다 위에서 반짝거리죠. 지금 그 반짝거리는 것이 여인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여인의 그 키만큼의 그림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또 아주 얇은 분홍색 스커트가 아주 여인의 그 날렵한 몸을 하늘 높이 이제 밀어 올릴 것처럼 지금 경쾌하게 날리고 있고요. 또 길고 이제 검은 머리는 이제 그녀의 목을 이제 부드럽게 감고 있죠. 이 작품을 보면은요, 섬세한 묘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인상주의적인 기법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굵게, 이렇게 칠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햇빛과 이제 바람이 가득한 해변에서 이제 모자챙을 가볍게 이제 쥔 그 여인의 가슴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예. 자, 우리 그 작품을 더 보면은요. 여인이 바라보는 데 쪽에, 어떤 모습이 펼쳐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인이 뭐를 바라보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해변가에 누군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뭐 그건 상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볼 때 이런저런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의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작품 볼 때 전 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죠. 뭐 영화도 그렇고 아니면은 내가 살아왔을 때 정말 만났던 그런 풍경들 또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또 또렷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바쁘게 살면서 보다 보면은 마음에 먼지들이 좀 쌓이죠. 먼지들이 뽀얗게 쌓이게 되면은 자꾸 희미해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확 털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마치 어제였던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제 삶은 이제 풍부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잠시 혼자 있는 시간, 또 낯선 곳으로의 여행, 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침묵, 뭐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다가 마치 얼마 전에 봤던 풍경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쭉 오랫동안 먼지를 덮고 있다가 확 날아간 그런 느낌의 작품이었었죠.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쌓인 먼지를 얼마나 자주 씻고 씻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쉬어가는 그림 이야기를 좀 만나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쉰다는 것은 몸도 마음도 잠시 내려놓는 것들이거든요. 예, 오늘 그런 이야기였고 그런 작품들을 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 편집자 김철호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슬픔과 관련된 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겠죠. 자, 슬픔을 한자어로 비애라고 합니다. 슬플 비, 슬플 애. 한마디로 온갖 슬픔이죠. 이 슬플 비와 슬플 애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감정이라는 말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감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어요. 마음이 느끼는 거니까요. 자, 정자 왼쪽에도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마음 심자가 왼쪽 붓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삼획이 되는 거예요. 잠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요. 마음 심자는 심장을 상형한 글자였어요. 옛날 글자를 보면요, 심장은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심장이 영어로 뭐예요? 하트죠. 하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역시 심장을 표현한 거예요. 서양 사람이나 우리 동양 사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심장에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경험적인 얘기겠죠. 슬픔도 마음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 좀 희한한 게 있습니다. 슬플 비자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슬플 애자에는 마음이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슬픔이 서로 달라서일까요? 만약 이 두 가지 슬픔이 다른 거라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서 비통한 마음이 있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슬픈 걸까요? 자, 먼저 비가 들어간 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가끔은 비감에 젖기도 하고, 부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을 보면 비분감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처지가 비참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내가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이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또 뜻밖의 비보를 듣고 충격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슬픔은요, 긴 인생에 비하면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희비가 교차한다는 말이 있어요. 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요것을 일희일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스에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었어요. 왜? 인생이 둘을 합친 희비극이기 때문에. 흥진비례라는 말도 있어요. 자, 즐거운 일, 좋은 일이 지나가고 나면 슬픈 일이 다가온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슬픈 일이 있다 보면 또 기쁜 일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비는 일시적인 슬픔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슬플 애는 어떨까요? 자, 이 두 글자가 어떻게 다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옛말이 있어요.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지만 애이불비. 자,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자, 글자 그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데 그 속뜻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의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죠. 어떤 경우에 이런 애이불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 비라고 하는 한자를 자전이 어떻게 푸냐면 배출구를 찾는 마음이라고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즉 슬픈 마음이 어떤 문짝 사이로 삐져나가는 거죠. 비라고 하는 거는 드러난 슬픔이다. 반대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애는 드러나지 않은 슬픔이다. 혹은 드러내지 못한 슬픔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잘 보면 이 애라는 글자 자체에 한자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잘 보시면 옷의자 안에 입구자가 들어 있어요. 즉, 입을 옷으로 가리듯이 이게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슬픔이라는 거죠. 자,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슬픔.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슬픔. 또는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아픔이 다 드러나지 않는 슬픔. 이런 슬픔을 느끼게 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까운 사람의 죽음.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이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슬프다.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슬퍼서 그 슬픔을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비가 표현하는 것처럼 마음이 열린 문짝 사이로 삐져나가지 않는다. 삐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말로 혹은 울음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A 불비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비는 단순히 슬퍼한다는 것이고 애는 죽음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낳은 슬픈 이별이 애별이 되는 거고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할 때는 애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애석하다 하는 말이 있죠. 이거는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쓰지 않는 표현이죠. 자,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거, 우리도 그렇고 동서고금의 여러 사회의 관습이죠. 자, 이렇게 함께 슬퍼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함께 기뻐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한 대 묶으면 뭐가 될까요? 네, 애사와 경사를 합친 애경사라고 하죠. 자, 애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애가 죽음을 슬퍼함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런 감정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서러움에 좀 더 가까워요. 서럽다고 하는 거, 줄여서 서름이 되겠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요, 비애를 그냥 슬픔 이렇게 풀지 않고 슬픔과 서러움 혹은 서름 이렇게 많이 풀어놨어요. 자, 그런데 슬퍼하는 마음, 슬픔과 서러워하는 마음, 서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자, 옛날 속담 나옵니다. 자, 과부 서름은 호랍이가 안다. 야, 요즘도 주변에서 늙으면 서름이 많다 이런 말 합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픈 서름이 첫째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서름은 일시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벗어나기 힘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깊은 서글픔 같은 거죠. 쉽게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감정 그러니까 쉽게 사그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요약하자면 슬픔은 짧게 지나가는, 비교적 짧게 지나가는 감정이고 서름은 오래 가는 길고 깊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처지나 사정을 남한테 알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는 내가 슬프다 이런 슬픔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서러움을, 즉 서름을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애절하다. 즉 자기가 절실한 상황이 되면 나한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애절하게 애절한 표정으로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애원을 하고 또 애걸 복걸을 하는 거죠. 복걸은 몸까지 굽힌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보다는 나의 서러움을 표현하는 게 상대방 마음을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서두에서 제가 비통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은 어느 쪽이 더 슬픈 마음일까? 이런 물음을 던졌었죠. 저한테는 이 비통보다는 애통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비는 그냥 슬픔이지만 애는 죽음이 가져다 준 슬픔이기 때문이죠. 적어도 옛사람들은 슬픔을 비와 애로 나눌 줄 알았습니다. 또 그 사이에 수많은 슬픔의 스펙트럼이 있겠죠. 이런 나의 슬픔을

표현할 때 혹은 남의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 깊이를 잘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삶의 태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에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김병수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술이 당겨요. 오후만 되면 술이 당기는데요. 아침에 아내분한테 투정을 부렸다고 해요. 아, 반찬이 이게 뭐야? 회사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반찬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라고 불평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얘기도 자주 하세요. 고생했는데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더라. 집에 갔더니 내가 하루 종일 회사 일로 시달려 왔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더라.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릅니다. 우울할 때술 생각이 나고, 불안할 때 미움이 생기고, 외로울 때 서운한 느낌이 들고,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아, 감정 난독증에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울할 때 누구나 있습니다.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우울을 자기 자신으로 융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우울한 나, 불안한 나, 이런 식으로 감정과 자기 자신을 융합시켜 버리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구나라고 감정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거나 감정에 휩싸여 버리게 되면 마치 나라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 나는 불안한 사람, 나는 괴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는 감정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긍정적인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감정들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응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즐겁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느낌, 좋은 감정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환경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합니다. 내버려두면 저절로 좋은 감정이 안 생겨요. 꽃을 봐야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기분 좋게 걸어야 평온한 느낌을 갖습니다. 행복한 음악을 들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각 경험도 없이 내가 행복하다, 즐겁다 느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즐거운 체험들, 즐거운 활동들에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울지 마라, 우울해지 마라, 울상 짓지 마, 신경 쓰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 않아야 된다, 밝은 표정 지어야 돼. 이런 강요가 우리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이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강도가 내 머리 앞에 총을 갖다 대고, 너 불안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않으면 살려줄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말처럼 쉽지 않죠? 강도의 말처럼, 아, 그래,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불안을 느끼지 말아야지. 그러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들들 볶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감정은 통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착각에 빠지죠.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런 감정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 노동을 강요받습니다. 웃어야 돼, 즐거운 표정 지어야 돼, 회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무조건 살아야 돼.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정 노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아 고갈에 빠집니다. 자아 고갈이란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자아 에너지, 정신 에너지가 고갈되면 오히려 통제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자기 조절력은 더 약해집니다. 충동의 조절이 더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더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나중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에 빠져듭니다. 공허하게 느끼게 되고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감정 노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벌칙처럼 번아웃이 따라옵니다. 소진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잘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감정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 감정에는 진짜 감정도 있고 가짜 감정도 있습니다. 진짜 감정은 우울하다, 불안하다, 외롭다처럼 본질적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아, 내가 외로워요 라고 하면 친구를 만나면 됩니다.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느끼면 평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면 되거든요. 불안할 때는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감정, 진짜 감정을 왜곡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안 돼. 외로운 건 약한 거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면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외로우면 혼자 이겨내야 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내 자신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짜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건 약한 거야. 약한 사람만 불안을 느끼는 거야. 불안하면 문제가 생겨.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 때마다 화를 냅니다.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중년 남자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입니다. 그냥, 아, 회사에서 힘들었어. 라고 하면 되는 걸 분노로 불안을 감추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때로는 감정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동정표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기도 하죠. 이런 감정들은 모두 다 가짜 감정입니다. 내가 진정한 감정, 진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감정을 속이거나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구분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을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제일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불안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에이, 화가 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감정 끝에 구나라고 이름 붙여주면 내 마음을 조금 더 다스리기가 쉬워집니다. 비록 감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어도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볼수 있는 것. 이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인 것이죠. 감정이라는 건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우울은 내가 좌절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이죠. 감정에는 그에 응당하는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신호인 것이죠. 그런데 감정을 제대로 읽지 않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감정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불안이나 우울을 느낄 때 약해지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겁니다. 하지만 감정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감정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 들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약해지지 않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온함을 원합니다. 감정은 요동칩니다. 계속 변하거든요. 그때마다 출렁출렁거립니다. 항상 평온하고 싶어요. 안정감을 얻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온함을 얻을까요? 첫 번째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히 언어화하는 겁니다. 아, 우울하구나. 아, 내가 좀 불안하구나. 여보, 내가 좀 불안해. 아, 내가 회사에서 좀 힘들었어. 친구야, 내가 외로워. 라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언어화하는 겁니다. 아, 외로우면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우울하면 운동을 해서 날려버리고 해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즐겁게 해주는 행동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감정은, 나를

그래야 제대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감정은 계절과 같습니다. 계절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날씨를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감정은 언젠간 흘러갑니다. 지금 찬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는 뜹니다. 이 순간 불안하고 우울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이고 위안을 주면 따뜻한 봄날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봉기라고 합니다. 오늘 그림 감상의 주제는 꿈입니다. 이제 오늘 그 준비한 작품들은요. 자, 지금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지만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그다음에 나의 꿈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내는 오늘 그런 주제로 작품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은 어떤 것인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꿈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이제 그의 첫 번째 항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찰스 후손이라는 화가는 이제 그 미국과 파리에서 이제 명성을 얻었던 화가입니다. 그 재미있는 게요, 이제 그 되게 19세기 중엽이 되면은 미국에 있는 젊은 그 화가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로 많이 건너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물론 이제 큰 부류는 파리로 건너가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이제 독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독일의 düsseldorf라든가 이런 데 쪽에서 그림을 배우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화가들이 있었고 또 파리에서 그림을 배우고 돌아가서 미국에서 인상주의라든가 뭐 사실주의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초기 화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그 고기잡이 소년이라는 또 다른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작품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의 첫 번째 항해라는 제목으로도 나올 때가 있고 고기잡이 소년이라는 제목으로도 이 작품이 이제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작품을 한번 좀 보실까요? 지금 아직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아 보이죠. 뭐 10대를 갓 넘었을까요? 그는 어려 보이는 얼굴인데 바다로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예, 청년이라고 할까요? 좀 나이 어린 청년? 눈이 크죠. 그 눈에는 이제 바다로 나간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과는 달리 입술을 보면은 아주 굳게 닫혀 있어요. 장비를 든 손에도 이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이게 유리병처럼 보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아무래도 그 마실 물을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통에다가 이제 마실 물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런 통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메고 있는 거는 이제 바다에 나갔을 때 그 바닷물에 옷이 젖으니까 이제 그걸 막는 일종의 방수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손이 이제 그린 다른 작품에 보면은 그 선원들이 출항을 앞두고 그 장비를 준비하는 그 장면이 있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유사한 작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자, 다시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제 출항 준비를 끝낸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아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세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파도가 치는 세상이죠. 이제 그곳에 이제 몸을 던지고 이제 살아남는 것. 그것도 이제 자신의 몫을 찾아가는 이제 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청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항해잖아요. 자, 모든 그런 꿈은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이란 그 첫이란 글자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날까요? 첫 걸음, 첫 직장, 첫 시.

시험, 첫사랑, 그 수많은 처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꿈들의 시작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죠. 내가 지켜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일상이 내일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작품입니다. 바닷가에서라는 작품이죠. 자, 지금 먼 바다가 있고요. 예, 어머니가 아이를 지금 등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자, 이 작품을 그린 그 알프레드 브리처라는 화가는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제 그 초까지 바닷가 묘사에 있어서는 뭐 최고의 화가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뭐 거의 독학으로 이제 미술을 이제 공부했지만은 이제 풍경화가로 이제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그 브리처의 작품을 보면은요, 지금도 그 작품이 어디에서 그려진 작품이고 어디를 그린 작품이고 당시 날씨가 어땠고 뭐 이거를 또 어디 정도에서 서서 어디를 봤는지 이런 걸다알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바닷가에 서 있는 모녀입니다. 밀려오는 이제 잔물결 앞에서 이제 주춤거리는 아이의 등을 어머니가 가볍게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작품을 잠깐 좀 보시고요. 예, 이제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주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앞에 이렇게 세우고 뒤에 서 계신 경우가 많지요. 그 아이는 어쩌면 처음 바다를 보는 아이에게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너머로 이제 아이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어른이 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바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바다와 같이 그 거대한 세상을 이제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잘 아는 부모님들은 앞에 서질 않습니다. 뭐 잠시 아이가 혹시 물러설지 모르니까 뒤에서 받아줄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가 나가야 되니까 부모는 뒤에 서 있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이제 모험을 하지 않으면은 쉽게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처음, 아까 말씀드렸죠.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처음 앞에서 뭐 상처받고 또 넘어진 것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넘어졌을 때 이제 바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법을 배웠던 것도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은 뒤에 이제 얻었 그런 것들입니다. 또한 작품 보실까요? 빅토르 가브리엘 질베르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파리의 이제 그 저녁 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파리 가시면은 가보신 분들은 아, 참 근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파리는 사실은 그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 이전에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그 지저분하기로 악명 높은 도시였었죠. 뭐 파리 시내에만 해도 수많은 염색 공장, 무드질 공장, 그 다음에 뭐 대장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파리가 엉망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하천마다 오물이 넘치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은 1800년대 중반에 이제 나폴레옹 3세 때였죠. 그 오스만 남작을 이제 파리 시장으로 등용을 하고 나서 파리 전체를 밀어버립니다. 파리 전체를 밀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리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은 아마 이제 파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이제 그 얼마 안 됐을 때의 작품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파리는 그때부터 밀기 시작을 해서 1920년대 이제 중반에 와서 이제 오늘날의 파리가 완성이 되죠. 자, 여기 질베르는요. 어렸을 때 이제 그림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정규 교육을 이제 오래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그 파리의 시장 거리, 또 좌판, 노숙자들 뭐 이런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아주 그림에 아주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파리를 묘사한 최고의 사실주의 화가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소개할 그 작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들마다 이제 불이 하나씩 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가까워지고 있죠.
이제 하루를 그 이제 마감하는 이제 장터입니다. 이제 정신없이들 이제 짐을 싸는 상인들의 모습으로 이제 되게 분주한 모습들입니다. 하루 이제 장이 끝났었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이제 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음식, 간이 음식 파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뭐 식사라고 하지만은 뜨거운 죽한 그릇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닥을 보면은요, 얼마 전에 소나기가 좀 지나갔던 거 아닐까 싶어요. 길 위에는 그 물기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젖은 바닥인데도 이제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급한 사람들은 앉지도 못해요. 그냥 서서 그 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으로 이렇게 저녁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죠.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들 정도로 이제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자신의 고민을 완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고민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더 많은데, 나의 고민은 혹시 그들에 비하면 사치는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죠. 자, 오늘 저녁도 이렇게 그림 속의 사람들처럼, 길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이제 허겁지겁, 저녁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은 이제 어려울 때더 이제 쑥쑥 크는 법이죠. 그 길베르의 작품 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파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의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이라는 작품 또는 이렇게 죽을 먹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봤지만은 거기에서 꿈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제목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자신의 이야기에 빗대보는 거죠. 그러면은, 죽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의 모습에서, 힘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넘기고, 왜 넘기는 걸까요? 내일을 위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이해해 보는 거죠. 저는 그걸 그림을 읽는다라고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그림은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읽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림 세점 보셨습니다. 제가 주제를 꿈이라고 했지만은 묘사되어 있는 장면들은 다 달랐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꿈은 어려울 때더 쑥쑥 크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넘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거든 혹시 그 사람들의 꿈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꿈을 주제로 그림 감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편집자 김초로입니다. 쓸데있는 말 공부. 이번 시간에는 지식편집자가 생각하는 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박이 말로는 알미 되겠네요. 암. 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그 사실만을 안다. 그랬대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 3대 1은 이 학자들이, 서양의 학자들이 암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암이라는 게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지식 쌓기를 하잖아요. 그런 지식일까? 이 의문을 지식이라는 말에서 지와 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알지, 알식 만나서 지식이 됐죠. 한마디로 알미입니다. 그런데 지는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이고 식은 무엇을 아는 걸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자, 식자란 말이 있고 지자란 말이 있어요. 식자는 유식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자, 지자는 유지한 사람이라고 풀진 않아요. 뭔가 좀 다릅니다. 느낌이. 자, 무식하다와 무지하다도 느낌이 다르잖아요. 둘 다 알미 없음인데 무엇을 모르는 것이냐. 이 두 암 사이에, 즉 식과 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뭔가를 배워서 지식을 계속 쌓아갑니다. 이 가르치고 배울 때 그 수단이 주로 뭔가요? 말이죠.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 배워서 들어서 알게 된 것이 식이에요. 글자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식의 바탕은 배움이라는 거죠. 즉 배워서 얻은 지식이 식이에요. 자, 배워서 얻은 지식을 학식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은 지식도 없어요. 무학무식이 되는 거고 불학무식이 되는 거고 많이 배우면 많이 알겠죠. 박학다식이 되는 겁니다. 자, 뭔가를 안다는 건 모르는 것보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을 안다는 뜻이 있어요. 식자가 들었다. 그렇게 식자가 든 사람을 식자라고 하죠. 자, 같은 자지만 글자가 달라요. 지식과 판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식이라는 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식자 우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글자를 아는 것, 식자. 이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근심이 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뭔가를 알아서 모르면 차라리 나을 텐데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알아도 어설프게 알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면은 식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지만, 대개는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이게 식이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식과 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텐데, 사람이 얼굴을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할 때 일변식이 있다고 그래요. 얼굴만 알아보는 관계죠, 말 그대로. 그리고 자, 피해자와 서로 얼굴만 알아보는 관계, 피해자가 알아보는 범인, 범죄자, 면식범이라고 하죠.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굴만 안다는 거예요. 식이라는 건 이렇게 표면적인 앎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인은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한테도 수많은 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얼굴만 아는 일면식이 있는 사람하고는 지인이라고 안 해요. 깊이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오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인이죠. 자, 그렇다면 10년 지기, 30년 지기 할 때 지기는 뭐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10년 지기가 왜 10년 지기에서 출발하겠어요? 최소한 10년은 돼야 사람을 깊이 아는 거죠. 그래서 기는 나고, 그러니까 나를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 그런 친구가 지기가 되는 겁니다. 지는 이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지라고 하면은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만 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의 행정을 책임진 사람, 지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 일을 잘 아는 사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지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시 앞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와 식이 어떻게 다를까? 나왔었죠? 자, 무지가 있고 무식이 있었어요. 무지한 사람이 있고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지는 지혜고 식은 학식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을

벗어난 상태, 식자라고 하는 거고, 무지한 상태를 벗어난 사람을 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자는 학식 있는 사람이고 지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무지를 풀면은 알미 없다,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혜가 없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행동은 왜 나오겠어요? 못 배워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무식한 사람이 있고요,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선택 여지가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건 용서가 됩니다. 무식해도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못 배웠으니까, 또 모르니까, 알면 되는 거죠. 무지한 거는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못 배웠어도 지혜로울 수 있거든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지혜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주제어가 지식입니다. 아, 근데 이 말은요, 원래 불가 출신이에요. 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원래는 아는 사람, 벗, 요즘 말에 지인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그 벗이 바른 도리나 지혜,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또 남에게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거의 스승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것을 불가에서는 선지식이라고 하죠. 이랬던 지식을 가져와 가지고, 지식이란 말을 가져와서 영어의 knowledge, know의 명사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번역으로 쓴 사람들이 근대 초기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수많은 서양 서적들을 동양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그 시기였잖아요. 이때부터 지식류인이, 지식층이니, 지식계급이니, 지식산업이니, 또 사전지식이니,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마무리 해볼까요? 우리 국사책에 보면요, 진울이라고 하는 보조국사 이름이 나와요. 고려 때 뿐이죠. 지눌은 눈을 안다는 뜻인데, 여기서 눈이 대체 뭘까요? 글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속에 품고 있는 것. 쉽게 얘기하면 침묵이죠. 그러니까 진울은 침묵을 안다, 침묵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눌한 사람이라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뭘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그마한 저녁 노을 같은 경치를 봤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예쁘다, 아름답다,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죠? 진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지도 몰라요. 자, 지식이란 말은 그 자체로 깨달음과 암,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knowledge라는 서양 언어의 번역으로 일본 사람들이 선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학식 같은 거.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들여와서 쓰고 있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선택 여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때 적어도 제 느낌에는 생존 경쟁의 도구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동서양의 선인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암, 즉 지식에서 지혜 담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지식편집자 김철호였습니다.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웅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추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0: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Yeah, yes. 신나는 금요일.
0: That's right.
1: 자, 오늘은 또 어떤 여행 영어를 배우나요?
0: 자, 오늘은요. 제목이 부부끼리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자게 생겼네 라고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숙소를 잡는데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부부끼리 큰 침대로 그냥 하나로 쉐어하고 싶은데 항상 그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뭐 반대로 친구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뭐 하나 큰 거밖에 없다든가 어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벌어질 수 있는 대화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본 것 같은 문장인데요. 뭐가 있는 방 있나요?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 한번 try 해볼 거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런, 그럼 선택권이 없겠네요. 이거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네.
1: 왠지 두 문장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오늘은, 그쵸. 뭐가 꼬여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실수해도 되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도 한번 try 해보세요.
1: 예.
0: 오케이. 자,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합시다. 도전합시다. 퀸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2: I'm sorry, madam. Can you speak English?
0: Yeah.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2: Oh, with a queen size bed.
0: 잘했지?
2: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0: Two single size bed?
2: Two single size beds,
0: 이런, 그러면 선택권이 없겠네요.
2: Sorry.
0: Oh my gosh. I have no choice.
2: You have no choice.
0: Oh
2: Yeah,
0: my
2: there is no
0: gosh.
2: choice.
0: Oh my
2: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0: Cheaper?
2: The rates are cheaper.
0: Late? Late?
2: The rates are cheaper,
0: Ah,
2: though, yes.
0: 늦었다고? 아주.

0: I'm sorry, late. I'm late, but I want to king size bed. Yeah.
1: Yeah, but there's only single beds.
0: 아,
1: But the
0: 오케이.
1: rates are cheaper though. Yeah.
0: 늦었지만 더 저렴한 건가? 아무튼 치퍼 치퍼
1: Yes.
0: 치퍼 그 싱글 사이즈 2. 오케이.
1: Okay, let me look
0: 오케이
1: at it.
0: 오케이 그걸로. 오케이. 잘 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숙소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충
1: 네.
0: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는 방 있나요?
1: 그쵸.
0: 저는 뭐가 있는 방을 원해요.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1: 네.
0: 왕초보에. 근데 왕초보 영어에서 항상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습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거기에 좀 조금 extra something이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뭐 오늘 전체적으로 공상시간 한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청취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것이 나와 있죠.
1: 네,
0: 오케이?
1: 마지막에 못 알아듣었던 것
0: 네,
1: 같아요.
0: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3: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2: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3: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0: Okay,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 우리 미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퀸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요거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의미절로 나누는 게 중요해요.
1: 딱 끊어주네요.
0: 바로 나.
1: 그죠? 자, do you have a room? 당신네들은 방이
0: 네, 눈을
1: 있나요?
0: 의심했네요. 네.
1: 하나의 방이 있나요? 무엇과 함께 있는? 하나의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0: 그럼 with가 있는이란 느낌?
1: 네.
0: Yes. 자,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Alright?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That's right. 자, room이라고 하는 거. So 일단은 여기서 의미적으로 나눠준 게 제일 중요해요.
1: 네.
0: 이 뒤에는 없어도 문장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do you have a room? That's it, right? 근데 조금 더 어떤 room, 뭐가 있는 room을 더 말하고 싶으니까 뒤에 더 추가했고요. 이 room은 방이라는 뜻도 되고 여유라는 뜻도 됐었죠.
1: 아,
0: 기억나시나요?
1: 네.
0: Right. 이거 어떤 때 방이고 어떨 때는 뭐 여유 공간 이런 뜻이었죠?
1: 자, 셀수 있는 관사가 들어가면 방이고,
0: 오호.
1: 그냥 뭔가 room 관사 없이 쓰면은 공간, 여유,
0: 아,
1: 개념적으로.
0: exactly. There's no more room for you. 이러면 너를 위한 뭐더 이상 공간, 여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셀수 있는 a room or 복수로 rooms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방이죠, 방.
1: 네.
0: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놓고 그냥 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Do you have a room? 자, 그런데 우리가 with라고 하는 거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So, 요거를 가진, 뭐뭐가 있는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So, 이거를 질문형으로 제가 좀 바꾼 거예요. Do you have a room with, 이러면 뭐뭐가 있는 방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명사는 사실 침대뿐만이 아닙니다.
1: 네.
0: 그렇죠?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시설이 내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게 있는 방이 있나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 어떤 뷰가 있는 방이 있나요?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You guys? Okay. So, 방이 있나요? 혹시 더블 사이즈 베드가 있는 방이 있나요?
1: Do you have a room with a double size bed?
0: 그렇죠? With a double size be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방이 있나요? 이번에는 두 개의 싱글 베드들이 있는 그냥 싱글 베드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 Do you have a room
0: 근데 이번에는 두 개의 싱글 베드가 있는
1: with two single size bed?
0: 오케이, single size bed or 그냥 single bed 둘다
1: 오.
0: 괜찮아요. 오케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like this. 중요한 거 뭐냐면 방 있나요?
1: 맞아요.
0: 네. 근데 나는 정확히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왔어요. 그랬을 때, 뭐, 두 개의 싱글 베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하나의 퀸 사이즈 베드, 뭐, 부부끼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진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 무슨 사이즈짜리 뭐, 베드 이런 거할 때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이펜을 긋기도 하고,
1: Yeah.
0: 빼기도 하고, 아예 사이즈를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를 형용사로 더 돌리기 위해서 sized 해서 d를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솔직히 말해서 편하게 그냥 queen bed, double bed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아무튼 뭐뭐가 있는 뭐뭐를 가지.

0: in.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double size bed?
1: Do you have a room with a double size bed?
0: Do you have a room with two single beds?
1: Do you have a room with two single beds?
0: Okay, 자, 본문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1: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0: 네, 여기서는 실제로 방을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아, 아쉽게도 싱글 사이즈 침대 두 개 있는 방만 있다.
1: 아하.
0: 네.
1: Do you have a room? 물어봤으니까 we only have rooms.
0: 아하.
1: 우리는 이 방들만 오직 남아있어요. 어떤 거요? 아, two single size bed가 있는.
0: 아, 네, 맞습니다. Is that right?
1: Yeah.
0: Okay. 자, 그래서 방금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Do you have 뭐 rooms? 어? 베드로 바뀌었네요. 왜 베드로 바뀌었어요?
1: 2네요, 2.
0: Okay. So, 있나요? 물어봤으니까 있어요. 대답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나줘 보겠습니다. Obviously, right?
1: 근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우리는 싱글 사이즈 두 개 있는 방 있나요? 라고 하지만 그냥 제가 저번에 저희 뭐 외국 갔을 때 이런 거 물어볼 때 Do you have a single size bedroom?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0: 아, 근데 그렇게 bedroom이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침실이 있나요? 라고 그냥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1: 그러네요.
0: Right, bedrooms,
1: 아,
0: right?
1: with를 꼭 써서 그쵸? 뒤에다가 우리가 이거 꼭 뒤에 붙이는 게 우리 한국어 어순이랑 좀 달라서 항상 제가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합성어처럼 해서 상훈 씨처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뭐, you know, 놀러 오는 사람, 예. 외국 사람 많으니까 영어 완벽하지 않고 당연하게
1: no, with라고 붙여야지요. 이렇게 안 하니까
0: 절대 with 안 하면 나 방 안 줘요.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1: 아 그렇죠. 이거 스무드하게. 연습해봐야 되겠네요.
0: 네. 근데 상훈 씨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그럼요.
1: 전 이것 때문에 해외여행 한 번 더 갈 겁니다. 이거 써먹어
0: 보기 위해서. 네. 아 기대가 됩니다.
1: 무조건 쓰면 써먹어
0: 보고. 라이브로 한번 녹화해 주세요.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오케이. 일단은 beds는 잠깐만요. Hold on. 이거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1: 네.
0: 대놓고 침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침대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거 말고
1: 네.
0: 잠자리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0: 베드가.
1: 그러면 이제 와. 관사를 빼주면은 그냥 잠자리라는 그런 개념적인 그런 게 되지 않나요?
0: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요 예문이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1: 아하.
0: 자, 베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스프링이 달려 있거나 이런 실제 물리적인 침대도 되지만 방금 잠자리도 된다 그랬잖아요. 개념적인 거 잠자리요. 근데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나죠. 요거는 뭐예요?
1: 요게 잠자리.
0: 이게 잠자리예요?
1: 예. 네.
0: 오케이. 저거는요.
1: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금 그 침대에
0: 그 침대.
1: 가라.
0: 그렇습니다.
1: 침대로.
0: Alright. Alright. So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숙소에 왔는데 go to the bed 그래가지고 저 침대로 가. 나는 이 침대 쓸 거야. 이렇게 침대를 얘기할 때는 이거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잠자리에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0: 그때는 뭐 더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So again, bed 앞에 이렇게 뭐 the 뭐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아 그냥 잠자리라는 뜻이구나 개념적인 느낌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So go to bed, go to the bed, right? 자 그리고 뭐만 있다라고 할 때 요걸 좀 활용해봤어요.
1: 네.
0: 그래서 have는 가지고 있다인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1: yeah.
0: I only have this, she only has that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만 가지고 있다 조금 강조해주는 말투가 될 수 있죠. So like this, only have 명사. Again. 주어에 따라서 have인지 has인지는 바꿔줘야 됩니다.
1: Yeah.
0: 과거면은 뭐라고 써요?
1: Had.
0: Had. 그렇죠. 자, 만들어 볼게요. 나 이거밖에 없어. 나 이거밖에 없어.
1: Oh, I only have this.
0: Okay, I only have this. Or this one.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저희는요. 스위트밖에 없어요. 스위트룸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1: 네, 스위트룸. 네.
0: 근데 영어에서는?
1: 그냥 스위트.
0: 네,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1: We only have a sweet room.
0: 어, 그냥 sweets.
1: 아, sweet.
0: 아, there you go. 아, room, sweet room에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보통
1: sweets.
0: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1: 어, 비싼 방이잖아요, sweet room.
0: 어, 굉장히 거의 한 패밀리가 들어가는 그런 방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only have this one.
1: I only have this one.
0: Oh, we only have sweets.
1: We only have sweets.
0: What is it?
1: 이거도 그 달콤한 스위트룸이 아니네요.
0: 아, 그렇죠. 아, 스펠링이요?
1: 지금까지 저는 스위트가 그 달콤한 방인 줄 알았어요.
0: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수라고 안 하잖아요. 네,
1: 스위트라고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스위트.
1: 아, 요거 아,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 있을 것 같아요.
0: 제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1: 요거네요, 여러분들.
0: 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스위트라고 해요.
1: 예, 스위트 했죠.
0: 아, 뭔가 비싸고 조금 더 뭐 예. 크고 멋지고 이러니까
1: 달콤한 뭐, 인생을 아, 살려면 또 그 달콤한 방에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런 거.
0: 아니 뭐 그렇게 암기는 좋은데 나중에 헷갈리, 스펠링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1: 헷갈리지 마세요.
0: Right. 스위트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읽어볼게요.
1: 읽으셨어요.
0: 이거 읽었습니다.
1: 죄송합니다. 제가 끊어서 요구하십니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1: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0: Alright.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0: Right, 다음 문제 볼게요. 아, 이런 그런 뭐 선택권이 없겠네요.
1: 아,
0: oh. 혼자 자도 뭐 이렇게 편하게 또.
1: 그러니까요. Oh no. Oh, 안 돼요, 이런.
0: Mm-hmm.
1: 나는 선택권이 없다. 그럼 그렇죠? 네, 없겠네요. 뭔가 그렇겠네요 하니까 이제 우리가 네,
0: 우리 얼마 전에
1: 전에 배웠었던 yes를 써주면 되죠. I guess 평소문. 네.
0: I guess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투나 억양이나 뭐 표정 이런 거가 없으면 상상해내기가 쉽진 않아요. 다행히도 우리가 최근에 좀 한 적은 있기 때문에. So, oh no. Well,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저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guess라고 하는 거 추측하다 아니면 뭐뭐인가 보네, 뭐뭐인가 보다 정황상 추측하는 느낌.
1: 네,
0: 기억나시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명작 이런 것도 좋지만은 표정 연습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이런 식으로. 자, have no choice는요, don't have a choice 이렇게 해도 돼요.
1: 아.
0: 근데 이상하게도 이거 사용 빈도가 더 높습니다.
1: 오호.
0: 자.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다. 아예 하나로 묶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형 씨.
1: 네.
0: 혹시 선택, 선택권, choice잖아요.
1: choice.
0: 선택하다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1: choose. 동사.
0: 아주 좋습니다.
1: 예.
0: 네,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choice를 한다. 이러다 보니까 choice가 동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 네.
0: choice는 명사입니다. 선택. 오케이? Okay? 그리고 choose, choose. 걔가 동사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have no choice로 간단하게 두 개만 해볼게요.
1: 네.
0: 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1: Oh, we have no choice.
0: 넌 선택권이 없어.
1: You have no choice.
0: 그렇죠. We have no choice. You have no choice. 그냥 하나의 동사처럼. 오케이? Okay? 3인칭 단수로 가게 된다면 얘도 바꿔줘야겠죠.
1: 뭐, she has no choice.
0: Exactly. Right? So, 좀 바꿔주시고요. And again, I have no choice를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
1: yeah.
0: 그냥 단순히 부정문으로 써도 돼요. Uh-huh.
1: I don't have a choice.
0: I don't have a choice. I guess I don't have a choice.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죠?
1: Yeah.
0: Okay. 자, 그러면 억양, 여러분 저번에 했던 거 복습하는 느낌으로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런 느낌 살려주세요.
1: Yeah.
0: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1: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0: 아, 아주 좋아요. 자,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1: Yeah.
0: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요금은 더 저렴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레이트 뭐 늦었나 계속 그랬는데
0: 네.
1: 레이트가.
0: 아, 맞아 맞아. 그렇게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1: 이게 그럼 요금이네요. 그죠? 요금이 더 저렴해요. 그래도.
0: 그래도.
1: 네, 너가 뒤에 들어갔네요.
0: 네.
1: 저렴하다가 cheap이거든요. cheap. 더 저렴하니까 cheaper.
0: 오.
1: cheaper than.
0: 자. 스펠링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C-H-E-A-P-E-R, cheaper, right?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Nice.
1: 오, 맞았어요?
0: That's right. 자, 제가 감동한 이유는 원래 cheap도 스펠링 잘 못했습니다.
1: 지나간 과거를
0: 아, 죄송합니다.
1: 예, 이렇게 들주지 마세요.
0: 아, 너무 긁었나요?
1: 예, 예. 네.
0: 자, cheap은 저렴한이라는 느낌. 거기다가 er 붙이니까 더 저렴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문법적으로 무슨 형용사라고
1: 비교급, 하죠?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맞아요. 하죠.
0: 비교급 형용사, 최상급 형용사.

0: 얘는 비교급이죠. 더 뭐뭐한이라는 형용사로 썼습니다. Right, cheaper. 아, 그나저나 이 cheap이라는 게요, 가격이 저렘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하, 너 이렇게 싸게 굴어.
1: 어, 싸구려처럼 굴어, 이거. 어.
0: 그것도 사실은 cheap이에요. So, you're so cheap. 이러면 너 돈 진짜 안 쓴다. 이렇게 써요. 오케이?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hold on. 더 저렴한 게 cheaper예요.
1: Yeah.
0: 그러면 더 비싼 거는 뭘까요? 더 비싼 거. 일단 비싼 거가 뭐예요?
1: Expensive.
0: Okay, go ahead.
2: 마음이 급해서.
0: 잠깐만. 그러면 expensive이라고 써야 되나요?
2: No.
0: Nope.
2: More expensive.
0: Or expensive.
2: 이런 거 보면 제가 기초가 좀 단단하다. 어?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왜 웃으세요?
0: 다들 빵 터져버렸는데.
2: 왜? 어, 왜요?
0: 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 그럼 뭐, 뭐에는 more 쓰고 어떤 거에는 뭐, e나, er이나 r, 뭐,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음절로 처리가 되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뭐, 2음절, 3음절 이상에서는 more를 붙여야 된다,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 중에서도 예외사항도 너무 많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그, 문법책이 왜 또 중요하기도 하냐면 그런 좋은 책들 같은 경우에 보면 뒤에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1: 맞아요.
0: 페이지들이
1: 그 예외 상황들이나
0: 네네.
1: 뭐 그런 불규칙들을 또 모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0: 우리는 정말 학습하는 입장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한다? 그건 안 좋습니다. 물론 무조건 에이 뭐 느낌상 계속 써보는 거지. 아 좋아요. 좋은데 계속 틀릴 수도 있어요. 정말.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들어봤나요?
1: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아예 소리로만 rate로만 조금 인식이 됐을 뿐인
1: 맞아요.
0: 거죠. 오케이. 자, rate는 원래 요금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자율 같은 거, 이율 얘기를 할 때 rate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복수로 씁니다.
1: 아.
0: 대부분 복수 쓰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자율 요즘에 뭐 할 때 interest rates are
1: 아.
0: 이렇게 복수로 쓸 때를 대부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rate이 요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 the rates Right? 그 뭐라 그럴까 침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1: yeah,
0: 거
1: yeah.
0: 그것들이 cheaper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상훈 씨가 요것도 좀 익숙한 걸 벌써 저는 느꼈는데
1: 네.
0: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에 문장 뒤에
1: 뭐도
0: 그게 뭐예요?
1: 그래도
0: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해석을 하면 but입니다. 하지만이에요. 돈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뭐뭐뭐뭐뭐도 이렇게 쓰는 거는 결국에는 but으로 문장을 출발하는 거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래서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어순대로 이렇게 읽으니까 아, but the rates are cheaper 해도 되지만 이제 뭔가 조금 회화가 익숙해지면 oh,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이렇게 뭔가 좀 더 있어 보여요.
0: 그리고 맞아 진짜 뭔가
1: 아, 좀 그러니까
0: 원어민스럽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원어민들 더 많이 써서 그래요.
1: 너울은 많이 쓰죠.
0: 네.
1: 뒤에
0: 근데 그거 아시죠? 진짜 상우 씨도 몇 번 쓰잖아요.
1: 네.
0: 그러면 but으로 출발하는 게 좀 딱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1: 그거예요. 회화에는 오히려 너를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0: Yeah. Yes. Okay. So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So for example, right?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이거는 결국에는 but the rates are cheaper. 이거는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 though를 붙여서 한번 부드럽게 가볼까요?
1: 네.
0: 그가 더 강한데 그래도 하지만 그가 더 강하다고.
1: He is
0: 더 강하다.
1: He is stronger though.
0: He is stronger though. 이렇게 쓴다든가. 아, 근데 저 배 안 고픈데요. 엄마, 너 이거 먹어,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하지만 배가 안 고픈 걸요.
1: I'm not hungry though.
0: Smooth, right? So I'm not hungry though.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죠.
1: 그것도?
0: Yeah.
1: But he is stronger, but I'm not hungry. 이렇게.
0: Exactly.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stronger though.
1: Oh, he is stronger though.
0: I'm not hungry though.
1: I'm not hungry though.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 하나만 해주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I am thirsty though 라고 하면 그거는 뭐랑 같은 것이다. 결국에는.
1: 이것도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0: 네, 여러분 같이 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But... I'm thirsty.
0: 끝! 아, 저기 끝에 있군요. 결국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but I'm thirsty. I'm thirsty though. 차이 없죠.
1: 그렇죠?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ates are cheap.

0: cheaper though.
1: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0: All right.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완성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까요?
2: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2: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1: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2: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적하겠습니다. Do you have a room with 뭐뭐뭐? 여러분들은 침대 스타일만 좀 바꿔서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갑니다. Queen size 침대 있는 방 있나요? 제가 나눌게요. 너무 길어요. 당신은 방이 있나요?
3: Do you have a room?
0: Queen size 침대가 있는?
3: With a queen size bed?
0: 아주 좋아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자, 두 번째. 더블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자, 당신은 방이 있나요?
3: Do you have a room?
0: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는?
3: With a double size bed?
0: 그래서 with a double size bed. 오케이. 자, 하나 더요. 싱글 사이즈 침대 두 개 있는 방 있나요?
3: Do you have a room with two single beds?
0: Oh, two single beds, right?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two single beds, two single size beds, two single sized bed.
3: 아무 상관없다.
0: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택권이 없다.
3: 와.
0: I'm not choice, right?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연기 가능해요?
3: 예, yeah, 그럼요.
0: 그럼 저는 선택권이 없겠네요.
3: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0: I guess까지 느낌 살려서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자, 우린 선택권이 없어.
3: We have no choice.
0: We have no choice.
3: Only one.
0: Right. 자, 이거 해볼게요. 넌 선택권이 없어.
3: Hey, you are not choice.
0: 어? 뭐? 갑자기?
3: You have no choice.
0: 지금 잠깐만
3: 연기에 너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0: 알겠습니다.
3: 선생님들 다시 한번 다시 주세요. 깔끔하게 편집해 주세요.
0: 깔끔하게.
3: You have no choice.
0: You have no choice.
3: 편집 안 하실 것 같은데.
0: 그대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아무튼 좋습니다. 동사로 그냥 기억하자. Have no choice. 3인칭 단수면 has no choice. 과거면 had no choice.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0: 자, 그러면 이병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3: 예. Yeah. 퀸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더블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Do you have a room with a double size bed? 싱글 사이즈 침대 두 개 있는 방 있나요? Do you have a room with two single size bed? 그럼 저는 선택권이 없겠네요.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우린 선택권이 없어. We have no choice. 넌 선택권이 없어. You have no choice.
0: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3: Oh, excuse me.
0: Yes.
3: Do you have a room with a queen size bed?
2: We only have rooms with two single size beds.
3: Oh no, I guess I have no choice then.
2: The rates are cheaper though.
3: Cheaper though? Oh,
2: yes.
3: Okay, okay.
2: You save some money.
3: Okay, thank you. Yes, 여러분, right. 잘하셨어요.
0: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you guys.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 케이크도 먹어. 이 케이크를이 아니라 이 케이크도 먹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아우, 또 월요일 한 주 가정 영어로 한번 신나게 시작해 보자고요.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1: 네. 오,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사로 복귀하고 싶은 아내 Part 2. 되겠습니다.
1: 예.
0: 우리 지난번에 뭔가 뭐라 그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1: 그래서? 네, 복직하고 싶다고.
0: 맞습니다. Yeah. 그런데 그게 또 말만큼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 트러블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내용 하나의 미드처럼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예.
0: 자, 일단은 미션을 들어보시고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이죠. 그렇지만 아이 돌보는 분 고용하는 건 비싼데. 그쵸. 쉽지 않죠. 자, 여기에 복습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두 개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긴 한데 마유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마유가 엄청 외로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롭다. 요거 힌트를 좀 드리면 느끼는 거가 좀 들어갔어요. 외로운 느낌.
1: 네.
0: 오케이. 자, 정확하게 문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도전해 보세요. 대충 이럴 것 같다라는
1: 네?
0: 거. 자,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시작!
0: 영어 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아.
1: 그렇지만, 아이 돌보는 분 고용하는 건 비싼데.
2: Sorry, honey.
1: 아, 그러니까, but babysitter hire,
2: Hi.
1: is too expensive.
2: 아.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1: Income, 수입. More income.
2: More income.
1: 아, 또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마유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2: 응?
1: 그러니까 but 마유 will be lonely.
2: 아.
1: 맞았나 보다.
2: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1: Yeah, difficult decision.
2: What should we do?
1: 아, 어떻게 해야 될까?
0: 자, 오늘 대화를 들어봤는데 일단 문장 맞추는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1: 막 저도
0: 좋았어요.
1: 개인적으로 굉장히
0: 아,
1: 만족스럽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뭐
0: 그래서
1: 듣는 것도 잘 들었고.
0: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 모양, 그런 단어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약간의 에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픽스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4: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3: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4: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0: Okay, guys. 첫 번째 미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돌보는 분 고용하는 건 비싼데. 그렇죠. 특히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비싼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1: 맞아요.
0: 예.
1: 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지도 않고 but을 써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뒤에 though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린 출발합니다.
0: I like that.
1: 아이 돌보는 분을 고용하는 건 비싸다.
0: 네.
1: 자, 뭔가 그죠? 고용하다.
0: 네.
1: 고용하는 것을 하나의, 저기, 한 명의 아이돌 보는 분은
0: Babysitter를
1: 비싸다.
0: 비싸다.
1: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가 고용하다 그러니까 뭔가 그쵸? Hire.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돼요.
0: 이

0: 단어는 전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Fire의 반대말이죠.
0: Fire의 반대말, right? 오케이, 고용하다. So hire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맞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동사 원형부터 출발하면은 명령문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저거 아닌 건 알고 있어요.
0: 좀 뭔가 찜찜한 느낌.
1: 근데 베리에이션을 모르겠네요.
0: 일단은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뭐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1: 맞아요.
0: 동사로 출발하면. 그래서 좀 약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일단은 요런 내용의 단어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오,
0: 맞아요.
1: ing를 걸었네요. 왜,
0: 기본형은 맞죠. hire는 맞죠. 고용하다.
1: 네.
0: 하지만 여기다 ing를 걸어서 명사로 만들어버렸어요.
1: 아하.
0: 그래서 고용하는 것 이렇게. 고용하기 혹은 고용하는 것. 누구를?
1: 이렇게
0: yes. 주어가 굉장히 길어진 케이스입니다. Basically. Okay? So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간 중급쯤 가면 주어를 짧게 또 바꾸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것은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죠. 단순하게 그냥 hiring is 이럴 수도 있는데 누구를까지 다 집어넣어버린 케이스. So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자 일단 hire가 고용하다인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고용하다 말고 아까 잠깐 언급했죠.
1: 제가 또
0: 해고하는 거.
1: 해고하다 지금 뭐 속에 천불이 나죠.
0: 아
1: fire.
0: fire. 그렇죠. 이 fire도 사실 좀 이따 여기다가 주어로 만들 거면 fir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을 바꿔줘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hire, fire 최근에 좀 복습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a babysitter도 전에 나왔어요.
1: 네.
0: Remember this, you guys?
1: Yeah.
0: Alright, babysitter이라고 하는 게 아이를 돌보는 분이에요.
1: 맞아요.
0: 이렇게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 babysitter. Yes. 자 그런데 요거 말고 또 베이비시터 같은 경우에는 좀 파트타임으로 간다든가 아이만 돌보는 일을 하는 쪽으로 조금 많이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다면
1: 네.
0: 보모 약간 거의 상주하는 느낌으로
1: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0: Right.
1: 뭔가 그런 거였는데 뭐 냈네.
0: 오,
1: 뭐 니니.
0: 오.
1: 내니.
0: 내니.
1: 뭐 이런 거였어요.
0: 지금 거기까지 아는 말 해도 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1: 오.
0: 당연히 기억 안 날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1: 여러분.
0: 예. 네.
1: 제가 뭔가 니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0: 맞아요. 내니.
1: 내니
0: N A
1: 예
0: 아하 왠지 N 두 개 들어갈 것 같잖아요 아 N Y 아하
1: 내니
0: 내니 와 성훈 씨 대박인데요 오 이거 인정 인정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베이비시터는 아이 쪽에 좀 포커스 내니 같은 경우에 좀 상주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일을 뭐 청소 뭐 You know, 설거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근데 실제로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nanny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잘 많이는 안 써요.
1: 오.
0: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개념으로 거의 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어도 알아봤어요, 그렇죠?
1: 네.
0: So a babysitter hire 하는 거는 expensive 비싸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했지만 주어는 무조건 명사여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나는 뭐 한다. 그녀는 뭐 한다. 그녀가 뭐 하니 질문이든 대답이든. 무조건 명사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설마 고용하다가 뭐 하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1: 맞아요.
0: 고용하기, 고용하는 것.
1: 그리고 right? 실제로 동사 원형이랑 이 비동사랑 같이 쓸 수 있나요, 혹시?
0: 그렇게 안 되죠.
1: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0: 맞아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주어는 무조건 명사 혹은 명사류. 예를 들어서 ing를 넣는 거. 아마 뭐. 중고등학교 문법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명사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눈이 반짝.
1: 너무 오랜만에 동명사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0: Right. 바로 그겁니다. So ing라고 하는 거가 동사를 명사로 바꿔 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그래서 예를 들면 배우다는 learn이잖아요.
1: Yeah.
0: 그럼 배우기는 뭐예요?
1: Learning.
0: Learning, yes.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할까요? 듣다는 listen이에요. 그럼 듣기, 듣는 것.
1: Listening.
0: Listen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Okay, so 뭔가 명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 ing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Alright? 영어를 배우는 것은 재밌다. 주어가 좀 더 길죠?
1: Learning English is fun.
0: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듣는 걸 즐겨. 자, 나는 즐겨 듣다 이래 버리면 이상하죠.
1: 네.
0: So, I enjoy listen 이거 이상해요. 그래서
1: 이상해요.
0: I enjoy 그다음에
1: listening.
0: 듣는 것, listening. So I enjoy listening 그다음에 음악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1: To music.
0: To music. 2까지. Listen to는 덩어리입니다.
1: 맞아요.
0: Very nice. Just like this. 두 번째 게 조금 더 어렵긴 했는데 어떤 게

0: 케이스냐면 동사를 ing를 넣어가지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로 바꿔준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나 얘는 주어로 또 만들어줬고요.
1: 네.
0: Yes.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earning English is fun.
1: Learning English is fun.
0: I enjoy listening to music.
1: I enjoy listening to music.
0: Yes. 나중에 이병작 패턴 중에 enjoy ing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1: 오.
0: 그것부터 알면 enjoy ing로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만, 생각해보니까, 맞네? ing가 명사지?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지? 명사를 즐기잖아? 이렇게 또 이해가 또 폭발하게 되죠. 네.
1: 네.
0: Okay, very nice. 자, 그러면은 본문 읽어볼게요.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1: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0: 너무
1: though.
0: 비싸긴 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어요. 자, 이랬을 때, 또 장점은 있어요. 그쵸? 그렇긴 한데, 우리 또 수입이 더 많아질
1: 네.
0: 거니까. 여기
1: Yeah,
0: 해서.
1: but yes, but 요거 많이 그쵸?
0: Yeah, but
1: 그래,
0: yes, but.
1: 그런데 그렇긴 한데 우리는 have, will have, 그죠? 뭔가 더 가져질 것이다.
0: 가질 것이다. 예.
1: More 더 가질 것이다. 뭐가? 수입이. 그러니까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 같아요. 인컴이죠, 인컴.
0: 오, 이 단어를 아시는군요.
1: 예.
0: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네요.
1: Yeah.
0: Right? Okay. So, income, 더 많은 income을 will have, 가질 것이다. 이런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Check it out. Okay. 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so income은 수입, 소득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와 함께 기본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또 있어요. 바로 좀
1: 지출?
0: 그쵸. 원치는 않지만 지출이 또 발생하잖아요. 우리 또 살다 보면.
1: 이게 아웃컴은 아닐 겁니다.
0: 아, 이건
1: 그러니까
0: 그 아역함은 결과란 뜻이기 때문에 아웃도 안 들어갑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거 근데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지출?
0: 예. 요거 발음 드릴까요?
1: 네.
0: 뭔가 비싼 거는 expensive잖아요.
1: Yeah.
0: 걔를 좀 상상하시면서 expense.
1: 아, 익스펜스 알죠.
0: expense.
1: 아,
0: 예.
1: 알아요, 알아요.
0: 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영어 단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1: 들어봤어요.
0: 같은데. 예.
1: Expense.
0: 여기 C가 아니라 S로 들어봐. 아, 들어보셨네.
1: 들어본 거죠.
0: 확실히 들어보셨네요.
1: 보진 않았어요.
0: 고맙습니다.
1: 들어본 거예요.
0: 오케이. 인정, 인정. 자, expense라고 하는 것은 지출입니다. 진짜, 그래서 expensive 한 거는요, 지출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형용사로 바꾼 느낌이랄까? 그죠? 스펠링의 궤도 S로 되잖아요. S-I-V-E. Yes? Okay. 그래서, income이 있고 expense가 있다. 그래서 나의 순소득은 또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 뭐 회계 쪽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되면은 뭐 net income이라고 해서 순뭐 이익 이런 또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셔도 되고요. 요거 두 개는 일단 기본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 단어 있고요. 자, 그리고 will have 그냥 income?
1: No, more
0: more
1: come.
0: income. more가 뭐예요? more.
1: 더 많은.
0: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그 뒤에 명사 붙이면 그 명사를 더 강조해 주면서 더 많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More something. 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학생들 그럼 어떻게 해요?
1: More students.
0: More students, right? 그러면 더 많은 뭐 예를 들어 힘, 뭐 전력, 파.
1: More power.
0: 그렇습니다. More power. 얘는 장점이 뭐냐면 more는 셀수 있든 아니든 앞에 다 붙여도
1: 다
0: 돼요.
1: 쓸수 있어요.
0: That's right. Okay?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저희는요 이번 달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 저희는 더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We have more students
0: 이번 달에
1: this month.
0: exactly we have more students this month. wow 이런 식으로 right? 자, how about this? 기계가 영어로 뭐죠?
1: Machine.
0: machine. 그 기계는 더 많은 파워가 필요해. 아, 이게
1: 아,
0: 덜덜덜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1: the machine needs
0: 오.
1: more power. At the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0: power. there you go. 이런 느낌, right? the machine needs more power. 예문 너무 잘해줬어요. Very nice. So, more가 명사 앞에 붙여서 더 많은 무언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봤네요. 그쵸?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실게요. We have more students this month.
1: We have more students this month.
0: 아, the machine needs more power.
1: The machine needs more power.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오늘 할건 아니지만 살짝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게더 적다라고 할 때는요.
1: 아.
0: 구분이 됩니다. more는 다 포함이 됐잖아요.
1: 네.
0: 얘는 더

0: 저건 거를 레스도 되고 퓨얼도 되는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차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1: 뭐는 셀수 있고, 그죠?
0: 뭐 세든 안 되든 다 된다.
1: 레스는 다 되는 것 같아요.
0: 다 되고
1: 예. 네.
0: 얘는
1: 요거는 셀수 없는 것만.
0: 정반대이면서 약간 틀리기도 하면서 되게
1: 다
0: 오묘한
1: 틀렸네.
0: 조합을 보여주셨는데요.
1: 다 틀렸네요.
0: 이거는 지금은 암기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 네.
0: 레스는 셀수 없는
1: 네.
0: 명사. 셀업 정도 수준 되지
1: 네.
0: 않을까요? 네. 셀수 없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less power, 뭐 less money 이런 거,
1: 오,
0: 뭐
1: income.
0: less income, right? fewer는 셀수 있는 거에
1: 네.
0: 쓰게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fewer students, 아까 전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fewer students,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fewer books, for
1: Fewer
0: example,
1: butter,
0: butter요?
1: bottle,
0: bottles, bottles.
1: bottles.
0: 오케이. 나 지금 버터라는 줄 알고 배고파가지고요. 자, 뭐,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1: 아.
0: 그냥 가볍게만 요건 알아두세요. 그거 나올 때또 우리 건드려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1: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0: 자, 다음 또 미션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마유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1: 네.
0: 그쵸? 이게 뭐돈 이런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지
1: 예.
0: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1: 자, 또 예, but 받았는데 또 아, 예, but 계속 뭔가
0: 진짜.
1: 동의하는데 계속 뭔가 그죠?
0: 뭔가 결론이 정해져
1: 그런데
0: 있는 느낌인데요?
1: 예, 답정너예요
0: 예.
1: 지금.
0: 맞아요.
1: 그런데 마유 will be 마유는 뭐뭐 할 거예요, 뭐뭐 될 거예요.
0: Right.
1: 어떻게 굉장히 외로워질
0: Yep.
1: 거예요. 그죠? Very lonely 써주면 되죠. 아, 이거
0: 사무실
1: 뭔가 대출
0: 제일
1: 받아야 될것 같은.
0: 아, 그 론이요?
1: 예, 론니.
0: 가장 취약점이라 볼수 있죠, 우리 사무실.
1: 뭔가 헷갈리긴
0: 지금 이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1: 예, 맞을까요? 론니.
0: Right.
1: 그러니까 제가
0: 네.
1: 악필이어서, 그러니까 원래 쓰면은 덩어리로 보면은 아 이게 맞다 안 맞다 보이잖아요. 글씨를 너무 쓰니까
0: 네.
1: 봐도 좀 이상해요.
0: 아니, 글씨 잘 쓰세요, 저보다. 한 10배 낫습니다. 자, lonely로 확정하시겠습니까?
1: 오, 뭐
0: 오케이.
1: 대체제가 없어요, 지금.
0: Okay. Right. 자,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Perfect. 자, lonely.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이거랑 또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많이들 틀리는 단어가 혼자인이라는 거.
1: Around.
0: Alone이라고 해서 그게 lonely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뭐
1: 그렇죠.
0: 그건 감정에 따라 lonely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I'm alone. 그럼 나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냥 단순하게 팩트를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1: 실제로 매컬리 컬킨이 나왔던 나 홀로 집에도 홈 얼론이에요. 그 원래 원작이
0: 맞아요.
1: 집에 혼자 있다 전혀 외로워하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히 오히려 excited 돼 있잖아요.
0: 네. 가끔 alone이고 싶으실 때 있나요? 굉장히 excited 돼 보이는데.
1: 오늘 예, 와이프가 오늘 실제로
0: 좀 밤,
1: 오늘
0: 잠푹
1: 집으로
0: 주무시고.
1: 우리 집으로 오세요.
0: 놀러 가겠습니다.
1: 아, 오늘 좀 신나 있는 이유가 예.
0: 언론이고 이분은 지금 오늘은 론리가 아니다. 뭐이
1: 예.
0: 정도 느낌. 자, 그리고 우리가 A는 뭐이다. 그냥 팩트로 A는 뭐다. 그러면 A is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1: Or A
0: 그쵸?
1: or B.
0: Right. A or B.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런데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will be를 써주세요. will be. So,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할 때는 형용사를 써서, 그쵸? 뭐 예를 들어, he is lonely. 이렇게 쓰겠지만, 만약에 그가 외로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얘기할 때는 will be 형용사.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will이라는 게 나의 순간적 의지도 얘기하지만, 주어가 다른 사람, 타인일 경우는 보통 그 사람의 의지를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막연하게 말할 때도 will 어쩌고라고 쓰기도 해요. So, 예를 들면, 충격받은 거는 shocked거든요.
1: Shocked.
0: 그들은 충격받은 상태다 그러면 they are shocked예요.
1: 맞아요.
0: 하지만 그들은 충격받을 거야. 막연

0: 언니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1: Oh no, they will be shocked. 그죠? They will be shocked, right?
0: 자 이번에는 스티브라는 친구가 있는데 스티브는 슬퍼. 팩트로 그냥 현재형으로 말하고 뭘 뭐요?
1: Steve is sad.
0: 스티브는 슬플 거야.
1: Oh, Steve will be sad.
0: Yes.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Yeah. 그렇죠? 이 사람이 슬플지 아닐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의지를. They가 shocked 될지 아닐지 의지는 모르지만 그 의지를 우리가 막연하게 건네주는 느낌인 겁니다.
2: 네.
0: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1: Oh, they will be shocked.
2: They will be shocked.
1: Oh, Steve will be sad.
2: Oh, Steve will be sad.
0: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1: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2: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0: 결국에는 이게 go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앞뒤로 가다 보니까 아,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네요.
2: 그러니까. I guess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죠? 아, 뭐뭐인 것 같네요.
0: Yes, 엄청 많이 쓰는 네, 말입니다.
2: I guess 평소문. I guess it's, 그것은 not an easy 땡땡. 여기까지가 목표가 될 것 같아요.
0: 오.
2: 쉬운 결정은 아니다.
0: Yes.
2: 네, 근데 또 하나의 결정으로, 그죠? 관사까지 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명사로 가져야 되니까 decision 가면 되겠네요. Decision. 와, 진짜 정말 스펠링 지옥입니다. 뭔가 하나가 이길 것 같아요.
0: 오? 어. 확실해요?
2: 잘 모르겠습니다.
0: 아이, 두 개. 자, 여러분들, decision. 여러분, 그래서 많이 써봐요.
2: 써봐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네. 눈으로 보는 거랑 쓰는 거랑 진짜 완전 다르다니까.
0: 그러니까 뭔가 몸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decision.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2: 찝찝하게 맞았어요.
0: 매번 이렇게 떨리면서. 네. 네. decision은 결정이라는 명사예요. 원래는 이제 동사는 우리 decide라는 동사가 decide.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건들 거는 사실 it's not an easy decision은 굉장히 straightforward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네, 네. 근데 얘가 있어요. 저는 진짜 뭐 지필을 하든가 말을 할 때 이렇게 I guess란 말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Yeah.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들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I guess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쓰는 것은 사실 guess가 원래는 무슨 뜻이죠? I guess.
2: 추측하다.
0: 추측하다. 이런 거라고 추측해.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I guess 뒤에 평소문을 넣으면 뭐뭐인가 보네, 뭐뭐인 것 같네. 자, 이렇게 해서 정황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황상. 아, 이런 것 같네.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피터가 뭐 줄리라는 여자애한테 매일 사탕을 막 주는 거. 분이 딱 보니까 내가 추측을 딱 하는 거죠. 얘가 얘 좋아하는 것 같네. 좋아하나 보네. 이런 식으로 살짝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라는 그냥 기본 문장 만들어 보세요. 진행형으로 그녀는 거짓말하고 있지 않아.
1: She is not lying.
0: She's not lying. 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네. 보니까.
1: I guess she is not lying.
0: 그렇죠. I guess she is not lying. 이렇게. 그렇죠? 정황상. 자, 이번에는 난 너의 타입이 아니야. 난 너의 이상형이 아니야.
2: I am not your type.
0: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네 타입이 아닌가 보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뭔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2: I guess I'm not your type.
0: Beautiful. 그렇죠. I guess I'm not your type. 얘는 그래서 앞뒤에 뭔가 맥락이 없으면 연기를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2: Yeah, yeah.
0: 뭔가 추측하고 확신을 살짝 해준다는 느낌, 정황상. 자, 연기해보겠습니다. I guess she's not lying.
1: I guess she is not lying.
0: I guess I'm not your type.
1: Oh, I guess I'm not your type.
0: 자, 마지막 거 또 이 분위기를 보면서 이런 것 같다. 자, 가볼게요.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1: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0: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1: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0: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1: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2: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패턴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3: 네.
2: Alright, ready? 자, 명사화 시켜볼게요. 동사를. Here we go. 그렇지만 아이 돌보는 분 고용하는 건 비싼데. 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이를 고용하는 것. 아이를 돌보는 분을 고용하는 것.
3: Hiring a babysitter
2: 비싸.
3: Is expensive.
2: 그래도 though. 합쳐서 해볼 수 있겠어요?
3: 네.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2: 그죠.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이런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3: 맞아요.
2: 주어가 길기 때문에. 자, 영어 배우는 건 재밌어. 영어를 배우는 건 재밌어.
3: Learning English is fun.
2: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fun. 그렇죠? Right? So, 뭐 studying, 무슨 뭐 teaching 이런 식으로 다 바꿔볼 수도 있겠고요. 자, 나는 음악 듣기를 즐겨. 나는 즐겨 음악을 듣는 걸.
3: I enjoy listening to music.
2: 그쵸? I enjoy listen이 아니라 listening to music. You good?
3: 음악 듣기.
2: 듣기 명사.
3: 네.
2: 오케이. 자, 두 번째 패턴은 우리가 will be 형용사. 형용사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막연히 얘기하기. 자, 마유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마유가 매우 외로울 거예요.
3: Mayu will be very lonely.
2: 그렇죠. Mayu will be very lonely.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충격받을 거야. Shocked 될 거야.
3: They will be shocked.
2: 그렇죠. They will be shocked. Shocked는 충격받은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하나 더. Steve는 슬퍼할 거야.
3: Steve will be sad.
2: 그렇죠. Steve will be sad. 뭐, he will be upset. 뭐, he will be 뭐, I don't know, confused or something. So 계속 응용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3: 이거 제일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I will be back.
2: I will be back.
3: 나는 돌아올 거야.
2: 뭐 이런 식으로 back.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영작 패턴 한거 사우씨 달려볼까요?
3: 네. 그렇지만 아이 돌보는 분 고용하는 건 비싼데.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영어를 배우는 건 재밌어. Learning English is fun. 난 음악 듣기를 즐겨. I enjoy listening to music. 마유가 엄청 외로울 거예요. Mayu will be very lonely. 그들은 충격받을 거야. They will be shocked. 스티브는 슬퍼할 거야. Steve will be sad.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3: Hiring a babysitter is expensive, though.
1: Yeah, but we'll have more income.
3: Yeah, but Mayu will be very lonely.
1: I guess it's not an easy decision.
3: Yeah. Okay.
2: Well done, you guys.
3: Good job.
2: You made it, yes. 자,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글 사이즈 침대 있는 방 있나요? 가 되겠는데요. 뭐가 있는, 뭐와 함께 있다라고 해서 with를 쓰시면 돼요.
3: Yeah, yeah.
2: So, do you have a room with a single size bed? 이렇게 해주시면
3: 네.
2: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단순하지만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ing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걷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아.
3: 아하.
2: 걷는 건 너의 건강에 좋아.
3: 네. 걷기는? 네. 너의 건강에 좋다.
2: 그렇죠. 걷다는 이러면 안 돼요.
3: 네네.
2: 걷기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되죠?
3: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 올려주세요.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3: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Tuesday 또 일상 영어 배웁니다.
0: 그렇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 오늘 제목이요. 뒤늦게 결혼한 친구. 그래서 뒤늦게 결혼한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situation. 우리 보통 이제 결혼한 친구들 있으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결혼 생활이 어떠냐? 아니면은 뭐 요즘 사이가 좋냐? 라든가 야 결혼하니까 좋냐?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1: 예, 예.
0: 원어민들 뭐 미국 외국인들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궁금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스몰 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표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 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좀 어때? 그렇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1: 어때, 좋아? 이렇게 많이
0: 네,
1: 물어요, 저희는.
0: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때,
1: 결혼하니까 좋아?
0: 좋냐?
1: 네.
0: 이러면서. 자, 결혼 생활이라는 거를 영어로 일단 알아야겠고요. 두 번째 미션 또 있습니다. 내가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기뻐. 네, 그렇습니다.
1: 뭔가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그쵸?
0: 그렇죠. 진짜 솔직히 이거는 양쪽을 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자, 이것도 영어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1: Yeah.
0: 네, 일단은 저희가 가기 전에 꽁상시를 보내보겠습니다.
1: 가볼게요.
0: Alright.
1: 시작.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아우, 그래서 결혼 생활은 좀 어때?
2: Sorry?
0: 그러니까 so how is your wedding?
2: My wedding?
0: 아, no, no. How was your 뭐지 하면 안 되는데? How is your marriage?
2: Oh, how's my marriage?
0: 아, 큰일 날 뻔했어. 실수할 뻔했어.
2: At first,
0: Yeah.
2: everything felt awkward.
0: Awkward, 어색하다. 알지, 알지. Awkward,
2: Yeah. But
0: yeah.
2: now,
0: Yeah?
2: everything just feels right.
0: 다 right
2: Just
0: 하다고.
2: feels right.
0: 그래. 네가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기뻐.
2: Huh?
0: I'm glad you married good woman.
2: Ah, that I married a good
0: Oh,
2: woman. Yeah,
0: yeah.
2: she's great. Yeah. I'm pretty great as well. Yeah.
0: 네, 잘 봤습니다. 일단은 흥분되는 내용을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뭐 세상 어디나 그렇겠지만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큰 커미트먼트, 헌신, 결정, 약속 이런 걸로 이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애할 때는 되게 좀 프리스타일로 하다가
1: Yeah.
0: 결혼을 하는 거는 엄청난 그 디시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은근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결국 네가 결정을 했는데 그거 너 후회 없어? 좋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또 가십거리로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리고 꽁상시의 영어 쪽을 본다면 굉장히 또 오늘도 엑셀런트 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던 그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그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맞게 표현하는 어휘. 요런 게 있는데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 how's your marriage?
4: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But now,

0: Everything just feels right.
1: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2: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문장 길진 않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결혼한 친구라든가 뭐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 결혼 생활 좀 어때?
3: 자, 일단은 우리가 How's your wedding? 너의 결혼식은 어때? How was your wedding? 어땠어?
2: 오케이.
3: 이런 거 많이 하는데.
2: 시제도 바꿔가면서.
3: 예, 이게 좋아요. 지금 결혼 생활이 좀 어떠냐.
2: 조금 다름을 감지해요.
3: 그러면 우리가 결혼이 원래 married? 결혼하다라는 동사가
2: Mary?
3: Mary?
2: Mary예요.
3: Mary? 그러면
2: 네.
3: Married로 가겠습니다.
2: 오.
3: Mary는 아니고.
2: 웨딩 안 쓰실 거예요, 웨딩?
3: 아, 웨딩은 결혼식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혼도 아시잖아요. Married.
2: 네.
3: You're married.
2: 오.
3: How's your married?
2: 오. 너의 결혼한다. 결혼한은 어떠냐? 지금 형용사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is your... 원래 명사가 와야 되는 거 맞죠?
3: 그쵸? 네, 네.
2: 너의 무엇이 어떠냐니까.
3: 결혼 생활이라는 명사.
2: Right. 보겠습니다. 아니죠. 그죠?
3: 맞습니다. 이거 압니다. Marriage.
2: Marriage 들어봤죠?
3: 알죠, 알죠.
2: 오케이, 오케이. 자, married라고 한 거는요. 결혼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형용사예요.
3: 아.
2: 네. So I'm married. She is not married yet.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냥 단순히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Marry 있죠.
3: Marry.
2: Right? Yeah. 걔는 결혼하다.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동사고요. 또. So marry 결혼하다. Married 결혼한. 그리고 marriage는 결혼. 가로치고 생활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겠어요.
3: 요거 세 개 구분 잘 하셔야 되겠네요.
2: Yes, yes. 자, marriage 할 때 강세를 어디 줘야 될 것 같아요?
3: 여기죠. Marriage.
2: 자, 앞쪽에 강세를 주면서 뒤에 힘이 좀 빠져요. 그래서 marriage 이렇게 3음절로 가시면 안 되고 marriage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G를 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입모양 모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만 앞쪽에 강세가 많이 가니까요. 뒤가 좀 빠지는 거, 힘이 좀 빠지는 것 뿐이에요. So, marriage. 이렇게 안 하면 힘을 빼시잖아요. 그러면 marries 이렇게 돼버립니다. 끝까지 유를 내려고 노력은 하세요. 자, marriage, marriage,
3: marriage.
2: 오,
3: marriage.
2: 오, 좋아요. 여태껏 G 이로 끝내는 것 중에 최고 잘했어요.
3: 고맙죠.
2: 아주 좋지, right? So marriage라는 단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공선 씨가 고민했던 게 marriage인가? 웨딩인가?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둘 다 이제 결혼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서.
3: 네.
2: What do you think is the difference?
3: Yeah, marriage is 결혼 생활. Wedding is 결혼식.
2: 맞습니다. There you go. Wedding은 결혼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세리머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웨딩이에요. 그래서 이틀 전에 친구가 결혼을 식을 올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뭔가 성대한 거를 바라고 그랬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3: Yeah, yeah, yeah.
2: 근데 marriage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삶 이런 거.
3: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니 어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어때?
2: There you go. There you go. So how is your wedding이 아니라 marriage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Alright.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뭐가 어때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의문사
3: How?
2: How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렇죠? How did you do it? 이런 식으로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상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Correct? So, yeah. how is your... 이렇게 쓴다든가. 뭐, your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올 수도 있죠. 뭐, 더가 올 수도 있고.
3: Yeah.
2: Right? So, 굉장히 심플합니다. How is 명사하면 명사는 어때? 가 되겠습니다. 근데 are가 올 수도 있죠. 이 명사가 뭐냐에 따라
3: 맞아요.
2: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수예요. 그러면 너의 부모님, 너의 언니들 뭐 이런 식으로 복수면 are 써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너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 그러면서 친구한테 너의 삶은 어때? 미국에서. 그러면
3: How is your life
2: in
3: America?
2: There you go. How is your life in America? Do you like it there? 이런 식으로, right?
3: 실제로 어떠셨어요? 미국에서의 삶은?
2: 처음에는 되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I think I kind of got bored.
4: More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That's why I came back here.
3: 코리아가 가장 익사리를 하죠.
4: 솔직히 한국만한 곳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Right. So, how is your life in America? 자, 그러면은 너희 아이들은 어때? 오.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셋이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물어볼까?
3: 아, 복수로 가야 되겠네요. Mm-hmm. How are your kids?
4: 그렇죠. How are your kids? Are they good, 뭐 doing wel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You know?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is your life in America?
3: How is your life in America?
4: How are your kids?
3: How are your kids?
4: 좋아요. 자, 이것도 가볼게요. So, how's your marriage?
3: So, how's your marriage?
4: Alright. 자, 이랬을 때 처음에는 좀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어. 따로 살다 보니까 원래 이런 느낌.
3: 자, at first라고 해줬네요. 네. 처음에는 everything, 모든 것이 felt. 필의 과거 아하. 느껴졌다. 어떡하게? 어색하게.
4: 저는 이 어색하다는 단어가 스펠링이 어색합니다. 근데 상훈 씨가 저번에 한 번에 맞춘 적이 있어요.
3: Awkward.
4: A-W-K-W-A-R-D. 여러분 쓰셨나요?
3: Awkward.
4: Awkward? 오케이. 자, 저번에 한 번에 맞춘 상훈 씨. 이번에도 벌어질 것인지 그런 일이. 보겠습니다.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3: 와,
4: 상훈 씨, 상훈 씨 한 번에 이렇게 맞추는 거 되게 awkward해요.
3: 아, 진짜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고요. 네, 이 모든 거 우리 마유 쌤에게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 희한하게 상훈 씨가 어려운 단어에 오히려 더 강하더라고요. 스펠링이 헷갈리는 단어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미국에서 스펠링 B라고 해서 스펠링을 맞추는 그런 컴피티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런 데서도 헷갈리는 사람들 있거든요.
3: 우리나라 뭐 김치찌개, 휴게소 뭐 이런 것처럼.
4: 여인가 어이야,
3: 어이야, 아이야. 뭐 이런
4: exactly.
3: 것처럼.
4: Okay. 자, awkward. 그렇죠? A-W-K-W-A-R-D. 어색한이나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이 반대로 처음부터 우리는 뭐 자연스러웠지. 뭐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 어떻게 할까요?
3: Natural.
4: 이걸 틀리면 틀리진 않겠죠?
3: 좀 집중해서 써볼게요.
4: 네.
3: Natural.
4: Nature. 이거는 자연이죠. Natural. Natural. 조금만 뒤집어주면 될 것 같은데.
3: 진짜. 네,
4: 뒤집는다. 약간 컨셉으로.
3: Natural.
4: Natural. There you go. 역시. 역시.
3: 아, 이걸 맞추고 이걸 틀리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자연스럽지 못하네요.
4: 오케이. 자, 이거는 뭐, 기분이 어색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문장을, 뭐, 상훈 씨가, 이거 영어 문장 어때요? 하고 저한테 보여줬을 때, 이거는 awkward해요. 이거는 natural해요.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Right? 자, 왕초보 영어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3: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 네, 얘는 이병자 그 뼈대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3: At first.
4: 얘는 정말 너무 소중해요. 이게 덩어리 부사 같은 거거든요. So, 보면, 처음에는 이라는 뜻이에요.
3: 네.
4: 자, 근데, 상훈 씨, 뉘앙스를 좀 느껴보세요. 나 처음에는 너 안 좋아했어. 그거는 느낌이 어때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3: 버시 꼭 들어갈 것 같아요.
4: 지금은 좀 다르단 느낌?
3: 네, 지금은 좀 달라요. 전환되는 느낌?
4: 정확합니다. At first는요,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어. 근데 여기서 이미, 지금은 좀 괜찮나 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Okay? So, at first라는 덩어리 표현. 사실 제가 first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사, 하나의 패밀리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거를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네.
4: So, at first, 어쩌고저쩌고. 자, 예를 들어, 이걸 볼게요. 처음에는 나는 꽤나 긴장했어. 꽤나는 뭐 pretty 정도 넣을게요. 처음에는 나 꽤나 긴장했어. 과거형으로.
3: Oh, at first, I felt very nervous.
4: Nervous. Yes. I felt nervous. 좋아요. Or I was pretty nervous. 둘 다 괜찮습니다. Okay? 자, how about this? At first를 문장 뒤에 넣어도 돼요.
3: 네.
4: 부사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녀는 조용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걔는 수줍음을 타는 줄 알았어. 이런 느낌. 그녀는 처음에는 조용했다.
3: She is.
4: 과거죠, 과거.
3: She was be quiet. She is quiet.
4: She was quiet.
3: She was quiet
4: 처음에는?
3: At first.
4: At first. She was quiet at first. 느낌이 이제는 말이 좀 많아졌다. 이제 편해졌다.
3: 편해졌다. 시끄럽다.
4: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다만 at first를 처음 했을 때는 comma를 꼭 찍어주시고요.
3: 네.
4: Just like that. Okay? 자, 굉장히 유용하게 회화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At first, I was pretty nervous.
3: At first, I was pretty nervous.
4: She was quiet at first.
3: Oh, she was quiet at first.
4: All right. 본문도 읽어볼까요?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3: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4: Uh-huh. Okay, 좋습니다.
3: Awkward.
4: Awkward. Awkward. 앞쪽에.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5: So,

0: How's your marriage? So, how's your marriage?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1: 네, 자, 근데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네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그냥 옳게 느껴져. 바로 이거였어. 이러면서.
2: 그러니까 뭐 와이프 말을 잘 듣거나 뭐 남편
1: 네.
2: 말을 잘 들으면 서로 이제 되는 거죠, 이게.
1: But now 쓰면 될것
2: 오,
1: 같은데요. 뭔가
0: 느낌이?
1: 그렇죠. 그런데 이제니까 하지만 지금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just feel right. 그냥 옳게 느껴져.
2: 뭔가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요.
1: 네. Just feels right. Everything just feels right. 뭔가 right한 옳은 feel이 느껴진다. 느낌 좋아요. 가볼게요. But now 이제 지금은 이렇다. 하지만 at first에서 이미 뭔가 바뀐 거를 감지를 했을 것 같아요.
2: Yeah.
1: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feel이에요. Feel. 자, feel은요. 뭔가를 느끼다잖아요.
2: 네.
1: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다가 형용사를 넣어버리면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feel 형용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So, feel 형용사 하면 어떻게 느껴지다. 어떤 기분이 든다. 이게 근데요, 상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 많이
2: 아,
1: 했죠.
2: 뭐뭐 해보여.
1: 어떡하죠? 형용사 사용해서 보이다.
2: look 형용사요?
1: That's it.
2: Yeah.
1: Look 형용사 많이 써봤죠? You look good. She looks happy. 뭐뭐해 보인다. Yes. 그거에 그냥 약간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feel 형용사 바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right? So 모든 게 right하다고 느껴져. 이렇게. 자, feel의 과거 뭐라고요?
2: Felt.
1: Felt. 얘는 시제는 좀 조심해야겠죠,
2: 네.
1: 솔직히.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
2: Oh, the wind felt cold.
1: Cold, 그쵸? 한 번만 약간 연기해주세요. 만약에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방금 헤어졌어요. 네.
2: The wind felt cold.
1: 그쵸? The wind felt cold.
2: Oh my
1: Oh my
2: gosh.
1: gosh. Right. 자, how about this? 이번에 it을 그냥 써볼게요. 그건 그냥 옳게 느껴져. 뭔가 맞는 것 같아.
2: Oh, it just feels right.
1: It just feels right. 가사에 왜 많이 쓰이냐면, 뭐 이런 비트나 무슨 뭐 이런 사랑, 모든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사에 쓸때 많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요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So, 요렇게 느껴진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wind felt cold.
2: The wind felt cold.
1: It just feels right.
2: Oh, it just feels right.
1: Very nice. 이렇게 두 문장을 또 해봤습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이제는 기분 좋은 느낌인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2: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1: 네. 자, 우리 문장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미션입니다. 내가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기쁘다. 뭐 이런 거죠.
2: I'm happy you.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여기서 끊는 게 맞을까요? I'm happy. 나는 행복해. You married. 너가 결혼을 했어서.
1: 이거 동사 아까 말했죠. 에리의
2: 아,
1: 과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아까
2: 그러네요.
1: 형용사가 아닙니다.
2: 과거네요, 여기도. Married. 결혼했어서.
1: 누구요?
2: 뭐가? A great 여자랑.
1: 아, great
2: 아주
1: 여자랑.
2: great한 여자니까 많죠. Woman이랑. Great woman.
1: Okay. WOMAN 여자 한 명을 나타내는 단수 명사 나왔습니다. A great woman이랑 you married 해서 I'm happy하다. Okay. Of course. Right? Okay. 이 문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인공이 되는 동사가 뭘것 같아요?
2: Married.
1: Mary입니다. Mary. Okay? 그거의 과거형 married를 쓴 것뿐인데 이거 항상 많이들 틀리시죠? 누구와 결혼한다고 우리가 와.
2: 자꾸 to 쓰고, with
1: with
2: 쓰고,
1: 쓰고 막
2: with입니다.
1: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Mary는요 동사로 쓰게 되면 with가 필요 없습니다. 쓰지
2: 포함이에요,
1: 않아요.
2: 포함.
1: 네, 포함이에요. Mary가 이거 자체가요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okay? So marry someone이지 marry with someone이 아닙니다. Okay?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청혼할 때 여러분 영화 로맨틱한 영화 잘 보세요.

0: Will you? 뭐 이런 거 있죠.
1: 뭐야?
0: 뭐라 그러죠, 우리?
1: Will you marry me?
0: 그렇죠. 아무도 Will you marry with me? 이러면은 너 영어 못해서 안 할래. 약간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2: 네.
0: So, will you marry me? 이게 어느 정도 굳어져 있지만 거기도 with를 안 쓰죠. 자, 그녀는 변호사와 결혼을 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영어로 뭐예요?
1: Lawyer.
0: 그러면 그녀는 결혼했어 변호사랑.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She married a lawyer.
0: 그렇죠. She married with a lawyer가 아니란 얘기.
1: Yeah, yeah.
0: You understand?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예전에 학생분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Marry with를 어디서 본것 같다. With라는 쓰는 거를. 자, 그래서 저 무슨 말이지? 생각해 봤더니 실제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와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트콤인가 그런 제목이 시트콤의 제목이 있었어요.
1: Yeah.
0: Married with children 이런 게 있어요.
1: Yeah.
0: 그거는 아이들과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1: 아, married 결혼했다 네. with children.
0: So she is married 돼 있어요. With two kids 이러면 아이 둘이 있어요.
1: 아.
0: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두 개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So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쓸 확률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So marry someone, marry someone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Will you marry me?
1: Will you marry me?
0: She married a lawyer.
1: Oh, she married a lawyer.
0: Lawyer, right. 자, 그리고요. 참고로 marry someone이랑 또 같이 쓸 수 있는 게요. 얘도 결혼하다라는 동사예요.
1: 아. 네,
0: 얘나 얘나 마찬가지입니다. Marry someone or get married랑 누구랑. 근데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랑 결혼한다라고 추가를 하려면 얘가 필요해요.
1: 그래서 제가 아까 투가 자꾸 자연스럽게 나왔었나 봐요.
0: 얘마저도 with를 쓰지 않습니다.
1: 오,
0: get married 그래? to someone. 약간 한쪽으로 서로 흡수된다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1: 누구?
0: 돼요.
1: 오,
0: marry someone or get married to someone. 이렇게 쓰게 되고요.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우리가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결혼하고 이런 거 단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귀고
1: 네.
0: 결혼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혼을 한다든가 이런 단어들이 있죠.
1: Yeah.
0: Right? 뭔가 relationship이랑 관련돼 있는.
1: Yeah.
0: Date 이게 사귀는 거예요.
1: 네.
0: Marry 결혼하다, divorce 이혼하다예요.
1: 어허.
0: 이 동사들 다 with 쓰지 않아요.
1: 아하.
0: 네. Right?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0: 동사를 쓸 때
1: 요즘에 썸 타다. 삼기다. 사귀기 전 단계. 그거 썸이라고 해요?
0: 아, 썸이라고 하진 않고요. I'm seeing someone. I'm kind of seeing somebody.
1: Seeing.
0: 진짜 seeing.
1: 아, seeing.
0: 알아보고 만나보고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다.
1: 약간 보는 중이야? 느낌.
0: 아, 그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Alright, so date, marry. 오늘은 이거만 하겠지만 나중에 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Right? Right now I'm dating someone. with someone이 아니라
1: yeah.
0: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아까 꽁상 씨가 I'm happy 아니고 다른 거 썼던 거
1: I'm glad.
0: I'm glad. 이렇게 써도 돼요. 네. 그 다만 여기다가 하나 써주실래요? 사전에 찾으면 glad가 기쁜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Yeah. So I'm happy you married 어쩌고 뭐뭐해서 기뻐 I'm glad 뭐뭐해서 기뻐인데 happy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얘가 더욱더 뭐라 그럴까 기분 좋음을 더 강조해 줍니다. 더욱더 강조해 주고 조금 오버해 주고 그래서 glad 같은 경우에는 기뻐 혹은 다행이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베푼 거예요. 베프가 너가 잘 돼서 너무 좋다 나는 뭐 이런 느낌.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1: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0: 자, 우리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4: So, how's your marriage? So, how's your marriage?
3: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0: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1: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목소리 키워주세요. Are you ready?
2: I'm ready.
1: Alright. So how is 무엇? How are 무엇들? 활용해볼게요. 너의 결혼 생활은 좀 어때?
2: How is your marriage?
1: 그쵸. 너의 결혼 생활 좀 어때?
2: How is your marriage?
1: 그쵸. How is나 아니면 how's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2: Yeah.
1: 네. How is를 줄인 게 how's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다음. 미국에서의 삶은 어때? 너의 삶은 어떠니 미국에서의?
2: How is your life in America?
1: In America. 한국에서의 너의 삶은 어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2: How is your life in Korea?
1: In Korea. 그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2: 네.
1: 그쵸? 자, 이거 해볼게요. 아이들은 좀 어때? 너의 아이들은 좀 어떠니?
2: How are your kids?
1: 너의 아이들 좀 어때?
2: How are your kids?
1: 그렇죠. 너희 부모님은 어떠시니? 뭐.
2: How are your parents?
1: Parents. 완전히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응용 못하면 영어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아시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위드를 넣지 않는 트레이닝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 Marry someone.
1: Marry someone, please. 내가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기뻐. 나는 행복해. 어떡해요?
2: I'm happy.
1: 네가 아주 great한 여자와 결혼해서.
2: You married a great woman.
1: 나는 행복해. 네가 great한 여자랑 결혼해서.
2: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1: 그렇죠.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이거는 뭐 남자랑 결혼했다 그러면은 a great man.
2: Yeah.
1: 이런 식으로 또 응용 해야겠고요.
2: But I'm jealous of you.
1: Oh, I'm jealous of you. 질투난다. 이렇게 앞뒤 붙여가면서 점점 영어 느는 거예요.
2: 네.
1: 자, 나랑 결혼해 줄래요? 청혼할 때.
2: Will you marry me?
1: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2: Will you marry me?
1: Well, I'm not so ready. 막 이러면서 나 준비 안 됐다. 막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자, 하나 더요. 그녀는 변호사랑 결혼했어. 어떡할까요?
2: Oh, she married a lawyer.
1: 그녀는 의사랑 결혼했다.
2: She married a doctor.
1: 그죠. She married a doctor. 그녀는 뭐 선생님이랑 결혼했다.
2: 그러면 she married a teacher.
1: 계속 바꿔주면서 해야 이게 with가 제거가 될 겁니다.
2: Yeah.
1: Alright.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병자 패턴 한번 상호씨 달려볼까요?
3: 네. 너의 결혼 생활 좀 어때?
2: How's your marriage?
3: 미국에서의 삶은 어때? 너의 미국 생활은 어때?
2: How is your life in America?
3: 아이들은 좀 어때? 너의 아이들은 어때?
2: How are your kids?
3: 내가 아주 좋은 여자랑 결혼해서 기뻐.
2: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3: 나랑 결혼해 줄래?
2: Will you marry me?
3: 걔는 변호사랑 결혼했어. 그녀는 변호사랑 결혼했어.
2: She married a lawyer.
1: 자, 완벽히 공부했으니까, 트레이닝 했으니까 우리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4: 해결!
5: So, how's your marriage?
6: At first, everything felt awkward. But now everything just feels right.
5: Oh, I'm happy you married a great woman.
6: She's a great woman.
5: Yeah.
6: Really great. Great woman, yeah. Really.
3: 오케이, 여러분. 잘하셨어요.
1: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걷는 것은 너의 건강에 좋아. 걷다가 아니라 걷는 것.
3: 걷기.
1: 어떻게 해야 되고?
3: Work, ing, working.
1: Walking, walking.
3: 아, walking, walking.
1: 그렇죠.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Walking is good. For what?
6: For your health.
1: Right? For you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3: Yeah.
1: Okay?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ow is or are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오, 그 수업은 어때? 너 마유 수업 듣는다며? 이러면서 그 수업은 어떠니? 요거 되겠습니까?
3: 네, 요게 뭐 수업 하나면은 또 비동사도
1: 그쵸?
3: 좀 그죠? 복수면은 또 좀 바꿔주시고 요거까지
1: 좋아, 너무 좋아.
3: 같이 해보세요, 둘 다.
1: Yes, yes. 틀려도 되니까 요거 그래도 심플한 편이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3: tomorrow.

0: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난감 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공룡파 아이들과 로봇파 아이들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게 또 나눠져 있대요. 좋아하는 게.
1: 그래요. 네.
0: 그래서 선물을 살 때도 요걸 조금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자, 요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7살 아들에게 뭘 사줘야 할까요? 네, 이건 뭔가 조언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1: 네네.
0: 추천. 두 번째 미션 바로 떠 있죠. 아, 아쉽게도 아들이 공룡에 빠져 있진 않아요.
1: 공룡을 추천해줬나 봐요.
0: 그러니까요. 공룡 뭐 영어로
1: 알죠, 알죠. 예.
0: 자, 여러분들 문장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일단 꽁성치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
0: 영어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 참. 아니, 7살 아들에게 뭘 사줘야 할까요?
2: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sir?
1: Oh, what can I buy my son? Oh, 7 years old?
2: Your son is 7 years old.
1: Yeah, what can I buy?
2: If this is a Christmas gift,
1: Yeah.
2: get him this toy. This
1: This
2: toy.
1: toy?
2: Kids usually love dinosaurs.
1: 아, 다이노스, 아, 공룡. 아, 근데 아쉽게도 아들이 공룡에 빠져 있진 않아요.
2: Sorry?
1: 공룡에 빠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Unfortunately, my son, not foreign dinosaur.
2: Not fallen dinosaur.
1: Foreign, 빠져 있다. Foreign love, foreign dinosaur.
2: Fall in love.
1: No, no. 그건 예를 든 거고.
2: Fall in di. He fell in a
1: Oh,
2: dinosaur.
1: foreign
2: He
1: dinosaur.
2: fell in.
1: Yeah, not fire,
2: Oh
1: not
2: no.
1: foreign.
2: He didn't fall.
1: 아, not이 아니구나. 그럼 didn't? 아무튼, no. Dinosaur hate.
2: Oh, he hates
1: 아우,
2: dinosaurs.
1: 그러니까 아우, 답답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2: Then let me think.
0: 꽁상 씨도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
1: 오호.
0: 항상 그래왔지만 아주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약간의 errors 같은 것들은 제가 픽스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Kids usually love dinosaurs.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0: 네, 자, 오늘의 우리 다이얼로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즐겨 주세요. 이렇게
1: 네.
0: 공부한다는 느낌 아니라. 그렇죠? 자, 7살 아들에게 뭘 사줘야 할까요? 이런 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냥 혼자
1: 아하.
0: 가서 고르지만 말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1: 네. 무엇을 내가 겟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1: 누구에게? 나의 7살짜리 아들에게. 근데, 아, 여기도 약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게
0: 네,
1: 있습니다.
0: 숨어 있죠. 어떤
1: 예.
0: 부분인지 대충 느낌 오죠?
1: 네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should I get? 제가 뭐를 get 해야 될까요? Alright, get my 7-year-old son을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Check it out. There you go.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상훈 씨가 이거 전에 뭔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7 year old?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배운 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쵸?
1: 네네.
0: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면, 저거 7 years가 아니라 왜 year야? 왜 단수로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7 year old, 7 years old. 자, 차이점이 뭘까요? 물론, dash도 그어져 있고, 얘는 단수화돼 있고, 얘는 dash가 없고, s가 들어가 있어요. 느낌,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당시?
1: 네.
0: 예. 네. 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가 기존에 얘보다 얘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익숙하죠, 그렇죠? I'm 7 years old. My son is 7 years old.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얘는 지금 old로 끝나버렸죠? Right?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1 year가 아닌 이상, 그 이상 복수로 쓸 때는 s를 붙여줘야 됩니다. Okay?

0: 다시 한번. She is 7 years old. 끝났죠?
1: Yeah.
0: 그렇게 할 때는 그쵸? 1년 이상이라면 복수라면 S 붙여준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뭘까? 왜 7이면 1년 넘었는데 복수 안 쓰고 이렇게 하고 대시를 걷을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7살이 된, 7살짜리인 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yeah. 얘는 명사 앞에 와야 됩니다. 이 뒤에 명사가 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7살이 된 소년, 7살짜리 뭐 조카, right? 7년이 된 나무. 명사 앞에 넣어줄 때는 얘가 복수여도 S 안 붙입니다.
1: Yeah.
0: 느낌 와요? 그렇죠? 네, 네. So 여기서는 Oh, my son is 7 years old. 이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그때는 그렇게 years old로 끝났으니까.
1: 네.
0: 하지만 여기서는 7살짜리 son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어요?
1: 예. Yeah.
0: 오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니까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의 단어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get이라는 단어 이런 기억나세요?
1: 네, 네.
0: 이 get은요. 누구에게 사주다도 되고 가져다 주다도 되고 뭐 그런 의미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So 내가 내 7-year-old son에게 뭐를 사다 줘야 될까? 가져다 줘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what should I get my... Okay? Or for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Get for him. 오. 그를 위해서 내가 뭐를 사야 할까? 아니면 그에게 뭘 사줘야 될까? 둘 다 가능해요. Okay? 자, 여기 이렇게 따와 볼게요. What should I? 동사를 이제 쓰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뭘 동사해야 할까? 뭘 동사하는 게 좋을까? 약간의 고민일 때, 그렇죠?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 원형 뭘 썼어요?
1: Get.
0: Get. 내가 뭘 get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뭘 get 해야 될까? 약간 고민이 들잖아요,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먹다가 뭐죠?
1: Eat.
0: Eat. 쓰다가 뭐예요?
1: Right.
0: 그 동사 활용해서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내가 점심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까? For 씁니다. 중간 전치사. 네.
1: What should I eat for lunch?
0: 그렇죠. Hey, what should I eat for lunch? 이렇게 약간 고민하죠?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뭔가에 대해서 쓴다라고 할 때 아까 right을 쓰다로 했는데 대해서가 뭐예요?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
1: About.
0: About.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뭐에 관해 써야 될까? 내가 뭐에 관해서 쓰는 게 좋을까?
1: Oh, what should I get? What should I write about?
0: Write about. There you go. What should I write about?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think you should write about. Right? Okay. 자, 이렇게 해서 뭔가 고민하는 듯한 느낌.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동사 바꿔서 응용 엄청 해주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What should I eat for lunch?
1: What should I eat for lunch?
0: What should I write about?
1: Oh, what should I write about?
0: 자, 이번에는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1: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0: 자, 이랬을 때 두 번째 문장 좀 길어요. 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이 장난감을 사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1: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
0: 네.
1: get 사주세요.
0: 어.
1: 힘.
0: 누구에게?
1: 그에게?
0: 모를요.
1: 이 장난감을.
0: That's right. Get him this toy.
1: 크리스마스입니다.
0: 여러분 스펠링 같이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1: Yeah. 오.
0: 크리스마스. 오케이. 지금 요거 스펠링 여러분 기억 잘 하시고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거의 99.2% 맞았습니다.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자, 아까 92%라고 그랬는데
1: 네.
0: 88% 맞았습니다. 아, 92. 아,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 아, 네. 문자.
0: 뭔지 알겠죠?
1: 네네. 네.
0: Christmas는 이게 고유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라는 건 사람 이름이라든가 어떤 하나 고유의 이름인 거예요.
1: Yeah.
0: 네, 그럴 때는 첫 번째 철자 C. 대문자로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쓰는 게 정확합니다. 말할 때는 뭐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펠링 할 때는 맞춰야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요. 이 중간에 T를 빼먹으시거든요.
1: 근데 이거는 저희들은 네. 좀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0: 아하.
1: 왜냐하면
0: 네.
1: 좋아하는 뭐 이성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어릴 때부터 많이 써왔거든요.
0: 오.
1: 근데 거기서 T가 빠졌다?
0: 네.
1: 바로 아웃입니다.
0: 아.

0: 얘는 뭔가 진지하지 못해. 이런
1: 네. 아,
0: 느낌이야.
1: 이거 스펠링을 들려?
0: 들려?
1: 안
0: 아,
1: 돼.
0: 안 돼.
1: 그래서 저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어려우니까 아, 이거 크리스마스로 씁니다. 공감하실걸요, 여러분들?
0: 많은 분들이, 어, 맞아, 맞아, 맞아.
1: 잠깐만, 크리스트, 아, 아리아, 에리아,
0: 크리스트인가?
1: T가 들어가나? 그래서.
0: 엑스. 아니면 그냥 그 약간 한글로 해서 크리스마스. 뭐. 아니, 근데
1: 그렇게.
0: 느낌이 좀 약하잖아요.
1: 아니, 근데 무조건
0: 느낌이.
1: 카드는 영어 써줘야
0: 아,
1: 돼요.
0: 써줘야
1: 크리스마스
0: 됩니까?
1: 카드는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게 나왔고요. 이게 사실은 스펠링은 있지만 소리가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이거를 뭐 무슨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음 세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으면 가운데 게좀 약화가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쪽에 강세를 좀 찍고 아이에다 강세
1: 네.
0: 찍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좋아요.
1: 크리스마스.
0: Alright. 자, if this is a Christmas gift라면 여기 지금 if가 나왔네요.
1: 네.
0: if에는 의미가 한 크게는 두개 정도가 되는데요. 오늘 나오는 if는 뭐뭐라면. 그렇죠? 뭔가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이게 만약에 이거라면 그에게 이거 사줘라.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1: 네.
0: 그렇죠? So if 뒤에 평소문을 넣어주면 그 평소문 자체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평소문 어순대로 얼마나 잘 쓰냐 그 게임이에요.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날 사랑하면 머물러 있어.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날 사랑한다면 일단 어떻게 해요?
1: If you love me,
0: 머물러.
1: stay.
0: Stay. If you love me. Stay. 영어에서도 나올 법하죠, 그쵸? 자, how about this?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아무 때나, anytime 전화해. 자,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1: If you need my help,
0: My help or 그냥 help, right? 나한테 아무 때나 전화해.
1: call me.
0: 아무 때나. Every time. Anytime, anytime. 자, 거의 맞췄죠? 아주 좋습니다. So, if you love me 하면 조건이 들어가요. 오케이? 왜냐면 조건이라는 게날 사랑하지 않으면 stay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So, if you love me, stay. If you need help, 도움이 필요하면 call me anytime 해라. 이런 식으로. 참고로 글을 쓸 때는요. if가 먼저, if절이 먼저 튀어나오면 커마를 찍어주세요.
1: 오, 네네.
0: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stay if you love me. 걔도 가능해요. 그럴 때는 커마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Alright?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읽어볼게요, you guys. If you love me, stay.
1: If you love me, stay.
0: If you need help, call me anytime.
1: If you need help, call me anytime.
0: Alright. 자, 그리고 이 전에 문장에도 살짝 묻어나왔던 get이라고 하는 거, 그쵸? Get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사주다, 명사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uy라는 동사도 괜찮아요. 근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사는 동작을 너무 강조해서 원어민들은 get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안 써본 걸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So, get someone something. So, get him this toy. get의 과거는 뭐죠?
1: got.
0: 그렇죠. 그럼 사줬다 이러면 got someone something.
1: Yeah.
0: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명령어로 그녀에게 썸을 써볼게요. 약간의 장미들을 좀 사줘. 장미 좋아해, 그래서.
1: Get her some rose.
0: Roses.
1: Roses.
0: Roses, right?
1: 살수 있어요.
0: 로즈를 좀 사줘. 살수 있어요. 자, 이거 해볼게요. 마유에게 자동차를 사줘.
1: 아, 사줘라, 마유에게 자동차를. Get Mayu. Get Mayu a car.
0: A car, right? Get Mayu a car. 여기서 마시는 차 할까봐 약간 걱정했었는데.
1: Or tea.
0: A tea. Alright.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그렇죠? Get someone something, right? 뭐 평소문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쓸수 있고요. 가볼게요. Get her some roses.
1: Get her some roses.
0: Get Mayu a car.
1: Get Mayu a car.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1: Oh,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0: 자, 이러면서, 아이들은 보통 공룡을 좋아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제가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
1: 그러니까요. 보통 공룡

0: 아니면 자동차 막 중에 보통 중장비, 아니면 로봇.
1: 맞아요,
0: 요런
1: 맞아요,
0: 쪽이에요.
1: 맞아요. 그 옵션이 있는데 그냥 제 마음대로 제가 좋아하는 걸 사줬더니.
0: 자, kids, 아이들은 usually 보통 사랑하죠. 뭐를? 공룡들을.
1: 자,
0: 자,
1: 일부러 이거 비워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0: 우리 악동 뮤지션 노래도 있죠. Dinosaur,
1: 바라,
0: 우우,
1: 따따따,
0: 우우,
1: 모르겠다. 오?
0: 다이노소르.
1: 잠깐만, 왜 얼핏 맞는 것 같지?
0: 다이노소르.
1: 다이노솔?
0: 스. 다이노소르스.
1: 오케이. 자,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무조건 필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0: 이거
1: 자.
0: 맞추신 분은 진짜 왕초보 아닙니다.
1: 아, 진짜로.
0: 솔직히.
1: 완전말로.
0: 어렵습니다.
1: 자, 상상도 못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Kids usually love dinosaurs. 오케이? 정답.
0: 뒤엔 다 틀렸네요.
1: 아니, 거의 맞았어요. S-O-U-R이라고 하셨는데 A-U로 쓰게 됩니다. 그쵸? 이것도 다시 한번 원어민들도 막상 써보지 않으면 그냥 스펠링이 헷갈릴 수도 있는 좀 힘든 단어 중에 하나예요, 사실. So, dinosaur이라고 합니다.
0: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
1: 네.
0: 이제 지금 이제 원어민 발음은 다이노소르지만 우리는 다이노사우루스라고 했어요.
1: 아.
0: 다이노사우르스.
1: 으스.
0: 이거 스펠링대로 읽어서
1: 아.
0: 우리가 다이노사우루스라고 했던 것
1: 오,
0: 같아요.
1: 진짜 소름이네요. 저
0: 오,
1: 생각도
0: 저 지금
1: 못했어요.
0: 보니까 알았어요.
1: 진짜
0: 사우루스예요.
1: 사우루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잘못된 발음이다.
1: 그죠? dinosaur
0: 다이노소르.
1: 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soar. 이 스펠링도 나중에 좀 익숙해질 겁니다. AU가, AWAU가 or, or.
0: 올,
1: 약간 이 모양 모아지는 거. 그런 패턴의 단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dinosaur. soar처럼 발음을 좀 해주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룡도 나왔고요. 보세요. Kids love dinosaurs, right? But
0: Yeah.
1: 요거 뭐예요?
0: Usually.
1: 그래서 다 모든 every kid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Usually 어쩌고. So, 이 usually라는 부사를 넣으면 정말 뭐라 그럴까? 말투나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뉘앙스가. 그래서
0: 네.
1: 다는 아닌데 보통은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6시에 깨어나거나 일어나는 거는 아닌데 보통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은 나는 깨어난다 6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는 6시에 일어나. 어떻게 해요?
0: I wake up at six.
1: Six, right? 근데 나 보통 6시에 일어나. 그러면은?
0: I usually wake up at six.
1: 아주 좋아요. I usually wake up at six. How about this? 그녀는 집에 있다라고 하면 원래 fact는 she is at home 이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녀는 보통 집에 있어. 딴데안 가고 집에 있어. 보통.
0: She is usually at home.
1: 주말들에 그러면
0: On weekend.
1: on weekends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usually는 약간의 뉘앙스를 좀 달리해주는 것뿐이에요.
0: 근데 뭔가 일반 동사에서는 앞에 들어가고 비동사에서는 좀 뒤에
1: That's
0: 들어가네.
1: right. 제가 만약에 그 나눠 가지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맞아요. 일반 동사 앞에 오고 비동사는 뒤에 오고. 근데 이것도 계속 써보면 어색함이 언젠가 느껴져요. 잘못 쓰면.
0: 그러니까요.
1: Yeah.
0: 아이 뭐 she 예를 들어서 she usually is 이상해. She is usually 땜땜. 오케이. 요렇게 뭔가 느껴지면
1: 자연스러워.
0: 되는 거야.
1: 그것도 많이 써보지 않으면 그게 느껴지진 않죠.
0: 네.
1: Okay? Very nice.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I usually wake up at 6.
0: I usually wake up at six.
1: She is usually at home on weekends.
0: She is usually at home on weekends.
1: 오케이. 본문도 읽어볼게요. Kids usually love dinosaurs.
0: Oh, kids usually love dinosaurs.
1: 자, 마지막입니다. 아쉽게도 아들이 공룡에 빠져 있진 않아요.
0: 그러니까요. 자, 아쉽게도
1: 네.
0: 뒤에 문장이 보니까 그는 not into 빠져있지 않아요. 다이노소어에. 이렇게는 되는 것 같고요. 아쉽게도라는 것들은 네, 저희가 아쉽게도까지는 사실
1: 이게
0: 몰랐는데
1: 몇개 방법이 있긴 한데.
0: 보통 그거잖아요. 제가 아는 단어는 약간 불행히도 행운
1: 어떤 단어인지
0: fortune,
1: 알겠습니다.
0: unfortune,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좀 많이 단계를 가야 되지만
1: 네. 스펠링 확인해 볼게요.
0: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요.
1: 아, 알았어.
0: 여기서 제가 알았는데 말씀이 지금
1: 원래 알았는데.

0: 이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1: 느낌대로.
0: Unfortunately.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와우, 스펠링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랑 같이 비교를 해주세요. Unfortunately,
0: What?
1: perfect.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0: 다들 이제 약간 제가 바라보는 눈이 저걸 맞춘다고.
1: 저거 대박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틀릴 수 있습니다.
0: 아이고.
1: 네. 정말로 fortune이라는 게 운, 행운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0: 야.
1: 그게 업계에도 이게 좀 의역이 된 거죠. 그래서
0: 네.
1: 뭐 유감스럽게도 좀 아쉽게도요. 이라고 해서 뭔가 살짝은 부정적인 그런
0: 네.
1: 것을 뒤에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죠. 발음할 때 여기 강세를 찍어주고요. Unfortunately. 그리고 여기 lately가 아니라 뭘까요?
0: Nutley.
1: Notly. 그래서 약간 not 비슷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Unfortunately. Unfortunately.
0: Unfortunately.
1: 좋아요.
0: Unfortunately.
1: 그죠?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Right?
0: Yeah.
1: 자, 그러면 반대로. 오, 다행히도 뭔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0: Fortunately.
1: 그렇죠.
0: 또.
1: 네.
0: 왜요? 틀렸나요?
1: 아니요.
0: 예. 네. 웃으셔가지고.
1: 아니요. 아니, 계속 여기를 보면서 하시길래. Alright. UN만 빼주면, okay? 이게 fortunately. 다행히도. 운 좋게도. 이런 식으로 뜻이 반대로 바뀌어버립니다.
0: 우리 신년에 포춘 쿠키 많이
1: 맞아요.
0: 해먹잖아요. 네.
1: 그게
0: 행운.
1: 행운의 쿠키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내가 빠져있다라고 할때 굉장히 특이하겠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전에 뭐 fall 이런 거 나왔는데요. 걔는 동작 강조를 좀 해주는 거고요. 이미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할땐 I am into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 빠져 있다, 관심이 있다. 이건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0: 네.
1: I'm into h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취미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빈이 너한테 빠져 있어. 케빈은 너의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 어때?
0: Hey, listen.
1: 어.
0: Kevin is into you.
1: Kevin is into you, right?
0: 오, 얼레리콜레리.
1: Right. How about this? 너 뭐에 빠져 있어 요즘에? 자, 그러면 무엇이 뭐예요? 무엇? 의문사로.
0: What?
1: What? 너는 들어가 있니? 그럼 어때요? What?
0: What are you into?
1: 오, 좋아요, 좋아요. What are you into? 요즘에는이라는 단어 뭐죠?
0: Now?
1: Okay, now. Well, all right, these days.
0: Ah, these days.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이렇게.
0: 이게 요즘에.
1: 네.
0: Those days는 뭐죠?
1: Those days, 뭐, 그 시절에,
0: 그 시절에.
1: 뭐, 예. 걔는 좀 거리감 있죠.
0: Yeah.
1: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문장은 진짜 툭하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스몰 토크를 할게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약간 뭐, What is your favorite? 뭐, 이런 거가 약간 딱딱한 거고.
1: 맞아요.
0: 약간 회화체에서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1: 네.
0: 약간 이런 거.
1: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하비? 뭐 이런 거. So, what's your hobby 보다는,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요즘에 뭐, 좀, 뭐에 빠져 있어? 요즘 관심사가 뭐야?
0: 오,
1: 자연스럽죠.
0: 훨씬 뭔가
1: 괜찮죠?
0: 느낌 있어요.
1: Okay, 읽어보겠습니다. Kevin is into you.
0: Kevin is into you.
1: Hey,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Oh, what are you into these
1: 자,
0: days?
1: 본문도 가볼게요. Unfortunately, he is not into dinosaurs.
0: Oh, unfortunately, he is not into
1: 오,
0: dinosaurs.
1: 좋습니다.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Kids usually love dinosaurs. Kids usually love dinosaurs.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1: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2: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Kids usually love dinosaurs. Kids usually love dinosaurs.
1: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0: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Okay,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자 가겠습니다. What should I... 동사를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좋을까? 약간 고민하는 느낌. 뭐 해야 될까?
1: Yeah, yeah.
0: 자, 제가 7살 아들에게 뭘 사줘야 할까요? 제가 뭘 겟해야 할까요? 나의 7살짜리 아들에게.
1: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0: 그렇죠.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Again, 이거 for를 써도 괜찮습니다. 형식이 둘 다 맞아요. 오케이? 자, 다음은요. 나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I eat for lunch?
0: For lunch. 그렇죠. What should I eat for lunch? 이거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2: 그래서 항상 아시죠? 전매추.
0: 네?
2: 전매추 모르세요?
0: 뭐요, 뭐요?
2: 점심 메뉴 추천.
0: 아, 그렇죠. 저는 절대로 그걸 못 해가기 때문에.
1: Yeah.
0: 자, 하나 더요. 내가 뭐에 대해 써야 할까? 아, 나 소설 좀 쓰고 싶은데.
1: What should I write about?
0: 그렇죠. What should I write about? 오케이. 두 번째. I'm into something. 뭔가 빠져있는 거. 자, 활용해서. 아쉽게도 그가 공룡에 빠져있진 않아요. 일단 아쉽게도 어떻겠죠?
1: Unfortunately.
0: 그는 공룡들에 빠져있진 않아요.
1: He is not into dinosaurs.
0: 그렇죠. He is not into dinosaurs. 이런 식으로. He is not into robots. He is not into cars. You know? 자, Kevin은 너한테 빠져있어.
1: Oh, Kevin is into you.
0: 그렇죠. Kevin is into you. 자, 하나 더요. 너 요즘 뭐에 빠져있니?
1: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0: 그렇죠.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암기 심지어 추천입니다. Okay. 그는 당신에게 그닥 반하지 않았다. 뭐 something like that.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He's not that into you. 이런 와. 또 영화 제목이 있어요.
2: 네, 네.
0: 오케이. 자, 아무튼 이병작 패턴 상우 씨 한번 달려볼까요?
2: 네. 제가 7살 아들에게 뭘 사줘야 할까요?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나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What should I eat for lunch? 내가 뭐에 대해 써야 할까? What should I write about? 아, 아쉽게도 그가 공룡에 빠져 있진 않아요. Unfortunately, he is not into dinosaurs. 케빈은 너한테 빠져 있어. Kevin is into you. 너 요즘 뭐에 빠져있니? What are you into these days? I am into English.
0: 난 영어에 빠져있다. Are you sure? Are you into it?
1: Yeah, I'm sure.
0: Okay.
1: I love English.
0: English. Okay, 요 느낌 살려서 우리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What should I get my 7-year-old son?
3: If this is a Christmas gift, get him this toy. Kids usually love dinosaurs.
1: Oh, dinosaur. Oh, unfortunately, he's not into dinosaurs.
3: Oh, really?
1: Yeah.
3: What does he like?
1: Maybe a robot.
3: Oh, robots?
1: Yeah. Let's see.
2: Yes.
0: All right, you guys, good job. All right. 자,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입니다. 그 수업은 어때? 엄청 단순합니다. So, how is the class? How is Mayu's class? 이런 거.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오늘 be into something or someone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딸은 인형에 빠져 있어. 내 딸은 인형에 빠져 있다.
2: 오늘 조금만 내 공부하신 거 활용하시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2: tomorrow.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고려시대 공민왕의 어머니가 피난했던 산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왕모산. 이 산골짜기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산다네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스님과 동거 중인데요. 사랑이 넘치네요.
1: 눈맞춤하고 내 눈가에 이렇게 웃음을 머금고 있을 적에 순간순간 느껴요. 나한테 살아있다는 느낌과 그 책임감,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아주 싱싱한 존재들이지.
2: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0: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강아지들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경북 안동의 왕모산으로 들어선 제작진.
3: 이런 산세를 보면 와, 누가 살 것 같지 않은데. 어이구야. 정글인데요?
4: 길이 없어져 버리네. 목적지에 도착해버렸다는데?
0: 야, 뭔가 불안불안한데요? 저기 사람 있네요. 아, 스님이셨구나.
5: 왜 나 계셨어요? 네? 왜 나 계셨어?
6: 아니, 차 못 올라올 줄 알고.
5: 아, 못 올라가요? 아니, 뭐 길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길이 없어요.
6: 밟아요!
0: 여기가 마의 구간이라더니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
7: 이렇게 되는구나.
0: 스님이 나서시나요?
6: 저 옆에 타시.
8: 제가요?
0: 이걸 못 가라는 표정인데요. 오. 아, 이 정도는 밟아야 되는군요. 와, 저도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와, 진짜 운전 고수시네요.
5: 지금 이거 제가 했어야 된다는 거라고요?
9: 핸들은?
0: 아, 스님의 운전 실력이 제작진을 살렸네요. 그대로 쭉 달려서 해발 6

0: 600m 집까지 무사히 도착.
1: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질 않는데 이 길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2: 아이고 고생했슈.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게 누구예요? 우와, 안녕.
2: 이게 이제 경주 우리 토종 사냥개 동경이 봉지 없는 개.
0: 댕견이는 화나면 무서울 것 같은데?
2: 점프력이 월등히 좋고 그래서 저 싸움에 아주 특화된 사냥개예요.
0: 어, 그래요? 안 무서울까? 어, 애교 만점인데요?
3: 왜 이렇게 핥을까? 짭짤한 맛.
0: 댕견아, 스님 얼굴 닳겠어. 그리고 집 마당을 지키고 있는 이 친구는 7살 검둥이래요. 야, 잘생겼다.
2: 댕견 주인이 얘도 또 구해다 준 거예요. 얘도 유명한 호피무늬 사냥개라고.
1: 근데 왜 검둥이도 이렇게 목줄 신세로 묶여있죠?
2: 이거 저기 뭐 산에 가서 노루니 뭐 다 잡아요. 고라니. 느려빠진 고슴도치. 아... 한 입에 그냥. 아... 물고 막 흔들어보니까 다 난장판이더라.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힘이 좋아서 한번 끌어안으면 사람들 쓰러져요. 근데 하면 그냥 끝나요.
0: 저 말 잘 듣죠? 헐!
2: 도리야. 왔어?
0: 어, 귀여워.
2: 키가 핫바지처럼 털이 영납시 이런 바지춤 늘어지듯이.
0: 그래서 이 친구는 이름도 핫바지. 12살이면 어르신이네요.
1: 다섯 마리 중에 나머지 아이들은 또 어디 있어요?
2: 최고 왕고참이. 안 들어. 어휴, 어휴, 어휴.
0: 어, 어디 가는 거야? 아, 검둥이랑 친하구나. 막내 공주 산드라 반가워.
2: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와. 눈이 양쪽 눈을 실명이 해가지고 실명이 돼서. 어휴. 나왔어? 제가 여기 14년 됐으니까 들어오고 1년 됐을 적에 태어난 놈 한 달 된 거를 내가 받았지.
0: 어, 백구 어르신 안녕하세요. 근데 눈이 어쩌다 실명이 된 거예요?
2: 아따, 내 참 그때 생각하면 저 댕견 전임이 풀고 나와가지고 얘 허벅지를 한 입을 물었어요. 탁탁탁 물더니 한 입을 물더니 납작 엎드려서 얼마나 흔드는지 다리가 딱 얘가 피해를 입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방어를 못하더라고. 그냥 올라타더니 막 여기 여기 다 찢어놨어요. 앉아. 아이고, 아이고.
0: 그래, 그 이후로 댕견이는 격리 중인 건데요. 네.
2: 어이구, 이거 봐.
1: 뭐야?
2: 이렇다니까.
1: 아, 끊었어요?
2: 아니, 이게 자주 풀려요. 나는 얘를 무지 사랑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얘에 대해서는. 문제 있죠. 얘 사람한테는 너무 순종적인데 저 위에 살려두질 않으려는 그 본능이 짐승 다 죽이고 제 주변의 동료들 다 괴롭히는 그런 포악한 성격이요.
0: 이 구역 대장은 저라고요.
1: 저.
0: 신난 산들이랑 달리 백구는 조심조심 걷는데요.
1: 아이고 있더라.
0: 백구야, 앞에 술해. 아이고.
1: 이리 와봐.
0: 아, 거기도 위험한데.
1: 이리 와봐.
2: 또리야.
0: 아, 이거 냄새로 아는 걸까요?
1: 들어봐.
0: 길을 잃은 것 같다가도.
2: 이리 와.
0: 스님의 박수 소리를 향해 장애물을 피해 가는데요. 살짝 보이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지. 여기는 내가 청각과 후각을 이용해서 하도 많이 빡치게 하면서 돌아다니면 되게 숙지가 됐어요. 어느 정도. 대충 이 나이는 내가 다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딪히고 뭐 그런 경우는 드물은데.
4: 어떨 때 그럼 주로 많이 어떤 공간에 부딪혀요?
2: 이제 없던 물건이 있다거나 이렇게 손수레처럼 넉넉히 오다가니 빡 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그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그때는 맹모추지 아무것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0: 집 밖에서는 어떨까 궁금한데요. 13년 동안 백구에겐 산 전체가 놀이터였다고 해요.
5: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0: 지금은 스님이 가는 곳만 따라다니는데요. 부지런히 따라온 곳은 텃밭.
5: 누구야?
6: 이리와. 아이고, 너 어디 그늘에 쉬어?
5: 거기서 앉아 쉬어.
0: 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네요. 거기가 명당인 건 어떻게 알았어?
2: 여기 숨어 있네.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늘을 찾아서 다 같이 더위 방어를 합니다.
5: 뚜리야, 여기.
0: 스님이 자리를 옮기면 껌딱진 백구도 따라가는데요. 스님의 박수 소리를 따라 직진. 야, 어쩜 이렇게 길을 잘 찾죠?
5: 너 앉아 쉬어.
2: 여기는 지 놀이터니까 여기 잘 알아요. 요 주변이요 밭에는 많이 다녔으니까 잘 찾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작물이 심어져 있다니 고랑이다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들 감각은 초긴장을 하고 다 그걸 주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0: 아이고. 스님을 따라 10년 넘게 다닌 길이니 백구에겐 집 같은 공간인데요. 이제 세 살인 산들이도 텃밭은 놀이터랍니다.
7: 기다려.
0: 얌전히 기다리는 애들 덕에 편안히 수확을 하시는데요.
5: 가자.
0: 야, 산들이도 신났네요. 이번엔 방울토마토 수확인가요? 잘 익었는지 맛을 봐야죠. 씻는 냄새 못 참지. 왜 안 드시고. 먹기 좋게 씹어주신 거구나. 다음은 산들이 차례. 야, 잘 먹네요. 와.
2: 야, 하나도 안 들어.
0: 그쵸. 사랑 듬뿍 받네, 백구야. 스님, 또 어디 가세요? 우와.
5: 야, 산들아, 일로 와봐라. 너 오늘 오리지널 수박을 한번 내가 맛보여줄게. 어?
7: 이거 기가 막히게 익었네. 이거 색이 이래야 되거든?
5: 최상의 지금 숙성.
0: 텃밭에서 키운 채소와 과일은 스님의 양식이자 아이들의 간식인데요. 야, 이게 진짜 산골의 낭만이네요. 세수 한 번이면 더위도 싹 날아가겠어요. 석관수로 또 뭘 하시려나 했더니 검둥이 물 뿌려주시는 거구나.
2: 헐가진 짐승이 얼마나 덥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지.
0: 더울 땐 등목을 해주신다는데 더위 탈출에는 등목만한 게 없죠.
8: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는 피부에 털이 없는 상태에서 땀이 나 있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수분이 땀이 증발하면서 내 열을 뺏어가요. 그러면서 시원.

0: 땀을 느끼는 건데 강아지들은 몸에 땀이 안 나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우리처럼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이 이렇게 물 뿌려주시잖아요. 사실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땀 대신에 물을 뿌려줌으로써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갈 수 있게. 집에선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책하거나 아이들이 더울 때 해줄 수 있는 거. 물을 뿌려주는데 스프레이로 배 쪽에 뿌려주세요. 배 쪽에. 배가 제일 털이 없잖아요. 이쪽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조금 더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1: 특히 신경 쓰는 곳은 해가 많이 드는 핫바지의 집.
2: 이후에는 황토 들어갔어요. 이만큼 들어가서 의외로 시원해요. 시원하고 이 밑에 지하 공간이 있거든? 여기 지하실도 있어요.
1: 비서 명당이네. 어? 이건 용도가 뭐예요?
2: 안에 들어가서 숨 쉬면 숨이 이렇게 통해서 나가라고.
1: 근데 좀 혼자서 심심할 것 같아요.
3: 댕견이는 지금 집 초입에 있는데 핫바지는 이 끝에 구석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2: 저 댕견하고 가까우면 체력 무대 얘하고 원투지간이라서.
3: 아 그래요.
2: 지금도 보기만 하면 저 댕견 제님이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어요. 얘는 많이 당했어요, 댕견한테. 못 버텨요. 힘이 안 돼. 이놈도 악랄하고 날렵한 놈인데도 등치가 안 되더라고.
3: 최근에 언제 그랬었어요, 그런 경우가?
2: 최근에 저 경우는 한 4년 뒤나? 여기를 물었는데, 아유, 탁 하면서 하니까, 꽝 물고기 이걸 벌릴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놈이, 이 물린 상태에서 정신없이 나 여기로 물었어요. 물었다간 얘는 아니라는 거 알고 얼른 놓더라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빵꾸가 났어. 얼마나 아픈지. 그러고 나니까 댕견이 또 여기를 물어버리네. 여기 인대 여기 실밥자위 인대가 막 으직으직 소리가 나더라고요.
1: 더 큰 사고가 생길까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데요. 댕견이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그 사건을 못 잊는 건 핫바지도 마찬가지. 화가 더 많고 예민한 건 댕견이라는데 막내 산들이랑 사이는 어떨까요?
2: 얘 뭐 이 안에 들어가서 놀고 그랬다니까?
4: 아, 산들이 누구였어요?
2: 야, 저 구멍으로.
1: 백구는 괜찮을까요? 오, 댕견이가 웬일이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싸우진 않네요.
2: 아이고.
1: 그런데 핫바지 앞에선 돌변. 또 싸우고 싶은 건가요?
2: 공격상이 아니야. 안 돼.
1: 핫바지 좀 놀란 것 같은데. 설쌤 어때 보여요?
0: 핫바지가 긴장했네. 핫바지는 많이 긴장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려고 하고 사실 줄을 잡고 있지 않았으면 다른 공간으로 갔을 거예요. 네. 가장 첫 번째 동물들의 목표는 뭐 진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내 유전자를 남기는 거예요. 번식이에요. 근데 중성화도 안 된 상태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라이벌이고요. 내가 더 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쟤네를 내쫓는 게 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암컷은 암컷끼리 많이 싸우고 수컷은 수컷끼리 많이 싸워요. 실제로 구멍이 나고 병원을 갈 정도로 물었다라고 한다면 저 댕견이의 목표는 쟤랑 같이 같은 무리에 있고 싶어 하죠.

0: 하지 않아요.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1: 나이랑 덩치가 비슷해서일까요? 검둥이를 엄청 경계하네요.
2: 지금 어떠세요?
3: 여보야, 붙으려고. 이건 이렇다니까.
1: 달려들 것 같은 기세에
3: 공격상이야.
1: 검둥이도 긴장할 정도인데요. 댕견이는 어쩌다 싸우게 된 걸까요?
3: 못된 놈 참.
4: 여 핫바지 저놈을 내 가슴 쪽으로 땡겨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댕견이 저든지 헐떡거리면서 내 앞으로 온 거야. 그래서 저놈이 앙 하니까 아따 그냥 불꽃이 팡 튀어 붙는데 그때 아 요놈이 서로 나를 우선시하려고 이렇게 차지하려고 그런 정의가 강하구나 하는 걸 느꼈지. 내 옆으로 내 주인 옆으로 내 거니까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뒤돌으면 멀리 서로 잘 안 보이도록 띄워놓고 그냥 이대로 가고자 하는데 다른 터전에 가면 거기서는 좀 더 얘들을 자유스럽게 하면은 서로 간에 얼굴 마주보고도 다투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지.
1: 댕견아, 아직도 진정이 안 된 거야? 이럴 때 스님의 처방은 무더위도 식힐 겸 냉동고에 얼려둔 특식이래요.
3: 예, 돼지 한 마리요. 이게 돼지 꼬리거든요. 5년째 먹이고 있지. 겨울에는 더 많이 주고 여름에는 냉동시켜놓으니까 시원해요. 이거 잘라서 주면 더위도 해갈이 되고.
2: 근데 스님 수행하시는 산사의 고기는...
3: 그러면 얘네 뭐 콩나물 먹이고 다 죽이라고?
2: 그러네요.
3: 그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는 잘 먹여야 돼요.
1: 아이고 아이고 댕견아 그렇게 좋아? 혹시 이빨이 상할까 잘라주시기까지.
3: 맛있지? 우리 핫바지 영양식을 가져왔어요.
1: 우리 핫바지 역시 텐션 업. 덩치가 작은 핫바지 거는 좀 더 작게 잘라주시는데요.
3: 너 많이 먹는다대.
2: 이게 새로운 요리법이.
1: 아유 이렇게 잘 먹는데 아낌없이 팍팍 챙겨줘야죠.
3: 맛있지?
1: 백구야 어디 가니? 우리 백구 되게 배고팠구나. 응? 안 먹고 어딜 가는 거지? 아 설마 여기서 몰래 먹으려고? 아 아껴두는 거야? 아 그래 꽁꽁 숨겨라 꽁꽁. 은밀히 작업이 끝나자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는 백구. 천잰데? 검둥이도 특식 배달 완료. 응? 응? 검둥아, 너도 나중에 먹으려고 숨기는 거야? 숨긴다고 하기엔 좀 허술하고. 숨긴 거 다 보여, 검둥아.
3: 아, 깨끗한 데 먹으라고 뭐로 이렇게 담아주고 저 위다 올려주면 꼭 내려서 허하고 버무려서 먹어.
2: 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요. 표시 안 나죠?
5: 이건 봐요, 이거. 이거.
3: 어이, 왕건이 하나. 응? 제일 좋은 놈을 갖다 숨겼네? 어? 소리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1: 눈이 안 보이는 백구를 올라와. 멀리서 부르시는 올라와. 이유가 있는데요.
3: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앉아.
1: 먹은 만큼 움직이질 않아서 이렇게 운동을 시키신대요.
3: 갖다 줬는데.
1: 산들이는 막내 공주답게 특별히 살코기만 발라서 주신대요. 아, 잘 먹는 산들이. 일찍 찾아오는 산중의 밤. 백구랑 산들이랑 스님은 집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6: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이고, 우리 꼬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1: 백구랑 산들이는 스님 방에서 같이 자는데요. 집 안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백구는 자기 전까지 스님의 보살핌 안에 있습니다.
3: 자, 또리, 물 먹어봐. 자, 자, 자, 자. 아이고, 맛있다. 얘가 주인이고 내가 안내견이야. 한 5m만 내 느낌을 얘가 못 받으면은 막 아주 불안해 오고. 그 냄새, 냄새를 나를 찾아서 막 주변으로 도는 거 보면 안쓰러워. 이게 털이 비끄러워서 여기다 침을 발라야 돼. 이렇게 한번 발라가지고 여기를. 아이고, 이 숙달이 돼서. 자, 이거 맛있어. 두 방울. 눈이 한 물이 띄고 지금 동자가 거의 소실 상태지요. 근데 병원장도 그러더라고. 탈구를 하자고. 아유, 그러면 움무거지잖아요. 그래서, 아, 그건 안 된다고. 최대한 한번 견딜 때까지 견뎌본다고. 지금 짝눈이 돼가지고. 그제는 안압이 막, 거의 막 부풀어 올랐는데, 다 사그라들었어요.
1: 매일 안약을 넣는 게 백구도 힘들 텐데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은 스님의 마음을 백구도 알 거예요.
3: 내가 가진 건 좀 적고 부족한 건 많더라도 얘네 보고 최상의 편안함과 행복을 나는 교감을 하니까 그건 뭐 좀 제일 나는 행복한 팔자라고 생각해요. 얘들 없었으면 아마 이 공간이 무지 삭막할 거야.
1: 산들아, 너도 같은 마음이지? 13살 우리 백구도 스님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3: 나이가 있으니까 항시 불안하죠. 자다가니도 얘가 잘 자나? 수시로 확인을 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머, 숨 잘 쉬고 있나? 그것도. 다리 한번 만져가지고 이놈이 기척을 하면 안심이 되고.

0: 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도
1: 매일 새벽 이렇게 아이들과 인사하신대요.
0: 이긴가 일리 재평 나툰 중에 법계 실상 나두었다. 또 하루 시작이다. 응, 또리야.
2: 세포를 깨우는 신호탄이지, 하루의 시작. 백군은 13년이 나하고 같은 세월을 보내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0: 한 몸이 됐어요. 그지?
1: 어? 보통 사찰에서는 법고라는 큰 북을 치시던데? 이 북은 형태가 좀 다르네요.
2: 실제 벚꽃은 비싸니까 작업용 꼬무판 같다. 1억 원짜리야 나는.
1: 산들이도 북소리가 좋은가 봐요. 경건하게 시작된 산골 가족의 하루. 아침 풍경도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냉장고를 여시는데요.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와, 새들 모이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1: 여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런 거 챙겨주는 거는 그냥 기분이지요. 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이 들고 얘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휘파람 소리에 촤 달려들고 참 농사 져서 얘들 내 벼농사는 못 짓지만 땅콩 농사는 엄청 졌었잖아. 그거 다 얘들한테 다 줬어요.
0: 이 소리는 강아지들을 위한 대금 연주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직접 만든 대금으로 종종 들려주신대요.
2: BPM이 한120 정도, 얘네들의 심박수랑 비슷한. 뭐, 연구 결과로 제가 봤던 연구 결과에서는 피아노 솔로곡이 가장 효과가 좋다. 뭐, 베토벤의 월광, 막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심박수를 많이 낮췄다. 옆에 산들이의 표정도,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평온한 표정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소리와 비슷하고 우리나라 악기들이 외국의 연구 결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강아지들이 마음을 좀 편안해하는 소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0: 야, 정말 차분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우리 디디한테도 들려줘야겠는데. 산골 가족들이 대금 소리에 빠져 있던 이때. 얌전하던 막내 산들이 맞나요? 이분 정체가 궁금한데요.
3: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
1: 이 양반이 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개를 보면, 개, 이렇게 혼을 빼는 그, 저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 이런 건가 봐요?
1: 저 핫바지가 보통 사람은 정을 안 주거든? 근데 여기는 가까이 터버리더라고.
4: 제가 개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들이 저를 잘 따르더라고요.
1: 믿음이고 자신감이라. 손길을 이렇게 대는데. 우리 저 애들 산책을 한번 시키자고.
4: 예, 그러죠.
1: 핫바지 책임지시고,
4: 예.
1: 나는 저기 댕겨.
4: 우리 산책 가자. 그래. 산책 가자. 산책 가자. 그래,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
3: 너 어떻게 감 잡았어? 어? 한번 있어봐.
0: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겠어요. 아주 날아갈 기세네요. 야, 기운이 보통이 아니네요. 스님, 괜찮으시죠?
1: 엄마, 천방지축. 힘으로 감당이 안될 때가 있어요. 통제불로.
5: 참네. 아니, 힘들지 않아?
1: 봐, 여기 바로 진드기 붙었잖아요.
0: 진드기 무서운데.
1: 살아라.
0: 대체 뭘본 거지? 야, 진드기도 살려주시네요.
4: 가자, 가자. 가자. 응.
1: 이거 심상찮네.
0: 역시 핫바지는 또 긴장했네요.
1: 계속 지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앉아. 앉아. 0.1초요. 그냥 쟤 죽는 건 1분 안에.
0: 핫바지는 예전 기억 때문인지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댕견이가 문제.
1: 자,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천천히 뒤따라오시오.
4: 우리는 저쪽을 한 바퀴 돌고 가자.
6: 두루노 있거든.
0: 댕견이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닌가 봐요.
4: 물려고 하는 상황, 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댕견은 전혀 그런 모션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같은 공간에 같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게끔 스님이 무척 노력을 하시죠.
1: 괜찮아.

0: 핫바지가 보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공격 성향을 드러내는데요.
1: 안 돼, 안 돼요.
0: 아니, 뚫고 나올 것 같아요.
2: 얘네는 철천지 원수라.
3: 그러니까.
2: 근데 얘는 지금 조금 기가 죽어 있어. 예. 이놈은 한시 지금 얘를 어떻게 손볼까?
3: 그러게 말이에요.
2: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놈이요.
3: 참, 좀 안타깝네요.
2: 아까 봤잖아요. 막
3: 그러게 말이에요.
2: 큰일 날 뻔했어.
3: 가서 다시 집에 가자, 우리. 핫바지 가자. 가자, 가자.
0: 핫바지는 기운이 쪽 빠졌네요. 댕겨나, 진정이 좀 된 거야?
2: 울타리 그걸 견고하게 좀 널찍하게 쳐가지고 타는 치대 서로들 이렇게 통하면서 이렇게 보고 가족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원수지간에 이 앙숙이 돼가지고는 얘들하고 좀 좋게 그 앙숙이 좀 풀어지는 그런 적이 없을까. 나는 재주가 도저히 거기로는 안 되더라고.
0: 핫바지를 미워하는 댕견이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산골 아이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그가 왔습니다. 설쌤, 잘 부탁드려요.
4: 안녕하세요.
5: 아유, 안녕하세요.
4: 아, 이런 데서 살고 계시는군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5: 아이고, 이거 TV로만 이거 뵙고 아주 제가 뵙고 싶었어요.
4: 아유. 감사합니다.
5: 오늘 많이 좀 지도 좀 해주시고.
4: 네.
5: 얘는.
4: 네.
5: 우리 저 또리들 중에 제일 왕초.
4: 피부 상태나.
5: 예.
4: 피모 상태나 이런 거는 나이 몇 살이라고요?
5: 13살.
4: 13살?
5: 예.
4: 사실 진도 친구 13살이면 자기 생 거의 다 한 건데.
5: 그래요?
4: 이거 생각보다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요?
5: 매일 최선을 다해서 모십니다. 자다가니도. 숨 쉬나 그러고 서너 번씩 확인해.
4: 아, 근데 저는 우선은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5: 그래요. 한
4: 네.
5: 18살 살까요?
4: 아, 살아야죠. 네.
5: 그러면
4: 이런 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집이
5: 호텔이죠?
4: 되게 좋아 보이는데.
5: 별장.
4: 그늘이 딱 있고.
0: 예민하고 에너지 넘치는 아이라 그런 성향까지 충분히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래요. 스님 집 앞마당에 있는 검둥이랑 핫바지 집은 어떤가요?
4: 지금 이 두 친구는 조금 걱정되는데? 맨날 저 밑으로만 들어가죠?
5: 밑에 들어가고 절로 가고.
4: 그쵸. 그래서. 자기가 파고 들어갔죠?
5: 제가 파주기도 했죠?
4: 파주시기도 했고.
5: 야, 지가 파고 들어가서 좁아가지고 많이 파줬는데, 얘는 이제 핫바지 똘인데.
4: 핫바지? 아유, 얘 웃고 있네. 얘는 여기 와이어 해주셨네.
5: 야, 왔다 갔다.
4: 아, 여기도 딱 그늘만 하나 있으면은 완벽하겠는데? 그래도 이거 좀 신경 써주신다고 여기에 연통 달아주셨어.
5: 벽이.
4: 그쵸, 안에 이제 열이 그래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나으니까. 네,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그늘이 와이어도 잘 해주셨고, 그늘이 잘 되어 있네.
5: 이 핫바지 똘인데?
4: 네.
5: 이 핫바지 입은 것 같아요?
4: 그래서 핫바지인 거예요?
5: 야, 시원한 원두막으로 가서. 제가 농사 지은 복숭아.
4: 오.
5: 착, 잘라드릴게요.
4: 가시죠. 지금 바지가 아주 그냥 다 땀으로 덮여 있습니다.
0: 야,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5: 올라와봐.
6: 잘 올라오네.
0: 야, 진짜 시원해 보이네요.
5: 밝아.
4: 아, 올해 먹었던 수박 중에 제일 맛있네요.
5: 이야. 오리지널 맛입니다, 이게.
4: 어, 시원해.
5: 제가 여기서 무슨 상식이 없거든요. 걔들이 좋아하면 다 미기거든. 근데 그거를 안 딘다, 그거를 좀 조언 좀 많이 해주시고.
0: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좋아하는데 계속 먹여도 괜찮을까요?
4: 유산균이 있잖아요.
5: 예.
4: 이 유산균이 사람이랑 강아지한테 필요한 유산균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겹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한테 여름에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음식 중에 하나고 저는 좀 더 추천하다면 당이 없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 뭐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주는 방법 중에 얼려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5: 얼려서?
4: 아예 냉동실에 얼려서 주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5: 천천히 먹게 하려고.
4: 네. 그런 방법도 있고 아주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0: 아빠 먹고 싶어요.
4: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5: 그렇지.
4: 너 한번 좀 보면 좋으니까 예.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5: 예, 예.
4: 네.
5: 이빨 아금니.
4: 어금니는 지금 전체적으로 건강한데 치석이나 이런 건 없어요.
7: 너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점막이 조금 창백해 보이네.
5: 그 잇몸이 빨간해야 돼?
7: 약간 허였죠.
5: 그러네.
7: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빈혈이 있거나 그럴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런 점막 색깔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빈혈이라면 애들이 거의 안 움직이고 누워만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가 다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5: 식욕은 좋아요.
7: 네.
0: 스님이 제일 걱정하셨던 눈은 어때요?
4: 오른쪽 눈은 빛이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찡긋찡긋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얘가
0: 괜찮은 건가요?
4: 아 근데 약간 안구진탕도 있고 안구진탕 지금 이 눈동자가 이렇게 떨리죠? 이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건 나이 들면서 생길 수도 있고
5: 이 눈은 어때요?
4: 이 눈도 지금 각막 쪽에 둘 다 변형이 있어서 안쪽을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 도구로도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집에 익숙해져서 냄새나 어느 정도 발걸음으로 유추하는 걸 수도 있어요.
5: 그렇죠.
4: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0: 백구는 크게 부딪히지 않고도 위험을 잘 감지했는데요. 새로 놓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이. 설쌤 어때요?
4: 다른 감각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긴 합니다.
5: 네.
4: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부딪혀도요. 꽝 안 부딪혀요.
5: 아, 저 문설주에 몇 번씩 꽁꽁 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저게 민감하게
4: 네.
5: 조심을 하더라.
4: 저한테도요. 아예 닿은 게 아니라 옷에만 닿았더니 바로 방향을 바꿔요. 지금 제 몸이랑도 거의 닿지 않고 옷에만 닿았어요. 옷에만.
5: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지.
4: 이 앞에 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5: 예.
4: 이 수염이랑 발바닥. 발바닥에 감촉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5: 그러니까 이러는구만.
4: 네. 여기 얼굴 보시면
5: 수염?
4: 이 털 있죠, 수염.
5: 예.
4: 이게 얘네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감각기관이에요. 예민하게 뭐만 살짝 닿아도, 아,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하려고 이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5: 더듬이, 더듬이처럼.
4: 네.
0: 수염이 진짜 중요하구나.
4: 근데 진짜 이 공간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생활할 때 특별히 뭘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이 자기가 잘 적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5: 네, 공 지장 없어요.
4: 네, 이런 데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충분하게 이 공간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그리고 아직까지 소리가 들리고 너무 잘해주시는 게 이거.
5: 네.
4: 소리로 그 보호자와 소통을 한다는 건 이 시각이 안 보이는 강아지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0: 눈만 마주쳐도 긴장의 연속. 댕댕이는 왜 이렇게 핫바지를 싫어하는 걸까요?
4: 수컷이 있다라고 하면 쟤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하는 라이벌이에요. 본능적으로.
5: 이거 이성이니까.
4: 그렇죠. 네. 얘 암컷이니까.
5: 중성했는데도.
4: 중성화해도 조금씩 성 호르몬은 나와요. 다른 그 부신이라는 곳에서 성호르몬이 조금씩 나오고 애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중성화를 해도 그런데 안 하면 더 싫어요. 카파지는 이제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5: 쫄아있어요.
4: 네. 저 아까 저 앞에서의 모습을 보면 댕견이 눈도 못 마주치고 돌아가려고 하고
5: 그걸 피해가요.
4: 네. 지금 얘네 상황에서 같이 붙여놓으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라이벌이 옆에 있어요. 내가 해결도 못해요. 내가 가서 쟤를 쫓아내든 모두 못해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5: 먹지도 않고 싸울 것만 올 거지.
4: 그렇죠.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애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고 싶다고 이제 이사 가신다고 들었어요.
8: 견사를

0: 만드는 거에도 약간의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
1: 넓지 거기에서 네. 그늘 지붕도 좀 해주고 거기 모여 살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 상담 저기에서 제가 답이 나왔어요. 네. 그러지 말자.
0: 네.
1: 넓게 넓게 분산해 가지고 아늑한 집으로 이렇게
0: 맞아요. 하려고. 크기는 사실 하나당 집이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만약에 붙여서 견사를 만들어주면 옆이 비치면 안 됩니다.
1: 예.
0: 원래 가장 좋은 거는 약간 우리 남북관계처럼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도 좋아요.
2: 어? 토리 안녕? 토리도 다른 아이들이랑 사이가 나빴는데요. 그때 견사를 재정비한다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0: 중간에 공간이 있는 것도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보이게 막아주세요.
1: 합판으로.
0: 네, 합판으로 명확하게 안 보이게 막아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2: 견사 안에 이렇게 합판을 설치해서 서로 못 보게 시선을 차단하는 거죠.
1: 분리해서.
0: 네, 분리가 제일 좋습니다.
1: 네. 분리해서 아늑하게.
0: 네.
1: 황토집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황토집 하나 딱 쳐주고.
0: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1: 위 그늘 막 크게 쫙 붙여주고.
0: 또 새로운 공간에서도 아이들과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1: 많은 사람들 좀 해결 좀 시켜주세요.
0: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네.
0: 고생하셨습니다.
2: 백구, 산드라, 댕견이, 핫바지, 그리고 검둥아. 싸우지 말고 아프지 말고 스님과 오래오래 지금처럼 행복하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디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0: 로우.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햇빛에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솜, 솔.
2: 와, 선생님께서 여기에 뭘 넣어주실까?
3: 재미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2: 와, 여기에 가득 넣어주신댔는데? 공일까? 물일까? 아, 궁금해!
3: 하얗고 폭신폭신한 거라고 하셨어.
2: 그럼 뭐지? 눈인가?
4: 얘들아!
2: 오신다, 오신다!
4: 저, 오래 기다렸지?
5: 저?
2: 우와! 우와!
3: 우와!
4: 재밌게 놀아라.
3: 네. 와, 솜이다, 솜. 아, 폭신폭신해.
6: 이건 구름이야.
2: 둥둥둥. 이건 눈이야. 펄펄 눈이 옵니다.
7: 호호호 호, 호. 산타 할아버지다. 호호호 호.
3: 정음이 수염이네.
7: 호호호 호.
8: 바꿔라 한글.
2: 솜이 솔로 바뀌었어.
3: 우리는 솜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9: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10: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9: 아 이
11: 야
9: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아.
2: 저기 한글 소음이 있어.
1: 천지?
0: 한글 소음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점점 물처럼 변할 것이다.
3: 안 돼.
0: 헛! 녹다!
2: 어? 한글이 녹고 있어. 한글이 다 녹겠어.
3: 시간이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녹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굳다?
0: 아니, 나의 녹다 공격을 굳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한글 소음이 파괴됐어.
4: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2: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0: 솜.
1: 사장 완료. 솜. 국민 자금의 손으로.
2: 솜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우와, 솜이다.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솜, 솜. 베개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오, 솜, 푹신푹신한 솜이 들어있어요. 오, 솜베개. 야, 솔, 솔, 청소할 때 쓰는 솔, 솔. 할아버지는 청소를 잘해요. 다녀올게요.
1: 히히, 솔의 받침 릴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청소 끝. 아, 소?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솔. 솔. 솔.

0: 섬!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가 받침 미음을 만나 솜. 솜.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솜. 친구들 따라해봐요. 솜. 끝.
1: 솜에서 끝소리 응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솔. 솥.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솜에서 끝소리 응을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솔. 솥. 히힛.
0: 솜. 솔. 훈민이와 정음이가 솜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솜을 솔로 바꿔라 한글. 솜이 솔이 되었어요. 천지가 녹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굿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솜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솜이 생겼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새하얀 솜이 푹신푹신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정음아, 뭐해? 집이네?
1: 응, 우리 집이야.
0: 집! 정말 우리 집이네? 정음아, 우리 집 지붕은 기와 지붕이잖아.
1: 아, 그렇지? 어.
0: 창문에 창살도 있어야지.
1: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역시.
0: 우리 집은 마당도 있어.
1: 맞다. 아, 오, 역시 은민이. 그, 우리 집 마당은 어떻게 생겼더라?
0: 나가서 마당 보고 오자.
1: 아, 그래, 마당 보고 와서 그려야지.
2: 가자, 가자.
0: 가자.
3: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우리 집이 없어졌네?
0: 집이 짐으로 바뀌었어. 우린 집이 필요해.
1: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후민증은 안녕?
4: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집이 짐으로 바뀌었어.
1: 집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집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자.
1: 저기 한글이야.
0: 어? 구름이 멀리 가고 있어.
2: 내가 한글을 찾아올게. 자, 차. 이제 한글을 가져가자. 천지?
3: 한글 집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지. 가져갈 테면 가져가 봐. 제법이군. 그렇다면 내게도 방법이 있지. 태극봉을 못 쓰게 할 테다.
4: 헛! 망가지다!
2: 내 태극봉!
1: 이건 태극봉이 망가졌어. 이용사가 천지한테 당했어.
0: 이용사가 위험해. 구하러 가야 해.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망가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고치다!
2: 샷!
3: 아니, 나의 망가지다 공격을 고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2: 안 돼!
0: 집에 이가 없어.
2: 내가 태극봉으로 한글을 다시 만들게.
5: 나와라! 한글!
2: 자.

0: 집.
1: 저장 완료. 집. 훈민정음의 손으로.
2: 집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할아버지 차례. 옆
1: 집.
0: 집. 오, 우리나라 전통 기와집. 기와집은 대청마루. 오, 멋지다. 집. 얍.
1: 오,
0: 짐. 짐. 짐.

0: 짐을 풀어요. 오, 짐을 싸요. 짐을 제자리에 두고 올게요.
1: 짐의 받침 미음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짜잔. 지만 남았네. 한글 짐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집. 순서대로 써볼게요. 지읒이 이를 만나 지가 받침 비읍을 만나 집.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집. 친구들 따라해봐요. 집.
1: 집에서 끝소리 읍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짐, 징. 한번더 들어보세요. 집에서 끝소리 읍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짐, 징. 히히.
0: 집, 짐. 훈민이와 정음이가 집을 그려요. 우리 집이 최고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집을 짐으로 바꿔라, 한글. 집이 짐이 되었어요. 천지가 망가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고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집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집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훈민정음이 집에 살아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홍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5: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4: 출발.
6: 대머리가 도망간다.
7: 3위 쫓아가야지.
5: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봐봐.
1: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꿈, 꿀.
1: 자, 칠판에 있는 글자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 꿈!
1: 꿈은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말해요. 선생님에게도 특별한 꿈이 있어요. 꿈!
2: 선생님 꿈은 뭐예요?
1: 선생님의 꿈은 온 세상의 어린이가 행복해지는 거랍니다. 친구들의 꿈은 뭔가요?
2: 저요!
1: 훈민이 말해보세요.
3: 내 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정말 신나요.
4: 맞아, 훈민이 이야기는 진짜 재밌어. 훈민이 꿈 멋지다.
1: 꿈은 꼭 이루어져요. 훈민이의 꿈을 선생님이 응원해. 그럼 정음아, 내 꿈은 뭐야? 이번엔 정음이의 꿈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
5: 나의 꿈은
3: 아이, 빨리 말해줘.
4: 알았어, 알았어.
5: 나의 꿈은
6: 바꿔라 한글.
1: 이제 꿀 이야기 시간. 꿀은 달콤해요.
5: 선생님, 꿈 이야기 시간이잖아요. 제 꿈도 이야기할래요.
1: 어쩌지? 지금은 꿀 이야기 시간인데.
5: 꿈이 꿀로 바뀌었어. 내 멋진 꿈을 자랑하고 싶은데.
3: 우리는 꿈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7: 한글 용사 아이야!
8: 어? 이...
9: 야!
8: 훈민 정음, 안녕?
2: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5: 꿈이 꿀로 바뀌었어. 꿈, 꿈이 필요해.
10: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꿈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간다!

0: 천재 성 안으로 왔어. 빵에 한글 꿈이 있어. 천지?
1: 한글 꿈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한글은 찾아갈 수 없다. 헛! 나무다!
0: 이럴 수가. 한글이 나눠졌어.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지? 그래, 나도 한글로 맞서자. 나누다에 맞서는 말은 뭐지? 합하다!
1: 아니, 나의 나누다 공격을 합하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이런, 한글 꿈이 파괴됐어.
3: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 수 있어.
4: 조선아, 한글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저장 완료! 꿈! 훈민정음의 손으로!
1: 꿈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자, 이제 정음이의 꿈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
1: 내 꿈은 무대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꿈! 꿈! 아하! 할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할아버지의 꿈은 친구들에게 한글을 재미있게 쉽게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오호! 얍! 얍! 꿀! 꿀! 호호호! 꿀! 꿀은 정말 달콤해요. 훈민아, 정음아, 꿀 먹어볼래? 정말 달아!
1: 꿀에 받침 리을 먹어야지. 냠, 냠냠.
0: 아우 달아. 우잉. 받침 리을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꿀. 꿀! 꿈! 꿈!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기역이 우우를 만나 꾸. 꾸가 받침 미음을 만나 꿈.

0: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꿈. 친구들 따라해봐요. 꿈. 끝.
1: 꿈에서 끝소리를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껌. 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꿈에서 끝소리 음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껌. 꿀. 히힛.
0: 꿈. 꿀. 훈민이와 정음이가 꿈을 말해요. 내 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꿈을 꿀로 바꿔라 한글. 꿈이 꿀이 되었어요. 천지가 나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합하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꿈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꿈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꿈을 말해요. 훈민 정음이 꿈을 말해요. 훈민 정음이 꿈을 말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땀, 땅.
2: 정음아, 이거 봐라. 너 여우 할래?
3: 아니, 지금은 안 할래. 지금 줄넘기가 너무 잘 되고 있어. 멈출 수가 없어.
2: 알겠어. 그럼 줄넘기 다 하고 종이접기 하자. 아휴, 땀 좀 봐. 땀.
3: 훈민아, 땀 좀 닦아줘.
2: 알겠어. 내가 땀 닦아줄게.
4: 바꿔라 한글.
3: 훈민아, 훈민아, 훈민아, 땅을 닦으면 어떡해? 땅이 아니라 내 땀을 닦아줘야지.
5: 땀이 땅으로 바뀌었나 봐.
3: 어?
5: 내가 계속 땅을 닦고 있어.
3: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훈민 정음, 무슨 일이야?
5: 땀이 땅으로 바뀌었어.
3: 땀, 땀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땀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7: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0: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1: 한글을 찾자. 저기 한글 땀이 있어. 천지?
2: 한글 땀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넌 한글을 가져갈 수 없다. 공이 가득 차면 한글이 보이지 않을 테니.
3: 으잇! 채우다!
1: 오! 한글이 공에 파묻혔어.
2: 잘 왔다.
3: 으잇! 채우다!
4: 꼼짝할 수가 없어. 어서 천지의 한글 공격을 막아야 해.
1: 채우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4: 비우다.
2: 아니, 나의 채우다 공격을 비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돼.
4: 결국 한글 땀이 파괴됐어.
5: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 수 있어.

0: 덤!
1: 저장 완료! 덤! 훈민 작업에 손으로!
2: 땀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오.

0: 하지? 응. 이제 종이접기 할까?
1: 좋아.
2: 자, 자, 이제 할아버지 차례. 이야. 땀. 아이고, 더우면 땀이 나요. 운동을 해도 땀이 나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이야. 땅. 땅. 오잉. 수건이 땅에 떨어졌네.
3: 땅에 받침 이응 먹어야지. 냠. 냠냠. 슝.
2: 오잉. 땀 안 남았네. 받침 이응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땅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땅. 땀. 땀.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디귿이 아를 만나 따. 따가 받침 미음을 만나 땀. 땀.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땀.

0: 분들 따라해봐요. 땀. 끝.
1: 땀에서 끝소리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딸. 땅.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땀에서 끝소리 을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딸. 땅. 히힛.
0: 땀. 땅.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훈민아, 땀 좀 닦아줘. 내가 땀을 닦아줄게.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땀을 땅으로 바꿔라, 한글. 땀이 땅이 되었어요. 천지가 채우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비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땀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훈민이가 정음이의 땀을 닦아줘요.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정음이가 땀을 흘려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넘버블럭스 친구들
2: 고이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실해.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2: 스쿨버스 왔네.

0: 친구들.
1: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1: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 스쿨버스.
4: 내일 놀아자.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번개별을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번개맨.

0: 장난감 노래자랑. 친구들 안녕. 별반짝 친구들과 노래 부르는 날이 찾아왔어요. 정말 신나겠죠? 별반짝 친구들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1: 빛나라.

0: 경기별 동요책을 펼치면 어린이의 마음을 노래하는 동요가 나와요.
1: 친구들이 아는 동요가 나오면 큰 소리로 다 같이 따라 부르기 약속.
2: 오늘은 어떤 동요일지 궁금해요. 반짝아, 빨리 책을 펼쳐보자.
0: 오늘의 노래 주제는
1: 장난감 노래자랑. 와.
0: 제일 먼저 예쁜 아기 곰이 나왔어요.

주선자예요.

0: 자, 물 마시고 싶은 친구.
1: 물 주세요.
0: 커피 가져와. 자, 쭉.
2: 어?
0: 쭉. 어? 어? 이상하다. 물이 잘 나오지가 않네. 아, 친구들이 더 큰 소리로 노래 불러주면 물이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컵을 갖고 와. 자. 자. 물이 잘 나오네. 오? 물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저는 물담으로 다녀올게요.

0: 그러면 소꿉놀이 할까?
1: 아, 그래. 곰인형 가지고.
0: 아, 좋아.
2: 이리 와.
1: 귀여워.
2: 짜잔. 자리 자리야.
3: 물 주세요. 목말라요.
2: 네, 손님. 있죠. 자, 여기요.
3: 감사합니다.
2: 네.
3: 꿀꺽, 꿀꺽, 꿀꺽. 칙칙, 푹푹. 칙칙, 푹푹.
0: 어? 누가 오나 봐요.
4: 기차 소린데?
0: 아차차! 오늘 장난감 노래 자랑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뚝딱이가 아끼는 장난감을 타고 온댔어요.
5: 우와!
0: 장난감 노래 자랑 축하 무대! 뚝딱이 아빠의 무대!

0: 짜파 함께하는 노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와! 어때요? 내 장난감 기차 크고 멋지죠? 오늘은 이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를 운전하면서 내는 문제입니다.
0: 뚝딱아, 재밌는 퀴즈를 부탁한다.
1: 허! 걱정 뚝!
0: 걱정 뚝! 우와! 자, 그럼 뚝딱아, 퀴즈 시작해볼까?
1: 아빠! 먼저 구호를 외쳐야죠. 오,
0: 그렇지. 자, 우리 친구들 손을 둥글게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발송 퀴즈.
1: 이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 문제를 맞힐 수가 있어요.
0: 네. 친구들 노랫말을 잘 떠올려보세요. 아, 그럼 뚝딱아 문제 부탁한다. 출발!
1: 네, 아빠 출발!

0: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에 무엇을 싣고 왔었을까요?
1: 뭐가 실려 있는지는 못 봤는데.
2: 나 사탕을 본 것 같은데? 정답! 솜사탕!
0: 틀렸어요!
1: 이런 문제일 줄 모르고 뚝딱이 얼굴만 보고 있었지 뭐야.
3: 나도.
1: 정답 알려주세요.
2: 네.
0: 좋아요. 그럼 노랫말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보세요. 뚝딱아 정답 부탁해요.

0: 과자와 사탕 정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친구들 눈 꼭 감아요.
1: 네.
0: 아빠 도와주세요.
2: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눈을 꼭 감고 눈 떠주세요 할 때까지 잡는 거예요. 눈 감기 시작. 친구들 눈 번쩍 귀 번쩍 콧구멍 번쩍.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준비됩니다. 뚝딱아 부탁해요. 출발!

0: 여기서 두 번째 문첸. 뚝딱이가 장난감 기차에 무엇을 싣고 왔었을까요?
1: 사과! 사과요! 저 사과 봤어요.
0: 사과?
1: 네.
0: 아, 사과와 하나가 더 있는데.
1: 아, 뭐지?
2: 다른 하나는 뭐였더라?
1: 뭐지?
2: 작은 동그라미가 다닥다닥 붙어있었는데.
1: 작은 동그라미. 그럼 앵두? 정답! 앵두!
2: 앵두는 붉은색이잖아. 보라색 같았는데.
1: 맞다.
2: 친구들 좀 알려줘요.
3: 봐봐!
0: 딩동댕! 아~ 자, 그럼 정답이 맞는지 노랫말 잘 떠올려보시고 뚝딱아 정답 부탁해요.

0: 모두 잘 맞췄어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1: 알쏭 달쏭
0: 퀴즈 끝!
2: 재밌다 재밌다. 내 장난감 기차 타볼 친구 여기부터라.
0: 여기부터 봐. 와.
2: 어쩌지? 아, 가위바위보를 정하자. 친구들 다 같이 가위바위보 외쳐주세요.
1: 가위바위보.
0: 우와, 내가 이겼다.
2: 내가
0: 좀 미안하긴 한데 그 대신 내가 태워줄게. 자, 장난감 기차.

0: 장난감 노래 자랑을 한다고?
1: 그래서 우리도 가져왔지.
0: 우리도 장난감 갖고 놀 거다.

0: 자, 그럼 붕붕 갑니다. 자, 불도저 장난감으로 밀어. 다 쓰러졌네.
1: 이러면 애들이 슬퍼하겠네.
0: 우리는 가시별의 악당 아차!
2: 아차차!
0: 아차차! 도망가자!
2: 아, 그래!

0: 이런 장난감들이 정말 아프고 속상하겠다. 내가 장난감들에게 응급처치를 해줄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장난감들에게 응급처치. 버스 파워.
1: 다행이다.
0: 장난감을 가지고 논 다음에는 꼭 정리하기. 친구들 같이 해줄 거지?
2: 네.
3: 우리가 정리할래요.
1: 근데 어디에 담지?
4: 얘기를.

모두들 참 잘했어. 번개맨의 특별 선물. 우리 모두 함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선물해줄게. 얘들아, 빨리 와. 함께 노래 부르자.

0: 친구들, 장난감 노래자랑 재밌었나요? 장난감을 재미있게 가지고 논 다음에는 제자리에 꼭꼭 정리하기 잊지 말아요.
1: 한 주 동안 즐겁게 지내고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시간 함께해요.
0: 네!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퍼 쳐줘! 함께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커피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정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